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8월 14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요, 기업과 기관들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해서 실제 정책과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모 분야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와 고용 모델을 제안하는 직무 개발 분야,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제도, 사업 모델 분야로 나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두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꿈꾸는 소중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을 하며 웃을 수 있는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한 빛나는 아이디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과 제공 사례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이용한 보호자와 장애아 돌봄이 사업 시행기관 실무자고요.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 또는 운영 경험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8월 21일까지 이메일로 1인당 한 편만 응모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공모 내용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피해 장애 아동 쉼터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 치과병원이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전문 치과 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애 특성과 학대로 적절한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는데요. 앞으로 두 기관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통한 치과검진과 진료 연계, 응급진료와 전신마취를 포함한 전문치료, 그리고 구강위생교육 등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요.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8월 21일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장애와 기술전 미디어 순례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과 인터랙티브 설치, 로봇 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장애예술가 11명이 참여해서 신체의 움직임과 감정을 빛과 소리, 진동 등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0: 시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미래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저희 헬렌켈러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 전국대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0: 시청각장애인 전국대회.
1: 네.
0: 어떤 대회인가요?
1: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열리는 그런 대회인데요.
0: 제1회.
1: 네. 전국에 있는 이제 시청각장애인 분들을 이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친교하고 이제 이러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이제 이 시청각장애인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게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그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네, 작년에 저희가 그 헬렌켈러 센터에서 조금 더 선진국의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제도라든가 이제 일본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뭐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봤는데요. 이제 그때 도쿄대에서 시청각 장애인이시면서 도쿄대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전국대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님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제 시청각 장애인인데 이 세상에는 시청각 장애인이 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굉장히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어른이 돼서 미국 헬렌켈러 센터에 가실 기회가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헬렌켈러 센터에 가셔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헬렌켈러 센터에서는 직업 재활도 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헬렌켈러 센터 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일본에서도

0: 이런 시청각 장애인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오셔서 이제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발굴하고 모으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청각 장애인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여시게 된 것이 전국 대회라고 합니다.
1: 예.
0: 일본은 지금 현재 올해 이제 32회. 전국 대회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한 10명, 뭐 20명 요 정도의 시청각 장애인 주변에 있는 분들만 모였는데 이게 이제 32회가 되는 거죠.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30일에 시청각 장애인 전국 대회에 참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인원 한 1000명 정도가 모이고요.
1: 꽤 커졌군요.
0: 네, 그중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사실은 한국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전국대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국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는 어떤 분인지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0: 네. 이제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님은 사실은 미국의 헬렌 켈러 여사님이 있다고 하면 일본에는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시면서 그 유명한 도쿄대의 교수로 현재도 재직하고 계시는 이제 분이시고요. 이분이 어머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만드신 것이 손가락 점자예요. 우리가 보통 점자는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만지고 그다음에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만 소통을 하는데
1: 예.
0: 사실은 그러면 움직일 때 이렇게 그 대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이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점자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점자 모양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어머니하고 소통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손가락 점자로 대화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 예.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시고 일본의 시청각 장애인계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1: 예.
0: 계셔서 일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법이나 이런 제도가 한 30년 정도 빠르더라고요.
1: 예, 그렇군요.
0: 너무 부러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일본 전국대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이제 전국대회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시청각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 그 연합 그 협회가 각 그 일본의 각각의 그 도도부현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는 뭐 빨간색 옷을 단체로 입고 오고 뒤에다가 자기네 도시 이름을 써서
1: 예.
0: 또 어떤 도시는 뭐 단체로 뭐 이렇게 하고 오고 또 본인들이 직접 그 시청각 장애인이시면서 그 주도적으로 자기의 통역사라든가 지원 인력을 섭외해서 이 대회에 참석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시청각 장애인분들 아직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이분들은 벌써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정보 교류 대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교류하시는지 궁금해서 이제 거기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보를 교류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도시에는 사과가 맛있어요. 그러면 그럼 저희도 그 도시에 사과를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보 교류라고 하는구나 라고
1: 예.
0: 생각했습니다.
1: 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0: 네.
1: 그러면 시청각장애인 전국대회는 언제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올해 저희가 10월 말에 29일에서 30일 사이에 1박 2일 날짜를 정해서 할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은 1박 2일 동안에 당사자 교류 정보 교류나 당사자들과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미니 올림픽 같은 체육 대회도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아직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장소를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만 확정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

0: 해서 이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1: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0: 지금 하고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이지만 전국에 저희가 듣기로는 한 100명 정도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1: 시청각 장애인들.
0: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제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한 그분들은 한 80분 정도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인력해서 저희는 올해 한 200명 정도 규모로 대회를 한번 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1회인데 200명이면 그래도 큰 대회가 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헬란 켈러 센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0: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저희 센터와 관계 있는 유관기관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모시려고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농아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곳곳에 홍보를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번 전국대회가 시청각 장애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미랄복지재단 헬란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
1: 될까 만날 수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이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조기 개입은 영유아 발달장애와 발달지연 시기에 일찍 개입을 해서 교육과 치료를 하는 것이죠?
2: 네. 조기 개입의 개념이 처음에 미국과 유럽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미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며 하고 계신 일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까꿍놀이를 하며 눈 맞춤을 하고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놀아주시고요. 영유아 발달의 상황에서 모두 조기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발달장애 영유아들에 대한 조기 개입은 조금 더 치료적인 입장에 가까운 건데요. 미국에서 영유아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보통 가족중심 조기 개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미국의 가족중심 조기 개입은 두뇌 발달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특히 영아기 두뇌 발달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영유아 인간의 발달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유전인지 환경인지 그에 대한 논의가 격렬하게 지속되었는데 타고난 거다 아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이 크다 이런 논쟁인 거죠. 그러다 유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연령이 두뇌 발달의 중요한 변수라면서 특히 영아기에는 환경이 유전인자보다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1: 영아기의 환경이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나이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가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가요?
2: 네, 맞습니다. 흔히 두뇌 발달의 골든타임, 출생 후 3년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영아기의 시기에 두뇌가 급격히 발달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두뇌 발달을 살펴보면 두뇌의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전생애 중에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유아기가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영유아기에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두뇌 발달의 골든타임이 출생 후 3년까지이고 그래서 영유아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영아기를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영아들은 또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성인과는 좀 다릅니다. 수많은 체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두뇌 구조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영아 주변의 부모나 가족들, 치료사, 교사들은 아이의 발달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환경이 제공되어도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영아 개인이 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선택은 영아가 하겠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은 중요한 것이고 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 가정이거든요. 그러니 가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아에게 있어서 가족은 영아의 세상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예, 인간의 삶에서 가족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영아기라면 가족이 사실상 세상의 전부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이 중요하겠죠?
2: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영아들 뿐만 아니라 만약 장애나 발달상 지체가 있는 영아라면 이런 아이들한테는 비장애 영아들 이상으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병원 물리치료실이나 사설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아이의 움직임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뭐 짐볼 위에 앉혀놓고 다양한 재활 운동을 시키거든요. 짐볼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근육을 사용하게 하고자 치료실에서 짐볼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는 아빠 무릎에 앉아서 아빠가 놀아주면 더 큰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1: 예.
2: 아빠가 노래를 부르고 무릎에 앉힌 아이를 움직여주면 아이는 재밌으니까 더 해달라는 소리를 내고 아빠 얼굴을 쳐다보면서 의사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아빠도 부모로서 받게 되는 행복감이나 효능감도 상승하게 될 거고요.
1: 부모가 직접 아이와 놀면 더 좋은 자극이 되고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2: 네.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과 자극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기 아이들에게 가족은 세상의 전부니까요. 치료 실은 아이를 전적으로 발달시키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와 전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사람은 부모, 가족이고 나머지는 아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애 영유아를 양육할 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혹시 미국의 세사미 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사미 스트리트는 미국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인데요. 에멀리 킹슬리 씨가 작가이고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들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 책자와 모든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탔지만 도착해보니 네덜란드였고 로마에서 보려 했던 콜로세움 미켈란젤로가 없지만 네덜란드에는 렘브란트가 있고 튤립이 있고 풍차가 있었다. 네덜란드는 이탈리아보다 좀 더 느긋하고 생동감은 떨어지지만 이상한 곳이 아니라 단지 다른 곳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를 못 간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네덜란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현명한 여행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1: 예, 이탈리아를 가려고 했지만 도착해보니 네덜란드였고 네덜란드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가진 곳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를 즐기자. 비장애 자녀와 장애 자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인가요?
2: 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 자녀를 일부러 원한 부모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운 즐거움을 즐기며 살기를 또 현명하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보지 못한 삶에 대한 부러움과 후회만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누구는 절망 속에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행복을 찾으며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실제 상황, 생활은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개입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활용도 해보고 또 특수교육이나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면 그것을 또 지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가족중심 조기개입은 장애 영유아와 가족이 좀 더 삶을 즐기고 현명한 여행이 될 수 있게 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지원해서 영유아가 발달할 수 있게 돕고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인 거죠. 중요한 것은 아이와 가족일 거예요. 이들이 행복해져야 모든 것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자꾸 맞춰야 할 거고요. 각 영아의 장점을 부모가 알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아의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또 제공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아가고 부모가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심리적인 지지와 부모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의 의미와 영유아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영배가 부릅니다. 남자답게 사는 법.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아, 7월 네. 한 달 동안 수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오케스트라 연주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는 것에 한 3분의 1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보면은요, 이 수면은 정말 우리의 삶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0: 예.
1: 네. 저희는 사실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몸속에서는 정말 거대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하게 하고 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수면 속에 오케스트라 연주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수면 중에 일어나는 오케스트라,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일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1: 네,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악기들이 함께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박자들로 혼자 나오기도 하고 또 가끔은 두세 개가 이렇게 어우러져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선율들과 박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몸 안에서도 24시간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아도요. 심장은 피를 뿜어내고 폐는 피를 순환시키고 또 같은 시간대에 콩팥은 혈액을 이렇게 시키면서 소변도 만들고 있고요. 또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땀구멍을 열어서 땀이 나게 하고 이렇게 땀이 나는 것을 통해서 몸이 이제 탈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뇌하수체에서는 이 혈액의 그 농도와 수분의 상태를 감지하는

0: 또 이 삼투 수용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거기서 또 갈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아 목이 마르구나, 물이 모자라나마 하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물을 마시게 되죠. 이것처럼 정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루어지듯이 이 신진대사와 생리작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0: 맞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훌륭한 수리공들의 이 오케스트라 연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치열하게 작동하던 이 활동 모드를 잠시 끄고 지친 신체를 다듬는 휴식과 복구의 모드로 스위치를 이렇게 전환하는 생리학적 그 기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아주 강하게 강조했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분비된다고 하는 두 호르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1: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정말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범생으로 기억해 주셔서. 네, 해가 지면 분비되기 시작하는 이 멜라토닌은 사실 우리를 졸리게 만들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초기에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낮 동안에 손상된 세포들을 수리하는데요. 그동안에 또 다른 이 호르몬 수리공들이 우리 몸 안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인데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왕성하게 시작이 되고 낮에 활동을 잘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 이 깨워서 활동을 하게 했던 그것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분비가 조금 감소하게 되고 밤에는 아예 분비가 아주 낮아지죠. 자, 이것은 몸이 휴식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이 수면을 위한 생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밤에 만약에 코르티솔 호르몬의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고 각성 상태가 되어서 수면을 방해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 20편의 논문들을 모아서 종합된 그 메타 분석을 한 그 논문에 보면 불면증 환자들에게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수치가 중등도 이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수면 부족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코르티솔 호르몬의 리듬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죠.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 뇌하 주체에서 분비되는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프롤락틴도 밤에 분비가 증가되어서 수면을 더 많이 수면 중에 더 많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출산 후에 모유 생성을 도우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인체의 생식 기능을 도우고 또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증식을 돕고 감염에 대한 방어와 또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기여하고 있죠. 특히 밤에 분비가 증가되어서 몸이 휴식과 회복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좀 강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 프롤락틴 분비가 또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그 적응을 돕고 있죠. 세 번째로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렙틴 호르몬인데요. 이 렙틴 호르몬은 뭐 우리 뇌에다가 포만감을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밤에 불필요한 그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렙틴과 수면이 이 식욕과 체중 조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1: 수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군요. 정말 바쁘게 많은 호르몬들이 일을 하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인체는 정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해가 진 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와 관련하여 이 수리공들의 이름을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요. 멜라토닌은 이제 졸음을 오게 하고 생체 그 시계를 조절하고 있고요. 성장 호르몬은 이 분비를 통해서 우리 몸의 조직을 회복시키고 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 같은 경우도 긴장 완화를 시키고 휴식을 더 잘하게 만들고, 프롤락틴이 증가하면서는 우리 몸 안의 면역과 생리적 기능이 잘 활성화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렙틴의 증가는 이제 식욕을 억제해서 휴식의 상태의 질을 더 증가를 시키죠. 이러한 변화는 모두 빛과 어둠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 일주기 리듬과 이 생체 시계와 연관이 되어서 이 조절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호르몬들이 각자의 역할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몸의 주인이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호르몬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멋지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연주가 정말 끊기지 않게, 방해받지 않게, 적어도 밤 9시에서 10시쯤에는 취침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약을 사 먹거나 다른 데 돈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논문을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2021년도에 그 유럽 신장 저널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샤람 프렌스라고 하는 그 연구팀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가속도계로 측정한 수면 시작 시간과 심혈관 질환 그 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요. 이 영국 그 바이오뱅크의 성인 8만 8천 명을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꽤 알려진 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수면의 그 골든 타임이 언제인지 입증이 되었어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9시, 10시, 11시 그 부근에 잠을 잤던 집단이 심혈관 질환이 가장 낮았고요. 그리고 이제 1시 이후에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그룹에서는 심혈관 이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25%가 더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청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또 하나의 최선의 방식이라고 밝혀져 있네요.
1: 예, 지난 몇 주 동안 수면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잠을 왜 잘 자야 하는지, 잠자리에 드는 시각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K-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으시죠.
2: 네. 저도 더워서 잠을 못 잘 정도이고 또 낮에는 그늘만 찾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2: 게다가 요즘은 휴가철 극성수기여서 유명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요. 저처럼 관광약자에게는 오히려 힘들기도 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더위를 피해 어디로 떠나면 좋을지 고민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1: 예, 그 고민하는 분들께 우리 방송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2: 네, 그렇죠. 극성수기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는 피하는 곳으로 가면 좋은데요. 도심은 피하고 여행하는 기분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요. 여행의 낭만을 제대로 느끼려면 기차 여행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1: 아, 예.
2: 그래서 오늘은요. 기차 타고 시골 장터로 떠나는 여행지를 다녀왔습니다.
1: 자, 오늘 떠나볼 무장애 야행지 어딘가요?
2: 네. 오늘 여행할 곳은요. 관광열차를 타고 떠나는 5일장 여행인데요. 몇 년 전에 수해로 철길이 끊겼다가 3년 만에 다시 연결된 곳입니다. 이것은요. 정선 아리랑 열차 타고 떠나는 당일치기 낭만 여행입니다.
1: 아리랑 기차를 타고 정선으로 떠나는 5일장 여행. 기대가 되는데요.
2: 아, 네. 아리랑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요.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천역에서 내려서 다시 제천역에서 아리랑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1: 예.
2: 예전에는요 청량리역에서도 출발을 했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개통되면서 제천역에서 오전 9시 2분에 출발해서 영월을 지나고 민둥산, 정선, 나전, 아우라 지역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1: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열차가 몇 개 정도 있나요?
2: 네. 정기 노선과 비정기 노선의 관광열차가 있는데요. 강릉역에서 출발해서 동해안 푸른 바다 풍경을 보면서 백두대간을 가로질러서 분천역까지 가는 동해 산타 열차가 있고요. 또 열차만 가는 곳도 있는데요. 하늘도 세 평, 땅도 세 평.

0: 병인 백두대간 협곤열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성한 남도의 문화를 이어주는 남도해양열차도 있고요. 서해안의 풍요로운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서해 군핀열차까지 다양한 관광열차가 있습니다. 아,
1: 그 열차 중에 하나가 정선으로 떠나는 아리랑 열차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는 강원도 청정 지역을 가로지르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떠나는 열차 여행인데요. 강원도 정선의 내륙의 탁월한 자연과 시골의 정겨움을 정겨움이 가득한 5일장 그리고 정선 아리랑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기차 여행입니다.
1: 한여름의 꿈처럼 낭만을 싣고 떠나는 기차 여행 기대가 커지는데요.
0: 네. 3년 만에 다시 시작된 정선 여행이라서요. 설레기도 했는데요. 기차는 총 4칸으로 운행되고 3호칸에 휠체어 좌석이 있습니다. 기차 칸마다 다양한 컨셉으로 꾸며져 있어서 열차 여행에 흥미를 더하고요. 개폐식 와이드 전만 창과 안락한 고급 의자를 갖춰놔서 타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되는 정선 아리랑 열차입니다.
1: 기차를 타는 자체가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리랑 열차는 어떤 열차인가요?
0: 네. 아리랑 열차는요. 1호차는 바다 숨결이라는 컨셉이고요. 창문을 정면으로 보고 갈 수 있는 좌석이 두 개가 있고요. 또 2호차는 은빛 울림입니다. 2칸은요. 자전거 거치대도 있어서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칸이고요. 또 3호차는 산들산들 칸인데요. 2칸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각각 두 좌석이 있습니다. 또 4호차는 깊은 사색인데요. 창밖 풍경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좌석도 있는 칸입니다.
1: 정선 5일장 기차는 매주 주말, 휴일 그리고 5일장인 2일과 7일에 운행을 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정선 5일장 기차는 그렇고요. 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영월역에 도착합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로 아주 요즘 핫한 역인데요. 단정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영월역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또 3호차에는요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데요. 창밖으로 일렁이는 풍경이 갑자기 멈추기도 하는데요. 열차는 중간에 다양한 이유로 좀 서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창밖을 내다보면 강원도 산골 마을 풍경이 펼쳐집니다.
1: 예, 이미 새로운 관광 명소로 소문이 났죠.
0: 네, 맞습니다. 아리랑 열차가 스치고 지나가는 마을이 정말 정겨웠는데요. 산 밑에 가옥들이 뜨문뜨문 있어서 진짜 오지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뾰족한 산이 스위스 협곡열차 탄 것 같기도 하고요. 산의 높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높았고요. 또 양쪽 다 창밖의 풍경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요 예미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예미는 멍석을 깔고 누우면 하늘이 멍석만하게 보인다는 첩첩산중이라는 옛말이 있을 만큼요. 산이 하늘을 좁게 가두는 깊은 골짜기를 기차가 파고듭니다.
1: 예, 열차의 속도가 느리니까 풍경도 좀 천천히 흘러가겠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열차의 속도가 자동차랑 비슷하거나 또 자동차가 어떨 때는 더 빠르기도 하고요. 예. 또 험준한 지형을 달리는 정선 아리랑 열차의 평균 속도는 한 60km가 채 안 될 정도로 느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빠르게 달렸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풍경이 천천히 펼쳐집니다. 느림이 흠이 아니라 이 기차 여행의 방식인 거죠. 위 아래 넓은 통유리창 가득히 흐르는 초록의 풍경들이 여행이 되고 힐링이 되는 열차입니다.
1: 예, 느리게 지나가는 풍경 자체가 그림이 되는 여행이군요.
0: 네, 그렇죠. 2시간 정도 달리다 보니까 벌써 정선역에 도착했는데요. 기차는 여행객을 쏟아내고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을 떠나서 저녁 5시 25분에 다시 정선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온 정선역에 심장이 또 나대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주변 여행을 하거나 또 정선 5일장으로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택시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티투어 버스는요.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휠체어 탄 저는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1: 좀 많이 아쉬운데요. 네. 모든 시티투어 버스가 언제쯤 저상버스로 바뀔까요?
0: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우장 여행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5일장터까지는 한 2km 미만이어서요. 그냥 저는 전동기차 타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선에도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요. 걷기 불편하거나 수동열차 사용인은 정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1: 자, 정선 5일장 무척 기대가 됩니다.
0: 네, 정선 5일장 조양강 정선교를 지나면 바로 5일장인데요. 장터 여행도 식후경이라 우선 정선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먹기로 했습니다. 문턱 없는 식당이 많으니까요. 골라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식당에 들어가서 모듬전을 시키고 곤드레밥과 올챙이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1: 예, 정선은 또 맛있는 여행이 중요하죠.
0: 네, 그렇죠. 특히 5일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요. 마음 놓고 여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곤드레밥은 양념장과 궁합이 환상이었고요. 또 올챙이 국수는 옥수수를 갈아서 만들어서 담백하고 건강식이고 맛도 좋아서 작고 먹게 되는 맛입니다.
1: 예, 오늘은 정선 아리랑 열차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오늘 안내해 주신 곳의 접근성은 모두 괜찮은 곳인가요?
0: 네, 괜찮습니다. 무장애 여행지라 접근성 괜찮고요. 중간중간 화장실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 없고요. 또 2일과 7일 주말과 휴일에 정선 아리랑 열차가 운행이 됩니다.
1: 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보통 눈으로 작품을 감상하죠. 하지만 예술을 만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지금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전시인데요.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화가 유영국의 작품 세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요, 평일 낮 시간에도 줄을 서서 이동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정도로 관람객이 붐빈다고 합니다. 유영국 화백이 워낙에 대가이기도 하지만 이번 전시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작품과 함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시장 안에 들어서면요, 나무향, 흙내음, 풀과 꽃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고 해요. 이 향은 유영국 화백의 손자인 유승협 씨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느꼈던 기억을 바탕으로 나무 냄새, 흙 냄새, 또 화구에서 느껴졌던 어떤 묵직한 느낌 등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향기를 통해 작가의 공간과 시간을 상상해보는 전시. 눈에 보이는 걸 넘어 향기로 예술을 만난다는 점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자, 이 전시 10월 25일까지 계속된다고 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정보, 관람료가요 무료입니다. 자, 7월 31일 금요일 우리는 한 가족, 첫 곡은 미술관역 동물원 OST 중에서 서영은이 부른 사랑하는 날에

0: 안녕하세요.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센터장 김기현입니다.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각장애인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각장애인의 마음의 비전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 사회에서 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이 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장애인분들과 지역사회나 학교, 직장 이런 데 기관 큰 그런 회사에 장애인 지계성 교육도 다니기도 하고요. 녹음 도서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한 달에 한 번 또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사회가 더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문제라든가 또 소외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활동을 할 거고요. 요즘에 막 많이 하시는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근성이 많이 어려우세요. 그런데서 또 경제적으로 또 소외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목소리를 내서 조금 우리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김기현 부센터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학교나 단체 등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시각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키오스크 이용이나 경제적 접근성 문제 등의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요즘 뭐 이제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회적 관심사에서 손해당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시각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접근성이 더욱 뭔가 좀 촘촘하게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로콜리 너마저가 부릅니다.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도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이 7월 31일입니다.
1: 네.
0: 네. 와, 진짜 시간 빠른데요.
1: 그러니까요.
0: 여기서 질문. 달력을 보지 않고 오늘의 네. 7월의 마지막 날인지 알고 계셨어요?
1: 아, 사실 진짜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이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0: 사실 저도 그래요.
1: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요일은 아는데 며칠이었지? 계속 핸드폰 봐야만 또 기억이 납니다.
0: 지금 오늘 아 지금도 모르겠어요.
1: 오늘은 이제 저희가 또 7월 31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0: 그러니까
1: 또 기억을 했죠.
0: 네. 네. 아 하여튼 요즘 근데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너무 그럴 것 같아요.
1: 다들 정신 없이 사시는 것
0: 그냥
1: 같아요.
0: 그냥 금요일이랑 월요일 정도 기억하는.
1: 자, 오늘 기억하는.
0: 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어떤 곡을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진짜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네. 천문학적으로 여름이 이제 하지인 6월 21일경부터 시작해서 9월 22일경에 끝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6월 1일부터 시작하고 8월 31일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렇게 치면 이제 공식적으로 여름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살짝 여름이 가는 게 아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을 덥지만 그럼에도 좋아하게 만드는 여름밤의 선선함, 약간 풀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들 준비해봤습니다.
0: 근데 확실히 근데 예전에 비하면
1: 네.
0: 너무 더워서
1: 네.
0: 약간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냥.
1: 네. 예전에는 밤이. 여름 좋아 젊은이들은 그래도 여름을 좋아했는데
0: 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1: 근데 밤. 요즘은 젊은이들도 여름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0: 아, 왜 아니겠습니까? 약간 동남아 같은 느낌?
1: 네,
0: 점점...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데
1: 네.
0: 그런데도 오늘 여름밤을 뭔가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일까요?
1: 네.
0: 어떨까요?
1: 이 네. 점점 외면받는 여름이 조금 불쌍하게도 느껴져서 오늘은 좀 여름밤의 낭만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노래들
0: 오,
1: 준비했고요.
0: 좋습니다. 예.
1: 네, 첫 곡으로는 1990년도에 MBC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탔던 권성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강변가요제가 1979년에 시작돼서 2001년에 끝이 났는데요. 매년 한여름인 7, 8월에 열렸었거든요. 이 권성연이 대상을 탄 곡도 정말 한여름밤에 잘 어울리는 노래여서 준비했습니다.
0: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는 진짜 어떤 이런 가요제
1: 네.
0: 막 이런 것들 TV에서 해줬던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요즘은 그냥 아예 못 보잖아요.
1: 요즘에는
0: 없잖아요.
1: 네, 공연장에 가야만 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진짜 이런 데서 대상 받고 이러면 막 가요톱텐에도 오르고
1: 네.
0: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죠?
1: 네.
0: 스타가 되고
1: 맞아요.
0: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진짜 요즘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정도?
0: 아,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권성연 씨가 어때요? 그때 완전 스타였겠네요, 그러면? 대상 받았으면?
1: 그렇죠. 이 권성연 씨가 이 대학가요제 참여했을 때가 이제 당시에 고려대 불문과 4학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을 타고 이제 바로 이듬해 데뷔 앨범 난 그랬던 것 같아요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권성연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거는 이 데뷔 앨범보다 만화영화 주제곡들이었는데요.
0: 네? 만화영화?
1: 네. 네. 영심이의 오프닝곡 해봐라는 곡도 있고요. 엔딩곡인 알고 싶어요. 이 곡들은 이제 권성연이 직접 쓰고 불렀던
0: 세상에.
1: 곡들이고 네, 제가 기억하는 곡은
0: 저 기억하는데
1: 네, 92년에 방영했던 그 피구왕통키 오프닝곡 그 곡의 목소리 주인공입니다.
0: 아, 피구왕통키 이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불꽃슈
1: 네.
0: 전혀 몰랐네요.
1: 아침에가 달리는 이런
0: 아침에가 빛나는
1: 어, 맞아요.
0: 끝이 없는
1: 네네.
0: 바닷가
1: 네.
0: 맑은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약간
1: 가사를 다 기억하고
0: 제가 계신... 신기하게 가사를 몇 번 들으면 다 기억해요.
1: 어머나
0: 영어 빼고
1: 오, 깜짝 놀랐습니다.
0: 전혀 몰랐어요. 예, 신기합니다.
1: 진짜로 이렇게 기억하실 정도로 피구왕통키나
0: 네,
1: 뭐 영심이 주제가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권성연의 목소리는 이 주제가들로 좀 친숙하게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명랑하고 좀 힘찬 느낌을 가진 목소리였어요.
0: 맞아요.
1: 예, 오늘 들어볼 곡은 이제 권성연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권성연이 직접 작사, 작곡까지
0: 야,
1: 했고요.
0: 네.
1: 이제 10년이 넘은 곡인데 들어보시면 이 리듬이나 멜로디가 굉장히 세련된 재즈의 그런 느낌을 담고 있어서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곡이고요. 네. 이런 연주나 이 소리들은 좀 재즈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또 권성현의 목소리 자체가 너무 맑고 청아해서 이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느낌은 좀 발라드 곡의 느낌이 나거든요. 이 곡은 또 2005년에 브라운 아이즈의 나얼이 또 리메이크를 했었는데요.
0: 아, 그래요? 네. 네.
1: 이 나얼은 이 곡을 조금 더 소울 장르로 편곡을 해서 불렀고요. 이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을 지금 와서 좀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한국적으로 이 미국의 세련된 재즈 발라드를 들려왔구나. 그런 선구자적인 음악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야말로 진짜 여러 매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보컬리스트로서도 작곡가로서도. 자, 한번 들어보죠. 권성현 씨가 부릅니다. 한여름밤의 꿈.

0: 근데 또 통키 생각하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또 너무 다른 분 같아서.
1: 네.
0: 야, 진짜 멋집니다. 예. 거기다 또 나얼 씨까지 이걸 불렀다니까 한번 또 그 곡까지도 저는 끝나고 찾아보고 싶네요.
1: 네, 나얼 씨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네. 먼저 들으실 곡은 빌리 홀리데이의 블루문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블루문이라는 이름이 어떤 달의 색깔이 파란색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0: 왜 그렇대요? 왜?
1: 그러게요. 미국에선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Once in a Blue Moon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좀 불운한 드물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라는 또 표현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근데 또 예전에는 사람들이 달과 별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핸드폰 대신에 이제 좀 달이랑 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하는 그런 노래들, 시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 34년도에 쓰여진 이 블루문이라는 곡도 이 하늘에 뜬 블루문을 보면서 나의 외로움, 나의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곡이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도 불렀고 네킹콜, 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수많은 가수들이 이 블루문이라는 곡을 불러왔는데 오늘은 목소리에서 외로움과 사랑을 향한 어떤 희망이 좀 동시에 느껴지는 빌리 홀리데이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1: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이제 탑 로더라는 그룹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0: 명곡이죠.
1: 네. 네. 이 곡이 또 1972년도에 이제 킹 하베스트라는 그룹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를 이제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이제 두 곡 다 모두 시작할 때 같은 이제 소리들로 시작을 해요. 약간 달빛이 좀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좀 반짝반짝 거리는 소리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0: 약간 밝은 느낌이죠.
1: 네.
0: 디리리린
1: 맞아요.
0: 뭐 이런 느낌.
1: 네. 근데 사실 원곡이나 2000년도에 나온 이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나 사실 크게 그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탑로더의 버전이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곡 간의 시대적인 격차가 한 3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발전한 그 기술력 때문에 좀 탑로더의 버전이 조금 더 세련된
0: 아하.
1: 반짝거리는 달빛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들어보시죠. 빌리 홀리데이의 블루문,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0: 아 좋네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네 이번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1889년 작품 별이 빛나는 밤 스테리 나잇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래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곡 들어보려고 해요. 네. 이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린 게 여름, 6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흐가 정신병원에서 여름밤을 봤을 때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유독 별이 되게 크게 박혀 있거든요. 이제 돈 맥클린이라는 가수가 평소에 고흐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고흐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보다가 네. 고흐는 미친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자신이 음악으로 이제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해요. 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역시 오늘 첫 곡에서 들었던 것처럼 1985년 강변가요제 은상 수상곡인데요. 이제 이 곡은 어릴 적에 모두가 좀 여름밤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추억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고요. 이 하얗게 별빛 내리던 그 여름밤을 추억을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좀 추억이 가득한 여름밤이 다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조금 씁쓸한 마음도 같이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이 반짝이는 별빛을 이제 피아노 연주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에도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보죠. 돈 맥클린의 빈센트,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0: 네,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츠고 뮤직. 오늘은 여름을 좋아하게 만드는 여름밤의 선선함, 또 나른한 여유로움이 담긴 곡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네. 먼저 여름이 가진 어떤 상실, 슬픔을 노래한 라나델레이의 Summertime Sadness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라나델레이라는 뮤지션이 새드팝, 약간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팝 음악의 어떤 대표 주작격인 그런 여성 뮤지션인데요. 이 2012년에 발표한 Summertime Sadness라는 곡은 이제 잃어버린,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이 가사에서 이제 그래서 여름밤 달빛 아래서 춤추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게 좀 낭만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친구를 잃고 나서 이제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어떤 몸부림 같은 모습으로
0: 너무 슬퍼서.
1: 예, 묘사가 되고 있고요. 라나델레이의 이 슬픈 팝 음악에 이어서 들어볼 곡은 2001년에 결성된 프랑스 전자음악 듀오 M83의 미드나잇 시티입니다. 지금은 이제 원맨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팀의 이름 M83, 영어로는 M83라는 이름이 이제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은하 중에 메시의 83이라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0: 이 실제 있는 별 이름이에요?
1: 네. 이 나선 은하인데
0: 은하.
1: 예. 그래서 그런지 이 팀이 굉장히 우주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리들을 잘 만들거든요. 이 오늘 들어볼 미드나잇 시티라는 곡은 이제 여름밤에 좀 차를 타고 질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폭발력, 약간 에너지가 넘치는 곡인데,
0: 사진 찍힙니다. 큰일 나요.
1: 그렇습니다. 과속은 주의해서 네. 여름밤에 이제 좀 어딘가 이동하실 때 이 곡 추천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라나 델레이의 Summertime Sadness, 그리고 M83의 Midnight City까지 이어서 들을게요.

0: 그러네요. 진짜 뭔가 좀 달리고 싶다.
1: 네.
0: 차는 없지만 제가.
1: 저도 면허도 없지만 달리고 싶습니다. 네.
0: 그냥 그 마음은 되게 있다.
1: 네. 네.
0: 뭔가 좀 신나는 느낌이 들고요. 아 슬프다.
1: 네.
0: 자 다음은 누구의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일본 드라마 롱베케이션의 OST로 쓰인 캐그넷의 Deeper and Deeper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기무라 타쿠야 그리고 야마구치 토모코라는 일본의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던.
0: 기무라 타쿠야 그 엄청 미남 배우로
1: 맞아요.
0: 알려진 그죠?
1: 원빈을 닮았다고 또 유명했던.
0: 원빈이 닮지 않았을까?
1: 맞아요. 정확히는 원빈이 닮은 그쵸? 배우입니다.
0: 나이가 더 있으시죠?
1: 맞아요.
0: 네.
1: 이 드라마가 이제 당시 방영했을 때도 시청률 36%를 넘겼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명작으로 꼽혀서 많은 분들이 다시 보시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96년도에 나온 드라마이지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서 이제 30대 여성이 결혼을 하는 게 꼭 답이 아니라 꿈을 찾아가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0: 그것도 답이 아닌데.
1: 그렇게요.
0: 아 죄송합니다. 부정적 진행.
1: 네. 우리나라 드라마로 치면 좀 삼순이를 좀 닮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고요. OST도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를 이제 당시에 더 도쿄의 그 무더운 날들 속에 촬영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면 이 두 주연 배우가 굉장히 땀을 흘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곡은 또 한낮의 열기가 빠진 그 여름밤을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고요. 일본 드라마 노래지만 또 영어 가사로 쓰여져서 드라마랑 관계없이 그 종영 이후에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0: 네네. 바로 들어볼까요?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죠.
1: 네.
0: 드라마 롱 베케이션의 OST입니다. 카그넷의 Deeper and Deeper.

0: 오늘은 여름을 좋아하게 만드는 여름밤의 선선함, 뭔가 좀 나른한 여유로움이 담긴 곡들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노래입니다. 안 돼!
1: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이라는 곡 밤들. 준비했습니다. 네. 이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그룹은 이제 서울에서 라이브 디스코 음악을 좀 고집해온 그런 5인조 언더그라운드 밴드인데요. 이 멤버 중에 한 명인 이 드러머 김간지 씨가 요즘
0: 이름이 간지예요. 네. 김간지. 네.
1: 요즘 네. 너튜브에서 굉장히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2008년도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 김간지의 활약 덕분에 요즘 이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음악도 굉장히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소울 디스코 헝크 장르를 좀 깊게 팠던 팀인데 이 숱한 밤들이라는 곡은 좀 발라드 곡 같은 그런 인상도 드는 게 이제 떠나가는 사랑에 대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대 없이는 지난 숱한 밤들 역시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좀 슬픈 정서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섬세한 문장에 이끌려 읽기 시작한 책 문광훈 조용한 삶의 정물화에서 나는 잊혀가던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올드걸이 되어서도 여전히 똑같은 듯 그러면서도 새로운 나를 만났고 나를 분석하는 은밀한 기쁨을 얻었다. 그러니 이 책이 의도한 바대로 잘 따라가며 읽은 성실한 독자가 틀림없다. 그리고 100만 년 동안 봉인 상태였던 기억의 조각들 사이에서 내가 한동안 가장 소중하게 다루었던 추억의 물품 하나를 떠올렸다. 일기이자 독서 기록이자 메모장을 겸한 고3 시절의 스프링 노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할 수 있는 최상위의 아이템인 것.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캐논 카메라 광고 카피를 나의 버전으로 카피함. 다른 이의 눈길을 끌지 않으려고 일부러 평범한 외모를 지닌 줄이 처지지 않은 노트를 구입한 다음 19세 여고생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힙한 문장이었던 정신의 자유를 위한 노트라는 의미의 독일어를 표지에 써놓았다. Das Heft für die Freiheit des Geistes. 명사의 단수 복수, 남성, 여성, 중성의 격에 맞는 관사를 문법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음. 틀린 곳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그런데 왜 하필 독일어였을까?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배우고 있던 독일어의 단어를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는 기특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독서 노트, 일기이자 독서 기록이자 메모장이었던 그 무엇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긴 제목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이유야 어찌되었건 삶에서 내가 오래도록 천착해왔던 주제가 자유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고교 시절 조그만 목소리로 소심하고 달콤하게 부르짖었던 정신의 자유는 대학 교육이 끝남과 함께 먹고사니즘에 잠식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일단 후퇴, 철수, 보류되었다. 다음 여정은 자유로운 직업 찾기. 직업과 자유의 공존은 당시에 내겐 능력을 넘어서는 개념이었고 취미생활로 시작한 책 사재기 행위로 높아지던 책갤지수, 앵겔지수보다 무섭다는 책 더하기 앵겔지수는 나를 어찌어찌 돌고 돌아 도서관 사서가 되는 길로 이끌었다. 도서관 생활자로 30여 년을 살았던 기간에 나는 많은 걸 배웠다. 사서 고유의 업무는 물론이고 책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마침 나는 정년 퇴직 후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까지 알아버렸다. 그리고 투잡 혹은 프리랜서로도 일할 수 있는 책과 관련된 직업들 가운데 번역가라는 새로운 일을 찾았다. 50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학원 공부와 번역가의 일은 책을 좋아하는 내게 크고도 럭셔리한 즐거움을 주었다. 나이가 들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위축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기는 어렵다. 그런데 오히려 해보고 싶은 일이 넘쳐 흐르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그렇게 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도 계속 이어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은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를 거쳐 프랑스 언어문화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슨 까닭으로 어학 관련 공부만 그리 오래 했을까? 그건 모두 책 때문이다. 소설, 비소설 가리지 않고 원문을 모두 읽어버리고 싶은 책을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책의 쓸모와 함께 읽고 쓰는 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0: 이런 나의 마음이 가득한 비밀의 방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좋아하는 책들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나 오랜 시간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바로 나다. 관심 가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거나 번역서가 아예 출간되지 않으면 원서로라도 읽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외국어 공부로 이어졌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읽어낼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영어로 된 책을 구해 읽는 편법을 사용한다. 유명한 책, 명망 있는 작가의 책은 대부분 손에 넣을 수 있다.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세계는 넓고 책을 구할 곳은 많다. 그러다 우리말 번역본이 나오면 재빨리 원서는 밀어두고 번역본으로 갈아탄다. 성미가 급한 나의 외국어 공부와 정신의 자유는 결국 이렇게 우리말 책을 자유롭게 구해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었던 건가요? 정신의 자유를 찾으려면 스스로를 책임지고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애티튜드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잊거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면 안 된다. 의식하고 산다는 건 깨어있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솔직하기. 어떤 행위의 한가운데에서도 나의 자유를 생각할 것.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여유도 추가하기. 이 정신의 자유를 찾는 여정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굴러가는 삶을 원한다. 욕망이 너무 큰가? 외적인 행복도 갖추고 내적인 행복도 챙기는 인생이 되려면 하루하루 어떤 삶을 쌓아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해놓고 보니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그동안 내가 행복이란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순 무지한 나는 행복의 개념을 크고 빛나는 최상위의 감정이라고 멋대로 규정해놓고는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일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감히 행복을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고 행복의 추구 대신 내가 행복에 근접하는 개념이라 생각한 즐거움과 명랑함을 따르는 쪽으로 마음이 좀 더 가 있었던 것 같다. 즐거움이 크지 않아도 그 즐거움이 유지되는 삶이 내게는 원더풀 라이프였다. 새삼스럽게 이제부터라도 행복의 추구를 시작해볼까?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힘들다면 일단 도전이라도? 아직 잘 모르는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보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을 이미 느껴버린다. 그렇다.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을 누리는 자유. 자신에게 솔직해질 정신의 자유. 그것은 바로 읽고 쓰고 공부하며 내가 배운 것들을 삶에서 책임지고 제대로 돌보며 살아감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행복의 추구에 이르기까지. 그간 내가 만난 세계에 대한 은밀한 기록은 모두 자유롭고 즐겁고 명랑한 삶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유롭고 명랑한 삶의 여정을 위한 자신만의 내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대책 없이 흘러가는 내 의식의 흐름을 멈추게 하려면 여기서 이야기를 멈춰야 한다. 이럴 때 누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독서 노트에만 적어두었던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곧 나를 정신의 자유로 이끌었음을 클로징 멘트 삼아 이쯤에서 느닷없이 오늘의 기록은 끝!
1: KBS 오디오 북.
0: 1장. 명랑하고 멋진 할머니로 나이 들고 싶어. 열심히 했던 이 모든 일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음을.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키케로는 말한다. 연구와 사색은 우리 영혼을 어느 정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내 육체에서 벗어난 것에 몰두하게 하는데 그것은 죽음과 유사한, 이를테면 죽음의 실습이기 때문이다. 또는 세상 모든 지혜와 논설이 결국 한 가지, 즉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셸 드 몽테뉴, 신민화의 옮김, 에세이 1. 북클럽에서 매주 한 번씩 모여 거의 1년에 걸쳐 읽었던 몽테뉴의 에세이 1에서 3 시리즈. 몽테뉴가 책의 곳곳에 키케로의 말을 빠짐없이 새겨두고 열심히 인용해준 덕분에 키케로가 얼마나 멋진 말들을 많이 남겼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 자유로운 휴식을 위해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려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일은 모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니요. 지혜를 얻기 위해 읽기 시작했던 에세이 1에서 3 시리즈를 완독한 후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노년이 되면 새로운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얻게 되는 지혜도 있기는 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내가 그동안 비축해둔 지식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은 존재감이 점점 넓어져서 투명인간의 아우라를 지니게 된다는 것. 아우라조차 투명하게 세상을 투과해버리겠지만 타인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도 함께 얻었다. 하지만 철학 공부는 죽음 준비라는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테뉴에 대한 다른 이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두어 권의 책을 도서관 서가에서 브라우징해본 결과 다음의 사실을 추가로 얻어냈다. 몽테뉴가 에세이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죽음이 삶의 목적은 아니며, 당연하신 말씀, 죽음을 생각하는 건 삶을 생각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삶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섞어넣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 이렇게 멋진 말들은 고막에 새겨놓아야 하는 법이다. 몽테뉴의 에세는 세 권을 합친 분량이 1988쪽이며 윤동 모임에서 토씨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본문 전부를 읽는데 1년하고도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으로 가둬놓고 싶은 문장이 천지 빽가리이므로 몽테뉴의 글에서 인용문 출처를 밝히려면 다시 1년이 소요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기에 지금 페이지를 밝혀 적을 수가 없어 슬픈 마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에 가까워진다는 건 일에서 손을 놓고 다른 누구에겐가 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때와 맞물리는 시기라는 점이다. 존재 증명을 안 해도 된다니.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껏 일은 해왔을 테니 이제 일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때가

그가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지. 그 일이 금전적 수입과 연결되면 좋고 안 되면 수준에 맞게 내 돈 들여가며 놀기.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은 우선 내려놓는 거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은가. 다른 누구와도 닮지 않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다. 나이가 들어서 변하는 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으며 특히 외모가 달라지는 건 자명한 진리다. 그 진리를 늙었다라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하지 말고 자기다움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는 태생부터 모두 다른 얼굴로 태어난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도 된다. 능력의 한계를 둘 필요도 없다. 내 능력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나이 들어가는 나날들에 나의 모든 존재가 들어있다.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시간,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로 커나갈 수 있는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난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주는 존재이므로 일단 기대해보는 걸로. 죽음은 우리를 삶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섞어 넣는 것.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방법부터 계속해서 읽고 쓰고 공부하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까지.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1999년 12월 31일 이제 몇 시간 후면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 세상은 변했다. 아니, 변하지 않았다. 빠른 속도로 변한 것은 문화와 기술, 그 사이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부단히 중심을 잡으려 흔들렸던 내 삶. 우리 내자매는 때론 격렬하고 때론 잔잔하게 삶의 파도를 넘었다. 서로의 손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닿기도 하면서 보냈던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

0: 전화 언제부터 울린 거지? 여보세요?
1: 정은수씨.
0: 네?
1: 연락 정말 어렵네. 여기 KBS 방송국인데 이번 드라마 공모 전에 당선되셨어.
0: 제가요?
1: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상식이 있고 그 전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0: 내 삶에 신에게 빚을 질 수 있다면 지금 난 행운의 신에게 빚을 진 거다.
2: 여보, 얼른 와봐.
3: 어, 알았어. 사과만 챙기면 돼.
2: 애들 게 살살해.
4: 아이, 저것도 얼른 군대 보내야지.
2: 저녁에 운동장에 나가서 애들 데리고 정말 많이 뛰었거든. 근데도 잠을 안 자. 아, 재우느라고 한참 애 먹었네. 도대체 남자애들은 얼마나 기운을 빼야 자는 거야?
4: 내일은 내가 애들 데리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농구도 할게.
2: 그럼 내일은 애들 일찍 자겠네.
4: 그렇지.
2: 건배하자.
4: 그래. 자, 건배.
2: 축하합니다. 7급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
4: 고맙습니다. 아유, 다 당신 덕이지.
2: 근사한 데 가서 마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4: 쟤들 얼른 키워놓고 둘이 데이트 다니자.
2: 그때까지 변하면 안 돼.
4: 내 마음? 아, 내 마음은 안 변하지. 일편 단심, 일부 종사,
2: 아니. 젊고 멋진 모습 변하지 말라고. 머리숱도 관리하고, 배 나오면 안 되고, 코털도 삐져나오면 안 되고, 옷도 죽여 입지 말고.
4: 응? 다림질. 그건 너무 가혹한데.
2: 멋지게 늙어가자는 거야. 잘 관리해. 난 외모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했던 거라는 걸 잊지 마.
4: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2: 뭐가?
4: 2년간 날 위해 고생했으니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해야지.
2: 나? 글쎄, 뭘 하고 싶을까?
4: 육아와 살림만 하다가는 지쳐. 한 번씩 기분 전환을 하든가 취미를 가지든가 아님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든가.
2: 당신이 얼만큼 밀어줄 수 있는데?
4: 저녁 시간은 물론 내 휴가까지 당신한테 받나?
2: 그래?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한참.
5: 엄마!
4: 저건 잠꼬대야.
5: 잠꼬대야.
4: 잠꼬대야.
2: 엄마! 끝난 거지?
4: 끝났어.

0: 무슨 소리냐. 나 이제 정말 괜찮다니까.
1: 괜찮지 않다니까요. 고모님 암이라잖아요. 암.
0: 당장 안 죽어.
1: 알아요. 치료하려면 항암 받으셔야죠.
0: 받을 거다. 병원에서 하라는 거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파리로 가라.
1: 파리 안 갈 거예요?
0: 그럼 어쩌려고.
1: 여기서 고모님 병 간호해야죠. 항암하러 갈 때 같이 가고 기운 떨어지지 않게 음식도 챙겨드릴게요.
0: 너보다 훨씬 숙련된 사람을 쓸 거다. 간병인 드릴 거야. 그러니 나 때문에 파리 안 간다는 말은 하지 마라. 왜? 교육비 때문에 그러냐?
1: 네. 지금까지 지원해주신 거 갚으려고요. 돈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고모님 힘드실 때 곁에 있어드리려고 했어요. 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요. 근데 그것마저 거절하시네.
0: 네 교육비는 내가 계속 댈 거다. 어디서 뭘 하든 예술가에게는 후원자가 필요한 거야. 네 재능이 어떻게 꽃피우든 상관없이 널 후원할 거다.
1: 왜요? 왜 저예요?
0: 그게 정말 궁금하니?
1: 네.
0: 나도 살면서 그런 삶을 꿈꿨다. 나한테 많은 위안을 준 그림과 책들. 그게 우리에게 남기까지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다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니? 내가 예민하고 심술 궂고 많이는 못 베풀어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었다.
1: 그럼 전 어떡해요? 고모님한테 받은 걸 갚을 힘도 없고 갚을 길도 없어요.
0: 그러니까 애를 써야지. 안간힘을 써서 네 재능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위로하는 데 쓰이게 해야지. 그게 갚는 거야. 돈도 물처럼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놔두자. 너도 누군가에게 베풀면 되잖니.
1: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까다롭고 심술궂은 노인네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고모님 존경해요. 되게 꽉 막힌 분 같다가 선구자 같다가 종잡을 수 없는 고모님이지만 정말 사랑해요.
0: 이거 사랑 고백이 맞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1: 네.

0: 군대에 가겠습니다.
1: 뭐? 뭐라고? 아이고, 이렇게 철딱선이가 없어서 니는 3대 독자라 면제인데 굳이 와 갈라 그러노? 내려와서 사업 좀 배우라 캣때만 훌쩍 유럽여행 가쁘고 거기서 옆집 막내랑 뭘 하다 옮긴지 아예 둘이 같이 미국 가서 경영 공부나 하든지.
0: 저 할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예요. 할아버지 사업 안 물려받겠습니다.
1: 아, 그래 좋다 좋다. 나도 전문 경영자한테 회사 경영 맡겨도 된다. 근데 그럼 니 뭐 할 낀데?
0: 뭐든 해야죠.
1: 네 인생이야. 뭘 하면서 살고 싶은 기고. 청춘? 아, 좋지. 뭘 꿈꾸고 뭘 도전해볼 거야?
0: 시간을 피하려고 군대 가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요. 그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한국은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낄 수 없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궁금하고요.
1: 그러면 6개월만 가라. 남들은 서로 빼려고 난리 부르신데 니는
0: 할아버지한테 전 영원히 어린아이인 거죠? 참, 뭘 해도 할아버지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1: 야! 뭐가 안 되는데!

좋아. 아우 먼지. 아우. 자,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리자. 근데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런 글도 필사했었나? 삶은 부조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끝없는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며 우리의 손은 모래알을 놓치고 발걸음은 다시 뒷걸음친다. 희망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어야 한다. 삶은 끝없는 바다 위에서 길을 잃은 배. 그러나 우리는 그 파도를 맞서 나아가야만 한다. 죽음은 문 앞에 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무 의미도 없는 세계에서

0: 문 열려 있는데 들어갈까?
1: 이준호. 야, 너 진짜 아직도 담 넘어 다닐래?
0: 야, 이게 얼마나 편한데 지름길 놔두고 왜 돌아오겠냐?
1: 진짜 안 변했다.
0: 변하면 네가 못 알아볼까 봐.
1: 언제 왔어?
0: 어? 어? 해수랑 같이 들어왔어. 고모님이랑.
1: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같이 와줘서 고맙다.
0: 잘 지냈냐?
1: 나 드라마 공모전 당선됐단 소문은 어? 들었니?
0: 진짜? 야! 야, 축하해. 야, 축하한다. 야, 야 이... 이제 진짜 작가가 됐어?
1: 그러게, 작가가 되려고 막 달려서 꼬린을 했는데 거기서는 내가 제일 힘없는 꼴찌. 어? 하치 앞을 모르겠는 완전 정글이야.
0: 야, 그래도 부럽다 정은수. 이 골방에서 해냈구나. 어?
1: 그러게.
0: 밤마다 불 켜고 뭐 하나 몇 시에 자나 지켜봤었는데.
1: 덕분에 외롭지 않게 그 시절을 지냈네.
0: 은수야, 너는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믿어줄 거야?
1: 무슨 선택?
0: 어떤 거라도. 어리석어 보이는 걸지라도.
1: 왜 그래, 준호야. 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 내가 아는 넌 남을 즐겁게 해주고 존중하고 또 네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애니까.
0: 뭐야, 뭔 소리야 이게? 너 아직도 삐삐 써?
1: 04290?

0: 안 읽은 메일이.
1: 수정대본 잘 받아봤어. 이대로 캐스팅하고 진행할게요. 곧 봅시다.
0: 블라디미르?
2: 드라마 공모전 당선 정은수. 이름 보고 알았다. 이메일 보냈었는데 확인 안 하더라. 혹시나 삐삐는 살아있나 쳐봤는데. 나 지금 촬영차 너네 동네 와 있어. 우연이라도 보게 되길.

0: 진짜 나도 나를 모르겠다. 아니 왜 연락을 해가지고.
1: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 기다려?
0: 아 네, 저 카페가 그 레코드 가게로 바뀐 게 이상해서요.
1: 그러네. 복고의 시대가 다시 오나? 은수 잘 지냈어?
0: 남 선배.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혹시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혹시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름 포기 못해요. 나는 같이 있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져요. 막 센 척하면서 남들한텐 인생이 어쩌니 저쩌니 말해줘도 내 인생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답을 만들어내고 다시 부수고 내가 얼마나 모순된 사람인지 알아요? 이런 내가 누굴 사랑할 수나 있고.
1: 은수야 서두르지 마. 내가 기다릴게. 네가 널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근데 멀리서는 안 되겠다. 네 곁에서 기다릴게.
0: 지금 대답해야 해요?
1: 04290.
0: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디 가서 저같이 괜찮은 여자 못 만날 거예요.
1: 그럼 너도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 만나겠어?
2: 알베르 카미는 그랬다. 삶이 부조리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라고. 여전히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는 불안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목표가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저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다. 누구나 조금씩 흔들리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가면서.

작은 아씨들 23번째로 마지막 시간. 여러분은 지금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듣고 계십니다.

0: 고엽이 된 수풀을 통과하며 유시영은 산을 올랐다. 간혹 잠시 멈춰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머리를 들어 살핀다. 저 밑에 계곡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파헤쳐진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울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척 오랜 시간 동안 홀로였다. 어둡고 좁으며 벌레가 기어다니는 관 안에서 혼자 있기엔 너무나도 외로웠다. 엄마를 찾아 울어도 이곳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1: 나는 미친 거야.
0: 알고 있었지만 기다림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란 생각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도 고라니나 멧돼지가 땅을 뛰어넘는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리게 만들었다. 그럴 때면 울다가도 엄마를 불렀다. 혹시나 그를 찾아온 걸까? 아니더라도 누군가라도 찾아와 주기를 바랐다. 매미처럼 울음은 그치질 않았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났다.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곧 축축하고 썩어 들어가는 관뚜껑을 무언가가 두드렸다. 흙부스러기와 그 위를 지나가던 진해가 얼굴로 떨어졌다.
1: 엄마?
0: 관뚜껑의 귀퉁이가 부서졌다. 그 틈으로 눈이 시린 달빛이 새어들어왔다. 그리고 차가운 손이,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손이 그의 머리를 감쌌다. 겨우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의 집이라 여겨지는 곳은 넓은 도로가 되어 얼마나 허무하고 실망스러웠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2: 이봐, 신참. 그대는 어디서 왔길래 그 모양이야?
0: 유시영은 머리를 들어 손 하나가 없는 아저씨를 봤다. 처음이었다. 셀 수도 없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었다.
1: 제 모습이 어때서요?
2: 그 모습은 마치 비광이 두꺼비를 끌어안는 모습인걸?
0: 그 말에 유시영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사실 눈물 따윈 없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박 씨는 자신의 말에 소년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극적였다.
2: 웃으라고 한 말이었어. 농담이라고.
1: 저는 아미산 저 깊숙이에서 왔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혼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걸어준 건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2: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니 반갑다고 말해야 할 것도 같고. 나는 박재호야. 그냥 박씨 아저씨라고 불러.
1: 반가워요, 박씨 아저씨. 저는 유시영이에요.

0: 승범은 아미산 초입 황금빛 물결이 있는 논 옆에 차를 주차했다. 산은 가을로 물들었다. 주위로 몇몇 집만 빼면 별다른 소음도 없어 고요함이 감돌았다.
1: 아유, 내가 이런 데 쫓아온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0: 트렁크에서 등산용 스틱을 찾는 승범의 옆에선 박씨가 산세를 바라봤다. 배낭에 생수를 여러 개 집어넣은 승범의 눈빛은 매섭다. 여기서 진다면 겨우 얻은 한의원의 입지가 좁아들고 원장 김진태는 그럴 줄 알았다고 자신을 비웃을 것이다.
2: 그리고 결국에는 망할 테지.
0: 가방을 메며 승범은 가을산을 바라봤다. 뒷짐을 지고 있던 박씨가 산세를 가리켰다.
1: 여기서부터 쫙이 고개 넘어까지가 제법 깊을 걸세.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차라리 귀신들을 풀어찾는 게 빠르지 않겠나?
3: 그랬다간 고사장님이 더 유리하죠. 단골도 그쪽이 더 많을 텐데. 저 산을 싹 돌아다녀서 제가 찾아낼 겁니다.
0: 승범은 스스로가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1: 하긴? 거기까지 생각했구먼. 그러나 고선생은 귀신 환자들을 그렇게 믿지 않을 거야.
0: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던 승범은 박씨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3: 그게 무슨 말입니까?
1: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원하는 한 귀신을 찾았지만 누구 하나 찾은 이가 없었지. 다들 그 귀신이 저승에 갔다고 여기고 있어서 뭐. 아이 뭐야, 여하튼 그렇기에 고선생은 시영이만큼은 자기가 찾을 거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억센 여자지.
3: 그게 누군데요?
0: 승범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3: 에? 고사장님이 찾고 있던 귀신 말입니다.
0: 박씨의 눈썹이 올라갔다. 도박꾼의 촉이 발동했다. 그렇게 문지방달케 한약방을 다니면서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못 들었단 말인가? 정말 못 들은 건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 어쩌면 수정이 단단히 입막음을 했을지도 모른다.
1: 어지간히 이 한의사 선생을 싫어하지 않는가? 아이고, 이럴 땐 입조심을 해야지.
0: 박씨는 희죽 웃었다.
1: 지금 그게 문제인가? 한의사 선생에게 닥친 시련이 중요하지 않은가? 응?
0: 승범의 눈이 가늘어졌다. 박씨가 샘을 하는 게 눈에 보였다. 유시영만 찾으면 그가 원하는 것 한두 개쯤은 들어줄 요량이었다.
3: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0: 승범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등산화 밑으로 잔돌이 밟혔다. 폴폴 흙먼지가 날렸다. 찌르르 풀벌레가 울고 잠자리가 날아다녔다. 높다란 수풀도 빠지지 않고 샅샅이 훑었다.
1: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가봤자 별 도움 안 될 걸세.
3: 그래도 유시영 귀신 환자분이 믿고 의지한다면서요. 만나게 되면 설득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1: 내 말을 들을까도 싶고.
3: 정 그런 생각이 드시면 눈 크게 뜨시고 주위를 잘 보십시오. 일이 잘만 된다면 그 장갑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원한다면 지금 없는 한쪽 손을 어디서든 찾아서 붙여줄 테다.
1: 아이, 그거 참 듣기 좋은 소리구만.
0: 기분이 좋은 박씨가 어깨를 으스겼다. 한 손으로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크게 떴다. 뭐라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가 고개를 앞으로 했다가 뒤로 뺐다. 눈을 비비고 다시 숲을 들여다봤다.
3: 저건 있어요?
0: 승범이 박씨의 시선을 따라 숲을 봤다. 빽빽한 잡목림에 내려앉은 낙엽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벌써 찾은 것인가?
1: 오, 있네, 있어. 고선생이네. 응? 고선생이 우리보다 먼저 산에 올라가는구만.
0: 박씨는 수정의 뒷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찾으라는 귀신은 안 찾고 원치 않은 임무를 찾아내다니. 한순간 일던 기대감이 차게 식었다. 말릴 사이도 없이 박씨가 손을 번쩍 들었다.
4: 야, 고선생!
3: 아, 잠깐만요.
0: 산을 오르기 시작한 수정이 뒤를 돌아봤다. 승범의 말도 듣지 않고 박씨는 수정에게로 뛰었다. 돌풍이 불어 낙엽이 날아올랐다.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

0: 승범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눈을 몇 번 비비자 흐릿한 시야가 눈에 들어왔다. 저만치서 벌써 도착한 박 씨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자신을 보고 못마땅해하는 수정의 얼굴이 보였다.
1: 아이고, 그렇게까지 반가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인가?
0: 박 씨가 괜한 오해의 말을 했다.
2: 이건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다 쳐요.
0: 승범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며 대충 대꾸했다.
3: 여기는 어쩐 일들이야.
0: 수정이 그들을 보며 묻는 말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다. 뒷짐을 지고 선 박 씨가 지레 찔려 먼저 입을 열었다.
1: 한의사 선생의 일을 도와주러 왔소?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오. 나도 시영이가 걱정되던 참이니 누굴 쫓아오도 상관없지 않겠소? 다행히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또이또이 합시다.
0: 그 말에 수정은 대꾸하지 않고 돌아서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 싫으면 말고.
0: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자 무안해진 박 씨가 중얼거렸다. 승범은 박 씨를 흘겨봤다.
2: 또이또이는 무슨?
1: 걱정하지 말게. 내 자네와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으니.
0: 자연스럽게 수정의 뒤를 밟던 승범이 고개를 흔들었다.
4: 아니지. 이렇게 쫓아갔다간 괜히 쫓아다니다가 주워먹었단 말이 나올 테니 다른 곳에서 시작하자.
0: 그는 산을 바로 오르지 않고 산 둘레를 빙 돌아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이 박 씨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본인 나름대로 찾으러 간 것 같았다. 약속을 잊지 않는다고 했으니 일단 믿기로 하고 승범은 배낭을 단단히 붙들었다. 귀신 환자를 돌보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다. 더는 지난 여름 등산했을 때 저질 체력이 아니었다. 두 시간 뒤.
4: 아니다. 아무리 운동했어도 이건 아니다.
0: 잔뜩 구부정한 몸으로 승범은 숨을 몰아쉬었다. 길이 아닌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숨을 내뱉었다. 나무 기둥을 붙들고 몸을 끌어올릴 때마다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욕이 터져나왔다. 굵은 땀이 켜켜이 쌓인 낙엽 위로 뚝뚝 떨어졌다. 가뜩이나 비탈길이 낙엽 때문에 더 미끄러웠다. 휘청거리기를 몇 번, 굵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숨을 몰아쉬었다.
4: 찾을 수 있을까?
0: 벌써 후회가 밀려들었다.
4: 어쩌자고 내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당연히 돈 때문이지.
0: 승범은 자신이 올라온 길을 되돌아봤다. 체감상으로 밑은 깎아지른 절벽과도 같아 아찔했다. 되돌아갈 길이라곤 없었다. 메마른 입술을 핥으며 승범은 앞을 봤다. 조금만 오르면 정상이었다.
4: 그곳에서 조금만 쉬자.
0: 고개를 끄덕이고 그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무를 붙든 팔에 힘줄이 돋았다. 팔이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나뭇가지를 놓칠 것 같았다. 고개를 내저었다.
4: 좋은 생각을 해보자. TV에서 보면 이런데 산삼도 있던데, 아니면 백봉령이나 겨우살이나 송이버섯이나 그 비슷한 무언가나 있었던가? 제길 귀신 몸뚱이 찾는데 집중하느라 신경 쓰지도 않았어.
0: 다시 고개를 저었다.
4: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자.
0: 승범은 머리를 들고 뛰던 유시영을 떠올렸다. 그 몸과 부딪혔을 때 마치 돌덩이와 부딪힌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 두 번째에도 유시영이 자신에게 덤벼들지 말란 법은 없었다. 정상을 향한 팔이 파르르 떨렸다. 목숨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목숨인데.
5: 진짜 이거 더 좋은 생각이야.
0: 겨우 정상에 발을 내디딘 승범은 긴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은 채 두 팔로 땅을 지탱했다.
5: 그래서 박신호 데려온 거잖아. 아, 근데 대체 어딜 간 거야?
0: 귀신이라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해서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찾을 것 같더니만 고엽이 된 높다란 수풀이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줬다. 짐승? 아니면 귀신? 둘 다 반갑지 않다. 퇴로를 찾아 눈동자를 대굴 굴렸다. 어정쩡하게 일어서는데 흔들리는 숲을 넘어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승범은 연이어 나타나는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6: 왜 또 자네야? 아유.
0: 수정이 인상을 찌푸렸다. 승범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가 허리에 두 손을 올렸다.
4: 기척 좀 내고 다니세요.
6: 산에서 무슨 기척. 그렇게 간이 작아서야. 아유.
0: 뻔하다는 듯 혀를 차며 수정은 승범을 지나쳤다. 승범은 그녀가 맨 가방에 시선이 갔다. 옆으로 길게 맨 청가방엔 초록빛 잎사귀가 가득했다.
5: 그 사이에 약초를 캤다니 역시 프로다.
0: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1: 헤이! 뭘 인정하는 거야?
0: 승범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재빨리 걸어 수정을 앞질렀다. 수정이 그를 째려보더니 걸음을 빨리했다. 그녀가 그를 지나치자 승범은 질 수 없어 뛰다시피 앞으로 나섰다. 한치의 양보 없이 걸음을 옮기는 수정의 가냘픈 어깨가 그의 팔을 쿡쿡 찔렀다.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성큼성큼 걸었다. 바람이 불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에 가려진 길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걸었을까? 로장의 발걸음을 치고 나아갈 수 없었다. 그만큼 수정은 걸음이 빨랐고 승범은 무리하는 바람에 허벅지가 터져나갈 것 같았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고 같은 시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0% 넘게 폭등하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우선 일반 투자자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각각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선관위 특검법으로 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대상 12가지 중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과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부분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를 지키겠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에 합의했는데도 이를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20.1로 전월 대비 2.3%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의복 등 준 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승용차와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에서 12.6%가량 크게 늘며 전월 대비 2.7% 늘었습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오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과 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와 MRI를 새로 찍을 필요 없이 환자가 직접 QR코드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환자가 스마트폰의 QR코드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일명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83만여 명으로 수급자 10명 중 4명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4도, 전주 35도, 강릉은 37도, 부산이 3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연필을 직접 깎아 쓰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각사각 깎이는 소리도 좋고 또 무엇보다 손에 착 감기는 그 느낌이 좋아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연필은 언제 가장 쓰기 좋을까요? 연필은 처음 깎을 때 끝을 아주 뾰족하게 깎는데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멋진 글이 써질 것 같지만 실제는 한두를 정도 써야 심이 적당히 닳아지면서 손에 가장 편안한 연필이 된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서툴고 조금 느려도 한 줄 한 줄 써내려 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이야기가 완성될 겁니다. 자, 7월의 마지막 날 마침표 잘 찍으시고요. 다가올 8월에는 새로운 이야기 좀 더 힘차게 써내려 가보죠. 오늘 첫 곡 더 준입니다. 한 걸음 더.

벌써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라고 해야 될까요?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뜨겁기도 했고 비가 참 많이 왔던 이번 한 달.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한 달. 아쉬운 한 줄은 뭐였는지 잠시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요, 그 모든 7월의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8월에는 나를 좀 더 사랑하고 응원하면서 새로운 한 줄 힘차게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원래 노래선물 매주 금요일에는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유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브가 부르는 IM 이 노래 듣고 코러스 라인 함께하겠습니다.

0: 스포츠 라인.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다정다감한 이웃집 언니처럼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가요계 대모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0: 그래, 오늘은 네. 또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죠.
1: 그렇죠.
0: 김연아의 반가운 손님과 함께하는 현아의 네. 라이징 스타를 소개하는 시간 현라소. 김연아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잘생기고 착하고 머리도 좋고
0: 머리도 좋고
1: 유학파고
0: 유학파고
1: 모든 걸 다 가진 약간 집도 부자 같아요.
0: 아,
1: 정확히는
0: 그래요?
1: 모르겠는데
0: 부자.
1: 네네. 우리 가수 코디 제이 씨를 모셨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코디 제이입니다. 오늘

0: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래요.
2: 아, 싱어송라이터란 아. 말을 안 했네.
3: 싱어송라이터.
1: 현아의 네. 라이징 스타를 소개해드리는. 네. 예, 물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빛을 못 본. 네. 하지만 실력가.
2: 그렇죠.
1: 네. 코디제이. 네. 코디제이. 어떤 후배인가요?
2: 제가 네. 그 우연히 알게 된 그 아주 친한 그 동생이 있는데 네. 그 동생이 한번 소개를 해서 저한테 그 싱어송라이터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본인이 다 곡을 쓰고 노래하고 코러스도 하다 보니까 맨날 네. 조금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노래 디렉팅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코러스도 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1: 아, 그래요?
2: 네네. 네네.
1: 코디 제이.
2: 네.
1: 이름이 코디 제이.
4: 네.
1: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옷 코디인가? 옷을 코디하는
2: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아, 코디인가요?
4: 제가 네. 이제 학교를 외국에서 다니면서 네. 쭉 어릴 때부터 영어 이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네 코디가 제 어릴 때부터 썼던 영어 이름이고 그 뒤에 제 J를 붙인 건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1: 본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4: 영주입니다. 영주.
1: 영주.
4: 네 그래서 뒤에가 YJ라
1: 아 YJ.
4: 네 이렇게 붙이게 연결해서 붙이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코디 제이.
4: 네.
1: 외국에서 살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4: 아, 전 미국에서 대학교를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1: 미국 어디요?
4: 미국의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고요. 네. 대학교는 시카고 근처에서.
1: 캘리포니아하고 시카고하고 거리가 있나요?
4: 네, 비행기로 한 3시간 정도. 네.
1: 야, 비행기 타고 3시간 정도 갈 거면 우리 뭐 거의 뭐 한 대만 거리인데.
4: 네.
2: 혹시 하버드 나오셨나요?
4: 아, 아닙니다.
2: 아, 그렇군요. 어디 학교인가요, 대학교가?
4: 저는 UIUC라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1: 우리 얘기도 잘 몰라요.
2: 모르지, 그럼.
1: 캘리포니아 네. 그 크기가 거의 뭐 우리나라만 할 텐데. 아무튼.
2: 캘리포니아 하면 아몬드 아니야?
1: 아몬드. 그래요. 자. 코디제이와 함께하는 오늘 주제 김연아 씨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2: 자 오늘은 우리 코디제이님께서 사실은 네. 투잡너예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직업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싱어송라이터이시고 노래도 하시지만 또 본인
1: 싱어송라이터도 투잡 아닌가?
2: 곡을 노래도 하고 곡도 쓰니까
1: 쓰고 노래도 하니까 그것도 투잡인데.
2: 근데 네. 그 음악적인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1: 어떤 일이요?
2: 지금 학원 강사.
1: 학원 강사. 네, 무슨 네. 과목 가르칩니까?
4: 저는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우와! ET.
2: 그렇지. 네, 그렇지.
1: ET.
4: 네.
1: ET라고 하는 거 아세요? 잉글리시 티처.
2: 그렇지.
1: 잉글리시 티처. 아,
2: 네.
1: 야 그래서 투잡러.
2: 투잡러.
1: 그래요. 네. 자, 오늘 투잡러 가수 코디 제이 영어 선생님이자 또 가수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투잡러 가수 코디제이의 노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노래를 부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 코디제이?
4: 일단은 뭐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워낙 좋아했었고 또 이제 노래하고 나서 박수를 받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 노래 집중해주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사정으로
1: 그게 언제 됩니까?
4: 그건 이제 뭐 대학교 때까지도 대학교 전까지도 계속 제 목표였고
1: 네.
4: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면서 무대 수고하면 항상
1: 그게 또 미국이잖아요.
4: 저 대학교 때는 미국이었어요.
1: 막 친구들하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서
4: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1: 네. 그래요. 그 어렸을 때 뭐 누가 동경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 가수 선배님들 네네. 같은 경우는 저는 김유나 선배님 자우림의 김유나 선배님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고 뭐 곡도 곡이고 그 선배님의 보컬 스타일이 곡마다 너무 자유자재로 바뀌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현아의 라이징 스타를 소개하는 현라수 씨가 투잡러인데 코디제이가 영어 선생님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데 코디제이의 라이브 한 곡 청해 듣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라이브로?
4: 네. 제가 직접 쓴 곡 중에 발매했던 곡 중에 한강 불빛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1: 네.
4: 이거는 또 특히 영광스럽게 우리 현아 선배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코러스를 해주셨던 곡이라서
2: 맞아 이거 이제 디렉팅 해주고 해줬던 그래서 알게 된
4: 네,
2: 계기가
4: 맞습니다.
2: 된 노래예요 한강불빛
1: 아, 네. 그래요 자, 이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와.
1: 호디제이의 한강 불빛 만나고 네. 왔습니다. 투잡러 가수, 영어 선생님이자 싱어송라이터.
2: 이야. 뭔가 한강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1: 아, 그래요?
3: 네. 감사합니다.
1: 노래도 잘하시고. 네. 이 찾아보니까 미국의 명문대학교네요. 일리노이 대학교. 거기서 광고 미디어학을 전공했다.
3: 네, 맞습니다.
1: 공부도 잘했고, 노래도 잘하고, 아이고. 잘생겼고. 네. 거기다가 최근에 최백호 씨 50주년 음반 타이틀곡에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오.
2: 못하는 게 없네.
1: 어떤 곡을 썼나요?
3: 여광이라는 곡이고요.
1: 아, 여광.
2: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1: 그래요.
2: 아, 너무 최백호님의 여광.
3: 네, 네. 너무 영광스럽게 되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곡을 그래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작업을 하고 네, 발매가 됐습니다.
2: 그리고 우리 하나 그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1: 네.
2: 우리 KBS의 아들이에요.
1: 아코디제이가? 네. 왜요?
2: 그 KBS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이라고 있잖아요.
1: 네네네.
2: 그 살림남에 박서진.
1: 아, 장글신. 장글신.
2: 네, 저희. 박서진 씨 그 영어 과외 선생으로 나왔어요.
3: 아, 네. 네, 맞습니다.
1: 영어 선생. 그러면 거기서 가수로 나온 게 아니라 영어 선생으로.
2: 그 영어 선생.
3: 네. 네, 그 방송에서는 서진 씨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런.
1: 그러면 그 방송도 자주 하시고 KBS 라디오도 많이 출연하셨나요?
3: 저 라디오는 아예 처음이고요.
1: 아, 처음이에요?
3: 네.
1: 그러면 이쯤에서 강원래 라디오 처음 출연했다고 소감은 이렇다, 라이브를 하니까 이렇다라고 또 영어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2: 아, 영어로요? 아니,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꾸 영어로 아니,
1: 이제 해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0: 탈락 부르죠.
1: 네.
2: 아 영어로 네 알겠습니다. 네. Actually, I feel kind of nervous to be here like for the first time, and I wish I could have sung better than I did, but I did my best. So I hope you guys just enjoy.
0: 그래요. 해석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2: 일단은 라디오가 처음이라. 네. 사실 너무 좀 긴장이 있는 상태다.
0: 아, 그래요?
2: 그런 거랑 뭐 노래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었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0: 근데 그렇게 이제는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한 모습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가 워낙 또 이 청취자분들이라든가 시청자분들이 깊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들어도 아, 이 친구 잘한다 못한다 다 아니까.
1: 네. 그렇죠.
0: 아무튼
1: 네, 네.
0: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투잡러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들 만나봐야겠죠.
1: 네.
0: 김연아 씨가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투잡러 가수.
1: 투잡러의 대표 김광진 씨입니다.
0: 김광진 씨. 김광진 씨가 어떤 김광진 씨죠?
1: 마법의 성.
0: 마법의 성의 김광진 씨.
1: 더 클래식.
0: 예전에 별넷 별셋 분 중에 한 분 또 네. 김광진 씨라고 있어요.
1: 아 맞아. 아, 가수 옆에 회장하셨던
0: 맞아요.
1: 분.
0: 맞아요.
1: 아 맞아요.
0: 근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광진은 그 클래식.
1: 그렇죠.
0: 그렇죠? 마법의 성의 김광진. 이 김광진 씨도 투잡이 있다라는
1: 이분은
0: 거.
1: 굉장히 유명한 펀드 네. 매니저로 활동하셨는데 아. 이분이 만든 펀드가 그 해에 전체 국내 펀드 수익률이라 그러나 네. 그 막 1등하고 그랬어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아마도 주식이라든가 그렇죠. 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1: 그렇죠. 많은 그렇죠.
0: 알고 있는 네. 우린 사실 잘 모릅니다만 네. 김광진 씨가 굉장히 또 머리도 좋고
1: 이분이 네.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 재무분석사라는 네.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대요.
0: 네. 그렇구나.
1: 네.
0: 자 김광진 씨와 함께 만나볼 투잡러 가수 한 번 더 이번에 코디제이가 소개해 주시죠.
2: 동물원 김창기 선배님의 널 사랑하겠어라는 그래요. 곡입니다.
0: 사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2: 제가 곡은 잘 알고 있는데 아. 사실 선배님
1: 아니 동물원을 몰라요?
2: 그 가수도 알고 있는데
0: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모른다니까
2: 아, 약간 이미지로만 아. 알고 있습니다.
0: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이 꿍따리 잡아라는 알아.
2: 아, 네.
0: 클론이 누군지 몰라.
2: 아, 약간 아.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0: 꿍따리 잡아라는 학교 갈 때 마다 듣는 거예요. 띠띠리띠리리 그 운동계 때 듣다가 아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 동물원은 잘 모르는군요.
1: 그렇지.
0: 아무튼 김창기 씨 그러면 김창기 씨가 투잡러 왜 투잡러인지 김연아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 아 그렇구나.
1: 의사 지금도 그래요. 의사 하고 있고요.
0: 아 의사도 하면서 가수도 했고 또 작곡도 하고.
1: 그러니까
0: 참 다양한. 김연아 씨도 어떻게 보면 투잡러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1: 그렇죠. 투잡러 저. 그렇죠. 저도. 방송도 하니까 쓰리잡러?
0: 쓰리잡러.
1: 네. 많죠.
0: 그래요.
1: 네.
0: 아무튼 투잡러의 노래 두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클래식의 멤버죠. 김광진 씨의 편지. 그리고 동물원의 김창기 씨의 널 사랑하겠어.

0: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는 코러스 라인. 오늘은 현아의 라이징 스타를 만나보는 현나소 시간입니다. 가수 투잡러 코디 제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코디 제이는 영어 선생님이자 싱어송라이터라는 네. 투잡을 갖고 계시고 네. 또 김연아 씨는 학교 선생님이시자 또 코러스 네. 또 방송도 하고 네. 쓰리잡러.
1: 그렇네요.
0: 그래요. 네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아, 우리 코디 제이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볼 텐데 지금 혼자서 활동하고 계시고 곡도 쓰고 또 가사도 자기가 쓰고 또 연주까지 자기가 다 하고 그렇죠. 소속사는 어떠세요?
2: 지금은 회사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0: 혼자서?
2: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뭐야, 저라는 거지.
1: 그러니까 뭐냐면.
0: 나를 좀 누가 알려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네, 혼자서 한다라는 거.
1: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게 네. 경제적으로 이제 뭔가 네, 안정적인 네. 수익이 맞습니다. 있어야 음악도 할 수 있는데 네, 네, 네. 소속사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이제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0: 네, 그래요. 네. 미국에서 그럼 살다가 한국 왔을 때 그러면 가족이 다 함께 한국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2: 제가 학교를 혼자 간 거라서요. 가족은 원래 한국에 살고 계셨고 혼자만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0: 이야, 고생이 많았네. 한국에서도 지방을 간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타 지역을 간다라는 것도. 그 막상 이렇게 가수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가 있었나요?
2: 아무래도 제가 여기 KBS에서 네.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때 네. 프로에 그때도 비슷한 이제 라이징스타나 이제 이름이 잘 안 알려진 가수들이 무대를 쓰는 그런 코너가 있었 특집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무대에 쓰게 돼서 오. 그때가 아무래도 정말 실감도 안 났었는데 제일 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야, 그 무대가 그 녹화장이 가요탑에 났던 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수많은 가수들이 섰던 그 자리 네네네. 거기에 딱 섰다라는 거. 야, 그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조명 받고 막 그랬을 때 막 기분이 막 콩닥콩닥콩닥 했을 텐데.
2: 아, 네. 처음에는 제일 긴장했던 건 아마 리허설 때 약간 발도 이제 바닥에 스티커를 붙였었는데
0: 아, 너 거기 서 있어야지 네, 네. 조명도 들어오고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2: 네, 발도 떼면 안 될 것 같고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대로 경직돼서
1: 거의 목각 인형처럼
0: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2: 네, 네,
0: 그쵸? 그 장면하고 그 자리하고 또 조명하고 네, 소리하고 네. 다 느껴질 텐데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코디제이 투잡러 영어 선생님이자 ET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코디제이의 노래 한 곡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불러주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그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을 커버로 준비해봤습니다.
0: 아, 근데 이 원곡도 워낙 좋으니까
2: 네네.
0: 원곡보다 더 낮게 불러야지 좀 박수를 받을 텐데.
1: 그렇죠.
0: 자신 있나요?
1: 네.
2: 최대한 제 스타일로 잘 불러보겠습니다.
0: 자,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 노래를 코디제이의 라이브로 여러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잘한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진짜 감미롭다.
0: 와, 이 고막 남친 코디제이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는 코러스 라인. 오늘은 현아의 라이딩 스타를 소개하는 현나소 시간. 투잡러죠. 영화 네. 선생님이자 싱어송라이팅 코디제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현역 투잡러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2: 이분 뭐 유명하십니다.
0: 누굽니까?
2: 네. 판매왕. 아. 우리 김민우 씨.
0: 김민우 씨.
2: 네.
0: 그 이병열차 안에서.
2: 그렇죠. 휴식 같은 친구. 뭐 사랑일 뿐이야.
0: 네. 김민우 씨가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죠?
2: 자동차.
0: 자동차.
2: 흔히 이제 딜러라고 하는데요.
0: 네. 예전에 우리 노래 선물 출연했을 때도 네. 안녕하세요 해서 명 먼저 주시더라고요.
2: 아, 진짜요?
0: 네. 네. 그 명함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네. 가수들이 명함 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요톱텐 출연, 그렇지, KBS 그렇지, 아침마당 출연 막 이렇게 써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마크가 빡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2: 맞아.
0: 아, 그렇구나 했는데 김민우 씨는 저는 사실 동갑이거든요.
2: 그렇죠.
0: 그리고 김민우 씨가 또 군대 갔던 그 현장도 우리가 또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아 별명이 아주 네. 자동차 판매왕.
2: 판매왕이에요. 오. 네네. 자동차 판매왕.
0: 김민우 씨는 그때 활동이 되게 짧았어요.
2: 짧았어요. 근데 민우 씨가 그때 굉장히 처음에 데뷔와 동시에 너무 스타가 되고 네. 너무 각광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힘들었나 봐요. 네.
0: 그리고 힘든 게 또 그때 당시 또 매니저 멘트가 너무 힘든 분들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이병열차 안에서를 부르고 또 군대를 가버린
2: 게. 맞아. 아. 네.
0: 혹시 우리 코디제이 씨는 김민우 씨를 아시는지 또 모를 거
1: 제가
0: 아마.
1: 제가 사진을 보면 알 수도 있는데 네. 사실.
0: 노래를 들으면 또 알 수 있어요.
1: 네. 노래를 들으면 또 알 수
2: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저렇게 자기 음악을 하고 자기가 싱어송라이터 하는 분들은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뭐 탑백에 나오는 그런 차트에 진입한 노래들을 굳이 찾아 듣거나 그렇진 않아요.
0: 그리고 또 네. 그럴 시간이 없는 게 영어 공부도 해야 되니까.
2: 까지. 수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0: 수업도 해야 되고. 어때요? 영어 선생으로 활동할 때는 그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1: 학생들은 제가 좀 워낙 좀 편하게 친구처럼 해주는 스타일이라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2: 인기 폭발 아니에요? 여학생들한테.
1: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안경 쓰고 이제 좀
0: 아니 안경 써도 마찬가지일 거야.
1: 출근한 모습으로 그래. 있다 보니까
2: 아니 뭐 얼굴이 지금 없잖아요. 머리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작을 수가 있어? 저 얼굴에
0: 저 얼굴에 맞는 안경이 있을까?
2: 아, 저 얼굴에 눈코입이 다 들어 있는 것도 신기해.
0: 네. 이름도 멋있어. 코디 제이의 그러니까. 또 유학파의 그래요. 자,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 만나볼지 코디 제이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 중에 제일 최근에 발매했던. 명화라는 곡 들려드리고 싶어요.
2: 명화?
0: 명화. 네.
2: 뭔가 영화, 주말의 명화 그런 명화?
1: 그 영화는 아니고요. 그 그림.
2: 아, 그림. 네,
1: 명장
2: 아,
1: 명화. 그림, 그런 그림. 의미입니다.
0: 명화. 그림. 아, 그러니까 명화. 명화라니까 영화일 수도 있고
1: 아, 네네, 아, 그림.
0: 좋은 그러네요. 작품일 수도 있고 또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2: 그렇지.
0: 그러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 가사는 누가 썼나요?
1: 이 곡도 가사는 제가 다 썼고요.
0: 그 좋은 그림이다라는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된 건가요?
1: 보통 좀 헤어짐에 관한 그런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 네. 이 곡은 좀 사랑이 넘치는 곡이거든요. 제가 봤던 그림 작품 중에 약간 클림트의 그 아 제가 제목을 까먹었는데
0: 괜찮아 괜찮아
1: 유명한 네. 그 그림이 있습니다.
0: 클림트니 누구지도 우린 몰라요.
2: 모르지.
1: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약간 사랑하는 연인이 지금 순간이 우리가 그림 같다 이런 내용을 담아 보려고 썼던 곡입니다.
0: 야 가사를 영화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림을 보고 가사가 있어요.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천재야 천재.
2: 그렇죠.
0: 와. 자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있습니까?
1: 앞으로 제가 또 새 신곡이 가을쯤에 발매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0: 그것도 혼자 다 하고 계시죠?
1: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나쁜 가수야.
0: 왜요?
2: 저 돈을 써야지 나도 좀 부르고 이렇게 자기 혼자 다 하고 말이야.
0: 아니, 그래도 힘든 네. 거죠 그만큼.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그 곡을 가을 중에 발매를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곡 말고도 다른 가수분들 곡도 이번에 최백호 선생님 곡처럼 계속 쓰고 이제 또 연락 보내보고 하고 있어서
0: 그래요.
1: 네, 그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0: 그 가수 활동도 하고 또 영어 선생님으로도
1: 네.
0: 계속 활동할 거고
1: 네네, 그래요.
0: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네. 열심히 활동해서 많은 사랑받길 응원하겠습니다.
2: 네.
0: 네. 자 오늘 투잡러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요. 김연아 씨가 두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김민우 씨의 휴식 같은 친구
0: 그리고요.
2: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코디 제이의 명화.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2: 네.
0: 열심히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2: 네. 행복한 네,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이상은이 부르는 비밀의 화환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힘내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지난 3월 27일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100일 동안의 사업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서비스 제공 인원이 3만 7,300여 명으로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7천여 명이 노인, 장애인은 270명이었는데요. 2026년 노인 인구가 1,112만 5천 명인데 통합 돌봄을 받는 비율이 3.35%밖에 되지 않는 것도 놀랍지만요. 장애인의 이용률이 0.01%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문제는 신청 조건에 있었는데요. 장애인은 지체와 뇌병변 장애로 제한됐고요.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고 활동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예산도 발달장애 최중증 돌봄에 1인당

유피의 바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장애 영화와 만나다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AI를 이용해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무장애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지난주에 이어서 7번 국도를 따라 강원권의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오은지라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을 접하면서 또 발달장애나 다른 장애인들을 보는 그 시선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거, 그리고 어떤 공공장소나 이런 데를 가도 장애인들에 대한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이 여전히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같이,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그래도 우리를 많이 이해해주고 또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곳이다, 또 여전히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Live One Day라는 영화를 준비하셨다는데 일단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떤 이야기일까요?
1: 프랑스 영화고요. 영화의 주인공은 프랑스 요리 서바이벌인 탑셰프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타 셰프 세실이라는 여성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진 상태고요.
0: 그렇죠. 그렇겠네요.
1: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연인인 소피안과 함께 개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겠죠. 예. 완벽한 영업 준비를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제 지내고
0: 그렇겠네요.
1: 있는데 예. 좀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요. 임신 테스트 를 했는데 이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된 것이고 세실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0: 그렇죠. 지금 한창 일할 또
1: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이제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실을 사실 이제 그 소피앙에게는 숨기려고 해요.
0: 연인한테 숨기고.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0: 그렇겠죠. 당연히. 네. 나중에 알면 또 서운해하잖아요. 또.
1: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고 좀 사이도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고향에서 다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마와 함께 휴게소 식당을 운영하던 아빠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0: 어떻게 돼?
1: 그리고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향에 그렇게 자주 내려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피앙에게 잠시 일을 맡긴 채 내키지 않은 귀향길을 오릅니다. 다행히 아빠는 회복이 되었지만 건강이 굉장히 염려되는데도 계속 식당 영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둘 사이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부녀 사이가. 근데 정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보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심장마비가 진짜 이렇게 몇 번째고 위험한 건데 왜 굳이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세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닌데 아버지가 이제 세실한테 상처를 입은 상태예요. 마음의 상처를. 그러니까 세실이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요리 대회라는 게 뭐 우리나라도 흑백 요리사가 있지만 이제 예능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 인터뷰를.
0: 그렇죠.
1: 근데 그냥 뭐 세실이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진 건 아닌데 그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가 요리를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폄하하는 좀 우스갯소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보고 좀
0: 마음을 다치셨구나.
1: 네. 그런 상태. 마음을 닫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사이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 이제 고향에서 학창시절에 이제 연인이었던 옛 친구 라파엘과 또 재회를 하게 됩니다.
0: 예.
1: 당연히 이제 라파엘은 사실 지금도 마음이 있어요.
0: 그래요?
1: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들 펼쳐지니까 세실의 머릿속에 또 이제 임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0: 네네.
1: 이 나이가 든 부모 또 가정을 이룬 친구들 고향에 돌아와 보니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고
0: 그렇죠.
1: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것을 이제 체감하게 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고향 떠나지 않고 여기서 뭔가를 했다면
0: 아주 있었다면
1: 어떤 삶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좀 주변을 좀 돌아보게
0: 그렇죠.
1: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0: 예. 그 이 영화가 지난해 칸 영화제 개막작이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아멜리아 보낭 감독이 2023년 이제 동명의 단편으로 세자르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었는데 그 단편을 장편으로 확장해 놓은 장편 데뷔작입니다.
0: 데뷔작이에요?
1: 네. 그런데 이제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 개막작으로 선택된 것은 영화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0: 처음이에요.
1: 칸 영화제 역사상.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관심을 모았던 작품. 작품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24년 칸 영화제 개막작인 더 세컨드 액트는 좀 실험적인 영화였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이 영화는 좀 드라마가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었던 인물이 고향에서 과거 인연들을 만나서 좀 다른 방식의 영감을 얻는다라는 편안한 네. 말하자면 보기 편안한 구성을 취하는 작품이고요. 세실의 레스토랑에서 고향으로 장소를 옮김에 따라 원래는 이제 세실이라는 한 개인에게서 이 개인이 관계 맺고 있는 이제 고향의 여러 인물들로 이제 초점이 옮겨가면서 이 영화는 결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요리라는 것이 이 세실과 이 고향 사람들 또 바깥 사람들 있는 매개체로 작용을 하는데 아버지도 요리사잖아요.
0: 네.
1: 네. 자기도 요리사고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이제 있는 동안 돕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과거를 좀 추억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돼요.
0: 아, 여기서?
1: 네.
0: 예.
1: 이 영화가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대중가요들을 그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주크박스 뮤지컬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 영화 전반에 정말 프랑스 특유의 낭만적인 감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0: 주인공 세실의 심리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뮤지컬 형식을 끌어왔다면서요.
1: 네. 요리가 이제 영화 이 내용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 세실과 세실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매개체는 음악이라고 할 수
0: 네.
1: 있을 텐데 음악 구성은 뭐 프랑스와 세계 대중음악을 가로지는 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가 그 리브 원 데이잖아요.
0: 네. 리브
1: 근데 그거가 원래 이제 프랑스어로 하면 파르티 엉슈라는 같은 뜻이에요.
0: 아.
1: 네, 그런데 이게 프랑스 보이밴드 B2-3의 96년 히트곡입니다.
0: 아, 그래요?
1: 노래 제목이에요. 네, 이 노래도 등장하고 그리고 전 세계 틱톡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스트로마의 알로롱 당스라는 노래 그리고 3대 디바로 불리는 셀린 디옹의 우크 뒤 메몽고 이런 작품까지
0: 네.
1: 노래까지 굉장히 다양한 샹송과 팝 명곡이 영화 내내 배치가
0: 이야,
1: 되어 있어요.
0: 음악만 들어도 좀.
1: 네. 근데 이 곡들이 이제 극중 인물의 감정선과 맞물려서 삽입돼서 뭐 가장 유명한 주크박스 뮤지컬 하면 뭐 맘마미아 뭐 이런 네. 것들 떠오르는데 이제 그 자기의 마음이 가사에 실려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극중 인물들의 마음을 관객들 또한 이제 알게 되는, 네, 느끼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뮤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라 줄리에트 아르마네가 이제 세실 역을 맡았는데
0: 네.
1: 실제는 가수예요.
0: 아.
1: 근데 이 영화가 데뷔작. 영화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존 레논의 이미진을 부르면서 많은 이제 시청자들 앞에 선 바가 있고
0: 가수군요.
1: 네, 이 영화에서는 셰프인 세시를 연기하면서 또 자신의 음악적 면모를 스크린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모든 곡을 촬영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말에서 노래로 다시 일상으로 넘어가는 전환이 끊기지 않도록 편집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대사 노래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정말 뮤지컬처럼 인물들의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노래 말로 이어지는
0: 예.
1: 구성이어서 굉장히 이제 관객들이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재밌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출을 했고요.
0: 예.
1: 이 제작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심플한 분위기의 프렌치 팝 뮤직 드라마를 지향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예. 그 영화의 제목인 Live One Day.
1: 네.
0: 그 의미도 궁금해요.
1: 네. 이 영화의 원문 제목은 말씀드렸지만 파르티 엉슈라는 프랑스어인데 리브가 이제 살다의 리브가 있고
0: 예,
1: 떠나다의
0: 떠나다 리브.
1: 리브가 있는데
0: 예.
1: 이 영화 제목은 떠나다의
0: 떠나다.
1: 리브예요. 그래서 언젠간 떠난다.
0: 아, 그렇죠.
1: 리브 언데이. 언젠간 떠난다. 이런 제목이에요. 사실 이제 주인공이 어렸을 때 말하자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되긴 하지만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든 고향에서 떠났죠. 떠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을 셰프로 정진을 해서 이제 성공을 눈앞에 둔

0: 상태고요. 근데 사실 이제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 10년 동안의 그 피로감이 굉장히 힘들게 도시에서
1: 그럴 수 있죠.
0: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과 부딪히면서 이게 그런 피로감과 회한이 누적되어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개척과 길을 뚜벅뚜벅 걷다가 문득 이 길이 맞는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던 것인지 좀 헷갈리는 순간이
1: 오죠.
0: 오죠.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은 각자 소신대로 살아왔지만 다들 한 구석에 미련과 회한을 이제 숨기고 있습니다. 아빠와 딸은 이제 이 영화의 주요 갈등축인데 정말 모진 말을 서로에게 날려대지만
1: 서로 지지 않는군요. 네. 또.
0: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은 또 넘어선 안 될 선을 자기도 모르게 넘으면 또 아차 싶잖아요. 또 슬며시 또 사과를 하죠. 이건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태세 전환일 수 있고요. 어릴 때부터 봐온 동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짓궂게 장난을 치는 때는
1: 그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0: 네, 막 친구 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친구가 위기에 처하면 앞뒤 안 재고 정말 뭐라도 할 그 진짜 친구들이에요. 파리의 전쟁 같은 미식계에서 생존 투쟁을 벌이느라 지친 세실의 마음 속에 이 고향이 정말 피난처처럼 다가오죠. 언제든 마음을 먹으면 돌아올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제대로 생각을 해야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사실 그 세실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 이제 스타가 된 세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1: 금이 환영하니까
0: 바라보지만 세실은 자신이 벗어 던진 그러니까 아버지 가족이 있는 그 휴게소의 작은 식당이 그냥 이건 나의 과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어요. 나는 더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거기서부터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세실이 아버지의 낡은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 아니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미슐랭 스타를 꿈꾸면서 새로운 레스토랑 개업에 몰두하게 될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을 것인가 맞지 않을 것인가 또 그 오랜 연인인 소피안과의 관계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1: 진짜,
0: 네. 사실 감독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1: 그래요?
0: 이 영화는 그냥 끊임없이 선택에 놓인 세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복잡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면서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영화 Live One Day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소라의 음성으로 듣죠.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최근 발달장애 영역에 AI를 기반한 지원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1: 네. 지금 굉장히 핫하죠. 전 세계적으로 네. AI. 네. 다행히 발달장애인 영역에서도 치료라든가 의사소통 그리고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거나 뭐 도전행동 이런 일반적인 많은 영역에서 지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사회적 관계성 훈련하는데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읽기 쉬운 글을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네. 의사소통에서 이제 언어적 제약이 좀 많은 경우 AAC를 통해서 조금 정확한 소통을 한다거나 도전행동 안에서 AI가 활용돼서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굉장히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학교라든가 학습 영역에서도 이미 AI는 굉장히 많이 네, 증가 추세에 그렇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 치료 또한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영역인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 치료, 감각 통합 치료, 행동 치료 이 치료가 이제 발달 장애 아동이나 성인이 많이 받는 치료 영역인데 네. 이 영역들에 이미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AI라든가 가상 현실, 이 로봇 기술 치료법들이 점차 개발되면서 다행히 그 효과적인 그러니까 효과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는 현재 인력 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원들은 부족한 사회복지 제공 인력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도 같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가상현실에 AI를 접목한 음악치료라는 건 또 뭡니까?
1: 네. 음악치료는 이제 다른 치료법도 굉장히 많지만 발달장애 치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런 기존의 음악치료 에다가 AI 기반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방식이 개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더구나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에게 감정을 조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면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접목을 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그에 어울리는 음악이 AI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 기분이 좋다거나 톤이 높아졌다거나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으면 바로 신나는 음악을

0: 들어주는 거고요. 예, 예. 아이의 말이 평소보다 톤이 낮거나 슬퍼하거나 조그맣거나 낮아지면은 이렇게 슬퍼한 것 같으면은 차분한 음악을 AI가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할 때도 상황에 맞춰서 음악을 같이 접목시키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음악 리듬이나 멜로디를 활용하여서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감각 통합이나 신체 협음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음악은 아동에게 이 감정을 공감해주고 안정감을 유지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치료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드럼이나 탬버린 같은 타악기를 사용해서도 그 자동 생성되는 멜로디에 맞춰서 장애 아동이 리듬을 따라가면서 이제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신체 능력도 향상된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좀 세게 치기도 하고 네. 낮게 치기도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뇌파를 분석해서 장애 아동의 감정 상태에 맞는 음악을 제공해 주는 치료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집중력을 높이는 음악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음악 치료는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언어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기도 하고 단어를 말하기도 하니까 멜로디와 리듬을 활용해서 이제 기억력과 또 하나 집중력도 향상시킨다. 이런 특성도 있다고 합니다.
1: 예, 그 로봇 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 치료라는 것도 궁금하네요.
0: 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은 보통 이제 치료사인 선생님하고 발달장애 아동이나 성인이 만나는 대면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 만난다거나 하루에도 오랜 시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1: 네. 힘들죠.
0: 그렇죠. 대면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치료법에 이제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하. 더 자주 오랫동안 접할 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은 자폐성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치료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덜 부담을 느끼면서 네,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여기에 접목하게 되면은 환자가 반응하는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동에 반응하는 패턴을 시간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로봇 치료는 언어 발달 그리고 사회성 향상 정서 조절 훈련 등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더욱이나 이제 감정 인식도 가능한 로봇이다라고 하면 더 긍정적인 거죠.
1: 네.
0: 이때는 이제 아동도 훨씬 편안해하고 특히 이제 사람을 대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눈맞춤 자체가 안 되는 자폐성 장애 아동들은 감정 인식이 있는 로봇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로봇이 발달 장애 아동과 이제 상호 작용하면서 간단한 대화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진전이죠.
1: 네.
0: 이렇게 이제 로봇이 발달장애 아동의 표정을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동의 표정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감정을 아이가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 지금 슬퍼서 울고 싶겠구나. 그런데 네 그분은 어때? 이렇게 로봇이 질문을 하니
1: 기분 어떠냐고.
0: 네, 대단한 거죠.
1: 예. 최근에 그 대구대학교가 AI 사물 인터넷의 연결 아이디어로 상을 받았죠.
0: 네, 지난 7월 초에 이제 대구대학교의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가 AI 연구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 AI하고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접목해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삶의 질을 개선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2026년 국민 체감형 연구 성과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당시 어떤 평을 받았냐면 AI가 발달 장애인의 돌봄을 바꿔놨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우수상을 수상한 대구대 프로그램 이름은 AIoT 기반한 발달 장애인 24시간 교육 돌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네.
1: 예.
0: 이때 이제 카메라와 IoT 센서가 사물 인터넷 센서가 발달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시스템을 탑재해 두고요.
1: 예.
0: 여기에 이제 통합 플랫폼을 결합해서 순환형 돌봄 체계라는 것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1: 예.
0: 근데 이때 이제 도전 행동을 인식하는 AI 시스템은 이미 그 전에 수만 개의 행동 영상을 이 AI가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행동은 도전 행동이고 이런 행동은 그냥 이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이구나 이 구분이 가능하게끔 프로그램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개발한 다음에 이걸 이제 여러 기관에 적용하여서 도전 행동의 감소 그리고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데 효과를 입증한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번에 이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1: 네.
0: 또 하나 성과는 이제 대구대 특수교육학과 이 연구 성과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인 우수성과 50선에 2년 연속 선정됐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러한 핵심 콘텐츠는 국가 평생 학습 포털 강좌로도 이제 정식으로 개설이 됐고요. 경북도청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경북도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도입하도록 예산까지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뭐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다수 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등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정책이 그냥 제도가 개발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협력적으로 거버넌스로 발전시킨 아주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예, 예. 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쉬운 문장 변환을 해주는 AI도 개발됐다면서요?
0: 네, 아라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다본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1: 좋다.
0: 네,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쉬운 문장 자동 변환 AI 에이전트인데요. 사실 발달장애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주요 문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작해 보급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실제로 이 이행 비율은 굉장히 낮은데요.
1: 어렵죠.
0: 네. 네, 왜냐하면 자동 변환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게 이제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아라소프트는 이러한 문제를 좀 극복해보자 그리고 어렵고 딱딱한 문장을 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자동 변환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개발하는 데 주력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개발을 완성을 해낸 거죠.
1: 네.
0: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 표준도 참여시키고 국립국어원에 있는 전문가들 자문도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는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려면 굉장히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문서를 변환시킨다라는 강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그리고 경기도의 돌봄 AI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상을 받았다고요?
0: 네. 요즘 지자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1: 네.
0: 경기도 같은 경우도 AI가 살피고 돌본다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발달장애인 맞춤형 심리케어를 마련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발달 장애인의 작은 감정 변화라든가 행동 변화를 인공지능 AI가 먼저 알아채고 이거를 데이터로 제시를 해 주는 거죠. 그럼 이걸 본 보호자라든가 현장 실무자가 지금 발달 장애인이 감정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1: 예.
0: 네. 그래서 경기도도 이걸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서 최종 선정이 됐는데 이때 당시 2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발달 장애인의 행동과 정서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발달 장애인의 행동 패턴과 감정 상태를 이미 다 거기다 입력을 해놓는다라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평소하고 다르게 발달 장애인의 어떤 위험 신호가 잡히면은 조기에 그걸 감지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빠르게 이제 발달장애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자우림의 노래 이어드리죠. 매직 카펫 라이드.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무장애 여행 작가이자 용인 죽전 IL 센터의 문화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남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북쪽의 장엄한 풍경에 가닿는 7번 국도 두 번째 시간인데 강원권의 무장애 명소들 만나보게 됐죠?
1: 네, 오늘은 지난주 경남 부산권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안 루트 7번 국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0: 네.
1: 강원권의 관문인 삼척을 시작으로 동해 강릉으로 이어지는 코스인데요. 강원권 7번 국도는 깎아지른 해안 단구와 기암 괴석 그리고 깊고 거대한 청정 푸른빛이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강원권의 명소들도 이 문턱을 과감히 없앤 무장의 로드를 대대적으로 완비하면서 이제는 유모차와 휠체어를 동반한 가족 누구나 낙오 없이 동해의 푸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다정한 쉼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0: 그 경남에서 올라와 만나는 강원권의 첫 명소가 삼척의 촛대바위 부근인데 여기 산책길은 이동하기 괜찮은가요?
1: 삼척 촛대바위 무장의 길은 동해의 거센 파도가 오랜 세월 동안 빚어낸 최고의 예술품 촛대바위를 비롯한 기암괴석 무리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여행객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웅장한 관문이기도 한데요. 원래 능선을 따라서 좁은 돌계단이 가득했던 자리에 단차를 없애고 완만한 지그재그 형태의 나무 데크길을 촘촘히 얹어뒀습니다. 덕분에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면서도 턱을 만날까 걱정 없이 바다 위를 부드럽게 정상 부근까지 매끄럽게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길 양옆으로 안전 난간이 또 튼튼하게 받치고 있고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 바위

0: 기둥들이 각도를 바꾸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서 걷는 내내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촛대바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해안선도 대단하죠?
0: 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푸른 바다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촛대처럼 외롭게 그러나 당당하게 우뚝 솟아있는 독특한 바위 기둥의 이 장엄한 자태입니다. 평평한 전망 공간에 멈추어 서서 바라보면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뻗은 촛대바위의 거친 갈색 질감과 또 그 주변을 호위하듯 둘러싼 형형색색의 기암괴석들이 일제히 시야에 들어오는데요. 투명한 햇살이 바위에 부딪혀서 하얗게 빛나고 또 그 아래로 투명하다 못해 아주 깊은 바닷물이 요동치면서 이 뭐 소용돌이치는 이 뭐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거쳐온 해안선을 따라 부드럽게 흰 백사장과 푸른 산세가 한 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자연이 만들어낸 모습을 아주 벅찬 시각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1: 그렇군요. 삼척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울진이 있는데 울진에도 바다 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조성돼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7번 국도 상행선 강원권 진입 직전에 마주하는 울진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구름 위를 걷듯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푸른 동해를 발밑에 두고 감상하는 아찔한 해상 교량입니다. 대개 스카이워크는 높은 교각 때문에 계단을 굉장히 많이 걸어 올라가야 해서 뭐 유모차나 휠체어는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곳 울진은 스카이워크 입구까지 계단이 전혀 없는 완만한 나선형 진입로를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진입 슬로프를 따라서 천천히 바퀴를 올려 올라가면 어느새 높은 계단을 오른 것과 같은 높이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휠체어를 탄 채로 이 거대한 바다 위 사방이 투명하게 열린 스카이워크 중심부까지 아무런 장벽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행약자들에게 최고의 해상 비행 경험을 제공하는 아주 다정한 명소입니다.
1: 그렇군요. 등기산 스카이워크 중심부에서 발밑으로 내려다보는 울진바다 비주얼은 어떨까요?
0: 이곳의 시각적 백미는 스카이워크 바닥의 일부를 구성하는 강화유리 너머로 수십 미터 아래 아주 세차게 요동치는 옥빛 울진바다가 투명하게 비춰보이는 아찔하고도 기막힌 풍경입니다. 스카이워크 끝자락에 마련된 넓은 평지 전망 공간에 서면 정면에는 동해의 수호신처럼 서 있는 아름다운 인어 조각상이 시야를 채우고요. 사방 360도 막힘없는 성정 동해의 수평선이 아주 거대하게 회전하듯 펼쳐집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바다 수면 위 또 어선들의 평화로운 풍경과 발밑에서 일렁이는 투명한 비치색 바닷물이 교차하면서 엄청난 시각적 스릴을 선사하는데요. 주변의 거친 기암괴석들과 끝없는 푸른 수평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하늘과 바다 사이에 어떤 장벽 없이 서 있는 듯한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울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름에 가장 인기 있는 강릉이 나오죠?
0: 네, 맞습니다. 강릉은 워낙 유명한 여행지인데요. 그중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웅장하고 거친 해안 단구 절벽을 따라 개설된 해안 산책로입니다. 이 상행선 코스를 따라 심곡항 방면으로 진입하다 보면 보행약자들을 위한 데크길이 바다 위로 기적처럼 길게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원래는 군사작전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던 험준한 바위지대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계단이 수백 개에 달해서 휠체어는 사실 엄두를 내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매끄럽게 연결된 무장의 진입로를 통해서 바다 바로 위로 뻗어나간 이 데크로드로 들어설 수가 있는데요. 이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나가는 듯한 스릴을 장벽 없이 아주 안전하게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바닷바람이 웅장한 절벽을 타고 불어와서 이 무더위를 한숨에 날려주는 아주 시원한 해양 생태 공간입니다.
1: 그렇군요. 바다 부채길 무장의 구간에서 감상하는 풍경은 얼마나 웅장한가요?
0: 이곳은 수천만 년 동안 파도에 깎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바위 절벽의 경이로운 질감을 휠체어를 타고도 눈앞에서 아주 자세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데크길을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바다 전망대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발밑에서는 역시 거대한 푸른 햇빛 동해 파도가 이 바위에 부딪혀서 하얗게 분수처럼 솟구치는 역동적인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살짝 돌리면 수직으로 뻗은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암괴석들이 이 여름에 짙은 녹음과 어우러져서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주 아름다운 시야를 만들어줍니다. 이 거친 바위섬들과 끝없는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위를 날아오르는 갈매기 새들의 움직임이 수평선과 아주 입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거친 대자연의 한복판에 완벽한 개방감을 또 선사하는 곳입니다.
1: 네. 자, 7번 국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최북단 종착지가 바로 고성인데요. 고성에서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미 있을까요?
0: 네,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웅장하게 달려온 7번 국도의 종착지인 이곳 고성에 다다르면 바다의 깊은 맛을 고스란히 담은 문어국밥과 도치 숙회가 지친 여정을 따스하게 위로해 줍니다. 고성 거진항 주변에는 턱을 없애고 널찍한 입식 테이블이 갖추어져서 이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 편리한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청정 고성 바다에서 잡아올린 부드러운 피문어를 얇게 썰어서 뜨끈하고 맑은 육수에 살짝 데쳐 먹는 문어국밥은 가슴을 단숨에 뚫어주는 또 청량한 아주 시원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위를 날려줄 새콤달콤한 물회까지 즐기다 보면 고성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가득 밀려들어서 입과 눈이 동시에 호강하는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1: 네. 강원도 고성에서 금강산의 장엄한 비경을 담을 수 있는 곳도 있나요?
0: 네, 7번 국도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종착지는 바로 금강산 최남단의 사찰인 고성 화암사입니다. 흔히 이 산사는 높은 문턱과 험준한 이런 돌 계단 같은 것들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들이 접근하기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화암산은 일주문부터 경내 진입로까지의 모든 동선에 턱을 없애서 보행약자들도 이동하기 편리한 편입니다. 진입로와 경내 마당이 모두 평평하게 시공이 돼 있어서 보행약자들도 뭐 크게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하면서 7번 국도의 끝에서 마주하는 고즈넉한 영혼의 치유와 또 산사의 평화로운 정취를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고성 화엄사 경내에서 마주하는 금강산의 모습은 어떨까요?
0: 사찰 마당 정면에 거대하고 장엄하게 솟구친 암벽인 수바위의 갈색 질감과 또 그 주변을 빽빽하게 둘러싼 금강산 자락에 지푸른 녹음이 빚어내는 이 압도적인 대비가 이곳의 매력입니다. 강렬한 태양을 받아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사방으로 탁 트인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인데요.
1: 예.
0: 이 시야를 아주 가득 채웁니다. 또 가파른 능선을 직접 등반하지 않고도 거친 대자연의 이 생명력을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바람을 따라 은은하게 울리는 산사의 풍경 소리와 처마 밑으로 펼쳐진 푸른 산세의 실루엣이 가슴 벅찬 여행의 종착지 비주얼을 선물합니다.
1: 네. 자, 무장의 여행 작가 문화진 씨와 오늘은 7번 국도 강원권의 여행지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엄정화가 부르는 포이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Using magic.

0: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의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은 신청인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실무자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경기도 김포시 등 일부 투표소에 투표자 수 오기입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수정하지 않고 임의로 통계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또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하나의 일련 번호가 투표지 두 장에 중복 기재된 정황도 포착하고 송파 선관위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선관위 특검법으로 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대상 12가지 중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 관리 보안과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부분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를 지키겠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등 혐의에 대한 고발 5건을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을 따돌렸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83만여 명으로 수급자 10명 중 4명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283만여 명으로 지난해 267만여 명에 비해 6.1%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121만여 명으로 일반 수급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 수급자로는 전북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9%, 광주 7.6% 순이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분양은 늘었지만 준공은 대폭 줄어 당장 입주할 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분양은 13,0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2,400여 가구로 153% 급등했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가 가능한 준공 물량은 수도권은 지난해 대비 52%, 서울은 77%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와 MRI를 새로 찍을 필요 없이 환자가 직접 QR코드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34도, 전주 35도, 강릉 37도, 부산 3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을 지나며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의 더위도 심해져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1.6도입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최시중이었습니다. 2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흔히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고 하지요. 그만큼 농부의 꾸준한 돌봄과 관심이 작물 성장에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실제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오신 어르신들은 농작물을 자식 돌보듯 정성어린 손길로 가꾸시죠. 그러다 보니 내가 힘든 것보다 시기를 미룰 수 없는 농작업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농촌은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꼽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폭염 속 논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장시간 일하는 건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 농작업 중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면 반드시 농작업을 중지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갈증이 없어도 15분에서 20분마다 물을 마시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을 피하라고 하네요. 작업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밝은색 작업복, 얼음 주머니나 냉각 목밴드 같은 보냉 장비를 갖추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괜찮다 하는 생각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는 일입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의학정보

으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 백세에서 여름 과일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분을 들어보는 추억의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면허증 반납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반납률은 2%대에 머물렀고 2025년 기준 고령 운전자 100명 중 실제로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2, 3명에 불과했습니다. 생업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농업인 등 고령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반납 권유보다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부착 시 면허 갱신을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적립금 5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권의 연금 머니를 둘러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증시 호조로 원리금 보장형에서 실적 배당형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은행과 보험, 증권사가 업권을 넘어 연금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의 중심도 개별 금융회사에서 금융그룹 단위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개별 상품 경쟁보다 그룹 단위의 자산 관리 역량과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지나치게 짧은 수면과 너무 긴 수면 모두 치매 위험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루 9시간 안팎의 장시간 수면은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알츠하이머병 관련된 초기 뇌 변화가 진행되는 신호일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진은 노인 2,4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하루 8시간 30분 이상 수면부터 알츠하이머병 관련 바이오마커 수치가 높아지고 10시간을 넘어서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특별한 이유 없이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잠을 자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면 질과 뇌 건강에 대해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범용과 한명훈이에요. 꿈의 대화.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이어지는 순서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 100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이신 이광연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네. 흔히 뜨거운 햇볕을 받고 자란 여름 과일은 보약과 다름없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2: 네.
1: 오늘은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자연의 선물 과일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좀 여쭤볼게요. 원장님, 그 여름철 과일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2: 네,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식욕이 없어서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몸은 산성화로 되기가 쉽습니다.
1: 네네.
2: 우리가 흔히들 여름이 되면은 피로하고 입맛도 없고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의 체액이 산성화되었기 때문인데요.
1: 네.
2: 이 여름철 건강 유지의 관건은 이 산성화된 체액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1: 네.
2: 우리 몸의 체액은 pH 7.4의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이 여름철 과일은 대부분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체액을 중화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1: 네네.
2: 또 유기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 물질들을 없애주고요. 또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욕을 돋궈주면서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1: 네.
2: 수분과 무기질, 비타민과 당분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해질 불균형도 해결해 줄 수가 있죠.
1: 네네.
2: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과일은 우리 몸에 일석사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여름철 과일은 흔히들 옛날부터 서민의 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네. 특히 수박은 더위로 인한 갈증을 풀어주고 열을 내리는 데 좋다고 하는데요. 수박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2: 수박은 이제 원산지가 아프리카인데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1: 네네.
2: 수박은 이제 찬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없애주는 해열 효과하고 그리고 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1: 네네.
2: 우리가 더위를 먹었을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게 되면은 태조 이성계의 화병을 수박으로 치료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1: 네네.
2: 수박은 100g당 20kcal로 과일 중에서도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죠.
1: 네.
2: 또 이뇨작용을 돕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시트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2: 이 수박의 당분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피로를 신속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죠.
1: 네네.
2: 이제 수박의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라이코펜 성분인데요. 이거 자체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해가지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까지가 있습니다.
1: 네네. 그리고 수박 먹고 나서 그 속에 하얀 속껍질로 나물을 묻혀서 먹기도 하지만 팩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2: 네, 효과가 있죠.
1: 네.
2: 수박의 과육과 껍질에 포함된 비타민 B는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박 껍질을 얇게 썰어서 팩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네. 고와집니다.
1: 네, 수박의 효능이 참 많군요.
2: 네, 이제 수박 같은 경우에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장이 찬 사람들 또 장이 차서 소화장애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박 같은 것을 아무래도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지금은 우리가 수박을 아주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수박 그 한 덩이의 값은 쌀 반가마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1: 아.
2: 세종 5년에 조선왕조 실록에 보게 되면은 궁중의 식자재를 관리하는 한문직이라는 사람이
1: 네.
2: 수박,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서과라고 불렀거든요.
1: 네.
2: 이것을 훔쳐가지고 먹었답니다.
1: 네.
2: 그래서 권장 100대를 맞고 영덕으로 귀양 갔다라는 그런 귀절이 나올 정도입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름에 빨갛게 익은 제철 토마토는 몸에 참 좋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그런 서용 석담도 있잖아요.
2: 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에드워드 치노르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토마토를 10번 이상 먹은 남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립선 암 위험이 최소 40% 이상 감소한다. 그리고 대장암 확률도 현저히 낮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2: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토마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1: 네, 네.
2: 이탈리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1: 네.
2: 그것 자체가 토마토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 네, 네. 비타민 C가 수박의 10배라고 얘기 들었어요.
2: 네, 그렇죠.
1: 네, 네.
2: 토마토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1: 네, 네.
2: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열을 가하면은 파괴되지만
1: 네.
2: 물론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도 비타민 C가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 토마토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토마토의 유효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코펜이 쉽게 네. 빠져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기 쉽게 됩니다.
1: 네네.
2: 그래서 이제 다른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지만 토마토는 열을 가하거나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1: 네네. 토마토는 또 항암 효과도 크다고요?
2: 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여성들의 유방암 확률이 낮은 것도 토마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고요.
1: 네네.
2: 그리고 또 토마토를 많이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도 많이 덜 걸리게 되고
1: 네.
2: 대장암 확률도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여름 과일 중에 참외는 어떤가요?
2: 네, 참외는 인도가 원산지인데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해서 들여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1: 네, 네.
2: 참외는 아무래도 이제 수박처럼 찬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수분 함량이 90% 정도입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참외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열을 내려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1: 네네.
2: 여름철에 생길 수 있는 갈증 같은 것을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네.
2: 또 이 참외는 엽산 함유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엽산 보충이 필수적인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임산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1: 네.
2: 그리고 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속에 불필요한 부종을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1: 아, 그러면 포도는 어떤가요?
2: 포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이자 또 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과일로 알려져 있죠.
1: 네네.
2: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를 보게 되면은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이 파라오들의 그 무덤에서까지도 이 포도주 항아리가 발견될 정도인데요.
1: 네네.
2: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태조 이성계

0: 번열증, 그러니까 이제 화병 때문에 포도를 드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옵니다.
1: 네네.
0: 포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임금에게 바치는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1: 네네.
0: 포도는 그 자체가 단당인 포도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바로 흡수돼가지고 에너지로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포도 한 송이를 드시게 되면은 5% 포도당 수액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양의 포도당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따라서 포도는 피로를 많이 느끼고 면역력이 떨어진 병후 회복기 환자나 또 허약한 사람들이 드시게 되면은 몸이 도움이 많이 되죠.
1: 네네. 그런가면은 예쁜 얼굴 얘기할 때 복숭아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복숭아도 몸에 좋은 과일이죠.
0: 네, 본초 강목에는 복숭아를 먹으면은 안색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옛날부터 복숭아를 많이 먹으면은 땀띠와 습진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고 살결을 곱게 하는 식품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1: 네.
0: 복숭아에는 사과산과 구연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여름철 식욕 증진과 피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1: 네네.
0: 식이섬유인 펙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통변 작용도 뛰어납니다.
1: 네네.
0: 이 복숭아는 아스파라긴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유기산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술과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이 복숭아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런 과일들은 하루 중에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0: 대개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1: 네.
0: 뭐 저녁에 드신다고 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드시게 되면은 유기산이 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 네네.
0: 또 이제 신장이나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칼륨 성분 때문에 주무시는 동안에 소변을 보려고
1: 네.
0: 이렇게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침에 드시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0: 네.
1: 네네. 건강백세 오늘은 한의학과 관련해서 이광현 원장과 함께 여름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임병수예요. 아이스크림 사랑.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의 황금연무 스페셜 이어집니다. 시니어들에게 사랑받았던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무 화면 해설 방송분을 다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억의 황금연무 스페셜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1: 네, 오늘은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무 제430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이 회차는 황금연무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톡 공감톡, 황금빛 인생 2막을 열어나가 하고 있는 특별한 시니어를 만나보는 황금빛 내 인생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 회차의 주제는 금기에 대하여였습니다.
0: 네.
1: 금기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한다 이런 뜻이 나와 있는데요.
0: 네네.
1: 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그 시절 금기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금기의 시대이고요.
0: 네.
1: 김홍성 가해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그럼 천송이 성우의 화면 해설로 사연 감상해 보시죠.
0: 네.
2: 1970년대
3: 이기문 69세
2: 송창식과 통기타 가수들이 인기가 하나로 치솟았어요. 그분들 청바지에 장발, 아, 정말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졸업 맞고서 그때부터 머리 안 깎고 그냥 길렀습니다. 머리가 기니까는 불편하긴 합니다요. 가볍기도 하고 귀도 따갑고 목도 따갑고 하여튼 그렇게 1년을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4: 자, 옛날에는 정말 하지 말라는 것, 못하게 하는 것 정말 많았는데 말이죠.
5: 네.
4: 머리도 못 기르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 맞습니다. 예. 그야말로 금기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문 선생님, 네.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셨거든요.
6: 젊은 사람은 누나, 너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장발을 길렀어요. 그 장발을 기르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날 탄속력이 내려지는데
4: 네.
6: 미풍 양속을 해친다 뭐 풍기묵난이다 해가면서 단속을 해대니 어쩝니까?
4: 아하.
6: 요리저리 숨어 다녔는데
4: 뒷골목으로.
6: 어느 날 저녁과 어스름하게 건너가는 누가 목덜미를 딱 잡아요.
4: 아하.
6: 이거 누구야? 이러면서 딱 줘보니까 경찰이 피치수.
4: 드디어 걸렸군요.
6: 아니 정말로 그냥 뭐 올 것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파출소를 끌려갔어요.
5: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이거 어떻게요?
6: 아 이게 머리 길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뜨거운 물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탄불에 데워서 머리감을 내면 그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5: 아, 그렇죠. 그런
6: 그래서 내가 뭐 반항을 했죠. 아니 이게 단발령이 말이지 일제 강점기 때 했던 건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5: 아 거기까지 올라가요?
6: 네, 그래서 신체 발부문 수지 부모요. 불감회선님은 휴지시하라 그랬더니 이놈이 어디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문자를 써? 그러더니 그냥 머리를 여기서부터 뒤로 딱 밀어버리는데 고속도로를 내버리는 거야.
3: 뒤통수에서 앞통수까지 일자로 잘린 머리.
6: 머리 깎으면 눈물 흘리듯이.

0: 이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우리 큰 누님이 가발이 뒤집어 쓰는 게 있어서.
1: 어머.
0: 요걸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1: 아, 큰 누님 가발을 쓰고 다니셨다고요?
0: 예, 예, 예.
2: 아니, 그러면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정말 내가 머리를 다들 한 번씩은 다 길러보셨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제가 볼 때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함라의 예의를 알고 그렇지. 모범이 되는 그렇죠. 조상범 선생님은 그렇죠. 또 이렇게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안 하시잖아요.
3: 당연하죠.
4: 이래봐도
5: 네. 71세.
4: 유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
3: 어, 그래요?
4: 그래서 20살이 넘어가지고 네. 머리를 쫙 길러버렸어.
1: 오!
4: 오, 쫙 길렀는데
1: 어디, 네, 네. 어디까지 길으셨어요?
2: 어디까지 길으셨어요?
4: 아, 여기까지 길렀죠.
1: 여기까지?
4: 네.
3: 믿을 수 없어.
2: 아, 그러면 그때 뭐 그때 당시에 머리 어떻게 하고 다니셨는지 한번 해보세요.
5: 조상범 씨가 고개를 젖혀 앞머리를 넘기는 신용을 한다.
2: 아. 혹시 그러면 단속에는 안 걸리셨습니까?
4: 제가 단속에 걸릴 사람이요?
1: 아. 날쌘돌이잖아, 날쌘돌이.
4: 저 이기문 선생님 저는 키가 크면 걸리가 쉬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뭐냐? 뭐니 뭐니 해도 어떤 사람이냐?
2: 날쌘돌이.
4: 내가 날쌘돌이.
1: 그래서 한나의 날쌘돌이.
4: 어? 날쌘돌이.
2: 아하.
4: 탁! 튀면은,
2: 예.
4: 말띠 듣기 뛰는 사람이 내가.
1: 아.
4: 그러니까, 못 따라와요.
2: 아. 못 따라오죠.
4: 왜 못 따라왔어?
2: 아. 그거나 말고는 안 돼 말이죠. 아, 어찌됐건, 정말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길렀다는 얘기네요.
1: 그러네요. 아. 그러면 진짜 대부분 단속에도 다 걸렸겠어요.
6: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2: 네.
6: 1970년대 들어서 이 퇴폐 풍조를 조장한다. 아우. 이 장발족들이.
1: 예.
6: 그래서 대대적인 이 단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1974년 6월 서울에서는 일주일 동안 네. 무려 만 명 넘게
1: 아.
6: 예, 단속을 했고.
1: 일주일에요?
6: 예, 무려 9,400여 명의 머리를 이렇게 잘랐다고.
1: 어머, 와. 그 중에 이기문 선생님이 계셨던 거
6: 그렇죠.
1: 아니에요?
6: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1: 예.
6: 우리 선생님이 장발하면 지긋지긋하다.
1: 아,
6: 삭발을 지금.
1: 와.
5: 이기문 씨가 모자를 벗어 민머리를 보여준다.
6: 네, 저도 그래.
2: 절대 걸릴 일이 없어.
3: 아, 네. 아니, 그런데 여자들도요,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기
2: 아,
3: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어요. 왜냐면은 경찰이 일일이 자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네요.
1: 오.
3: 그러면서 무릎 위로 20cm가 더 올라가는지를 일일이 다 한 명씩 다 쟀다고 해요.
1: 오.
3: 그래서 혹시라도 무릎 위로 20cm가 넘어간다! 이러면은 바로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2: 아, 그렇군요.
7: 장발의 남성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지금은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8: 네.
7: 과거에는 경찰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단속하던 시절이 진짜 있었어요.
8: 네. 저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속 장면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7: 네.
8: 제가 1984년생인데 저희 때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 머리카락을 무조건 귀밑 3cm로 단발로 잘랐어야 했어요.
7: 네.
8: 특히 저희 그 중학교 때 학교가 학교 규칙이 엄했던 생각이 나는데
7: 네.
8: 그 머리카락을 처음 자르던 날 저희 어머니께서 곱게 길러온 게 아깝다면서 그 머리카락을 신문지에 싸서 챙겨 놓으셨거든요.
7: 네.
8: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엄마 그 머리카락 어디 갔어? 이렇게 여쭤봤더니
7: 네.
8: 내가 머리카락을 따로 챙겨뒀어? 하고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7: 네, 네.
8: 어차피 버려도 그만인 머리카락이긴 했는데
7: 네.
8: 괜히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7: 네, 네.
8: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 마을의 금기입니다.
7: 네.
9: 우리 마을 건기는
2: 네.
9: 연애 결혼이었어요.
1: 아, 연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9: 예.
1: 그럼 다 죽나 결혼해요, 선생님?
9: 그래, 결혼 전
2: 네.
9: 연애를 하면 집안 망신이라고.
5: 윤구족 79세.
9: 아주 그 건기 씨였어요.
1: 배영비 씨 지금 나라 이름 표정이에요. 나는 그 동네 못 살겠다.
5: 25세.
10: 아니. 아니, 중매를 많이 섰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2: 네네.
10: 연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왜
2: 쉽지 않죠, 쉽지 않죠.
1: 지금 다들 많이 놀랐는데 선생님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연애 결혼은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진짜 다 중매로만 하셨어요?
9: 어른들이 그 정해준 짝을 이제 만나서
2: 예.
9: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 오.
9: 그런데 저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2: 네.
9: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바람에 27살까지 혼자였습니다.
6: 와, 그때 우리 윤구조 선생님을 구조해 주실 옆에 계시는 김길순 선생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건가요?
1: 아니, 조용히 하세요. 두 분 중매예요. 조용히 하세요.
9: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6: 아, 그렇구나.
9: 군인 동료가 그 자기 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부대 자기 오빠를 만나러 왔을 때 멀리. 네.

0: 가서 아. 이제 얼굴만 봤는데 네. 그 예쁘장하니 아주 괜찮더라고요. 아.
1: 선생님? 이야. 선생님 죄송한데 오. 옆에 김길순 선생님이 앉아 계신 거 알고 계시죠?
0: 그 멀리서 보니까 네. 그 지금의 아내만은 못하지만 그런 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어머니에게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좀 만나보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어머니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2: 반대하셨고
0: 무슨 소리야? 결혼만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결국 이제 연애 결혼의 꿈은 저 멀리 사라지고 네. 3년 후에 그 부모님이 소개해 준 아내를 만났습니다.
1: 김길순 선생님을.
3: 아이고 드디어 만났네.
0: 휴가를 나와서 네네네. 선을 보고 네. 3일 만에 약혼식을 하고 네. 결혼 전 감나무 밭에서 데이트를 딱 한 번 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4: 자료 화면 홀리 한복을 입은 윤구조 부부의 흑백 사진.
5: 혹시 아 내가 연애 결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1: 네?
5: 로망 후회 뭐 이런 거 좀 있으십니까? 뭐?
0: 내 가슴에 정말
4: 자막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0: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없습니다. 부모님 덕에 네.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껏 잘 살아왔다는 생각도 들고
1: 그렇죠.
5: 아, 그럼 다시 태어나
0: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네. 아내와 다시 결혼할 겁니다.
4: 김길순 75세
6: 고생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고요. 예.
5: 아, 고생한
6: 근데 다시 만나는 거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1: 이게 지금 두 분 이렇게 행복하신 게 중요한 거죠.
7: 세상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연애 결혼이 마을에서 금지였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정말 놀라운 얘기긴 해요.
8: 네, 사실 근데 그 조선시대 사극 보면 네, 사랑한다는 네. 뜻의 말이 나와요. 네. 그 연모한다.
7: 맞아요.
8: 뭐 나의 정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그런 말이 있다는 건 조선시대에도 연애를 겉으로 티는 못해도 하긴 했다는 건데 네. 20세기 대한민국에서 연애를 하면 집안 망신이라니 그 시절 마을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님께서 주선해 주신 맞선을 통해서 만난 상대가 나와 잘 맞았고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물론 다음 생에 만날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진짜 다행이에요.
7: 맞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민혜경입니다. 미니스커트.

0: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추억의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다시 황금연못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1: 네. 세 번째 이야기마당 주제는요. 금기를 넘어선 도전입니다. 네. 어떤 분이 어떤 도전을 했을지 이야기 만나보시죠.
0: 네.
2: 권은단. 고향 완도 조그만 섬에서는 여자를 공부시키는 게 금기시 되다시피 했어요. 여자는 시집가서 편지 쓸 정도의 글만 알면 된다면서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시킬 정도였지요. 나도 부모님의 반대로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일만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밭을 메고 있는데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 비행기에서 밧줄 하나 내려주면 그걸 잡고 서울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자, 세 번째 이야기는 금기를 넘어선 도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4: 권은단 선생님, 얼마나 서울에 가고 싶으셨으면 공부가 정말 하고 싶으셨나 봐요.
5: 네. 75세.
6: 학교는 못 가고 꽁꽁 얼은 손을 호호 불면서 기입 농사를 돕고 있는데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부모님 몰래 김을 훔쳐야 되겠다. 한 30장씩 훔쳐서 골반에다가 감췄어요. 네, 감추고 농협에다가 가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어떻게 겨우 내 팔았던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제가 14살 나이 정도에 집을 떠나서 서울에 상경을 했어요.
4: 14살 그 어린 아이가 서울로 갔다고요?
6: 네네네네. 서울에 오긴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망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3: 어망 공장?
6: 네.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학으로 공부를 해서 3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3: 3년 만에
6: 땄어요.
3: 보시고
6: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진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답니다.
3: 그러니까 여자라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편견 금기를 깬 건데 말이죠.
6: 네.
3: 아, 그런데 집에서는 좀 혹시 걱정 많이 하지는 않았을까요 당시에?
6: 아, 나중에는 다들 저를 응원해 줬어요.
3: 아, 처음에는 놀랐는데.
6: 네네.
3: 아하.
6: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비를 댔거든요.
4: 아이고.
6: 그래서 섬에서 나와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동생들이 다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쳤어요. 만약 제가 우리 집에 금기를 지켰더라면 아마

0: 제가 평생 배우지 못한 한을 가슴에 품고 살 거예요.
1: 아하. 그렇죠.
2: 예. 지금 생각해도 그때 14살 소녀 권은단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0: 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제가 이런 용기를 냈다는 데에 저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1: 아, 네.
2: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지원 씨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떤 생각 드세요?
1: 아, 김을 뭐 이제 모아서 돈을 마련하셨다는 거에
3: 한지원 들으니까 29세
1: 정말 그 간절한 느낌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2: 그렇죠.
1: 네.
4: 저도 이후연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되게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편하게 공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 여자가 공부하는 게 금기였다는데
6: 네.
5: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유혜진 리포터는 어떤 생각 들었어요?
6: 일단 저도 주니어 자문단들의 말처럼 네. 내가 참 편하게 공부를 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부할 당시에는 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싫고 재미없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5: 네, 네.
6: 정말 공부가 하고 싶은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진짜 억울한 마음도 들고 속상하셨겠다 싶습니다.
5: 네, 네.
6: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마음껏 공부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5: 네네.
6: 마지막으로 황금빛 내 인생 코너 만나보시죠.
2: 경기도 의왕시에서 오셨습니다. 나승민 시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예. 65세.
7: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7: 나는 톱으로 낭만을 찾은 시니어다. 톱으로 낭만은 어떻게 찾는 건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3: 경기도 의왕시의 한 공원. 나승민 시니어가 가방에서 톱을 꺼내 톱질을 시작한다.
2: 뭘 하시는 걸까요?
3: 어? 한 뼘 정도로 잘린 나무 막대기, 나무 토막을 톱 끝에 직각으로 꽂는다. 현악기용 활을 잡은 나승민 시니어.
8: 저는 이 톱으로 연주하는 톱 연주가입니다.
3: 나승민 시니어가 톱을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끝에 달린 나무 토막을 손잡이처럼 잡는다. 연주곡 님이 오시는 집. 톱을 완만한 S자로 휘게하고 한쪽 다리를 떨어 소리의 울림을 만드는 나승민 시니어.
9: 와, 선생님 이게 연주가 되네요.
8: 뭐 웬만한 곡은 다 연주가 가능합니다.
3: 자료 화면. 나승민 시니어가 야외, 실내 등 여러 무대에서 연주하는 영상. 자막. 공연 봉사만 100회 이상. 진정한 낭만 가객.
8: 수학 교사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만 35년을 이제 근무를 했죠.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맹인 중창팀이 와서 그 톱연주를 하는데 영혼을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 톱연주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죠.
3: 그날 오후
10: 안녕하세요.
3: 연습실.
10: 아유, 당신 와 있었어?
8: 이쪽은 저의 평생 앙상블 파트너, 제 아내입니다.
3: 차현이, 58세.
11: 저는 앙상블 파트너, 현직 수학교사입니다. 그리고 차현이.
7: 아, 수학 선생님이세요?
8: 사실, 음악을 좋아하는 걸로 모든 것이 즐거워지고 그러지는 않죠. 아내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이제 불가능한 일인데 모든 것이 제 아내 덕임을 만천하에 공표합니다.
9: 야.
8: 연습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7: 아, 톱 연주만 하시는 게 아니군요.
2: 톱이 아니네요.
8: 아, 제가 연주하는 아는 악기가 이 손가락으로 모자랍니다.
3: 나승민 시니어 부부가 두 여성 연주자와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노래한다.
2: 톱 연주가 나승민 시니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주하는 톱이 따로 있고 실제로 이렇게 쓰는 톱이 따로 있는 겁니까?
8: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톱은 손잡이 있는 부분이 넓고 이제 끝을 갈수록 좁고요. 한쪽은 톱 날로 되어 있고 한쪽은 톱 날이 없죠. 그 톱 날이 없는 쪽을 첼로 활이나 컨트라베이스 활을 이용해서 켜면은 이쪽에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7: 연장으로 쓸 수 있는 톱인
8: 그렇죠.
7: 거네요.
8: 저는 이제 외국에 혹시 갈 기회가 생기면은
12: 이제 유명한 관광지 관광을 다니는 게 아니라 공구점을 다니는 거예요.
13: 아, 괜찮은 톱 없나?
2: 아, 그렇죠.
13: 지금은 정말 영문의 단짝으로 톱 연주를 하고 계신데 이게 톱 연주가 진짜 생소하잖아요. 시작부터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12: 제가 그 톱 연주를 배우기까지가 이제 쉽지 않았던 게 가르치는 분도 없고 학원도 네. 없고 교재도 없고 혼자 연습을 하는데 이게 손목이 굉장히 아프고 어떻게 소리는 냈는데 음계를 만들어내는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연주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이제 좀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14: 만약에 제 남편이 톱 연주를 해보고 싶어 이러면서 공구상가를 뒤지고 막 집에 막 가진 톱을 다 가지고 오고 이러면은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무섭기도 하고요.
12: 톱 연주를 제가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준 사람이 우리 아내입니다.
2: 그 정도.
13: 아니 근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고요?
12: 예. 예.
13: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 연습실도 차려주셨다고요.
12: 네. 학교에 있으면서 늘 이제 고민이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삶을 이제 사는 것이 좋겠는가.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2: 네.
12: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갖고 싶은 게 제 평생 꿈이었어요.
15: 이야.
12: 그런데 저희 아내가 기꺼이 와. 그런 스튜디오를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줬습니다.
2: 지금 아마 시니어 분들이 아마 지켜보시면서 아 그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시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말씀 좀 도움해 주시겠습니까?
12: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노랫말이 노세 노세 젊어서 돌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논다는 것은 백해 무익한 어떤 놀이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놀이를 말씀드리는 거죠. 시간 내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앞으로의 남은 삶, 인생 후반기를 멋지게 사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6: 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네. 나무를 자르는 톱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요.
5: 네, 네.
6: 나승민 선생님은 끊임없는 노력 끝에 멋진 연주를 하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5: 네.
6: 이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악기 배우던 생각이 나는데 피아노 콩쿨 나갈 때 네. 베토벤 소나타가 그 어려운 걸 쳐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해가지고 합쳤던 그런 생각도 나면서
5: 네.
6: 이 나승민 선생님의 끈기와 성실함 꼭 배워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5: 네, 네. 이 시간에 나뭇잎을 악기로 만드신 분도 저희가 소개를 드렸거든요.
6: 네, 맞아요. 풀피리로 하시는 분.
5: 네,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끈기하고 성실함이 있으면은 이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6: 네. 네.
5: 추억의 황금년 모습이신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6: 고맙습니다.
5: 네. 나이가 들면 근육 속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유전자들의 활동이 둔해지게 된다고 해요. 나이 들어도 꾸준히 운동하면 60대 근육도 20대 가까운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체력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래의 해야 해야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내일은 2시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신선에게 평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선이 나타나서 돈과 명예는 줄 수 있어도 마음 편한 복은 하늘의 신선이나 누리는 거라 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이야기겠지요. 가끔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심심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하루가 어쩌면 가장 복받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별로 기억나는 일이 없으시다면 그만큼 걱정거리 없이 복 많은 한 달을 보내신 거겠지요? 이은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소설가 한강 작가의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중에서 담배가게 아가씨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노래를 하며 저렇게 크게 웃을 수도 있을까? 송창식이 기타 하나 메고 나와 노래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치면 나는 아무리 먼 데서라도 달려가 브라운관 앞에 붙어있곤 했다. 대학 시절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야 송창식이라고 대답해 좌중을 아연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상하의 노래, 꽃보다 귀한 여인, 가위바위보, 나의 기타 이야기, 선운사. 어떤 노래든 그는 넉넉하게 불러낸다. 노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해서 그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웃음을 얼굴 가득 커다랗게 머금은 채 나중에 내놓은 이 노래 담배가게 아가씨는 처음 들은 순간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들으면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노래다. 이렇게 철두철미 유쾌한 그림이 눈앞에 활동사진처럼 그려지는 노래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시 들어보지 못했다.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에서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로 한 절의 끄트머리마다 이어지는 느긋한 방백들의 맛. 나는 한번 좋아하는 물건이 생기면 해지거나 잃어버릴 때까지 쓰고 마음에 든 CD는 100번도 더 듣고 한번 나에게 감동을 준 작가나 시인은 어떻게 변한다 해도 끝까지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송창식도 그렇다. 어렸을 때 두 팔을 허수아비처럼 활짝 벌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부르는 허허실실한 모습에 반해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춘기 땐 그 해벌쭉한 아저씨가 뭐가 좋아? 이상한 한복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 라는 친구들의 핀잔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제는 어쩌다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으로 여전히 바보처럼 커다랗게 웃으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피리 부는 사나이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네, 7말 8초, 7월 말에서 8월 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 시기지요.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이맘때가 되면 어딘가 그리워지는데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근대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골목과 밤바다가 있는 항구도시 전남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목포는 1897년 개항을 한 이후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모여들며 번화했던 항구였습니다. 목포역에서 길 하나를 건너 10분 정도 걷다 보면 그 시절 흔적이 남아있는 근대 역사 문화거리가 나옵니다. 걷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붉은 벽돌 건물이 보이는데요. 과거 일본 영사관으로 쓰였던 근대 역사관 일관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개항 당시의 모습과 항일 독립운동의 기록들을 볼 수 있고 건물 뒤편에는 일제 말기에 파놓은 방공호도 남아있습니다. 1관에서 나와 조금 더 걸으면 근대 역사관 2관이 나옵니다. 과거 일제가 농민들의 토지를 수탈했던 그 유명한 동양척식조식회사 건물인데요. 가슴 아픈 역사의 잔재지만 지금은 일제 강점기의 참상과 목포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발 228m로 그리 높지 않아서 쉬엄쉬엄 오르기 좋은데요. 노적봉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구도심의 오밀조밀한 풍경과 목포 앞바다의 푸른 물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산바람을 맞고 있으면 한여름의 무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목포의 다른 곳을 좀 구경해 보시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남상규의 목포 가는 3등 열차, 그리고 이미자의 유달산아 말해다오.

유달산아 말에다오 이미자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그리고 남상규의 목포가는 3등 열차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의 모여행지는 역사가 있는 항구도시 목포입니다. 목포는 해질 무렵부터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낮 동안 근대 골목과 유달산을 걸었다면 저녁에는 바다 위를 건너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유달산을 지나 바다를 가로질러 고화도까지 이어지는데요. 3.23km의 긴 구간을 이동하면서 목포의 산과 바다, 섬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가 있지요. 해질 무렵 유달산을 넘어 바다 위를 지날 때 창밖을 보면 하늘이 붉게 물드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다에 떠 있는 다도해의 섬들과 목포대교 뒤로 해가 넘어가는 모습이 아주 근사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건너 고화도에 내리면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밤바다 산책도 목포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평화광장 쪽에 있는 갓바위로 걸음을 옮겨보시죠. 오랜 세월 바닷물과 바람이 깎아낸 갓바위는 마치 두 사람이 삿갓을 쓰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밤에는 해상 보행교의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서 차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목포 여행에서 맛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목포의 명물인 쫄깃한 세발낙지나 여름 보양식인 민어회 한 접시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보셔도 좋을 겁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매력적인 항구도시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함께하시죠. 장윤정의 노래 목포행 완행열차, 남진의 니모신 목포항, 그리고 김수희의 남행열차 세 곡입니다.

0: 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7월 한 달간 수고한 우리 자신에게 좋은 노래 선물 어떠실까요? 자, 오늘도 이분께서 노래 선물 듬뿍 갖고 오셨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시간 참 빠르네요.
1: 그렇습니다.
0: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단장님은 올 여름 휴가를 가십니까?
1: 저는 사실 여름에는 이제 바닷가나 네. 네. 이런 유원지 쪽에서 녹화를 많이 해요.
0: 그렇죠.
1: 네. 그게 휴가입니다, 저는.
0: 아, 그건 다르죠.
1: 그래서 비면은 쉬입니다, 저는.
0: 아, 어디 안 가시고.
1: 휴가처럼. 그게 휴가죠, 저는.
0: 그러면 사모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1: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0: 아, 그게 관습이 돼서.
1: 몇십 년 그러다 보니까.
0: 아, 이제 익숙해져서.
1: 본인 스스로가 어디 가는 걸 귀찮아해요, 지금.
0: 아, 사모님도.
1: 네, 성격상. 아. 뭐 어디 갑시다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0: 네네.
1: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잘 됐네요. 있어요. 그럼 두 분이 이제 이제 네. 댁에서 쉬시면서.
1: 근데 뭐 저희는 또 나름대로 또 둘이 즐기는 게 또 있어요. 뭐 그래서 네. 새로운 영화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꼭 가서 같이 가서 보고.
0: 네.
1: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좀 먹기도 하고.
0: 아, 그게 최고 죠.
1: 네.
0: 맞아요.
1: 지금 나가면 고생해요.
0: 맞습니다. 예. 저희는 많이 느낍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그래도 여행을 좀 이렇게 떠나나 봐요.
1: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절상 요즘 뭐 진짜 나 어디라도 그냥 후쩍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
0: 예.
1: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2주 동안은
0: 네.
1: 그러니까 노래로 떠나는 해외 여행.
0: 아, 거창하네요.
1: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노래로 예. 떠나는 해외 여행.
1: 네.
0: 저희 프로그램은 가요만 들려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합니까? 팝송.
1: 우리 가요 중에서도
0: 예, 예.
1: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나 외국의 그 유명한 도시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가 꽤 많습니다.
0: 그렇죠.
1: 네, 꽤 많아요.
0: 그런 노래를
1: 들어보면 네. 훌쩍 떠난 그런 느낌이 충분히 오실 겁니다.
0: 예. 그 지명이 나올 때 그 지명 그 도시에 대한 묘사도 나올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0: 풍경도 있고.
1: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0: 가사를 음미하면서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1: 네네네.
0: 자, 비행기 타는 기분 좀 내봐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 그렇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정말 각광받는 그런 곳입니다.
0: 예.
1: 하와이로 한번 가봅니다.
0: 아, 가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저는.
1: 못 가보셨어요?
0: 가보셨어요? 당연히 가보셨겠죠?
1: 이제 거기 한 번 이제 그 녹화 때문에 갔었습니다.
0: 하와이 규민 또 네. 위문 또
1: 그렇죠.
0: 공연.
1: 예. 아. 패티 김의 하와이 연정이라는 노래.
0: 하와이 연정.
1: 아, 이 노래 아주 딱 들으면.
0: 예.
1: 그 바닷가에 앉은. 근데 하와이 그 해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그냥 그렇게 짧아요, 그냥 이렇게.
0: 근데 하와이도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1: 말은 그런데 제가 간 하와이 그 거기는 그렇습니다.
0: 아, 예, 예.
1: 근데 이게 이제 67년도에 발표됐는데
0: 네.
1: 주동진 작사 작곡 기록윤 선생님이 이제 했어요. 동명의 그 영화가 있어요.
0: 네.
1: 하와이 연정이라고.
0: 주제가군요.
1: 주제가를 썼어요.
0: 네.
1: 사실은 그 남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이제 주제로 썼는데
0: 하와이를 배경으로 했나 봐요.
1: 그렇죠. 예.
0: 그럼 하와이 올로케입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설마 뭐 우리나라 단 해변에서 찍지는 않았겠죠.
1: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간주나 이게 반주가 되게 그 심플해요. 가벼우면서
0: 예.
1: 그러니까 뭔가 잡다한 악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쿠스틱 기타하고 건반으로 해서 이렇게 연주가 들어가요.
0: 하와이에도 기타 있잖아요.
1: 그럼. 그렇죠. 하와이 기타.
0: 네.
1: 그것도 들어가 있고
0: 예.
1: 그래서 그게 딱 들으면 그냥 바로 여기는 바닷가다 네.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0: 네. 하와이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풍경도 보셨겠지만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1: 사실 거기는 그 다들 그렇겠지만
0: 네.
1: 일몰이 너무 아름다워.
0: 아, 일몰이.
1: 일몰이 너무 아름답고. 아,
0: 사진은 많이 봤어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와이키키 비치.
0: 어.
1: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잘 꾸며진 리조트.
0: 네네.
1: 그리고 푸른 바다, 야자수 뭐 이런 네네. 거. 그 다음에 그 알로하라는.
0: 알로하.
1: 네. 네. 인사 있잖아. 훌라춤.
0: 훌라춤.
1: 네. 그 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또 칵테일 술이죠. 네.
0: 아, 그렇죠.
1: 그걸 빠질 수가 없습니다.
0: 뭔가 펀치 같은 거.
1: 네, 아우 너무 좋아요.
0: 맛이 많이 드셨겠네요.
1: 네, 네.
0: 그 하와이나 그 와이키키가 얼마나 그 동경의 대상이었는지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그런 이름을 차용한 지명 뭐 그 업소들이 많아요. 많았어요.
1: 많아요.
0: 부곡 하와이라든가 그 와이키키라는 그 지명을 쓰는 뭐 업소들 많았어요.
1: 많았어요. 많았고 아 부곡 하와이 거기 진짜
0: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1: 창녕에 있는 거죠. 창녕.
0: 예. 예. 부곡하고 창녕이

0: 가까이 있습니까?
1: 북극 하와이가 그 창령에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아, 그렇군요.
1: 그 안에 다 옛날에 거기서 예. 막 쇼도 하고 막 굉장히 컸었어요.
0: 아,
1: 신혼여행을 굴리고 왔었다니까.
0: 맞아요. 네. 한때 최고의 인기.
1: 지금은 거의 뭐 거의 아. 문을 닫은 상태.
0: 거기도 공연을 좀 해보셨습니까?
1: 해봤어요.
0: 연주를.
1: 아, 옛날에 뭐 남진 씨도 거기서 해봤고 거기 서커스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0: 아.
1: 옆에서는 바로 또 온천을 하고.
0: 정말 아주 네. 그 최고의 그 인기 장소였군요.
1: 예.
0: 자, 이어서 가볼 곳은 어디입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번은 애리조나로 갑니다.
0: 애리조나.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네요.
1: 네. 명국한 씨가 불렀는데 애리조나 카우보이라고
0: 네.
1: 1995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호승 작곡, 우리 김부혜 선생님이 작사를 했어요. 이거 사실은 폴카 리듬이거든요.
0: 예, 예.
1: 애리조나 카우보이.
0: 벌써 나온 지 70년이 됐네요. 노래가.
1: 그렇죠. 아유. 정말 명쾌한. 그런 리듬의 노래죠.
0: 폴카 리듬. 애리조나는 그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주인데 그 이미지가 뭐 사막이나 협곡, 뭐 광활한 자연 풍경이 떠오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 애리조나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만든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1: 이제 뭐 사실 그때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이 주둔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미팔군 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알려졌을 때인데 팝송이나 뭐 서부 영화, 카우보이 뭐 이런 것들의 그 문화가
0: 네.
1: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볼 수가 있죠.
0: 아, 아무래도 카우보이 이미지.
1: 그렇죠. 그때 당시 젊은이들은 그 의상도 뭐 가죽 바지나 뭐 이런 거 모자 쓰고 다니고
0: 예.
1: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0: 아, 그랬군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1: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0: 아, 그랬습니까?
1: 네, 가보지는 네. 못했는데 사실 뭐 우리 그랜드 캐니언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그 국립공원 너무 유명하잖아요.
0: 그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이 네. 애리조나 주에 있나요?
1: 그렇죠. 오. 그래서 그 협곡 아래로.
0: 예.
1: 그 내려가는 그 트레킹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헬기 그 투어 뭐 또 이런 게 너무 욕구가 깊으니까 그리고 뭐 콜로라도 그 강의 래프팅
0: 아, 예.
1: 이런 게 뭐 아주 환상적인 거죠.
0: 그랜드 캐니언이 당연히 이제 최고의 그 인기 관광지겠지만은 요즘은
1: 예.
0: 모뉴멘트 밸리인가요?
1: 네, 모뉴멘트
0: 세도나라고 하는
1: 예,
0: 그
1: 예, 예.
0: 그 사진으로 보면은 그 외계 행성처럼 보이는 아주 신비로운 뭐 굴 같은 데도 있고
1: 화성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0: 거기 애리조나에 다 있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맞습니다. 한 번쯤 더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자, 노래로나마 한번 상상 여행을 해보시죠. 패티김의 하와이 연정, 명곡한의 애리조나 카우보이.

0: 아리조나 카우보이, 명곡한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하와이 연정, 패티김이었습니다. 자,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은 노래로 해외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처음으로 가본 해외여행지가 어디였나요?
1: 저는 일본 오키나와 해변을 한번 가봤었어요.
0: 아, 저도 일본이었는데 저는 큐슈 쪽이었습니다. 예, 아, 오키나와 네. 어떻게 신혼여행을 그리 가신 거예요?
1: 아닙니다. 그냥 그 지인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0: 그랬었군요.
1: 근데 해변이 너무 조용하고 예.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0: 거기도 이제 일본 본토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1: 예, 물도 예. 맑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게 참 생뚱맞은 얘기인데 예. 좀 화가 났었어요.
0: 왜요?
1: 너무 평온하고 아름다우니까
0: 질투였나요?
1: 아니면? 우리나라 왜 36년 동안 막 그 이런 거 있잖아요.
0: 강점기.
1: 나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럴 때도 여긴 이렇게 평화로웠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0: 어찌 보면 오키나와의 역사도 옛날 우리가 이제 강점당에서 국권을 빼앗겼듯이 네. 어찌 보면 이제 일본 본토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문화가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민족, 인종도 살짝 다를 수 있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거기도 어찌 보면 그 주권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근데 거기 가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가 뭐 오키나와에 저중, 저 해수욕 하다가 다쳤잖아요. 제가.
0: 아이고. 아이고. 지금 괜찮으시죠?
1: 네네, 괜찮습니다.
0: 자, 이번에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홍콩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0: 예.
1: 금사양 시에

0: 홍콩 아가씨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1: 홍콩 관련 노래도 꽤 많지 않습니까?
0: 많아요. 예. 많은데 이제 그 1954년도 도미도레코드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향항 그래가지고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1: 향항 아가씨. 네. 향항이 이제 홍콩의 한자식 표기죠.
0: 네.
1: 그래서 옛날에 향항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손노원 선생님 작곡 작사, 네. 그다음에 작곡은 이재호 선생님 작사. 그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뭐 네. 인도 향불 등 외국 지명 그 이국풍 활용곡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1: 손노원 작사가.
0: 네네네.
1: 예. 이 노래도 아리조나 카우보이처럼 어떤 이국적인 노래 열풍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은 그 1950년대 한국에서는 네. 홍콩이 우리 되게 화려했잖아요.
1: 네.
0: 그 자유로 무역 도시 뭐 이런 거, 그 영화 뭐 쇼핑, 야경 그런 상징으로 이제 인식이 됐는데. 아, 나는 홍콩 보면 그 영화 생각을 많이 나요.
1: 홍콩 영화가 뭐 최고의 전성기였던 시절이 있었죠.
0: 그, 네, 그래서.
1: 80년대, 90년대.
0: 우리나라에 비교를 하면 너무 일단 화려하다 뭐 이런 느낌이 확 들고.
1: 뭐 영웅본색 몇 번 보였습니까? 시리즈 뭐 1, 2, 3가 있죠.
0: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보면 주윤발, 유덕화, 네, 뭐,
1: 장국영.
0: 장국영 뭐 그죠?
1: 4대 천왕 막 있잖아요. 네.
0: 아, 그리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1: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0: 네. 그때 당시 왜 나무 이쑤시개 한 번씩 안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1: 성냥개비 물고 질겅질겅. 네. 라이터 불 막 이렇게 빨아들이고.
0: 그렇습니다.
1: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홍콩 영화가 이렇게 사그러들었을까 의문이기도 합니다.
0: 그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1: 예, 예. 네. 좋은 감독들이 많았는데요. 배우들도 그렇고.
0: 맞습니다.
1: 지금 뭐 이제 한류가. 네, 전 세계를 또 이렇게
0: 탑이죠, 탑.
1: 예.
0: 탑입니다.
1: 자, 이번에 홍콩 여행 다녀오시죠.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0: 홍콩 아가씨, 일명 향항 아가씨, 금사양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참 오래전 노래였는데, 아, 그 당시에 정말 그 어떤 이국적인 분위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 잘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신재동 단장님도 홍콩 다녀오셨겠죠?
1: 아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0: 아, 못 가보셨어요.
1: 그래서 올 겨울에,
0: 예, 예.
1: 이제 우리 녹화

0: 비수기 때 네. 올거리 한번 가보려고
1: 아 사모님과
0: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죠. 네. 네. 홍콩에도 정말 그 작지만 그 안에 좀 볼만한 것
0: 다녀오셨어요?
1: 있거든요. 예,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아. 집사람이랑 갔다 왔는데 거기 뭐 침사추이라든가 빅토리아 뭐 전망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볼만한 한것 같았어요. 근데 네. 지금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크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네. 예. 어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단장님은 신혼여행은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 당시에는 아. 해외여행은 별로 없었죠.
0: 그 저희들 어렸을 때는 예. 결혼을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 했는데
1: 일찍 하셨네요.
0: 그때가 제가 음악 보컬 그룹 할 때잖아요. 아.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거든요.
1: 아, 네. 돈이 별로 없을 때.
0: 정말 돈이 없을 때거든요.
1: 예, 예, 예.
0: 그게 사실은 어떻게 좀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네. 집사람이 배가 부르는 아. 거예요.
1: 아, 그래서 결혼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0: 얘들아 빨리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 결혼식 할 돈이 없어요.
1: 아.
0: 그래서 앰프하고 기타를 팔았습니다.
1: 하, 정말 쓰라린 기억이군요.
0: 이거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서 해야 될 얘기인데. 그러니까
1: 아끼던 앰프와
0: 그때 당시 다 팔았어요.
1: 예. 아니 생계수단이잖아요. 생계수단.
0: 그러니까요. 뭐 근데 식은 올려야 되고 배는 불러오고 하니까. 그래서 팔았는데 그때 당시 돈이 얼마나 나왔냐면 80만 원이 나왔어요.
1: 뭐 낙원상가에 파셨습니까?
0: 낙원상가에서 팔았죠.
1: 예, 예.
0: 그걸로 결혼식을 하고
1: 예.
0: 돈이 이제 없잖아요.
1: 그래서 축의금 들어 보니까
0: 그래서 아 축의금도 뭐 그렇게 뭐 많이도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전 제주도 뭐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1: 예, 예.
0: 뭐 돈이 있어야죠.
1: 예.
0: 그래서 집사람 달래가면서 속리산을 갔습니다.
1: 속리산. 아, 속리산 좋죠.
0: 속리산 가서 가는 첫날 밤부터 싸우고
1: 아니, 산에 전기를 이렇게 듬뿍 받아오셨는데.
0: 아 진짜. 그때 예. 생각하면.
1: 아유, 가끔 그 얘기하시면 웃으시겠어요?
0: 그럼요. 사모님하고. 짠! 하면서도 그 끝나면 왜 필요요금 같은 거 하잖아요.
1: 네네.
0: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도망가듯이.
1: 아, 예.
0: 그 영업용 택시 하나 대절을 해가지고 하루. 아, 그래서 그냥 갔죠. 친구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1: 정말 그 시절에 힘들었던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었겠지만 지금은 막 떠올리면서 웃었습니다.
0: 그럼요. 아닌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네. 6개월 놀았어요.
1: 아
0: 갔다 와서.
1: 네.
0: 저 신혼인데 놀았어요.
1: 아이고야. 아니 기타하고 앰프가 없으니까.
0: 악기가 없으니까.
1: 그러니까 말이죠. 네. 참 난감했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하시면서 참 많이 다니셨을 텐데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요?
0: 저는 출장.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으로 제일 간 게 한 27, 8년 전인데. 네. 파라과이를 갔다 왔어요. 파라과이.
1: 아 그래요.
0: 완전히 반대쪽이잖아요.
1: 거기 한번 가보기도 힘든 곳이죠.
0: 힘들어요.
1: 지구 반대편.
0: 거기 뭐 그때 당시 LA 가서 예. 들렸다가
1: 갈아타야 됐죠 비행기를.
0: 저 브라질 들렸다가 브라질에서 또 김 넣고 파라과이를 가는 건 예. 그런 여정인데 비행기 안에서만 거의 한 30몇 시간 앉아 있었어요.
1: 아주 인상에 깊게 남으셨군요.
0: 아, 거기가 이제 높은 지역이잖아요.
1: 고지대죠. 예.
0: 거의 40도를 육박을 해요.
1: 거기가 안데스 산맥 있는데.
0: 예, 예. 근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1: 아,
0: 습도가 없어서.
1: 아, 그렇군요. 아주 건조하군요.
0: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은 낮엔 다 자요. 더운 나라들이래서.
1: 스페인은 뭐 시에스타처럼.
0: 거의 안 보이다가 밤 되면 이제 나와서.
1: 아,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해외 또 여행기를 간간히 듣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노래 들어봐야죠.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준비한 노래는 우리 현인 선생님의 인도의 향불이라는 노래.
1: 인도로 가는군요.
0: 네, 1954년도에 네. 우리 손노원 선생님이 이런 곡 참 많이 쓰셨네요. 전원승 작곡 똑같아요.
1: 네.
0: 갠지스강 그러면 파고다 사원 뭐 향불 뭐 이런 거
1: 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0: 다 들어가 있어요.
1: 예.
0: 인디아 처녀 등 뭐 인도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가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1: 예, 네. 아주 신비롭고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도 느껴지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네. 곡인데요. 자, 그러면은 현인의 인도의 향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신재동 단장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우수수 빠지는 것 같고요. 가르마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일 때 탈모가 시작되는 건가 걱정을 합니다. 가족력으로 인한 젊은 나이의 탈모가 아니더라도 중년 이후 탈모는 고민일 수 있는데요. 머리카락의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타나는 유형과 양상이 다양한 탈모, 어떤 방법으로 진단되는 걸까요? 치료제나 시술적인 치료법에 있어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 없음에도 몸이 가려운 노인 소양증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탈모는 참 고민스럽죠. 유형에 따른 특징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비롯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주민숙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가 흔히 탈모로 얘기하지만 유형과 양상도 다르고 증상에도 차이가 있어서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저희가 탈모라고 한 단어로 부르지만 네. 사실은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유전과 호르몬 영향을 받는 소위 남성형, 여성형 탈모인데요.
0: 네.
1: 그건 서서히 머리가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든 형태로 나타납니다.
0: 네.
1: 그 밖에도 공정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가 명확하게 빠지는 원형 탈모가 있는데 이건 면역과 관련된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0: 네.
1: 그 외에도 출산이나 큰 스트레스 그리고 급격한 다이어트 뒤에 한꺼번에 빠지는 탈모도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남성형, 여성형 탈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탈모를 의심하는 분들에게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머리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여쭤봅니다. 우선은 언제부터 탈모가 시작됐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빠지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요.
0: 네.
1: 그 외에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지 최근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드시는 약도 확인을 합니다.
0: 네.
1: 그 외에도 두피를 확대해서 보는 검사도 하는데
0: 네.
1: 이 검사가 어떤 탈모의 유형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0: 네.
1: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도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0: 네. 머리카락이 언제부터 빠졌는지, 또 가늘어진 건지, 많이 빠진 건지, 또 가족력이나 다른 질환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도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 이게 탈모의 유형마다 어떤 진행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 네.
1: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나도 모르는 데 탈모가 진행이 됐다면 남성형, 여성형 탈모와 같은 유전형 탈모를 의심하고요.
0: 네.
1: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많이 빠졌다면 다른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 같은 경우는 그런 남성형, 여성형 탈모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약도 중요한데 그 항암제처럼 이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탈모를 유발하는 약도 있지만 반면에 비타민 A 유도체나 갑상선 관련 약물처럼 만성적으로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0: 약물도 본다고 하셨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탈모도 연관이 있을까요? 약의 사용 여부도 알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사실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0: 네.
1: 최근에 많이 쓰이는 비만 치료 주사제들에서 탈모의 보고가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0: 아.
1: 다만 이 비만 치료 주사제의 약 성분이 직접적으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개는 짧은 기간에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식사량이 크게 줄면서 소위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탈모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체중이 안정되거나 이제 영양 섭취가 다시 잘 보충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일시적인 형태입니다.
0: 네. 특히 가족력에 대해서는요. 탈모 진행의 가능성을 짐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족력이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1: 영향이 꽤 큽니다. 네. 특히 남성형 탈모는 유전의 영향이 강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0: 네.
1: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에서 보면 남성형 탈모의 약 80%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키처럼 탈모도 상당 부분은 하고 나는 셈인데
0: 네.
1: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유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손을 못 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전은 얼마나 언제쯤 진행될지 경향을 정할 뿐이고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탈모의 진행을 늦추고 또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일찍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탈모가 중년 이후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가족력이 있을 때는 20대에도 탈모의 양상을 보이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그 유전 성향이 강할수록 시작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가족력이 뚜렷한 분들은 20대, 그리고 이른 경우에는 사춘기 무렵부터도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네. 탈모를 떠올리면 남성들의 탈모를 우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들에게도 탈모는 흔하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생각보다 여성들에게서의 탈모도 훨씬 흔합니다.
0: 네.
1: 탈모하면 대부분 남성을 떠올리시지만 여성에서도 꽤 흔한 문제인데요. 특히 폐경 전후로 숱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여성에서도 물론 젊은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남성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생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숱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본인도 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럼 남성형과 여성형 탈모의 차이랄까요?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1: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탈모가 진행되는 모습이 다릅니다.
0: 네.
1: 남성형은 이마선이 이렇게 M자로 뒤로 밀리면서 이마가 넓어지거나 정수리부터 숱이 줄고 또 심하면 그 부위가 이렇게 매끈하게 훤히 드러나는 명확한 탈모가 되는데요. 반면에 여성형은 앞머리 라인은 잘 유지돼서 이마가 넓어지지 않고요. 이 중앙 가르마를 중심으로 정수리 쪽 숱이 전체적으로 얇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가르마가 점점 넓어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완전한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헤어라인처럼 남성과 여성에서 그런 부위의 차이가 있고 그 반면 뒷머리 쪽은 남녀 모두 탈모의 영향이 없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모발이식을 할 때 뒷머리를 활용하는 것도 이런 부위의 차이의 이유가 있습니다.
0: 부분 가발로 탈모를 가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 이렇게 특정 부위로 일부만 탈모가 진행될 때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긴 하겠어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뭐 화장으로 커버를 하는 것처럼 이 특정 부위만 숱이 줄었을 때는 부분 가발, 뭐 이런 헤어피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 또 여성분들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발은 그 부위를 이렇게 가려주는 것이지 진행을 멈추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발을 사용하실 때는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0: 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합니다.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이건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유전형 탈모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굵고 약간 튼튼하던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없이 변하는 건데요.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는데 숱이 없어 보인다면 이 탈모를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0: 근데 유난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할 때도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런 의심 증상들은 남녀 모두 같은가요?
1: 유전형 탈모의 가늘어지는 특징은 남녀가 모두 비슷한데요. 다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런 유전형 탈모보다는 출산이나 큰 스트레스 아니면 급격한 다이어트 아니면 전신질환처럼 다른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에서 이런 유형이 조금 더 흔한 편이라서 이 경우에는 탈모의 원인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0: 그런데요, 여성형 탈모의 진단에서 혈액 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한다면서요.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성분들은 혈액 검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탈모는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뭐 빈혈이 있거나 혈분 부족, 甲状腺 기능의 이상,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게 숨어 있으면 그게 탈모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검사로 원인이 발견되면 그걸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탈모가 꽤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폐경기를 겪고 하니까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의 영향을 보는 거네요. 탈모 진단에서 다른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습니다. 탈모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를 때도 이런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야겠어요.
1: 아, 예, 맞습니다. 탈모 진행 속도가 빠를 때는 일반적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남성형, 여성형 탈모 외의 원인을 꼭 봐야 되고요.
0: 네.
1: 특히 이렇게 폐경 전후에 호르몬 변화 아니면 나의 건강 상태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탈모 진행 속도가 유난히 빠를 때는 몸 어딘가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네.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전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형의 탈모 질환이 아닌지도 꼭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0: 탈모 치료도 다양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네, 다행히 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크게 대표적으로는 바르는 약, 먹는 약, 시술 방법, 시술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0: 네.
1: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이 탈모 치료는 며칠 만에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환자분들이 비로소 좀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미녹시딜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미녹시딜은 원래는 두피에 직접 바르는 형태로 꽤 오래 쓰여온 대표적인 치료제이고요.
0: 네.
1: 최근에는 아주 저용량으로 먹는 형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르기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이나 증상이 심한 분들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먹는 약은 반드시 진료를 통해서 부작용 발생을 살피면서 적절히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0: 그런데 약을 사용한 초기에는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아, 맞습니다.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복용하실 때는 이걸 미리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미녹시딜 치료를 시작하고 2주에서 보통 한 달 사이에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0: 네.
1: 이건 그 기존에 있던 얇고 어떻게 보면 낡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0: 네.
1: 그 자리에서 보다 굵고 튼튼한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약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치료를 지속하셔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이 미녹시딜 사용해서 여성 탈모 환자들은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1: 아,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몇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요.
0: 네.
1: 하나는 미녹시딜을 사용할 때 얼굴이나 몸에 원하지 않는 부위에 잔털이 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건 치료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정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일 때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먹는 형태의 미녹시딜은 부종이나 기립성 결합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의사와 적절히 상의하면서 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주의사항도 잘 알고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거네요.
1: 네.
0: 저용량의 먹는 미녹시딜이 처방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는 건가요?
1: 아, 맞습니다. 원래 미녹시딜은 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물인데요.
0: 네.
1: 이 혈압을 치료하던 환자에서 약 80% 정도에서 감호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것을 탈모 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저용량으로 먹는 미녹시딜은 효과는 올리고 부작용 위험은 낮추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좀 장기간 드셔도 문제가 없을까요?
1: 아까 말씀드린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0: 네.
1: 장기간 드셔도 큰 문제는 없고 중요한 거는 약 드시기 전에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런 걸 살피고 적절한 환자분들이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르는 약, 먹는 약도 있고요. 또 시술도
1: 네.
0: 한다고 하셨는데요. 레이저 치료도 있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출력 레이저를 귀에 쬐어서 모발 성장을 돕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런
0: 네.
1: 것들이 집에서 쓰는 기기 형태도 나와 있고요. 네, 중요한 점은 앞서 먹거나 바르는 약을 이런 치료들이 대체한다기보다는 함께 병행할 때 네.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약은 아닌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관심이 정말 많으시죠. 접근하기도 쉽고 네. 매일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부분인데요.
0: 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모 샴푸는 약이 아니라 그냥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관리해서 어떤 두피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0: 네.
1: 이것만으로는 빠진 머리가 다시 나거나 진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로만 해결하려다가 정작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고요. 따라서 샴푸는 비의 그냥 청결함과 청결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탈모가 의심되시면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네. 탈모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주민숙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권인하의 계절이 음악처럼 흐를 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이 가렵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있죠. 특히 노인들에게 흔한 증상인데요. 노화로 인한 변화일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노인성 소양증으로 불리는 증상이 있던데요. 노화가 원인이 되는 가려움증을 말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네. 가려움증이 잘 생기실 수가 있겠고 네. 특히 이제 노화 자체가 피부를 좀 건조하고 또 얇고 예민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네. 가려움증이 잘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노인성 소양증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냥 가려운 건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가 또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당뇨병, 콩팥 질환, 간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또 혈액 질환, 또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이상 반응 이런 것들도 함께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어르신들은 노화로 인한 그런 변화일 수도 있지만 숨어있는 병이나 약물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단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또 어르신들의 이러한 가려움증은 이제 뭐 가려우니까 그냥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두게 되면은 또 이제 가려움증이 오래 가게 되면 자꾸 긁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충분한 수면을 질 좋은 수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낮에 또 피로감이 심해지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인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또 증상을 낮춰주는 관리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0: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피부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땀이 없어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피부하게 되면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고 그냥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피부라는 조직은 우리 몸의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1차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어막을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외부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극이나 화학적인 노출 또 뭐 세균이라든지 또 뭐 추위와 더위에 또 노출될 수가 있을 때 우리 체온을 적절하게 또 조절해야 되고 또 외부에 또 위험한 환경이 있을 때 위험한 자극을 우리가 빨리 또 알아차려서 뭐 화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감각이 또 매우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피부들도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제 수분이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데 우리 몸에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얇은 기름막과 또 적절한 수분, 쌈샘이 있어서 우리 몸에 적절한 수분을 유지해주는 수분만 있어서는 이제 금방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기름 성분이 있어야 수분이 이제 오래 보존이 되게 되는데 나이 드시게 되면 이러한 기름을 분비하는 땀샘 같은 것들이 이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피부 변화가 건조한 피부 변화가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0: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게 이제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피하 지방 또 진피층에 대한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들고 얇아진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부는 이제 여러 층별로 또 기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겉에 있는 표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외부의 보호 역할도 하지만 특히 이제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운 환경에서 이제 적절한 체온을 보존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피부의 탄력과 피부의 두께를 담당하는 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여기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는 그 피부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딱딱해야 되면서도 또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또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또 탄력성도 매우 중요한데 네, 이제 진피층에 여러 가지 콜라겐이라든지 탄력섬유들이 있어서 피부의 탄력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런 콜라겐이 줄고 또 피부가 얇아지고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도 잘 생기고 또 이러한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멍이 잘 들고 또 상처도 잘 생기고 또 회복도 좀 늦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피하지방층도 줄어들면서 우리 체온을 보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피하지방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가려움증의 이제 원인으로 노화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서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성 소양증에서 건조한 피부가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 건조한 것들을 잘 관리만 해주셔도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
0: 네.
1: 가려움의 원인에는 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는 약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 건조와 더불어서 또 드시는 약물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약을 또 여러 약을 또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약들 같은 경우에 때로는 이제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거나 또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또 알레르기성 발진이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간이나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좀 더 생길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약을 새로 뭐 바꾸거나 시작한 다음에 가려움증이 생겼다면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의사에게 상의해서 이러한 간이나 콩팥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약 자체에 또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상 반응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드시는 약 이외에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활 환경 또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예, 또 숨어 있는 새로운 어떤 질병 전신 질환 같은 것들은 없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 말초 신경성 질환 같은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대상포진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가려움증은 아닌지 건조가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다양한 포괄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참 이런 가려운 증상은

0: 우리도 경험을 하잖아요. 노인 소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뭐 팔다리 등도 그렇고 몸에 여기저기가 가렵다고 하는데 긁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가려움증은 사실 누구나 많이 경험하게 되고 좀 살짝 뭐 일시적으로 좀 긁는다든지 네. 또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0: 네.
1: 말씀하신 노인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조금 가렵다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신경 쓰이고 밤에 잠을 깨게 한다든지 예, 또 이제 긁기 또 어려운 부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긁는다고 이제 해결되지 않고 원인이 되는 피부 건조라든지 또 아니면 전신 질환이나 여러 가지 관계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려움증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가려움에 대한 긁는 것 자체가 또 가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긁어부스럼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긁게 되게 되면은 피부 표면에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방어망이 약해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염증이 또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염증이 또 다시 또 신경을 자극하면서 또 더 가렵고 그래서 이제 가렵고 긁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 이제 노인 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더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몸이 좀 건조하면 일단 신경 쓰는 게 보습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 보습 환경이 가장 중요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보습을 항상 치료의 기본으로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피부가 많이 갈라지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가피가 많이 생기고 피부가 약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 세포들이 어느 정도 각질층이 벽돌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 여러 가지 세균이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분은 이런 벽돌 사이에 틈을 메꿔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유지해 주시는 것이 피부 장벽을 잘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열탕을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피해야 될까요?
1: 네, 일단 사우나를 너무 오래 하시거나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비누 같은 것들 이제 같이 사용하시게 되고 적절한 청결이나 또 이제 특히 뜨거운 따뜻한 온욕은 또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이제 피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피부의 표면에 기름막을 너무 많이 씻어내거나 각질층이 너무 많이 손상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피부가 또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장시간 또 너무 자극적인 목욕은 또 너무 자극적인 세제를 사용하시거나 또 너무 이제 뭐 때를 심하게 미신다든지 뭐 이러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시게 되면은 이제 적절한 선에서는 뭐 따뜻한 목욕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피부의 기름 성분이 이제 많이 없어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기름 성분을 우리가 배출하는 피지 분비력도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욕하시고 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목욕 후에는 또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셔서 피부의 이제 피부 장벽을 잘 보호해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실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물은 이제 너무 뜨겁지 않게,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하시고, 뭐 비누는 이제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때를 미는 것은 이제 피하시고, 목욕이 끝난 후에는 피부 수분 보호를 위해서 보습제를 특히 이제 어느 정도 피부에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게 되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이제 보습제도 씻고 나와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발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수시로 바르는 게 좋긴 한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1: 네, 이제 수시로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목욕이나 샤워하시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좀 기름층이 좀 많이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한번 바르시는 것이 좋겠고 네. 특히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좀 건조한 때, 실내가 건조하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네. 특히 이제 피부가 더 건조하다, 피부가 하얗게 일어난다, 피부가 좀 이렇게 땡기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그 부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손을 또 이제 자주 씻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데 또 손을 씻은 뒤에도 이제 손이 좀 건조해지실 수가 있어서 손을 씻고 나서도 손 보습제를 따로 이제 별도로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0: 네.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탈수 경우에는 피부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물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물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좋고 또 어느 정도 수분이 적절히 또 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피부 표면에 또 수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또 어르신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뭐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 또 수분을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또 많이 붓거나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좋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금씩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좀 가려운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이 처방이 되기도 하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인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0: 네.
1: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상 자체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약물을 이제 쓸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0: 예.
1: 특히 이제 피부에 어떤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그런 항히스타민 효과로 가려움을 낮춰줄 수가 있지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 가려움의 원인이 건조한 피부라든지 또 어떤 신경병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네.
1: 항히스타민제 또 반응이 충분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이외에도 다른 원인과 약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그 자체의 부작용 어지럽다든지 입마름이라든지 변비나 소변 보기 어렵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르신의 약물 치료에서는 더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바르는 연고도 있지 않나요?
1: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바르는 연고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 이외에도 약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그러한 바르는 연고도 있고 이제 제제의 유형은 바르는 부위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물 농도는 높지만 넓게 펴서 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로션형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국소적으로 좀 염증이 있고 가렵다 이런 경우에는 크림이나 연고형 제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약물의 어떤 스테로이드의 강도나 아니면 그 제제 유형은 환자의 증상과 범위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가려움증의 원인이 단순한 어떤 피부염이 아니고 어떤 진균 감염에 의한 가려움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 제제만 사용하게 되면 겉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진균이나 이런 생균 감염이 더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나 또 적절한 항진균제를 먼저 함께 사용하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어르신들에게 필수품처럼 알려져 있는 효자손은 어떨까요? 효자손으로 등을 긁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1: 네, 일단 긁으실 때는 이제 손이 안 닿는 네. 곳에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좀 일시적인 시원함은 줄 수 있고 문제는 이제 그 우리 손보다는 좀 이제 조절하기 어렵게 되면 또 효자손에 따라서는 또 상처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특히 이제 어르신 피부는 또 얇고 약하고 또 상처가 생기면 또 이제 아무는 시간 재생되는 시간이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0: 네.
1: 아 이것이 이제 또 상처를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효자손을 이제 청결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균이나 진균 감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좀 사용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또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기에는 또 현실적인 대안이 또 이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이 좀 보습제를 발라주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준다든지 차가운 수건을 댄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려움 증상을 좀 일시적으로 낮추는 그런 것들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소양증으로 불리는 노년기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성시경의 거리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자꾸 손이 가는 김밥 꽁다리, 낼름 먹기 좋은 꿀떡, 양념에 재워둔 돼지갈비, 솥에 진탕 끓여놓은 곰탕. 이 중에서 틀린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낼름과 재어둔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낼름입니다. 낼름은 혀 손 따위를 날쌔게 내밀었다 들이는 모양이란 뜻의 부사, 날름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재어둔은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두다를 뜻하는 동사 재다의 활용형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꽁다리는 짤막하게 남은 동강이나 끄트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담배 꽁다리, 연필 꽁다리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탕은 실증이 날 만큼 아주 많이라는 뜻의 부사로 돈을 진탕 써버리다, 술을 진탕 마셨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 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1: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0: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0: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1: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0: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1: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예술가로서 베토벤의 삶은 어땠을까? 또 예술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어땠을까? 고뇌에 찬 모습으로 기억되는 베토벤의 음악이 내년 서거 200주년을 앞두고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뮤지컬 이야기에서는 베토벤의 내면 세계에 집중한 뮤지컬 베토벤 만나보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만나볼 작품 3년 만에 돌아온 창작 뮤지컬 베토벤입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정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3년 만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인데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거쳤다고요?
2: 맞습니다. 사실 초연이 됐을 때는 좀 로맨스에 많이 집중을 한 이야기였어요.
1: 맞아요.
2: 제 생각엔 영화의 영향도 좀 받지 않았을까.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불멸의 연인 같은 작품을 보면 네. 그 유서에 그 얘기 썼다고 하잖아요. 나의 모든 재산은 나의 불멸의 연인에게 바친다.
1: 아, 맞아요.
2: 근데 그게 누구냐? 뭐 이 얘기를 가지고 다양한 소설이나 뭐 이야기들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초연됐었을 당시에 베토벤도 그 연인 이야기로 좀 집중이 됐었는데
1: 네.
2: 올해 올려진 새로 개정된 이 베토벤은 연인 이야기는 좀 지워지고요. 그거보다는 예술가로서의 고독한 여정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가 베토벤 하면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를 활용한 그 무대를 선보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수정 작업을 거쳐서 로맨스를 덜어낸 이유가 또 있겠죠.
2: 아무래도 베토벤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베토벤이 청력을 잃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예술적인 성취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일종의 성장 스토리로서 좋은 소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베토벤이 합창 교향곡을 만든 건 그가 청력을 거의 잃은 이후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1: 네.
2: 그런 소재 갖고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카핑 베토벤 같은 작품 보면 그래서 그 똑같은 지위를 앞에서 해주는 가상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객석에서는 관객들이 다 기립박수 치고 있는데 베토벤 혼자 그거는 몰라요. 귀가 안 들리니까.
1: 네.
2: 돌아보면서 관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뮤지컬도 좀 그런 의미에서의 베토벤 예술가 천재 예술가에 더 집중을 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1: 국내 창작 뮤지컬인데 음악과 연출 이름을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2: 한국과 오스트리아 공동작업을 해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사나 저작권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회사인 EMK 뮤지컬 컴퍼니가 갖고 있지만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작품 레베카, 뭐 모차르트, 엘리자벳 같은 작품을 만들었었던 황금 콤비 미하일 쿤체와 실버스터 르베이가 음악을 만들었고요.
1: 네.
2: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오스트리아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1: 그렇죠.
2: 예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티브도 거기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초연이 된 이후에 일본의 라이선스 수출이 되는 아주 재미난 그 글로벌한 협조가 이루어진 작품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이 독일의 작사가 작곡가들이 만든 뮤지컬이고 또 기획도 그쪽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했는데 왜 서울에서 초연을 했을까요?
2: 그 미하일 쿤체하고 실버스터 르베이가 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는 한국이 최고다. 본인들의 작품을 막을 올리고
1: 그렇군요.
2: 예, 한국 배우만큼 훌륭한 곳이 정말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베토벤의 초연도 오시아 독일어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 막을 올리게 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자면 우리 배우의 힘이 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한국 초연을 하게 만든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뿌듯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1: 맞아요. 3년 전에 로맨스가 주일 때 저는 옥주연 박효신
2: 네.
1: 네, 콤비로 봤었는데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예.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2: 데모 음원을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202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었던 노래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노래 제목은

0: Send her away, 그녀를 떠나보내고 라는 노래인데요. 베토벤의 어떤 연주곡에서 모티브를 차용해 왔는지 한번 유추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1: 네. Oh, what a plastic show.

0: 네, 뮤지컬 베토벤 줄거리 짚어볼게요.
1: 배경은 1810년의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입니다. 천재 작곡가인 루드비 반 베토벤, 청력을 점점 잃어가면서요, 교향곡을 쓰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후원을 하던 킨스킨 공작이 얘기를 해요. 아, 더 이상 후원을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중단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한편 동생 카스퍼, 루드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다가 형제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고요. 베토벤의 고립감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 절망의 순간 루드비 반 베토벤 프라하 콘서트 개관 공연을 재기의 기회로 얻게 되는데요. 세상의 억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운명의 무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뮤지컬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0: 네. 이번 작품은 특히 캐스팅 때문에 개막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죠.
1: 남자 주인공 두 명 때문에 뭐 대단한 화제가 됐다.
0: 맞아요.
1: 지금 최고의 블루칩이라고 말하는 박효신 그리고 홍광호가 더블 캐스팅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비교되기 때문에 네. 서로 피하는 경향도 좀 맞아요.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박효신은 뭐 특유의 깊은 음색, 또 절제된 감성, 위태로운 분위기 이런 것 들로 좀 내면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광호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를 직접 연주를 하면서 무대를 꾸밀 정도로
0: 네.
1: 열정을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보여주는 연기의 폭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두 사람 걸 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이번 시즌에서 주목할 이야기가 베토벤과 안토니 브렌타노의 깊어진 우정이라고요?
1: 그러니까 초연에서 좀 로맨스가 더 강조가 됐다면 이번 재연 공연에서는 서로를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면서 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베토벤의 내면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그리고 그를 지지해주는 토니가 좀 묵직한 감동을 이끌어내는 소재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재 예술가의 든든한 조력자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이 토니 역으로 윤공주, 김지연, 김지우 같은 실력파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카스파 역으로 나오는 신성미나 김도윤 같은 경우도 무대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는 멋진 연기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아까 들려드렸던 노래가 코리올란 서곡 넘버 62번을 활용한 음원이었는데 이번에 들려드릴 음원은 아마 베토벤 하면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만한 선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월광을 차용한 음원이 있어서 준비해봤는데요. 노래 제목도요. 그래서 그런지 매직 문 마법의 달이라는 제목의 뮤지컬 넘버입니다.
0: 네.

0: 베토벤의 곡들은 워낙 익숙하기도 하고 사랑받는 곡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진 가사를 듣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1: 일종의 편곡의 재미.
0: 네.
1: 원작이 어떤 선율이었지 이걸 좀 유추해보는 재미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좀 잘 담겨 있다라고 설명드릴 만합니다.
0: 네.
1: 모차르트를 뮤지컬로 만들었던 뮤지컬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선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아쉽다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모차르트 하면 떠오르는 그 음악들 듣고 싶은데.
0: 맞아요.
1: 이 작품은 반대로 비창, 월광, 또 뭐 피아노 소나타 전부 51곡의

0: 원래 클래식 넘버들을 가져다가 서사에 녹여 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즐거움이 아주 쏠쏠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환희의 송가, 왜 그 합창 교향곡 4악장에 나오잖아요.
1: 네.
0: 이 음원이 들려줘서

0: 합창교향곡이 연주됐던 Theatre am Danube는 일부러 따로 찾아가 볼 만한 공연장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뮤지컬에서도 그 합창교향곡을 만나는 재미 혹은 Theatre am Danube을 마치 찾아간 것 같은 재미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1: 네, 정말 교향곡 합창은 웅장하면서도 아주 극적인 매력을 가진 곡인데 이 곡이 출연될 당시에 이미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을 때였죠?
0: 그래서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작곡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 화음도 상상하면서 만들어내니까 음악가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작곡을 못한다까지는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을 듣다 보면 그야말로 베토벤의 인생 자체가 보이는 것 같아서 더 감동하게 되지 않나. 이 뮤지컬의 감동도 그곳에서 출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베토벤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막이 내려졌을 때 쉽게 일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전하겠죠.
0: 네. 그 특히 커튼콜에서 그 아주 인상적인 장면 보여지잖아요.
1: 네. 맞아요.
0: 홀연히 사라지는 베토벤의 뒷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환희를 작곡해낸 예술가의 하지만 우리가 몰랐었던 지독한 고독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했었습니다.
1: 네. 끝으로 한 곡 더 들어볼까요?
0: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 중에 그 우리 비창의 선율을 활용한 노래가 있어요. Love is Cruel이라는 사랑은 잔인해라는 제목의 음원인데 이 곡을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천재 작곡가의 삶을 소화하는 창작 뮤지컬 베토벤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시인들의 언어 감각을 만나는 시간 시이야기. 오늘은 함기석 시인의 시집 국어 선생은 달팽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정말 시간 가는 게 빠르다 싶지만 아, 더위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8월이 오는 게 반갑기도 하고 네. 그 8월 중간 되면 진짜 희한하게 조금 시원해지잖아요.
2: 찬바람이 살짝 돌죠. 네.
1: 네. 아, 근데 이영주 씨는 방학 있으시니까 8월 오는 거 싫으신가? 계약이 가까워지니까?
2: 아, 맞아요. 근데 또 너무 더운 날들은 빨리 또 지나갔으면 또 싫기도 하고.
1: 네.
2: 개강이 있으니까 또 싫기도 하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고.
1: 그 예전 학교 다닐 때 방학 떠올려보면 시간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노느라고.
1: 네. 네. 놀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2: 아, 근데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어서 시인 분들을 만났는데
1: 네.
2: 40대 예, 그 한참 활동하는 시인들은 매일매일 너무 바쁘더라고요. 방학이든 학기 중이든 상관없이 너무 바쁜 거예요.
1: 그렇군요.
2: 일이 많은 거죠.
1: 아.
2: 근데 어느 순간 저는 방학이 되면 정말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1: 여유로워진 거 아닐까요?
2: 뭔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무슨 다음 무슨 일정을 잡는데 저는 다 되고 그 두 분이 안 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2: 아,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저도 항상 제가 그렇게 바쁜 건가 싶은데
2: 바쁘시잖아요.
1: 약속 잡을 때 보면은 네. 진짜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2: 다 안 되시잖아요.
1: 예. 네, 그래서 아, 저는 언제쯤 여유 있어야 될까요?
2: 오, 너무 부럽습니다.
1: 그런 건가요?
2: 예. 네. 네.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인기가 많고 일이 많으시다는 거죠.
1: 아.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네요. 함기석 시인의 시집 들고 오셨어요?
2: 네. 오늘 함기석 시인의 국어 선생은 달팽이라는 시집에서 지붕 위의 염소, 국어 선생은 달팽이, 산책, 파리잡기 혹은 파리잡기라는 놀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함기석 시인은 어떤 작가인가요?
2: 네. 함기석 시인이 예, 한국 시단에서 좀 독특한 시인인데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1: 네.
2: 그 함기석 시인 자체가 자신의 프로필 이렇게 아마 구성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한양대학교 수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1: 수학과
2: 네, 1992년 시인으로 데뷔해서 시 동화평론 등 여러 분야의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낮에는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나 창작 수업을 하기도 하고 밤에는 올빼미가 되어 어린이 친구들의 꿈을 키우는 재밌는 글감을 찾느라 눈알이 뱅글뱅글 엄청 바쁘다.
1: 네.
2: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된 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신나는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네요. 그래서 동시집도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1: 그렇군요.
2: 동시집 숫자벌레 아무래도 수상해, 동화책 상상력 학교, 황금비 수학동화, 크로노스 수학탐험대, 우주로 날아 누리호가 있고요. 시집으로는 오렌지 기약, 힐베르트 고양이 제로, 개안수술 집도록, 실온집으로는 고독한 대화, 비평집으로 21세기 한국시의 지형도 등이 있습니다.
1: 네.
2: 이상시 문학상, 박인환 문학상, 눈높이 아동 문학상을 수상하셨네요.
1: 우주로 날아라 누리호 왠지 저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2: 어머. 아, 그렇군요.
1: 네. 굉장히 아주 부지런히 다양한 글을 섭렵한 네. 작가시네요.
2: 그 함기석 시인이 수학 교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정말 뭐 수학과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다 되는 분이시네요.
2: 네. 그래서 정말 시도 독특하게 쓰시는데 이번 시집이 이제 걷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다시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1: 네.
2: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에 있던 시집들이 괜찮은 시집인데 절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출판사가 이제 없어지거나
1: 네.
2: 아니면 출판사가 더 이상 인쇄를 하지 않으려고 절판을 시키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시집은 품절이 되면서 절판이 되고 그걸 이제 걷는 사람 출판사에서 다시 복간을 시킨 시집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함기석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인데 아, 이 첫 시집에서부터 벌써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해진 규범이나 틀에 익숙한 어른들과 다르게 소녀들이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발랄하게 표현하고

0: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탐색, 실험 이런 것들로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적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위적인 측면이 있는 시인입니다.
1: 네,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지붕 위의 염소라는 시입니다. 지붕 위의 염소. 함기석. 지붕 위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는 염소. 어두운 다락방에서 울고 있는 나를 위해 바이올린을 켜는 염소. 내 시는 그런 어린 염소가 쓴다. 추운 겨울밤, 눈 덮인 들판을 달리다 눈 덮인 기차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구름이 되는 염소. 내 시는 염소가 달리는 마을이 쓰고 마을의 우수가 쓰고 마을이 높게 뜬 눈 내리는 밤하늘이 쓴다. 한때 내 구두였고 어린 동생이었던 염소. 우울한 날이면 나를 데리고 빨간 꽃봉오리 속으로 들어가 하모니카를 불어주던 염소. 저녁이면 굶주린 나를 자전거에 태워 언덕을 달리다 하늘을 달리다 입으로 물고기를 개워 나에게 먹여주던 밤마다 별과 달을 훔쳐와 아파하는 내 누이의 눈 속에 넣어주던 염소. 내 시는 그 착한 염소가 쓴다. 염소가 달리는 언덕이 쓰고 언덕이 버려진 무덤들이 쓴다. 눈 내리는 겨울밤 가난한 우리 집을 품고 마을을 품고 거대한 풍선이 되어 거대한 달걀이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던 염소. 겨울 내내 우리 집 지붕에 누워 내 따분한 산수책을 씹고 씹어 파란 깃털의 새로 만들어주던. 밤마다 굴뚝을 타고 들어와 잠든 아버지의 머리칼과 손가락을 맛있게 뜯어먹던.
1: 다락방에서 울고 있는 나를 위해 바이올린을 켜는 염소라고 했는데
0: 네.
1: 정말 둘도 없는 상상 속의 친구였던가 봐요.
0: 네. 어린 시절에 이런 친구들 다 하나씩
1: 그렇죠.
0: 있지 않나요?
1: 이름도 막
0: 지어주고 상상 친구.
1: 예, 그렇죠.
0: 혹은 아니면 이제 애착 인형 같은
1: 맞아요.
0: 게 있어서 예. 그런 대상한테 뭔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 친구로 만들어서 함께 있고 뭔가 이런 어떤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는 시인데
1: 네.
0: 이 시는 염소를 이제 등장시켜서 자기 단짝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시 쓰는 행위 자체를 생각해보면 나라고 하는 자신의 단짝의 상징들이 사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시 쓸 때 사실 자아는 일상에서의 자아와는 좀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분신 같은
1: 네.
0: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1: 네.
0: 이 바이올린 켜는 염소가 있지 않나요? 동화에?
1: 뭔가 좀 그 사파가 네, 머릿속에
0: 떠오르죠.
1: 그려져요.
0: 네. 제가 열심히 네. 찾아봤는데 그 딱히 그 이름이 있진 않았는데 그 그림들이 뜨더라고요.
1: 그렇죠. 사파가 저도 딱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0: 네.
1: 근데 뭐 상상 속의 존재라고 하지만 시를 보면은 정말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정말 지니 같은 존재네요.
0: 맞아요. 네. 이런 존재 그 약간 어떤 친구들은 그 조재룡 비평원 선생님은 도라에몽. 도라에몽 어렸을 때 자기 도라에몽 아직도 생각한다고.
1: 그렇군요.
0: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들이 이제 각각의 시인마다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를 보면은 계속 뭔가 이 염소가 움직이면서 시를 쓸 때 그 염소가 뭐 자기 발곱으로 쓰거나 자기 손으로 쓰거나 이게 아니고 염소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직접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밤하늘이 쓰고 마을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작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는 이 시를 저는 추천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 연상작용이 점점 커지잖아요. 동화적인 네. 상상력으로 이것이 또 시적 세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이 흥미로운 상상력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 구절에 잠든 아버지의 머리칼과 손가락을 맛있게 뜯어먹던

0: 났는데 네. 좀 무섭네요.
1: 예, 함기석 시인이 서늘하게 약간 좀 포인트를 주는 게 있는데 보면 이제 결국 이 염소가 뜯어먹잖아요. 네. 머리칼과 손가락을. 근데 그렇게 사실은 가족의 어떤 요소들을 시를 많이 쓰게 되고 그게 이제 부모의 이제 존재를 좀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시인의 운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잠든 아버지의 머리칼 염소가 뭔가 이렇게 씹어먹는 이런 상상은 또 좀 잘 되는 편이고 머리칼을 이렇게 씹고 있는 염소라든지 예, 잘 되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은 어떤 시 만나볼까요?
1: 네. 국어 선생은 달팽이라는 시입니다. 국어 선생은 달팽이. 함기석. 당나귀, 도마뱀, 염소. 자, 모두 따라해. 선생이 칠판에 적으며 큰 소리로 읽는다. 배추머리 소년이 손을 든 채 묻는다. 염소를 선생이라 부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은 소년의 손바닥을 때리며 닦아 세운다. 창밖 잔디밭에서 새끼 염소가 소리친다. 국어 선생은 당나귀, 국어 선생은 도마뱀. 염소는 뒷문을 통해 몰래 교실로 들어간다. 선생이 정신없이 칠판에 쓰며 중얼거리는 사이, 염소는 아이들을 끌고 운동장으로 도망친다. 아이들이 일렬로 염소 꼬리를 잡고 행진하는 동안, 국어 선생은 칠면조, 국어 선생은 사마귀. 선생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리친다. 당장 교실로 들어오지 못해 이 망할 놈들. 아이들은 깔깔대며 더욱 큰 소리로 외쳐댄다. 국어 선생은 주전자, 국어 선생은 철봉대. 염소는 손목 시계를 풀어 하늘 높이 던져버린다. 왜 시계를 던지는 거야? 배추머리가 묻는다. 저기 봐, 시간이 날아가는 게 보이지? 아이들은 일제히 시계를 벗어 공중으로 집어던진다. 갑자기 아이들에게 오전 10시는 오후 4시가 된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선생이 씩씩거리며 운동장으로 뛰쳐나온다. 그 사이 운동장은 하늘이 되고 시계는 새가 된다. 바람은 의자가 되고 나무들은 자동차가 된다. 구어 선생은 달팽이, 구어 선생은 달팽이. 하늘엔 수십 개의 의자가 떠다니고 구름 위로 채칵채칵 새들이 날아오른다. 구름은 아이들 눈 속으로도 흐르고 바람은 힘껏 국어책과 선생을 하늘 꼭대기로 날려보낸다.
0: 함기석 시인의 어린 시절에는 늘 염소가 함께했네요.
1: 뭔가 너무 웃겨요.
0: 네. 그러니까
1: 뭔가 염소가 좀 네. 귀엽기도 하고.
0: 그렇죠. 네.
1: 약간 염소 우는 소리 생각하면 돼요. 제가 방금 염소처럼 웃지 않았나요?
0: 만능이었네요. 만능. 예.
1: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도 저는 이 시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이런 상상력이 결국은 이제 동시적 상상력이기도 네. 한 건데 이게 아이들을 좀 해방시키는 방식인데 여기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티티타카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선생님 너무 그려지지 않나요?
1: 맞아요. 예. 어렸을 때 우리가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이런 이제 티티타카가 정스럽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아유 이놈의 새끼들 말도 안 들어 약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몰라요 막 이런 풍경이 예. 있고 요즘은 없는 풍경일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그 달팽이를 표현한 거 너무 기발한 게 달팽이는 왜 그 집 속에 들어가서 꽉 막혀 있잖아요.
1: 맞아.
0: 예. 그 선생님 성격이랑 너무 닮아 있어서. 예.
1: 진짜 그런 부분에서 예. 이 애들이 선생님을 계속해서 놀리는 이 호명들이 너무 흥미롭고 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를 함기석 시인이 뭔가 선생님을 어떻게 변주할 건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0: 네. 운동장은 하늘이 되고 시계는 새가 된다. 바람은 의자가 되고 나무들은 자동차가 된다. 아, 진짜 이거는 뭔가 달리의 그림 같기도 하고. 네. 뭐 어릴 때 상상력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1: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계를 던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시간이 이제 그때부터 원하는 시간으로 되는데 오전 10시에 시계를 던지니까 오후 4시가 그럼 이제 학교 시간이죠.
0: 예.
1: 그래서 이것도 너무 저는 웃겨가지고
0: 네.
1: 애들이 집에 가려고 이제 시계를 던지고
0: 맞아.
1: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에 어떤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운동장이 변하기도 하고 또 시계가 던졌으니까 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 말썽꾸러기 초등학생들의 장난이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귀엽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재미있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정말 시들이 약간 동시 같아서 네. 예,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다음 시 만나볼게요.
1: 네, 다음 시는 산책이라는 시입니다.

0: 산책, 함기석. 외롭고 고달플 때 나는 산책하지. 언어를 입고 언어를 주머니에 넣고 나는 홀로 공원을 산책하지. 언어는 나의 외투, 언어는 나의 상처난 손이니까. 공원엔 병들어 죽어가는 언어들이 있지. 공원에서 언어는 울고 시들고 말라가지. 언어는 새, 언어는 꽃, 언어는 텅 빈 벤치니까. 공원에서 나는 암에 걸린 은행나무도 만나지. 가난한 무지개, 가출한 구름도 만나고 아파하며 울고 있는 우체통도 만나지. 내가 쓸쓸히 공원을 방황할 때 우체통은 나에게 다가와 한 장의 엽서를 건네주지. 엽서 속엔 하얗게 타버린 들판, 하얗게 피흘리는 하늘이 보이지. 하얗게 얼어붙은 아이들이 보이고 하얗게 죽어있는 새들의 시체도 보이지. 내가 우울하게 엽서를 읽는 동안 우체통은 나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 엽서는 너의 내면이야, 시야, 거울이야. 외롭고 고달플 때 나는 산책하지. 삶이 내 머리 위에 거대한 똥덩어리로 느껴질 때, 삶이 자꾸만 내 꿈을 배반하고 나를 조롱할 때, 나는 쓸쓸히 공원을 산책하지. 엽서를 찢어 조각조각 엽서를 찢어 내 눈물과 함께 허공에 뿌리며 나는 홀로 공원을 산책하지.
1: 네, 언어를 입고 언어를 주머니에 넣고 공원을 산책한다는 표현에서 참 시인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보면은 이 시 안에서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어떤 세상의 모든 풍경을 언어화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강박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할 때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시인의 운명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 이 슬프니까 산책을 하는 것 같아요.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이 보면 모든 풍경이 사실은 쓸쓸하고 슬프게 다가오는 풍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상태가 산책의 모든 풍경을 시로 만들게 하는 그런 요소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사실은 뭐 텅 빈 벤치가 있는데 그걸 언어라고 표현한다든지 또 뭐 공원에 뭐 은행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은행나무일 수도 있지만
1: 네.
0: 암에 걸린 환자가 뭐 공원에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가난한 무지개라고 표현했지만 이 무지개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체통이 아파하며 울고 있다고 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이 뭐 아파하며 울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상징들인데 이거를 좀 사물로 바꾸는 이런 기법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1: 네. 우체통은 나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 엽서는 너의 내면이야, 시야, 거울이야. 이 장면에서는 뭔가를 써야만 되는
0: 네.
1: 시인의 운명?
0: 네.
1: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0: 네. 그래서 우체통이 와가지고 귀에 속삭이면서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엽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전달된

0: 일종의 언어일 텐데, 이런 것들을 읽고 읽는 것이 다시 또 나에게 시가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쓰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산책을 하는 과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마음이 힘들 때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럴 때 풍경을 보면은 이 풍경이 내 마음 때문에 즐겁게 오진 않아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그게 다시 상징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좀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네. 한편더 만나볼까요?
0: 네. 이번 시가 좀 긴데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파리잡기 혹은 파리잡기라는 놀이라는 시입니다. 파리잡기 혹은 파리잡기라는 놀이. 함기석. 정각 3시다. 나는 파리채를 들고 방 안을 오간다. 방 안에서 찰싹, 파리박멸 찰싹, 방안한다. 천장의 파리가 바닥의 파리에게 말한다. 천장은 위험해, 바닥이 안전해, 어서 내려와. 라고 나는 방 안에 누워 쓰고 있는데, 바닥의 파리는 재빨리 바닥으로 내려간다. 바닥파리가 바닥파리에게 묻는다. 우린 누구니?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 지금 몇 시니? 3시 5분 14초, 아니 15초, 아니 아니 16초, 17초, 18, 19, 2, 에이 모르겠어. 시간은 없나 봐. 우린 우리야. 시간에 갇혀 있잖아. 라고 쓰고 나는 시계를 보며 파리채를 든다. 놈들은 반사적으로 도망치며 말한다. 그럼 9분 후인 미래에는 어디 있는 거야? 몰라. 퉁명스럽게. 9분 후는 거리야. 거리와는 구분해야 해. 우리가 몰려다니는 날개를 푸드기며. 그래, 맞아. 분명한 건 순간, 순간의 죽음뿐. 우린 미래에도 우리 속에 있을 거야. 나는 공포탄을 쏘듯 벽을 찰싹찰싹. 놈들은 신속하게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 왼쪽 벽에 파리가 오른쪽 벽에 파리에게 소리친다. 왼벽이 완벽해. 거긴 위험해. 어서 이리 와. 아니야. 여기가 왼쪽이야. 내 놈이 이리 와. 에이, 바보 같은 놈. 죽고 싶어 환장했니? 뭐야? 이 찰싹, 머저리야. 찰싹찰싹. 세차게. 왼벽의 파리는 창문 옆 거울로 날아간다. 거울 속 파리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흔든다. 넌 어쩌다 그 방에 들어갔니? 위험해. 어서 나와. 거긴 가짜라니까? 찰싹, 앗! 하며 거울 파리는 순식간에 왼벽 파리에게 날아간다. 악수를 청하며 왼벽 파리가 왼벽 파리에게 말한다. 우린 둘다 틀렸어. 여긴 바닥이야, 바닥. 그리고 여긴 방 밖이야. 벽은 바뀌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인간들처럼 찰싹 모든 걸 찰싹. 우리를 기준으로 찰싹 생각하면 돼. 안 그래? 찰싹. 그래, 맞아. 찰싹. 우린 찰싹 감옥이야. 놈들은 약삭빠르게 도망치며 나에게 소리친다. 너는 언어야. 언어는 사고를 굴곡시켜, 왜곡시켜. 너는 사고뭉치야. 연장통이야. 못, 끌, 칼. 망치, 도끼, 가위, 헝겊, 변압기. 너무 어지러워. 뭐야? 나는 놈들에게 연장통을 통째로 집어던진다. 놈들은 열린 창문 틈으로 재빨리 도망친다. 라고 쓴후 읽어본다. 말장난이다. 구겨버린다. 나는 파지와 파리채를 던져버리고 벽에 앉아 안과 밖을 생각해본다. 천장에 누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생각해본다. 우울하게 파리와 런던의 거리를 백길로 선출한다. 몰려다니는 파리의 거리에 우리를 생각한다.
1: 네, 시 안에 인간의 시점과 파리의 시점이 다 담겨져 있네요.
0: 네.
1: 예. 와, 파리를 보고도 이런 긴 시를 쓸수 있다니.
0: 아, 읽으면서 제가 숨이 차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네. 아,
1: 예.
0: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파리 하나 잡는 얘기예요.
1: 맞아요.
0: 네.
1: 예.
0: 근데 이걸 이렇게 강박처럼 집중해서 쓸수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랐고, 여기서 보면 화자가 뭘 쓰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시가 되기 전인 것 같고, 그런데 파리가 자꾸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성가시고, 이런 과정.

0: 경에서 뭔가 파리 잡기와 시쓰기가 교차 직조하고 또 파리 입장에서는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니까 계속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섞여 있는데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잘 길지만 잘 읽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1: 네, 경쾌한 시 읽으니까 웃음 짓게 되네요. 저는 시 이야기는 함기석 시인의 시집 국어 선생은 달팽이 함께했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기하의 오늘 같은 날 이어드릴게요.

파도, 강은교, 모래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나는 보았습니다. 파도들이 달려올 때는 옆파도와 단단히 어깨동무한다는 것을, 손에 쥔 하얀 거품이 모래밭을 덮는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온몸을 하얀 거품 손에 감춘다는 것을, 파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파도가 어깨동무하고 힘을 합하는 것처럼 세상 일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강은교 시인의 파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벗을 깊이 알면 내가 더 깊어진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던 정약전은 후에 창대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흑산이라는 이름이 무서웠다. 한데 너를 만나 함께 지내며 무서움이 없어지고 호기심 많은 인간이 유배길에 잃었던 호기심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네 덕분에 음험하고 죽은 검은색 흑산에서 그윽하고 살아있는 검은색 자산을 발견하게 되었다. 창대야,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가혹하게 여겨졌던 유배는 학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산어보는 흑백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전작 동주를 흑백으로 만들며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오롯한 힘에 집중했고 그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치장 없이 선명하게 본질만 남은 화면은 담백하면서도 힘이 넘쳐흐릅니다. 몇몇 장면에만 색이 살짝 입혀지기도 하는데 영화는 이를 통해 그 장면들의 의미를 사유하게 만듭니다. 산과 바다가 만들어낸 절경, 어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폭우의 풍경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실제 촬영지는 흑산도가 아닌 도초도, 매화꽃이 만개한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은 발매마을 언덕이 초가집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거대하고 아름다운 수묵화 같은 이 영화에서 진정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배우들입니다. 정약전을 연기하는 설경구와 창대를 연기하는 변요한, 가거댁의 옷을 입은 이정은 등의 얼굴은 그 자체로 훌륭한 수묵화의 먹입니다. 인물들의 얼굴에 파인 주름, 몸의 움직임, 시선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농담을 조절해 화면에 입힌 명암 같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풍광보다 더욱 스펙터클한 대상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보통 눈으로 작품을 감상하죠. 하지만 예술을 만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지금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전시인데요.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화가 유영국의 작품 세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요, 평일 낮 시간에도 줄을 서서 이동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정도로 관람객이 붐빈다고 합니다. 유영국 화백이 워낙에 대가이기도 하지만 이번 전시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작품과 함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시장 안에 들어서면요, 나무향, 흙내음, 풀과 꽃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고 해요. 이 향은 유영국 화백의 손자인 유승협 씨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느꼈던 기억을 바탕으로 나무 냄새, 흙 냄새, 또 화구에서 느껴졌던 어떤 묵직한 느낌 등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향기를 통해 작가의 공간과 시간을 상상해보는 전시. 눈에 보이는 걸 넘어 향기로 예술을 만난다는 점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자, 이 전시 10월 25일까지 계속된다고 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정보, 관람료가요 무료입니다. 자, 7월 31일 금요일 우리는 한 가족, 첫 곡은 미술관역 동물원 OST 중에서 서영은이 부른 사랑하는 날에

0: 안녕하세요.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센터장 김기현입니다.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각장애인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각장애인의 마음의 비전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 사회에서 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이 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장애인분들과 지역사회나 학교, 직장 이런데 기관 큰 그런 회사에 장애인 시각성 교육도 다니기도 하고요. 녹음 도서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의 한 달에 한 번 또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사회가 더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문제라든가 또 소외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목소리를 내는 그런 활동을 할 거고요. 요즘에 막 많이 하시는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근성이 많이 어려우세요. 그런데서 또 경제적으로 또 소외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목소리를 내서 조금 우리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김기현 부센터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학교나 단체 등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시각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키오스크 이용이나 경제적 접근성 문제 등의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요즘 뭐 이제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회적 관심사에서 손해당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시각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접근성이 더욱 뭔가 좀 촘촘하게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로콜리 너마저가 부릅니다.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도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이 7월 31일입니다.
1: 네.
0: 네. 와, 진짜 시간 빠른데요.
1: 그러니까요.
0: 여기서 질문. 달력을 보지 않고 오늘의 네. 7월의 마지막 날인지 알고 계셨어요?
1: 아, 사실 진짜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이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0: 사실 저도 그래요.
1: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요일은 아는데 며칠이었지? 계속 핸드폰 봐야만 또 기억이 납니다.
0: 지금 오늘 아 지금도 모르겠어요.
1: 오늘은 이제 저희가 또 7월 31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0: 그러니까
1: 또 기억을 했죠.
0: 네. 네. 아 하여튼 요즘 근데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너무 그럴 것 같아요.
1: 다들 정신 없이 사시는 것
0: 그냥
1: 같아요.
0: 그냥 금요일이랑 월요일 정도 기억하는.
1: 자, 오늘 기억하는.
0: 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어떤 곡을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진짜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네. 천문학적으로 여름이 이제 하지인 6월 21일경부터 시작해서 9월 22일경에 끝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6월 1일부터 시작하고 8월 31일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렇게 치면 이제 공식적으로 여름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살짝 여름이 가는 게 아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을 덥지만 그럼에도 좋아하게 만드는 여름밤의 선선함, 약간 풀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들 준비해봤습니다.
0: 근데 확실히 근데 예전에 비하면
1: 네.
0: 너무 더워서
1: 네.
0: 약간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냥.
1: 네. 예전에는 밤. 여름 좋아 젊은이들은 그래도 여름을 좋아했는데
0: 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1: 근데 밤. 요즘은 젊은이들도 여름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0: 아, 왜 아니겠습니까? 약간 동남아 같은 느낌?
1: 네,
0: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데
1: 네.
0: 그런데도 오늘 여름밤을 뭔가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일까요?
1: 네.
0: 어떨까요?
1: 이 네. 점점 외면받는 여름이 조금 불쌍하게도 느껴져서 오늘은 좀 여름밤의 낭만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노래들
0: 오,
1: 준비했고요.
0: 좋습니다. 예.
1: 네, 첫 곡으로는 1990년도에 MBC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탔던 권성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강변가요제가 1979년에 시작돼서 2001년에 끝이 났는데요. 매년 한여름인 7, 8월에 열렸었거든요. 이 권성연이 대상을 탄 곡도 정말 한여름밤에 잘 어울리는 노래여서 준비했습니다.
0: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는 진짜 어떤 이런 가요제
1: 네.
0: 막 이런 것들 TV에서 해줬던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요즘은 그냥 아예 못 보잖아요.
1: 요즘에는
0: 없잖아요.
1: 네, 공연장에 가야만 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진짜 이런 데서 대상 받고 이러면 막 가요톱텐에도 오르고
1: 네.
0: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죠?
1: 네.
0: 스타가 되고
1: 맞아요.
0: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진짜 요즘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정도?
0: 아,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권성연 씨가 어때요? 그때 완전 스타였겠네요, 그러면? 대상 받았으면?
1: 그렇죠. 이 권성연 씨가 이 대학가요제 참여했을 때가 이제 당시에 고려대 불문과 4학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을 타고 이제 바로 이듬해 데뷔 앨범 난 그랬던 것 같아요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권성연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거는 이 데뷔 앨범보다 만화영화 주제곡들이었는데요.
0: 네? 만화영화?
1: 네. 네. 영심이의 오프닝곡 해봐라는 곡도 있고요. 엔딩곡인 알고 싶어요. 이 곡들은 이제 권성연이 직접 쓰고 불렀던
0: 세상에.
1: 곡들이고 네, 제가 기억하는 곡은
0: 저 기억하는데
1: 네, 92년에 방영했던 그 피구왕통키 오프닝곡 그 곡의 목소리 주인공입니다.
0: 아, 피구왕통키 이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불꽃슈
1: 네.
0: 전혀 몰랐네요.
1: 아침해가 달리네 이런
0: 아침해가 빛나네
1: 어, 맞아요 그거
0: 끝이 없는
1: 네, 네.
0: 바닷가
1: 네.
0: 맑은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약간
1: 가사를 다 기억하고
0: 제가 계신... 신기하게 가사를 몇 번 들으면 다 기억해요.
1: 어머나
0: 영어 빼고
1: 오, 깜짝 놀랐습니다.
0: 전혀 몰랐어요. 예, 신기합니다.
1: 진짜로 이렇게 기억하실 정도로 피구왕통키나
0: 네,
1: 뭐 영심이 주제가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권성연의 목소리는 이 주제가들로 좀 친숙하게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명랑하고 좀 힘찬 느낌을 가진 목소리였어요.
0: 맞아요.
1: 예, 오늘 들어볼 곡은 이제 권성연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권성연이 직접 작사, 작곡까지 했고요. 네. 이제 30년이 넘은 곡인데 들어보시면 이 리듬이나 멜로디가 굉장히 세련된 재즈의 그런 느낌을 담고 있어서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곡이고요. 네. 이런 연주나 이 소리들은 좀 재즈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또 권성현의 목소리 자체가 너무 맑고 청아해서 이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느낌은 좀 발라드 곡의 느낌이 나거든요. 이 곡은 또 2005년에 브라운 아이즈의 나얼이 또 리메이크를 했었는데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이 나얼은 이 곡을 조금 더 소울 장르로 편곡을 해서 불렀고요. 이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을 지금 와서 좀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한국적으로 이 미국의 세련된 재즈 발라드를 들려왔구나. 그런 선구자적인 음악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야말로 진짜 여러 매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보컬리스트로서도 작곡가로서도. 자, 한번 들어보죠. 권성현 씨가 부릅니다. 한여름밤의 꿈.

0: 근데 또 통키 생각하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또 너무 다른 분 같아서.
1: 네.
0: 야, 진짜 멋집니다. 예. 거기다 또 나얼 씨까지 이걸 불렀다니까 한번 또 그 곡까지도 저는 끝나고 찾아보고 싶네요.
1: 네, 나얼 씨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네. 먼저 들으실 곡은 빌리 홀리데이의 블루문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이 블루문이라는 이름이 어떤 달의 색깔이 파란색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가 있다고 해요. 근데 네. 그때 이제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0: 왜 그렇대요? 왜?
1: 그러게요. 미국에선 그렇게 부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Once in a Blue Moon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좀 불운한 드물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라는 또 표현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근데 또 예전에는 사람들이 달과 별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핸드폰 대신에 이제 좀 달이랑 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하는 그런 노래들, 시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 34년도에 쓰여진 이 블루문이라는 곡도 이 하늘에 뜬 블루문을 보면서 나의 외로움, 나의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곡이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도 불렀고 네킹콜, 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수많은 가수들이 이 블루문이라는 곡을 불러왔는데 오늘은 목소리에서 외로움과 사랑을 향한 어떤 희망이 좀 동시에 느껴지는 빌리 홀리데이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1: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이제 탑 로더라는 그룹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0: 명곡이죠.
1: 네. 네. 이 곡이 또 1972년도에 이제 킹 하베스트라는 그룹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를 이제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이제 두 곡 다 모두 시작할 때 같은 이제 소리들로 시작을 해요. 약간 달빛이 좀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좀 반짝반짝 거리는 소리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0: 약간 밝은 느낌이죠.
1: 네.
0: 디리리린
1: 맞아요.
0: 뭐 이런 느낌.
1: 네. 근데 사실 원곡이나 2000년도에 나온 이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나 사실 크게 그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탑로더의 버전이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곡 간의 시대적인 격차가 한 3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발전한 그 기술력 때문에 좀 탑로더의 버전이 조금 더 세련된
0: 아하.
1: 반짝거리는 달빛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들어보시죠. 빌리 홀리데이의 블루문,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0: 아 좋네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네 이번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1889년 작품 별이 빛나는 밤 스테리 나잇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래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곡 들어보려고 해요. 네. 이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린 게 여름, 6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흐가 정신병원에서 여름밤을 봤을 때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유독 별이 되게 크게 박혀 있거든요. 이제 돈 맥클린이라는 가수가 평소에 고흐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고흐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보다가 네. 고흐는 미친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자신이 음악으로 이제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해요. 에,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역시 오늘 첫 곡에서 들었던 것처럼 1985년 강변가요제 은상 수상곡인데요. 이제 이 곡은 어릴 적에 모두가 좀 여름밤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추억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고요. 이 하얗게 별빛 내리던 그 여름밤을 추억을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좀 추억이 가득한 여름밤이 다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조금 씁쓸한 마음도 같이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이 반짝이는 별빛을 이제 피아노 연주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에도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보죠. 돈 맥클린의 빈센트,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0: 네,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츠고 뮤직. 오늘은 여름을 좋아하게 만드는 여름밤의 선선함, 또 나른한 여유로움이 담긴 곡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네. 먼저 여름이 가진 어떤 상실, 슬픔을 노래한 라나델레이의 Summertime Sadness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라나델레이라는 뮤지션이 새드팝, 약간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팝음악의 어떤 대표 주작격인 그런 여성 뮤지션인데요. 이 2012년에 발표한 Summertime Sadness라는 곡은 이제 잃어버린,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이 가사에서 이제 그래서 여름밤 달빛 아래서 춤추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게 좀 낭만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친구를 잃고 나서 이제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어떤 몸부림 같은 모습으로
0: 너무 슬퍼서.
1: 예, 묘사가 되고 있고요. 라나델레이의 이 슬픈 팝 음악에 이어서 들어볼 곡은 2001년에 결성된 프랑스 전자음악 듀오 M83의 미드나잇 시티입니다. 지금은 이제 원맨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팀의 이름 M83, 영어로는 M83라는 이름이 이제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은하 중에 메시의 83이라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0: 이 실제 있는 별 이름이에요?
1: 네. 이 나선 은하인데
0: 은하.
1: 예. 그래서 그런지 이 팀이 굉장히 우주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리들을 잘 만들거든요. 이 오늘 들어볼 미드나잇 시티라는 곡은 이제 여름밤에 좀 차를 타고 질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폭발력, 약간 에너지가 넘치는 곡인데,
0: 사진 찍힙니다. 큰일 나요?
1: 그렇습니다. 과속은 주의해서 네. 여름밤에 이제 좀 어딘가 이동하실 때 이 곡 추천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라나델레이의 Summertime Sadness, 그리고 M83의 Midnight City까지 이어서 들을게요.

0: 그러네요. 진짜 뭔가 좀 달리고 싶다.
1: 네.
0: 차는 없지만 제가.
1: 저도 면허도 없지만 달리고 싶습니다. 네.
0: 그냥 그 마음은 되게 있다.
1: 네. 네.
0: 뭔가 좀 신나는 느낌이 들고요. 아 슬프다.
1: 네.
0: 자 다음은 누구의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일본 드라마 롱베케이션의 OST로 쓰인 캐그넷의 Deeper and Deeper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기무라 타쿠야 그리고 야마구치 토모코라는 일본의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던.
0: 기무라 타쿠야 그 엄청 미남 배우로
1: 맞아요.
0: 알려진 그죠?
1: 원빈을 닮았다고 또 유명했던.
0: 원빈이 닮지 않았을까?
1: 맞아요. 정확히는 원빈이 닮은 그쵸. 배우입니다.
0: 나이가 더 있으시죠?
1: 맞아요.
0: 네.
1: 이 드라마가 이제 당시 방영했을 때도 시청률 36%를 넘겼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명작으로 꼽혀서 많은 분들이 다시 보시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96년도에 나온 드라마이지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서 이제 30대 여성이 결혼을 하는 게 꼭 답이 아니라 꿈을 찾아가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0: 그것도 답이 아닌데.
1: 그렇게요.
0: 아 죄송합니다. 부정적 진행.
1: 네. 우리나라 드라마로 치면 좀 3순위를 좀 닮은 주제를 네네.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고요. OST도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를 이제 당시에 더 도쿄의 그 무더운 날들 속에 촬영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면 이 두 주연 배우가 굉장히 땀을 흘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곡은 또 한낮의 열기가 빠진 그 여름밤을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고요. 일본 드라마 노래지만 또 영어 가사로 쓰여져서 드라마랑 관계없이 그 종영 이후에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0: 네네. 바로 들어볼까요?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죠.
1: 네.
0: 드라마 롱 베케이션의 OST입니다. 카그넷의 Deeper and Deeper.

0: 오늘은 여름을 좋아하게 만드는 여름밤의 선선함, 뭔가 좀 나른한 여유로움이 담긴 곡들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노래입니다. 안 돼!
1: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이란 곡 준비했습니다. 네. 이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그룹은 이제 서울에서 라이브 디스코 음악을 좀 고집해온 그런 5인조 언더그라운드 밴드인데요. 이 멤버 중에 한 명인 이 드러머 김간지 씨가 요즘
0: 이름이 간지예요. 네. 김간지. 네.
1: 요즘 네. 너튜브에서 굉장히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2008년도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 김간지의 활약 덕분에 요즘 이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음악도 굉장히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소울 디스코 헝크 장르를 좀 깊게 팠던 팀인데 이 숱한 밤들이라는 곡은 좀 발라드 곡 같은 그런 인상도 드는 게 이제 떠나가는 사랑에 대한 곡이거든요. 그대 없이는 지난 숱한 밤들 역시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좀 슬픈 정서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지난 3월 27일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100일 동안의 사업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서비스 제공 인원이 3만 7,300여 명으로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7천여 명이 노인, 장애인은 270명이었는데요. 2026년 노인 인구가 1,112만 5천 명인데 통합 돌봄을 받는 비율이 3.35%밖에 되지 않는 것도 놀랍지만요. 장애인의 이용률이 0.01%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문제는 신청 조건에 있었는데요. 장애인은 지체와 뇌병변 장애로 제한됐고요.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고 활동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예산도 발달장애 최중증 돌봄에 1인당 1억 5천만 원이 드는데 통합 돌봄에는 1인당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과연 앞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하겠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소식이 나오자마자 두 팔 벌려 환영했던 지난 날들이 참 무색해지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더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UP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바다.

유피의 바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장애 영화와 만나다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AI를 이용해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무장애 여행작가 문화진 씨와 지난주에 이어서 7번 국도를 따라 강원권의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오은지라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을 접하면서 또 발달장애나 다른 장애인들을 보는 그 시선이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나랑 상관없는 거, 그리고 어떤 공공장소나 이런 데를 가도 장애인들에 대한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이 여전히 그 장애에 대한 인식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같이,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그래도 우리를 많이 이해해주고 또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곳이다, 또 여전히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Live One Day라는 영화를 준비하셨다는데 일단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떤 이야기일까요?
1: 프랑스 영화고요. 영화의 주인공은 프랑스 요리 서바이벌인 탑셰프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타 셰프 세실이라는 여성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진 상태고요.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연인인 소피안과 함께 개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겠죠. 예. 완벽한 영업 준비를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좀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요. 임신 테스트 했는데 이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된 것이고 세실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0: 지금 한창 일할 또
1: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이제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실을 이제 그 소피앙에게는 숨기려고 해요.
0: 연인한테 숨기고.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0: 그렇겠죠. 당연히. 네. 나중에 알면 또 서운해하잖아요. 또.
1: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고 좀 사이도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고향에서 다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마와 함께 휴게소 식당을 운영하던 아빠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그리고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향에 그렇게 자주 내려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피앙에게 잠시 일을 맡긴 채 내키지 않은 귀향길을 오릅니다. 다행히 아빠는 회복이 되었지만 건강이 굉장히 염려되는데도 계속 식당 영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둘 사이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부녀 사이가. 근데 정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보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심장마비가 진짜 이렇게 몇 번째고 위험한 건데 왜 굳이 영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세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닌데 아버지가 이제 세실한테 상처를 입은 상태예요. 마음의 상처를. 그러니까 세실이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요리 대회라는 게 뭐 우리나라도 흑백 요리사가 있지만 이제 예능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 인터뷰를. 근데 그냥 뭐 세실이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진 건 아닌데 그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요리를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폄하하는 게 좀 우스갯소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보고 좀
0: 마음을 다치셨구나.
1: 또. 그런 상태. 마음을 닫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사이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 이제 고향에서 학창 시절에 이제 연인이었던 옛 친구 라파엘과 또 재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라파엘은 사실 지금도 마음이 있어요.
0: 그래요?
1: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들 펼쳐지니까 세실의 머릿속에 또 이제 임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 나이가 든 부모 또 가정을 이룬 친구들 고향에 돌아와 보니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고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것을 이제 체감하게 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고향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뭔가를 했다면
0: 아주 있었다면
1: 어떤 삶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좀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0: 그 이 영화가 지난해 칸 영화제 개막작이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아멜리아 보낭 감독이 2023년 이제 동명의 단편으로 세자르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었는데 그 단편을 장편으로 확장해 놓은 장편 데뷔작입니다.
0: 데뷔작이에요?
1: 그런데 이제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 개막작으로 선택된 것은 영화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0: 처음이요.
1: 칸 영화제 역사상.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2024년 칸 영화제 개막작인 더 세컨드 액트는 좀 실험적인 영화였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근데 이 영화는 좀 드라마가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었던 인물이 고향에서 과거 인연들을 만나서 좀 다른 방식의 영감을 얻는다라는 편안한 네. 말하자면 보기 편안한 구성을 취하는 작품이고요. 세실의 레스토랑에서 고향으로 장소를 옮김에 따라 원래는 이제 세실이라는 한 개인에게서 이 개인이 관계 맺고 있는 이제 고향의 여러 인물들로 이제 초점이 옮겨가면서 이 영화는 결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요리라는 것이 이 세실과 이 고향 사람들 또 바깥 사람들 있는 매개체로 작용을 하는데 아버지도 요리사잖아요.
0: 네.
1: 네. 자기도 요리사고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이제 있는 동안 돕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과거를 좀 추억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돼요.
0: 아, 여기서? 네. 예.
1: 이 영화가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대중가요들을 그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주크박스 뮤지컬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 영화 전반에 정말 프랑스 특유의 낭만적인 감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0: 주인공 세실의 심리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뮤지컬 형식을 끌어왔다면서요.
1: 네. 요리가 이제 영화 이 내용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 세실과 세실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매개체는 음악이라고 할 수 네. 있을 텐데 음악 구성은 뭐 프랑스와 세계 대중음악을 가로지는 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가 그 리브 원 데이잖아요.
0: 네. 리브
1: 근데 그거가 원래 이제 프랑스어로 하면 파르티 엉슈라는 같은 뜻이에요.
0: 아.
1: 네, 그런데 이게 프랑스 보이밴드 B2-3의 96년 히트곡입니다.
0: 아, 그래요?
1: 노래 제목이에요. 네, 이 노래도 등장하고 그리고 전 세계 틱톡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스트로마의 알로롱 당스라는 노래 그리고 3대 디바로 불리는 셀린 디옹의 우크 듀 메몽고 이런 작품까지 네. 노래까지 굉장히 다양한 샹송과 팝 명곡이 영화 내내 배치가 되어 있어요.
0: 음악만 들어도 좀.
1: 네. 근데 이 곡들이 이제 극중 인물의 감정선과 맞물려서 삽입돼서 뭐 가장 유명한 주크박스 뮤지컬 하면 맘마미아 뭐 이런 네. 것들 떠오르는데 이제 그 자기의 마음이 가사에 실려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극중 인물들의 마음을 관객들 또한 이제 알게 되는, 네, 느끼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뮤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라 줄리엣 아르마네가 이제 세실 역을 맡았는데
0: 네.
1: 실제는 가수예요.
0: 아.
1: 근데 이 영화가 데뷔작. 영화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존 레논의 이미진을 부르면서 많은 이제 시청자들 앞에 선바가 있고
0: 가수군요.
1: 네, 이 영화에서는 셰프인 세시를 연기하면서 또 자신의 음악적 면모를 스크린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모든 곡을 촬영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말에서 노래로 다시 일상으로 넘어가는 전환이 끊기지 않도록 편집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대사 노래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정말 뮤지컬처럼 인물들의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노래말로 이어지는
0: 예.
1: 구성이어서
0: 아하.
1: 굉장히 이제 관객들이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재밌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출을 했고요.
0: 예.
1: 이 제작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심플한 분위기의 프렌치 팝 뮤직 드라마를 지향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예. 그 영화의 제목인 Live One Day.
1: 네.
0: 의미도 궁금해요.
1: 네. 이 영화의 원문 제목은 말씀드렸지만 파르티 엉슈라는 프랑스어인데 리브가 이제 살다의 리브가 있고
0: 예,
1: 떠나다의
0: 떠나다
1: 리브가 있는데
0: 예.
1: 이 영화 제목은 떠나다의
0: 떠나다.
1: 리브예요. 그래서 언젠간 떠난다.
0: 아, 그렇죠.
1: 리브 온 데이. 언젠간 떠난다. 이런 제목이에요. 사실 이제 주인공이 어렸을 때 말하자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되긴 하지만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든 고향에서 떠났죠. 떠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을 셰프로 정진을 해서 이제 성공을 눈앞에 둔 상태고요. 근데 사실 이제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 10년 동안의 그 피로감이 굉장히 힘들게 도시에서
0: 예,
1: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과 부딪히면서 예. 이게 그런 피로감과 회한이 누적되어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개척과 길을 뚜벅뚜벅 걷다가 문득 이 길이 맞는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던 것인지 좀 헛갈리는 순간이
0: 오죠. 예.
1: 예, 오죠.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은 각자 소신대로 살아왔지만 다들 한 구석에 미련과 회한을 이제 숨기고 있습니다. 아빠와 딸은 이제 이 영화의 주요 갈등축인데 정말 모진 말을 서로에게 날려대지만
0: 서로 지지 않는군요. 네. 또.
1: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은 네. 또 넘어선 안 될 선을 자기도 모르게 아, 넘으면
0: 예.
1: 또 아차 싶잖아요. 또 슬며시 또 사과를 하죠. 이건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태세 전환일 맞아요. 수 있고요. 예. 어릴 때부터 봐온 동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예. 굉장히 짓궂게 장난을 칠 때는
0: 그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1: 네. 막 예. 친구 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또 친구가 위기에 처하면 앞뒤 안 재고
0: 아, 그럼요.
1: 정말 뭐라도 할 예. 네, 그 진짜 친구들이에요. 파리의 전쟁 같은 미식계에서 생존 투쟁을 벌이느라 지친 세실의 마음 속에 이 고향이 정말 피난처처럼 네, 다가오죠. 언제든 마음을 먹으면 돌아올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제대로 생각을 해야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0: 예.
1: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사실 그 세실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 이제 스타가 된 세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0: 금이 환영하니까 네,
1: 바라보지만 세실은 자신이 벗어 던진 그러니까 아버지 가족이 있는 그 휴게소의 작은 식당이
0: 식당. 예.
1: 그냥 이건 나의 과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어요. 나는 더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거기서부터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세실이 아버지의 낡은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 아니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미슐랭 스타를 꿈꾸면서 새로운 레스토랑 개업에 몰두하게 될지 예,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고 또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0: 낳을
1: 것인가
0: 예, 예.
1: 맞지 않을 것인가 또 그 오랜 연인인 소피안과의 관계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0: 진짜, 예.
1: 네. 사실 감독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이 영화는 그냥 끊임없이 선택에 놓인 세실의 흔들리는 마음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복잡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면서
0: 역시 관객의 몫으로.
1: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영화 Live One Day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소라의 음성으로 듣죠.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최근 발달장애 영역에 AI를 기반한 지원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1: 네. 지금 굉장히 핫하죠. 전 세계적으로 네. AI. 네. 다행히 발달장애인 영역에서도 치료라든가 의사소통 그리고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거나 뭐 도전행동 이런 일반적인 많은 영역에서 지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사회적 관계성 훈련하는데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읽기 쉬운 글을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네. 의사소통에서 이제 언어적 제약이 좀 많은 경우 AAC를 통해서 조금 정확한 소통을 한다거나 도전행동 안에서 AI가 활용돼서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굉장히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학교라든가 학습 영역에서도 이미 AI는 굉장히 많이 네, 증가 추세에 그렇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 치료 또한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영역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행동치료 이 치료가 이제 발달장애 아동이나 성인이 많이 받는 치료 영역인데 네. 이 영역들에 이미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AI라든가 가상현실, 이 로봇 기술 치료법들이 점차 개발되면 서 다행히 그 효과적인 그러니까 효과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는 현재 인력 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원들은 부족한 사회복지 제공 인력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도 같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가상현실에 AI를 접목한 음악치료라는 건 또 뭡니까?
1: 네. 음악치료는 이제 다른 치료법도 굉장히 많지만 발달장애 치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런 기존의 음악치료 치료에다가 AI 기반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방식이 개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에게 감정을 조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에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접목을 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그에 어울리는 음악이 AI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 기분이 좋다거나 톤이 높아졌다거나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으면 바로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고요. 네. 아이의 말이 평소보다 톤이 낮거나 슬퍼하거나 조그맣거나 낮아지면은 이렇게 슬퍼한 것 같으면은 차분한 음악을 AI가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할 때도 상황에 맞춰서 음악을 같이 접목시키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음악 리듬이나 멜로디를 활용하여서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감각통합이나 신체 협음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음악은 아동에게 이 감정을 공감해주고 안정감을 유지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치료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드럼이나 탬버린 같은 타악기를 사용해서도 그 자동 생성되는 멜로디에 맞춰서 장애 아동이 리듬을 따라가면서 이제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신체 능력도 향상된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좀 세게 치기도 하고 네. 낮게 치기도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뇌파를 분석해서 장애 아동의 감정 상태에 맞는 음악을 제공해 주는 치료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집중력을 높이는 음악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음악 치료는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언어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그 보통 보통 이제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기도 하고 단어를 말하기도 하니까 멜로디와 리듬을 활용해서 이제 기억력과 또 하나 집중력도 향상시킨다 이런 특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0: 예, 그 로봇 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 치료라는 것도 궁금하네요.
1: 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은 보통 이제 치료사인 선생님하고 발달장애 아동이나 성인이 만나는 대면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 만난다거나 하루에도 오랜 시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0: 네, 힘들죠.
1: 그렇죠. 대면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0: 그렇겠어요. 네.
1: 그런데 이런 치료법에 이제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0: 아하.
1: 더 자주 오랫동안 접할 수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은 자폐성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치료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0: 오.
1: 이런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덜 부담을 느끼면서 네,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여기에 접목하게 되면은 환자가 반응하는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동에 반응하는 패턴을 시간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로봇 치료는 언어 발달 그리고 사회성 향상, 정서 조절 훈련 등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더욱이나 이제 감정 인식도 가능한 로봇이다라고 하면 더 긍정적인 거죠.
0: 네.
1: 이때는 이제 아동도 훨씬 편안해하고 특히 이제 사람을 대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눈맞춤 자체가 안 되는 자폐성 장애 아동들은 감정 인식이 있는 로봇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로봇이 발달 장애 아동과 이제 상호 작용하면서 간단한 대화까지도 할 수 있다라니까 굉장한 진전이죠.
0: 네.
1: 네. 이렇게 이제 로봇이 발달장애 아동의 표정을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동의 표정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감정을 아이가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 지금 슬퍼서 울고 싶겠구나. 그런데 네 그분은 어때? 이렇게 로봇이 질문을 하니
0: 기분 어떠냐고.
1: 네, 대단한 거죠.
0: 예. 최근에 그 대구대학교가 AI 사물 인터넷의 연결 아이디어로 상을 받았죠.
1: 네, 지난 7월 초에 이제 대구대학교의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가 AI 연구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 AI하고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접목해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삶의 질을 개선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0: 네.
1: 특히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2016년 국민체감형 연구성과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당시 어떤 평을 받았냐면 AI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바꿔놨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네.
0: 예.
1: 그래서 이 우수상을 수상한 대구대 프로그램 이름은 AIoT 기반한 발달장애인 24시간 교육 돌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네.
0: 예.
1: 이때 이제 카메라와 IoT 센서가 사물 인터넷 센서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시스템을 탑재해 두고요.
0: 예.
1: 여기에 이제 통합 플랫폼을 결합해서 순환형 돌봄 체계라는 것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0: 예.
1: 근데 이때 이제 도전 행동을 인식하는 AI 시스템은 이미 그 전에 수만 개의 행동 영상을 이 AI가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런 행동은 도전 행동이고 이런 행동은 그냥 이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이구나 이 구분이 가능하게끔 프로그램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개발한 다음에 이걸 이제 여러 기관에 적용하여서 도전 행동의 감소 그리고 기능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데 효과를 입증한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번에 이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0: 네.
1: 또 하나 성과는 이제 대구대 특수교육학과 이 연구 성과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인 우수성과 50선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러한 핵심 콘텐츠는 국가 평생 학습 포털 강좌로도 이제 정식으로 개설이 됐고요. 경북도청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경북도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도입하도록 예산까지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다수 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들.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정책이 그냥 제도가 개발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협력적으로 거버넌스로 발전시킨 아주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0: 예, 예. 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쉬운 문장 변환을 해주는 AI도 개발됐다면서요?
1: 네, 아라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다본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0: 좋다.
1: 네,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쉬운 문장 자동 변환 AI 에이전트인데요. 사실 발달장애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주요 문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작해 보급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실제로 이 이행 비율은 굉장히 낮은데요.
0: 어렵죠. 네.
1: 네, 왜냐하면 자동 변환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게 이제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아라소프트는 이러한 문제를 좀 극복해보자. 그리고 어렵고 딱딱한 문장을 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자동 변환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개발하는 데 주력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개발을 완성을 해낸 거죠.
0: 네.
1: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 표준도 참여시키고 국립국어원에 있는 전문가들 자문도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는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려면 굉장히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문서를 변환시킨다라는 강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예. 그리고 경기도의 돌봄 AI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상을 받았다고요.
1: 네. 요즘 지자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0: 네.
1: 경기도 같은 경우도 AI가 살피고 돌본다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발달 장애인 맞춤형 심리 케어를 마련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발달 장애인의 작은 감정 변화라든가 행동 변화를

0: 인공지능 AI가 먼저 알아채고 이거를 데이터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본 보호자라든가 현장 실무자가 아 지금 발달장애인이 감정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라고 판단하고 아.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경기도도 이걸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이 됐는데 이때 당시 20대 1의 경쟁률을 와. 뚫고 뚫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의 행동과 정서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발달장애인의 행동 패턴과 감정 상태를 이미 다 거기다 입력을 해놓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평소하고 다르게 발달장애인의 어떤 위험 신호가 잡히면은 조기에 그걸 감지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빠르게 이제 발달장애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자우림의 노래 이어드리죠. 매직 카펫 라이드.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무장애 여행작가이자 용인죽전 IL센터의 문화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남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북쪽의 장엄한 풍경에 가닿는 7번 국도 두 번째 시간인데 강원권의 무장애 명소들 만나보기로 했죠?
1: 네, 오늘은 지난주 경남 부산권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해안 루트 7번 국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0: 강원권의 관문인 삼척을 시작으로 동해 강릉으로 이어지는 코스인데요. 강원권 7번 국도는 깎아지른 해안 단구와 기암 괴석 그리고 깊고 거대한 청정 푸른빛이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강원권의 명소들도 이 문턱을 과감히 없앤 무장의 로드를 대대적으로 완비하면서 이제는 유모차와 휠체어를 동반한 가족 누구나 낙오 없이 동해의 푸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다정한 쉼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 그 경남에서 올라와 만나는 강원권의 첫 명소가 삼척의 촛대바위 부근인데 여기 산책길은 이동하기 괜찮은가요?
0: 삼척 촛대바위 무장의 길은 동해의 거센 파도가 오랜 세월 동안 빚어낸 최고의 예술품 촛대바위를 비롯한 기암괴석 무리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여행객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웅장한 관문이기도 한데요. 원래 능선을 따라서 좁은 돌계단이 가득했던 자리에 단차를 없애고 완만한 지그재그 형태의 나무 데크길을 촘촘히 얹어뒀습니다. 덕분에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면서도 턱을 만날까 걱정 없이 바다 위를 부드럽게 정상 부근까지 매끄럽게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길 양옆으로 안전 난간이 또 튼튼하게 받치고 있고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 바위 기둥들이 각도를 바꾸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해서 걷는 내내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촛대바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해안선도 대단하죠?
0: 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푸른 바다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촛대처럼 외롭게 그러나 당당하게 우뚝 솟아있는 독특한 바위 기둥의 이 장엄한 자태입니다. 평평한 전망 공간에 멈추어 서서 바라보면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뻗은 촛대바위의 거친 갈색 질감과 또 그 주변을 호위하듯 둘러싼 형형색색의 기암 괴석들이 일제히 시야에 들어오는데요. 투명한 햇살이 바위에 부딪혀서 하얗게 빛나고 또 그 아래로 투명하다 못해 아주 깊은 바닷물이 요동치면서 이 뭐 소용돌이치는 이 뭐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거쳐온 해안선을 따라 부드럽게 흰 백사장과 푸른 산세가 한 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자연이 만들어낸 모습을 아주 벅찬 시각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1: 그렇군요. 삼척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울진이 있는데 울진에도 바다 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조성되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7번 국도 상행선 강원권 진입 직전에 마주하는 울진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구름 위를 걷듯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푸른 동해를 발밑에 두고 감상하는 아찔한 해상 교량입니다. 대개 스카이워크는 높은 교각 때문에 계단을 굉장히 많이 걸어 올라가야 해서 뭐 유모차나 휠체어는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이곳 울진은 스카이워크 입구까지 계단이 전혀 없는 완만한 나선형 진입로를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진입 슬로프를 따라서 천천히 바퀴를 올려 올라가면 어느새 높은 계단을 오른 것과 같은 높이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휠체어를 탄 채로 이 거대한 바다 위 사방이 투명하게 열린 스카이워크 중심부까지 아무런 장벽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행약자들에게 최고의 해상 비행 경험을 제공하는 아주 다정한 명소입니다.
1: 그렇군요. 등기산 스카이워크 중심부에서 발밑으로 내려다보는 울진바다 비주얼은 어떨까요?
0: 이곳의 시각적 백미는 스카이워크 바닥의 일부를 구성하는 강화유리 너머로 수십 미터 아래 아주 세차게 요동치는 옥빛 울진바다가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아찔하고도 기막힌 풍경입니다. 스카이워크 끝자락에 마련된 넓은 평지 전망 공간에 서면 정면에는 동해의 수호신처럼 서 있는 아름다운 인어 조각상이 시야를 채우고요. 사방 360도 막힘없는 성정 동해의 수평선이 아주 거대하게 회전하듯 펼쳐집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바다 수면 위 또 어선들의 평화로운 풍경과 발밑에서 일렁이는 투명한 비치색 바닷물이 교차하면서 엄청난 시각적 스릴을 선사하는데요. 주변의 거친 기암 괴석들과 끝없는 푸른 수평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하늘과 바다 사이에 어떤 장벽 없이 서 있는 듯한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울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름에 가장 인기 있는 강릉이 나오죠?
0: 네, 맞습니다.

0: 나 강릉은 뭐 워낙 유명한 여행지인데요. 그중 정동 신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웅장하고 거친 해안 단구 절벽을 따라 개설된 해안 산책로입니다. 이 상행성 코스를 따라 신곡항 방면으로 진입하다 보면 보행약자들을 위한 데크길이 바다 위로 기적처럼 길게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원래는 군사작전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던 험준한 바위지대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계단이 수백 개에 달해서 휠체어는 사실 엄두를 내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매끄럽게 연결된 무장의 진입로를 통해서 바다 바로 위로 뻗어나간 이 데크로드로 들어설 수가 있는데요. 이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나가는 듯한 스릴을 장벽 없이 아주 안전하게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바닷바람이 웅장한 절벽을 타고 불어와서 이 무더위를 한숨에 날려주는 아주 시원한 해양 생태 공간입니다.
1: 그렇군요. 바다 부채길 무장애 구간에서 감상하는 풍경은 얼마나 웅장한가요?
0: 이곳은 수천만 년 동안 파도에 깎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바위 절벽의 경이로운 질감을 휠체어를 타고도 눈앞에서 아주 자세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데크길을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사방이 탁 트인 넓은 바다 전망대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발 밑에서는 역시 거대한 푸른 흙빛 동해 파도가 이 바위에 부딪혀서 하얗게 분수처럼 솟구치는 역동적인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살짝 돌리면 수직으로 뻗은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암괴석들이 이 여름의 짙은 녹음과 어우러져서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주 아름다운 시야를 만들어줍니다. 거친 바위섬들과 끝없는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위를 날아오르는 갈매기 새들의 움직임이 수평선과 아주 입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거친 대자연의 한복판에 완벽한 개방감을 또 선사하는 곳입니다.
1: 네. 자, 7번 국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최북단 종착지가 바로 고성인데요. 고성에서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미 있을까요?
0: 네,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웅장하게 달려온 7번 국도의 종착지인 이곳 고성에 다다르면 바다의 깊은 맛을 고스란히 담은 문어국밥과 도치숙회가 지친 여정을 따스하게 위로해 줍니다. 고성 거진항 주변에는 턱을 없애고 널찍한 입식 테이블이 갖추어져서 이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 편리한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청정 고성 바다에서 잡아올린 부드러운 피문어를 얇게 썰어서 뜨끈하고 맑은 육수에 살짝 데쳐 먹는 문어국밥은 가슴을 단숨에 뚫어주는 또 청량한 아주 시원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위를 날려줄 새콤달콤한 물회까지 즐기다 보면 고성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가득 밀려들어서 입과 눈이 동시에 호강하는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1: 네. 강원도 고성에서 금강산의 장엄한 비경을 담을 수 있는 곳도 있나요?
0: 네, 7번 국도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종착지는 바로 금강산 최남단의 사찰인 고성 화암사입니다. 흔히 이 산사는 높은 문턱과 험준한 이런 돌 계단 같은 것들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들이 접근하기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화암사는 일주문부터 경내 진입로까지의 모든 동선에 턱을 없애서 보행약자들도 이동하기 편리한 편입니다. 진입로와 경내 마당이 모두 평평하게 시공이 돼 있어서 보행약자들도 뭐 크게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하면서 7번 국도의 끝에서 마주하는 고즈넉한 영혼의 치유와 또 산사의 평화로운 정취를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고성 화엄사 경내에서 마주하는 금강산의 모습은 어떨까요?
0: 사찰 마당 정면에 거대하고 장엄하게 솟구친 암벽인 수바 위에 갈색 질감과 또 그 주변을 빽빽하게 둘러싼 금강산 자락에 지푸른 녹음이 빚어내는 이 압도적인 대비가 이곳의 매력입니다. 강렬한 태양을 받아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사방으로 탁 트인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인데요.
1: 예.
0: 이 시야를 아주 가득 채웁니다. 또 가파른 능선을 직접 등반하지 않고도 거친 대자연의 이 생명력을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바람을 따라 은은하게 울리는 산사의 풍경 소리와 처마 밑으로 펼쳐진 푸른 산세의 실루엣이 가슴 벅찬 여행의 종착지 비주얼을 선물합니다.
1: 네. 자, 무장의 여행 작가 문화진 씨와 오늘은 7번 국도 강원권의 여행지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엄정화가 부르는 포이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magination.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프롤로그. 자유롭고 명랑한 삶을 위한 내밀한 기록들.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섬세한 문장에 이끌려 읽기 시작한 책 문광훈 조용한 삶의 정물화에서 나는 잊혀가던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올드걸이 되어서도 여전히 똑같은 듯 그러면서도 새로운 나를 만났고 나를 분석하는 은밀한 기쁨을 얻었다. 그러니 이 책이 의도한 바대로 잘 따라가며 읽은 성실한 독자가 틀림없다. 그리고 100만 년 동안 봉인 상태였던 기억의 조각들 사이에서 내가 한동안 가장 소중하게 다루었던 추억의 물품 하나를 떠올렸다. 일기이자 독서 기록이자 메모장을 겸한 고3 시절의 스프링 노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할 수 있는 최상위의 아이템인 것.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캐논 카메라 광고 카피를 나의 버전으로 카피함. 다른 이의 눈길을 끌지 않으려고 일부러 평범한 외모를 지닌 줄이 처지지 않은 노트를 구입한 다음 19세 여고생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힙한 문장이었던 정신의 자유를 위한 노트라는 의미의 독일어를 표지에 써놓았다. Das Heft für die Freiheit des Geistes. 명사의 단수 복수, 남성, 여성, 중성의 격에 맞는 관사를 문법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음. 틀린 곳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그런데 왜 하필 독일어였을까?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배우고 있던 독일어의 단어를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는 기특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독서 노트, 일기이자 독서 기록이자 메모장이었던 그 무엇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긴 제목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이유야 어찌되었건 삶에서 내가 오래도록 천착해왔던 주제가 자유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고교 시절 조그만 목소리로 소심하고 달콤하게 부르짖었던 정신의 자유는 대학 교육이 끝남과 함께 먹고 사니즘에 잠식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일단 후퇴, 철수, 보류되었다. 다음 여정은 자유로운 직업 찾기. 직업과 자유의 공존은 당시에 내겐 능력을 넘어서는 개념이었고 취미생활로 시작한 책 사재기 행위로 높아지던 책갤지수. 앵겔지수보다 무섭다는 책 더하기 앵겔지수는 나를 어찌어찌 돌고 돌아 도서관 사서가 되는 길로 이끌었다. 도서관 생활자로 30여 년을 살았던 기간에 나는 많은 걸 배웠다. 사서 고유의 업무는 물론이고 책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마침 나는 정년 퇴직 후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까지 알아버렸다. 그리고 투잡 혹은 프리랜서로도 일할 수 있는 책과 관련된 직업들 가운데 번역가라는 새로운 일을 찾았다. 50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학원 공부와 번역가의 일은 책을 좋아하는 내게 크고도 럭셔리한 즐거움을 주었다. 나이가 들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위축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기는 어렵다. 그런데 오히려 해보고 싶은 일이 넘쳐 흐르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그렇게 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도 계속 이어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의 학교 생활은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를 거쳐 프랑스 언어문화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슨 까닭으로 어학 관련 공부만 그리 오래 했을까?
그건 모두 책 때문이다.

0: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거나 번역서가 아예 출간되지 않으면 원서로라도 읽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외국어 공부로 이어졌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읽어낼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영어로 된 책을 구해 읽는 편법을 사용한다. 유명한 책, 명망 있는 작가의 책은 대부분 손에 넣을 수 있다.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세계는 넓고 책을 구할 곳은 많다. 그러다 우리말 번역본이 나오면 재빨리 원서는 밀어두고 번역본으로 갈아탄다. 성미가 급한 나의 외국어 공부와 정신의 자유는 결국 이렇게 우리말 책을 자유롭게 구해 읽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었던 건가요? 정신의 자유를 찾으려면 스스로를 책임지고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애티튜드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잊거나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면 안 된다. 의식하고 산다는 건 깨어있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솔직하기. 어떤 행위의 한가운데에서도 나의 자유를 생각할 것.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여유도 추가하기. 이 정신의 자유를 찾는 여정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굴러가는 삶을 원한다. 욕망이 너무 큰가? 외적인 행복도 갖추고 내적인 행복도 챙기는 인생이 되려면 하루하루 어떤 삶을 쌓아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해놓고 보니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그동안 내가 행복이란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순 무지한 나는 행복의 개념을 크고 빛나는 최상위의 감정이라고 멋대로 규정해놓고는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일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감히 행복을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고 행복의 추구 대신 내가 행복에 근접하는 개념이라 생각한 즐거움과 명랑함을 따르는 쪽으로 마음이 좀 더 가 있었던 것 같다. 즐거움이 크지 않아도 그 즐거움이 유지되는 삶이 내게는 원더풀 라이프였다. 새삼스럽게 이제부터라도 행복의 추구를 시작해볼까?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힘들다면 일단 도전이라도? 아직 잘 모르는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보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을 이미 느껴버린다. 그렇다. 전혀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은밀한 기쁨을 누리는 자유. 자신에게 솔직해질 정신의 자유. 그것은 바로 읽고 쓰고 공부하며 내가 배운 것들을 삶에서 책임지고 제대로 돌보며 살아감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행복의 추구에 이르기까지. 그간 내가 만난 세계에 대한 은밀한 기록은 모두 자유롭고 즐겁고 명랑한 삶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유롭고 명랑한 삶의 여정을 위한 자신만의 내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대책 없이 흘러가는 내 의식의 흐름을 멈추게 하려면 여기서 이야기를 멈춰야 한다. 이럴 때 누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독서 노트에만 적어두었던 말할 수 없는 비밀은 곧 나를 정신의 자유로 이끌었음을 클로징 멘트 삼아 이쯤에서 느닷없이 오늘의 기록은 끝!
1: KBS 오디오 북
0: 1장 명랑하고 멋진 할머니로 나이 들고 싶어

열심히 했던 이 모든 일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음을.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키케로는 말한다. 연구와 사색은 우리 영혼을 어느 정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내 육체에서 벗어난 것에 몰두하게 하는데 그것은 죽음과 유사한, 이를테면 죽음의 실습이기 때문이다. 또는 세상 모든 지혜와 논설이 결국 한 가지, 즉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셸 드 몽테뉴, 신민화의 옮김, 에세 1. 북클럽에서 매주 한 번씩 모여 거의 1년에 걸쳐 읽었던 몽테뉴의 에세 1에서 3 시리즈. 몽테뉴가 책의 곳곳에 키케로의 말을 빠짐없이 새겨두고 열심히 인용해준 덕분에 키케로가 얼마나 멋진 말들을 많이 남겼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 자유로운 휴식을 위해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려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일은 모두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니요. 지혜를 얻기 위해 읽기 시작했던 에세 1에서 3 시리즈를 완독한 후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노년이 되면 새로운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얻게 되는 지혜도 있기는 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내가 그동안 비축해둔 지식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은 존재감이 점점 얇아져서 투명인간의 아우라를 지니게 된다는 것. 아우라조차 투명하게 세상을 투과해버리겠지만 타인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도 함께 얻었다. 하지만 철학 공부는 죽음 준비라는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테뉴에 대한 다른 이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두억 원의 책을 도서관 서가에서 브라우징해본 결과 다음의 사실을 추가로 얻어냈다. 몽테뉴가 에세이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죽음이 삶의 목적은 아니며, 당연하신 말씀, 죽음을 생각하는 건 삶을 생각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삶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섞어넣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 이렇게 멋진 말들은 고막에 새겨놓아야 하는 법이다. 몽테뉴의 에세는 세 권을 합친 분량이 1988쪽이며 윤독 모임에서 토씨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본문 전부를 읽는데 1년하고도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으로 가둬놓고 싶은 문장이 천지 빽가리이므로 몽테뉴의 글에서 인용문 출처를 밝히려면 다시 1년이 소요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기에 지금 페이지를 밝혀 적을 수가 없어 슬픈 마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에 가까워진다는 건 일에서 손을 놓고 다른 누구에겐가 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때와 맞물리는 시기라는 점이다. 존재 증명을 안 해도 된다니.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껏 일은 해왔을 테니 이제 일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때가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지. 그 일이 금전적 수입과 연결되면 좋고 안 되면 수준에 맞게 내 돈 들여가며 놀기.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은 우선 내려놓는 거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은가. 다른 누구와도 닮지 않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다. 나이가 들어서 변하는 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으며 특히 외모가 달라지는 건 자명한 진리다. 그 진리를 늙었다라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하지 말고 자기다움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는 태생부터 모두 다른 얼굴로 태어난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도 된다. 능력의 한계를 둘 필요도 없다. 내 능력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나이 들어가는 나날들에 나의 모든 존재가 들어있다.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시간,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로 커나갈 수 있는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난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주는 존재이므로 일단 기대해보는 걸로. 죽음은 우리를 삶에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섞어 넣는 것.

여러분은 지금 심혜경 작가의 에세이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를 들으셨습니다. 58년생 심혜경 작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할머니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호기심이 넘치고 즐겁고 명랑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모토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일상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 원서 읽는 재미로 번역가가 되어 어느덧 17년 차인데요.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독자를 만나며 종횡무진 유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나이 드는 방법부터 계속해서 읽고 쓰고 공부하며 궁금한 게 많은 어른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까지.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지금까지 성우 전지원이었습니다.

0: 고엽이 된 수풀을 통과하며 유시영은 산을 올랐다. 간혹 잠시 멈춰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머리를 들어 살핀다. 저 밑에 계곡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파헤쳐진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울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척 오랜 시간 동안 홀로였다. 어둡고 좁으며 벌레가 기어다니는 관 안에서 혼자 있기엔 너무나도 외로웠다. 엄마를 찾아 울어도 이곳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1: 나는 미친 거야.
0: 알고 있었지만 기다림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란 생각이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도 고라니나 멧돼지가 땅을 뛰어넘는 소리에도 귀를 쫑긋거리게 만들었다. 그럴 때면 울다가도 엄마를 불렀다. 혹시나 그를 찾아온 걸까? 아니더라도 누군가라도 찾아와 주기를 바랐다. 매미처럼 울음은 그치질 않았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났다.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곧 축축하고 썩어 들어가는 관뚜껑을 무언가가 두드렸다. 흙부스러기와 그 위를 지나가던 진해가 얼굴로 떨어졌다.
1: 엄마!
0: 관뚜껑의 귀퉁이가 부서졌다. 그 틈으로 눈이 시린 달빛이 새어들어왔다. 그리고 차가운 손이,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손이 그의 머리를 감쌌다. 겨우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의 집이라 여겨지는 곳은 넓은 도로가 되어 얼마나 허무하고 실망스러웠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2: 이봐, 신참. 그대는 어디서 왔길래 그 모양이야?
0: 유시영은 머리를 들어 손 하나가 없는 아저씨를 봤다. 처음이었다. 셀 수도 없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누군가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었다.
1: 제 모습이 어때서요?
2: 그 모습은 마치 비광이 두꺼비를 끌어안는 모습인걸?
0: 그 말에 유시영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사실 눈물 따윈 없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박 씨는 자신의 말에 소년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극적였다.
2: 웃으라고 한 말이었어. 농담이라고.
1: 저는 아미산 저 깊숙이에서 왔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혼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걸어준 건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2: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니 반갑다고 말해야 할 것도 같고. 나는 박재호야. 그냥 박씨 아저씨라고 불러.
1: 반가워요, 박씨 아저씨. 저는 유시영이에요.

0: 승범은 아미산 초입 황금빛 물결이 있는 논 옆에 차를 주차했다. 산은 가을로 물들었다. 주위로 몇몇 집만 빼면 별다른 소음도 없어 고요함이 감돌았다.
1: 아유, 내가 이런 데 쫓아온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0: 트렁크에서 등산용 스틱을 찾는 승범의 옆에선 박씨가 산세를 바라봤다. 배낭에 생수를 여러 개 집어넣은 승범의 눈빛은 매섭다. 여기서 진다면 겨우 얻은 한의원의 입지가 좁아들고 원장 김진태는 그럴 줄 알았다고 자신을 비웃을

0: 것이다.
1: 그리고 결국에는 망할 테지.
0: 가방을 메며 승범은 가을산을 바라봤다. 뒷짐을 지고 있던 박씨가 산세를 가리켰다.
2: 여기서부터 쫙이 고개 넘어까지가 제법 깊을 걸세.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차라리 귀신들을 풀어찾는 게 빠르지 않겠나?
3: 그랬다간 고사장님이 더 유리하죠. 단골도 그쪽이 더 많을 텐데. 저 산을 싹 돌아다녀서 제가 찾아낼 겁니다.
0: 승범은 스스로가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1: 하긴? 거기까지 생각했구먼. 그러나 고선생은 귀신 환자들을 그렇게 믿지 않을 거야.
0: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던 승범은 박 씨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3: 그게 무슨 말입니까?
1: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원하는 한 귀신을 찾았지만 누구 하나 찾은 이가 없었지. 다들 그 귀신이 저승에 갔다고 여기고 있어서 뭐. 아이 뭐야, 여하튼 그렇기에 고선생은 시영이만큼은 자기가 찾을 거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억센 여자지.
3: 그게 누군데요?
0: 승범은 처음 듣는 말이었다.
3: 에? 고사장님이 찾고 있던 귀신 말입니다.
0: 박 씨의 눈썹이 올라갔다. 도박꾼의 촉이 발동했다. 그렇게 문지방 닳게 한약방을 다니면서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못 들었단 말인가? 정말 못 들은 건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 어쩌면 수정이 단단히 입막음을 했을지도 모른다.
1: 어지간히 이 한의사 선생을 싫어하지 않는가? 아이고, 이럴 땐 입조심을 해야지.
0: 박 씨는 희죽 웃었다.
1: 지금 그게 문제인가? 한의사 선생에게 닥친 시련이 중요하지 않은가? 응?
0: 승범의 눈이 가늘어졌다. 박 씨가 샘을 하는 게 눈에 보였다. 유시영만 찾으면 그가 원하는 것 한두 개쯤은 들어줄 요량이었다.
3: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0: 승범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등산화 밑으로 잔돌이 밟혔다. 폴폴 흙먼지가 날렸다. 찌르르 풀벌레가 울고 잠자리가 날아다녔다. 높다란 수풀도 빠지지 않고 샅샅이 훑었다.
1: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가봤자 별 도움 안 될 걸세.
3: 그래도 유시영 귀신 환자분이 믿고 의지한다면서요. 만나게 되면 설득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1: 내 말을 들을까도 싶고.
3: 정 그런 생각이 드시면 눈 크게 뜨시고 주위를 잘 보십시오. 일이 잘만 된다면 그 장갑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원한다면 지금 없는 한쪽 손을 어디서든 찾아서 붙여줄 테다.
1: 아이 그거 참 듣기 좋은 소리구만.
0: 기분이 좋은 박 씨가 어깨를 으스겼다. 한 손으로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크게 떴다. 뭐라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가 고개를 앞으로 했다가 뒤로 뺐다. 눈을 비비고 다시 숲을 들여다봤다.
3: 어? 있어요?
0: 승범이 박 씨의 시선을 따라 숲을 봤다. 빽빽한 잔목림에 내려앉은 낙엽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벌써 찾은 것인가?
1: 오, 있네, 있어. 고선생이네. 아니, 고선생이 우리보다 먼저 산에 올라가는구만.
0: 박 씨는 수정의 뒷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찾으라는 귀신은 안 찾고 원치 않은 인물을 찾아내다니. 한순간 일던 기대감이 차게 식었다. 말릴 사이도 없이 박 씨가 손을 번쩍 들었다.
1: 야, 고선생!
3: 잠깐만요.
0: 산을 오르기 시작한 수정이 뒤를 돌아봤다. 승범의 말도 듣지 않고 박 씨는 수정에게로 뛰었다. 돌풍이 불어 낙엽이 날아올랐다.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 승범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눈을 몇 번 비비자 흐릿한 시야가 눈에 들어왔다. 저만치서 벌써 도착한 박 씨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자신을

0: 보고 못마땅해하는 수정의 얼굴이 보였다.
1: 아이고, 그렇게까지 반가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인가?
0: 박씨가 괜한 오해의 말을 했다.
2: 이건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다 쳐요.
0: 승범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며 대충 대꾸했다.
3: 여기는 어쩐 일들이야.
0: 수정이 그들을 보며 묻는 말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다. 뒷짐을 지고 선 박씨가 지레 찔려 먼저 입을 열었다.
1: 그 한의사 선생의 일을 도와주러 왔소? 아이,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오. 나도 시영이가 걱정되던 참이니 누굴 쫓아오도 상관없지 않겠소? 아, 다행히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또이또이 합시다.
0: 그 말에 수정은 대꾸하지 않고 돌아서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 싫으면 말고.
0: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자 무안해진 박씨가 중얼거렸다. 승범은 박씨를 흘겨봤다.
4: 또이또이는 무슨?
1: 아휴, 걱정하지 말게. 아내 자네와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으니.
0: 자연스럽게 수정의 뒤를 밟던 승범이 고개를 흔들었다.
4: 아니지, 이렇게 쫓아갔다간 괜히 쫓아다니다가 주워먹었던 말이 나올 테니 다른 곳에서 시작하자.
0: 그는 산을 바로 오르지 않고 산 둘레를 빙 돌아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이 박씨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본인 나름대로 찾으러 간 것 같았다. 약속을 잊지 않는다고 했으니 일단 믿기로 하고 승범은 배낭을 단단히 붙들었다. 귀신 환자를 돌보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다. 더는 지난 여름 등산했을 때 저질 체력이 아니었다. 2시간 뒤.
4: 아니다. 아무리 운동했어도 이건 아니다.
0: 잔뜩 구부정한 몸으로 승범은 숨을 몰아쉬었다. 길이 아닌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숨을 내뱉었다. 나무 기둥을 붙들고 몸을 끌어올릴 때마다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욕이 터져나왔다. 굵은 땀이 켜켜이 쌓인 낙엽 위로 뚝뚝 떨어졌다. 가뜩이나 비탈길이 낙엽 때문에 더 미끄러웠다. 휘청거리기를 몇 번, 굵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숨을 몰아쉬었다.
4: 찾을 수 있을까?
0: 벌써 후회가 밀려들었다.
4: 어쩌자고 내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당연히 돈 때문이지.
0: 승범은 자신이 올라온 길을 되돌아봤다. 체감상으로 밑은 깎아지른 절벽과도 같아 아찔했다. 되돌아갈 길이라곤 없었다. 메마른 입술을 핥으며 승범은 앞을 봤다. 조금만 오르면 정상이었다.
4: 그곳에서 조금만 쉬자.
0: 고개를 끄덕이고 그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나무를 붙든 팔에 힘줄이 돋았다. 팔이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나뭇가지를 놓칠 것 같았다. 고개를 내저었다.
4: 좋은 생각을 해보자. TV에서 보면 이런데 산삼도 있던데, 아니면 백복령이나 겨우살이나 송이버섯이나 그 비슷한 무언가나 있었던가? 제길 귀신 몸뚱이 찾는데 집중하느라 신경 쓰지도 않았어.
0: 다시 고개를 저었다.
4: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자.
0: 승범은 머리를 들고 뛰던 유시영을 떠올렸다. 그 몸과 부딪혔을 때 마치 돌덩이와 부딪힌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 두 번째에도 유시영이 자신에게 덤벼들지 말란 법은 없었다. 정상을 향한 팔이 파르르 떨렸다. 목숨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목숨인데.
4: 진짜 이거 다 좋은 생각이야.
0: 겨우 정상에 발을 내디딘 승범은 긴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

0: 흔들려 무릎을 꿇은 채 두 팔로 땅을 지탱했다.
1: 그래서 박씨를 데려온 거잖아. 아, 근데 대체 어딜 간 거야?
0: 귀신이라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해서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찾을 것 같더니만 고엽이 된 높다란 수풀이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줬다. 짐승? 아니면 귀신? 둘 다 반갑지 않다. 퇴로를 찾아 눈동자를 대굴 굴렸다. 어정쩡하게 일어서는데 흔들리는 숲을 넘어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승범은 연이어 나타나는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2: 왜 또 자네야? 아유.
0: 수정이 인상을 찌푸렸다. 승범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가 허리에 두 손을 올렸다.
1: 기척 좀 내고 다니세요.
2: 산에서 무슨 기척. 그렇게 간이 작아서야. 아유.
0: 뻔하다는 듯 혀를 차며 수정은 승범을 지나쳤다. 승범은 그녀가 맨 가방에 시선이 갔다. 옆으로 길게 맨 청가방엔 초록빛 잎사귀가 가득했다.
1: 그 사이에 약초를 캤다니 역시 프로다.
0: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1: 헤이! 뭘 인정하는 거야?
0: 승범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재빨리 걸어 수정을 앞질렀다. 수정이 그를 째려보더니 걸음을 빨리했다. 그녀가 그를 지나치자 승범은 질 수 없어 뛰다시피 앞으로 나섰다. 한치의 양보 없이 걸음을 옮기는 수정의 가냘픈 어깨가 그의 팔을 쿡쿡 찔렀다.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성큼성큼 걸었다. 바람이 불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에 가려진 길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걸었을까? 노장의 발걸음을 치고 나아갈 수 없었다. 그만큼 수정은 걸음이 빨랐고 승범은 무리하는 바람에 허벅지가 터져나갈 것 같았다.
3: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3시간 전에 6개의 성을 함락한 김유신 장군은 현지 시각
1: 너구나, 네가 왔어. 내 딸 고타서
2: 이찬과 함께 상주 행군 대종관의 직함을 김유신에게.
3: 우리는 긴 세월 신라의 이방인으로 신라의 아웃사이더로 살았다.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연합군을 상대해 살아날 확률은?
1: 제가 당나라로 가겠습니다.

와이파 한국인 232번째 풍월주 김유신 68번째

0: 춘추공이 당태종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신라는...
1: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춘추공이 헛걸음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신라는 남은 인생...
2: 간다! 홈런! 네, 결국 무사 발루에 홈런을 만든 신라입니다. 야, 이 다음이 또 4번 타자거든요. 넘어갑니다. 아이고야, 이 대책이 당하는 신라. 예, 역시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알거든요.
3: 자, 김춘추 올려줬어요. 김유신 슛! 아, 원더풀! 골대만 꼭 벗어났습니다. 예, 신라 골대 저준가요?
0: 아, 그만! 그만해!
1: 춘추공의 아들까지 데리고 떠났으니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폐하.

0: 당나라로 향하는 김춘추.
1: 아버지!
2: 침착해. 당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비상벨이 12번은 울릴 거다.
3: 사람이에요. 입의 선장이다. 고구려의 함선이 출몰해 뜨아름지.
1: 고구려. 아버지!
2: 진정의 아들.
3: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자신의 생명을 운명에 맡긴다.
2: 자, 안전벨트.
1: 안전벨트.
3: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했다고 믿고 이제부터 우리 배는 쏜살같이 달린다. 용두심 3, 2, 1.

0: 신라의 배처럼 보였단 말이지.
1: 예, 장나라 배로 위장을 한 신라의 배가 틀림없습니다.
0: 이런 멍청한!
2: 내 정강이! 아우!
3: 당시 연계 소문의 정강이 겉어차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력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0: 못만다 그 배를 놓쳤다간.
1: 다음에는 이쪽 정강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플러스 딱밤.
1: 장군.
0: 플러스 인디언밤.
1: 장군.
0: 플러스 헤드라.
1: 장군.
4: 오솔레미오 선장 때문에 백길이 편치도 않았을 텐데 오늘하고 수고가 많았네.
5: 아 참 수고라뇨. 황제 폐하를 뵙는 일은 언제나

0: 살짝 설렘 일입니다.
1: 날 보는 게?
0: 무생무취 무질서인 제 인생에서 황제 폐하는 포기할 수 없는 MSG, 제거할 수 없는 나트륨과 같은 그런 존재십니다.
1: 내가 김춘추 자네를 왜 좋아하는지 아나? 알면서도 안 넘어갈 수가 없어. 그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0: 그게 실은 지난번 제1차 고구려 당나라 전쟁 때 말입니다.
2: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 정복을 위해 나섰다가 안시성을 정복 못하고 참패를 당했던 전쟁이죠.
0: 우리가요 당나라를 위해서 3만 군사를 파병했다고

0: 우리 신랑 구경받아.
1: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아니, 이런 불안당 같은 놈들, 사람의 탈을 쓰고 왜 으르렁거려? 에? 아, 뭐 저희들이 호랑이야, 사자야, 늑대야?
0: 이게 CCTV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 걱정마 걱정마 걱정마. 그 CCTV 내가 다 깔아줄게.
0: 아니,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황제폐야?
1: 뭐가?
2: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하려면 반드시 당나라의 힘이 필요합니다.
3: 생명의 위협을 느껴 뒤늦게 국제 외교에 뛰어든 신라가 당나라하고의 외교에 사활을 걸자.
4: 아, 우리가 조강지처요. 아, 그동안 화이트데이다, 뭐 발렌타인데이다. 아, 우리가 주고받은 사탕하고 초콜릿이 얼마인데 그려. 괜찮아, 괜찮아.
5: 사람이 째째하게 그래. 아니, 그렇지만은 외교 관계는 남녀 관계와 같아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저, 저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 아 설마. 말이 주고받은 거지. 그저 그동안 나 우리 백자가 다 퍼준 거 아니오. 해마다 철마다 때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당나라가 그럴 리가 없지. 괜찮아.

0: 야, 그 아드님도 우유 한 점 받아.
1: 예, 참으로 영광이 아니할 수 없는 영광이옵니다.
0: 그 장남인가?
1: 아, 아닙니다. 12남 3녀 중에 유일무이한 셋째죠.
0: 까봐. 12남 3녀? 이 사람이 그 김춘추 아주 그냥 이거.
2: 아유, 참 부끄럽습니다.
3: 야.
2: 아무튼 제 자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녀석입니다. 특히 당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목숨을 걸고 따라오겠다고 조르는 바람에.
1: 당나라 대명공을 보지 않은 자와 어찌 인생을 논하겠습니까?
0: 그래, 와서 보니까 뭐가 가장 마음에 드나?
1: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황제 폐하십니다.
0: 인물이네, 인물이야. 에? 여러 가지로 아빠를 빼다 닮았어. 에? 목소리까지.
1: 저기, 아, 부끄럽습니다. 저 부탁이 있습니다. 황제 폐하.
0: 그래, 말해봐.
1: 저는 당분간 당나라에 머물면서 당나라의 문화, 예술, 연예, 오락 등을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0: 그래.
2: 문화나?
1: 수기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폐하.
3: 자, 김춘추의 아들 문왕이 자처하는 숙이란 인질볼모라는 단어의 고급 용어로 황제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속국의 왕족이 볼모로 머물 때 붙여지는 지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숨이 나오지.
1: 장안에서 황제 폐하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폐하의 위대함을 이 눈과 귀로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0: 이런 배기만만한 신라의 권한을 보았나.
2: 과찬이십니다, 폐하.
1: 자, 그러면 허락하신 걸로 알고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0: 내가 어찌 널 마다하겠느냐.
1: 당연히 만극하옵니다, 폐하.
0: 그래.

0: 내가 널 장안의 수기로 남겨두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했느냐?
1: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신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0: 생각하던 중 당나라 땅을 밟는 순간 제 미션을 깨달았습니다.
1: 너의 미션이라니?
0: 형제들 중 제가 가장 사교적이며 활달하다고 늘 말씀하셨죠. 제가 이곳에 남아서 정보를 물어다주는 아버지의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1: 범민아.
0: 저 범민이 아니고 문왕입니다.
1: 아, 미안하구나. 자식이 계란 반판이 되니 이거 이름이 자꾸 나와서. 어쨌든 날 원망하지 않겠느냐?
0: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의 타국살이라니 얼마나 가슴 설레는 행운입니까? 게다가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입니다.
1: 지금이라도 원치 않으면...
0: 로열 패밀리로서 본분을 다하고 싶습니다. 큰 형도 아니고 작은 형도 아니고 저에게 당나라에 가져가실 때부터 제가 왜 선택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 고맙다. 세상 어느 아비가 제 자식을 스스로 볼모로 남기고 싶겠느냐.
0: 보세요, 아버지. 당나라의 달이 신라의 달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1: 문왕아.
0: 보세요. 똑같잖아요.
1: 너를 이곳에 남겨두는 일이 옳은 일인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구나.
0: 와, 대박! 당나라 달에도 토끼가 방아를 찧어요, 아빠! 저게 절구죠?

0: 그리고 연이어서 두 개를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군요. 김춘추 허예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문왕을 맡은 허예은입니다.
1: 애썼다. 이규창이었습니다.
2: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구례군에 있는 지리산 노고단을 찾아갑니다. 노고단은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 반야봉 등과 함께 지리산 3대 봉우리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명소인데요. 노고단이라는 이름은 도교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노고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마고할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지리산의 명소 가운데서도 특별히 노고단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7월 말과 8월 초순 사이에 아주 귀한 손님이 노고단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손님은 바로 노란색 원추리 꽃입니다. 7월 하순이나 8월 초순 무렵에 지리산을 찾아간다면 아마도 노고단 원추리 꽃이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원추리 꽃이 피어있는 여름철 노고단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름철에 노고단을 찾으면 탐방로 곳곳에서 원추리 꽃 말고도 여러 종류의 야생화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주요 야생화로는 날개 하늘나리, 큰 까치수염, 지리터리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리터리풀은 지리산에 서식하는 터리풀이라서 지리라는 지역 이름을 붙인 야생화입니다. 이 같은 생태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노고단은 현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고단 정상을 오르려면 사전에 반드시 탐방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탐방예약을 하는 구간은 노고단 고개에서 노고단 정상까지 이어지는 500m 구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고단 정상을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노고단 정상으로 오르는 들머리는 해발 1102m 지점에 있는 성삼재인데요. 이곳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성삼재에서 1.8km쯤 걸으면 해발 1300m 지점에 있는 문행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행기는 물길을 돌렸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지명인데요. 1930년대 무렵 노고단에서 남원 쪽으로 흐르던 물줄기 일부를 구례 쪽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돌린 이후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문행기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 노고단 탐방로의 공식 쉼터인 노고단 대피소가 나타납니다. 노고단 대피소는 예전에 산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노고단 산장이 있던 곳인데요. 당시의 산장지기는 털보 호랑이라고 불리던 함태식 선생이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 노고단 산장에서 백구와 함께 있는 함태식 선생을 뵌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멋내 아쉽습니다. 노고단 대피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는 노고단 고개를 향해 다시 가파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리산 종주 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한 노고단 고개에서 노고단 정상까지는 나무 계단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구간에서 노란색 원추리 꽃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고단 정상에서는 반야봉, 삼도봉과 함께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도 아스라이 눈에 들어오고요. 구불구불 흐르는 섬진강 줄기도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가 뜨기 전에 노고단 정상에 오르면 멋진 일출과 함께 운해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노고단 운해는 지리산 10경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만큼 아주 신비롭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구례군에 있는 지리산 노고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폭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급반등했습니다. 오늘 반등폭이 1000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대였습니다.
1: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역시 상한가 가깝게 폭등했습니다. 먼저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증시는 출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6,595.45, 하루 새 약 18%, 무려 1,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입니다. 지난 4일간 코스피는 1,162포인트가 빠졌었는데 하루 만에 하락분 대부분을 회복한 셈입니다. 반도체 투톱은 더 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최대 상승 한도인 29.95%까지 올라 첫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7% 가까이 뛰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3: 미국 쪽 아마존이나 AI 관련 주식 쪽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그 주식들이 한 9% 넘게 상승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고요.
2: 외국인이 7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4: 그동안의 낙폭이 굉장히 크다는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환율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거든요. 외국인들이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사지 약세로 갈 때 사지 않습니다.
2: 급등장에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대금은 하루 전에 4분의 1 수준인 약 3조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강화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그동안 계속 주저앉더니 오늘은 갑자기 왜 폭등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해 하룻밤새 뭐가 달라진 걸까요?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늦은 밤 홍콩으로 떠나는 화물기에 차곡차곡 상자가 실립니다. 홍콩을 거쳐 세계 각국으로 향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주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두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6: Additional supply request based on AI-driven demand, mainly from major hyperscaler customers.
5: 메모리를 사서 쓰는 AI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마존의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37% 늘었고 전날 마이크로소프트도 43%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 클라우드 실적이 좋다,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럼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직결적인
8: 내용이라서 전문연구원입니다.
7: 반도체는 문제가 없구나, 반도체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견조하다.
5: 여기에 5대 AI 인프라 기업 모두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더 지을수록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들어올 주문량은 늘어납니다.
9: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뿐 아니라 에이전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용 DRAM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와 일반 메모리가 함께
8: 사장입니다.
9: 성장하는 수요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유례없는 급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AI 거품론으로 비관적으로 기울던 시장의 분위기를 실적과 수주 전망이 다시 돌려세운 모습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0: 오늘 폭등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팔아치웠습니다. 그간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면서 불안과 불신이 커진 모습입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1: 이번 달 들어 유독 출렁인 코스피. 한 달 새 사이드카만 15차례, 시장을 잠시 멈춰 세우는 서킷 브레이커는 4차례나 발동됐습니다.
10: 역사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이거에 지금 일주일에 두 번 나왔었고 이게 그럼 정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1: 극심한 변동성에 개미들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같은 폭등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8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복된 폭락에 손해가 쌓이면서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한다는 경계심도 커졌습니다.
11: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변동성이 커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오래 갖고 가기에는 심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1: 실제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자금은 136조 원에서 104조 원으로 한 달 새 32조 원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금까지 끌어다 코스피에 투자한 이 직장인. 지금은 미국 증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5조 원을 넘어 지난달에 5배를 웃돌았습니다.
8: 한 달 전부터 주식창을 안 봐요. 보면 스트레스 받아 주식창을 안 봐서 그냥 아 도박판이다 이런 생각. 홀짝 게임이 아닐까.
1: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난 29일 한국형 공포지수는 93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0: 폭염이 갈수록 더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이 오늘은 41.4도까지 올라가 한국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을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거침없이 내리쬐는 뙤약볕에 도심 아스팔트 위론 열기가 끓어오릅니다.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혀보려 하지만 효과는 잠시뿐. 도심을 채운 열기에 잠시만 서 있어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은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13: 전국에서 양산이 제일 덥다는 사실에 제가 많이 놀랐어요. 요 근래에 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0: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41.4도.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록으로 2018년 강원도 홍천의 41도를 8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낮 기온이 사흘 연속 40도를 넘자 양산시는 폭염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온열질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폭염 취약계층의 어떤 인적 피해 우려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살수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
2: 양산시 안전도시국장입니다.
0: 또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절대 자제하고 냉방장치가 있는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3: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농민들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벼 같은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고 저수지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병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들깨줄기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을 줘도 금세 메마른 땅속으로 스며들 뿐 생기를 되찾지 못합니다. 배 과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과실이 한창 커질 시기지만 계속된 가뭄에 예년의 절반 크기에도 못 미칩니다.
5: 당장 다음 주 출하를 앞둔 조생종 원항 배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사이즈로 자라야 하는 배가 비가 오지 않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익어버렸습니다.
4: 인근 저수지 저수율이 20%도 안 돼 물도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6: 밥맛도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신경입니다.
4: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가뭄이 2, 3주 더 지속되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7: 가뭄이 비가 없이 계속 연속으로 진행되는 해는 저는 처음 봅니다.
4: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데 식수와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댐과 저수지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다목적 댐 가운데 밀양댐과 성덕댐은 저수율이 30%대, 안동 임하댐은 40%대 수준입니다. 용수댐 중 경북 운문댐은 이미 가뭄 3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가뭄댐들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줄이고 생활과 공업용수 일부를 강물로 대체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병국입니다.
3: 요즘 같은 때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더 더운 곳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서 에어컨이 없는 역들입니다. 그래도 승객들은 잠시 불편하고 끝이지만 역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영업을 못할 정도라고 토로합니다. 이혜지 기자입니다.
0: 폭염특보가 내려진 서울 종로구. 시민들은 뙤약볕을 피해 지하철 안으로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역 안은 좀 나을까?
8: 오후 3시 서울 안국역 지하 3층의 온도는 약 33도. 바람이 통하지 않는 데다가 시민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0: 지상과 비교해도 불과 2, 3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9: 바깥보다 사실 여기가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훨씬 덥고 좀 답답한 느낌? 네, 시원한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0: 이렇게 더운 이유, 냉방 설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281곳 가운데 51곳이 이런 비냉방 역사입니다.
10: 목욕통 안에 한증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더운 날도 밖에 나가면 오히려 시원할 정도로 여기는 공기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름에 수강생들이 스스로 그만두고.
0: 다른 비냉방 역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1: 오래된 그 지하철역이라 냉방이 잘 안 돼 있대요. 숨이 탁 막힐 정도로 그 뜨거운 공기가 열기가 느껴져가지고.
0: 이들에게 더위는 불편함을 넘어 생계의 문제가 됐습니다.
12: 요즘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 안에 냉방이 안 되다 보니까 제품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름에 일시적으로 잠시 쉬려고.
0: 서울교통공사는 비냉방 역사는 오래전 지어져 냉방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없고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역당 수백억 원이 필요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3: 이번 폭염은 각종 기록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열대야만 놓고 봐도 1994년에 만들어진 기록을 32년 만에 깼습니다. 유독 밤에도 이렇게 더운 이유를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던 1994년 7월. 냉방시설도 변변치 않던 이때는 푹푹지는 집을 피해 강가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14: 말도 못해 집이 가면 쪄요, 쪄. 아주 그냥
2: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잘 나고 어디 돗자리 지금 두 개.

0: 피났었지 말이야.
1: 온 가족이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을 청했고 폭염 관련 사고도 잦았습니다.
2: 그런데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이미 1994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열대야 일수는 1994년이 7.9일, 올해는 9일입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3.3배 많습니다. 낮이 더 더워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올해 폭염 일수는 8.8일로 당시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 밤 더위의 원인은 남부와 중부가 조금 다릅니다. 남부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한복판에 놓여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중부 지방은 밤사이 구름의 이불 효과 등으로 지면 부근에 열기가 갇힌 겁니다.
3: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없더라도
4: 차동현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 교수입니다.
3: 이런 야간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2: 다음 주가 더 걱정입니다. 이제 중부지방에도 본격적인 8월 폭염이 들이닥칩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의 낮 기온이 36도에서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온열 질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5: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밖에 나갈 땐 이른바 폭염 생존템이 필수란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나 넥쿨러 같은 것들인데요. 뜻밖의 사고는 조심해야 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6: 푹푹 찌는 한낮 거리 위 사람들에겐 저마다의 폭염 대응법이 있습니다. 부채와 양산은 기본, 휴대용 선풍기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목에 두르는 시원한 넥쿨러를 차기도 합니다.
7: 더우면 둘 중 하나거든요. 이런 거 사용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집 코케 있든지.
8: 이게 없으면 나오면 힘들 것 같아요.
7: 네.
6: 이렇게 더위를 식혀주는 편리한 제품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기와 함께 터져버린 휴대용 선풍기. 내장된 리튬 배터리에 사용 한도보다 높은 전류를 흘려보내자 과열로 폭발한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용 선풍기 관련 신고 5건 중 1건은 이런 화재 사고입니다.
9: 전격 전압에 맞지 않는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외출이나 취침 시에 오랫동안 충전하는 경우에 과충전돼서
6: 열이 나면 사용이나 충전을 중단하고 선풍기를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넥쿨러는 내용물이 새어나올 때 문제가 됩니다. 염수화물 등 일부 성분이 피부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1년 전 구입한 넥쿨러가 터져 목부터 가슴까지 염증이 생겼다는 피해 사례가 실제로 보고됐습니다.
10: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작은 충격에도 찢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내용물이 피부에 직접 닿았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흐르는 물로.
6: 쿨토시 등 냉감의류는 세탁 후 건조기를 쓰지 않아야 기능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5: 무더위를 피해서 바닥 분쇄에서 놀던 어린이가 강한 물줄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수질 기준은 있는데 수압, 안전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무더위를 식혀주는 도심 속 바닥 분수. 아이들은 분수구 위를 오가며 놉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바닥 분수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10살 A형은 분수구 위에 잠시 앉았다가 솟구친 물줄기에 몸 안쪽에 4cm가량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긴 바지도 강한 수압을 막지 못했습니다.
12: 아직도 티력이 나와요. 아이가 평생 떠안고갈 혹시라도 휴대폰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데요.
11: 사고가 난 분수의 분사력을 확인해봤습니다. 신발은 순식간에 밀려나고 1kg짜리 운동기구도 중심을 잃고 뒤집힙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아이가 강한 물줄기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합니다.
13: 피부 조직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갑자기 분수가 나오게 되면 피부 조직에 손상이 올 수 있고 또 눈이라든지 생식기 이런 부분에
14: 사고가 난 분수구는 현재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접근을 막는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11: 현행법엔 수질 등 위생관리 기준만 있을 뿐 수압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바닥 분수를 관리하는 청주시는 뒤늦게 안전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바닥 분수에 적용할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0: 구마모토 지진 발생 나흘째입니다.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났지만 피해 현장에선 혹시 모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구마모토 현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진우 특파원, 이온몰 앞에 나가 있죠.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 있습니까?
15: 네, 오늘 추가로 들어온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사망자 시신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들은 일단 모두 수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가 없었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난 이후에도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적의 생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밖에 다른 지진 피해 현장의 실종자 수습은 대부분 종료됐습니다. 이번 지진 사망자는 오늘 한 명이 추가돼 35명으로 늘었습니다.
0: 네, 그것도 폭염 때문에 걱정이 더 큰데 그나마 전력 공급이 재개되고 있다고요?
15: 네, 지진 발생 당일인 지난 28일엔 4만 8천 세대의 정전이 발생했었는데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5천 세대로 줄었고 저녁때가 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주택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후쿠오카와 구마모토를 잇는 고속철 신칸센 운행도 재개됐습니다. 주요 기업의 공장들도 생산라인 가동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8만 7천여 세대에 여전히 수돗물이 끊긴 상태입니다.
0: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전기 공급은 재개되고 있지만 수돗물이 끊긴 지역에선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곳곳에서 화장실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진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5: 지하수를 쓰는 한 대피소입니다. 물 공급이 원활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수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겐 단비 같은 곳입니다.
16: 그거에 문제가 나갔을 때 시간
4: 여기서 물이 나온다는 걸 몰랐었어요. 지진 일어나고 밥도 안 먹었거든요. 무서워서.
16: 거와인데.
15: 하지만 지진 피해 지역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은 이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7: 주택가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아, 내부를 들어가지는 않고 어떤 상태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대피소 간이 화장실도 계속된 단수에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이재민들뿐 아니라 집이나 차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까지 용변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렇다 보니 재해용 우물이나 급수차에는 변기용 물을 받아가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지하수 펌프를 가동할 수 있게 된 이 주택은 이웃 주민들을 위해 지하수를 맘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안내판까지 내걸었습니다. 덕분에 이웃 주민들은 지하수를 받아가서 변기에 채워둘 수 있게 됐습니다.
4: 아침부터 사용하세요라고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15: 일본의 여러 지자체들이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지진 피해 현장으로 보내고 있지만 화장실 대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0: 앞서 보신 폭발이 일어났던 쇼핑몰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피 장소로도 쓰였던 방재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이 폭발하면서 일본 내에선 방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18: 규모 7.1의 강진이 나고 1시간 남짓 지난 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면서 맞은편 도로까지 파편이 날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7명.
4: 안에 남겨진 사람이 없는지 구조견 등을 활용하는 등 최종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18: 지진 등이 발생하면 대피 장소로 쓰거나 물자를 보급하는 지역 방재 거점이었습니다. 대피 장소인 쇼핑몰 주차장과 붙어 있는 건물이 폭발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4: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매장의 지진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방재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 이 쇼핑몰은 주차장을 개방하고 남은 주먹밥을 10엔에 내놓는 등 식량 공급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에선 오사카와 후쿠시마, 시즈오카 등에서도 대형 쇼핑몰들이 방재 거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넓은 공간의 장점을 활용해 공공시설의 역할을 보완해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재거점으로 쓰이는 상업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 지금까지 이런 가스에 의한 폭발은 없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18: 일제 점검에 들어갔지만 폭발 사고의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어제 경기 양평의 한 식당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려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곳이 순식간에 처참한 사고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 무너져 내린 천장, 배기통로인 덕트와 전선 수십 개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양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롭던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20: 괜히 눈이 좀 들렸고, 무시냐 하고 쳐다봤는데 불이 난 줄 알았대.
19: 식당 안에 있던 손님 등 14명이 다치고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경량 철골 구조의 마트였지만 지난해 2월 식당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21: 공사하는 거죠. 이거 다 인테리어를 한 거잖아요. 손들이 막 엄청 많잖아요. 지지를 못하고 떨어져요.
19: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환기 덕트나 에어컨 등 추가 설비가 천장을 무겁게 해 붕괴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22: 당초에는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뭐 실제 이런 뭐 덕트 설비라든지 이걸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을 가능성이 조수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식당으로 가면서 이런 환기 팬이나 덕트라도 이것도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19: 2015년 충남 공주에서도 자동차 판매점을 음식점으로 고친 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건물이 식당 용도로 적합한지, 또 건물 관계자들의 과실은 없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0: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적 분쟁 조정 기구가 처음으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23: 지난해 11월 처음 알려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3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에 소비자들 분노는 거셌습니다. 쿠팡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비자 요구에 대해 공적 분쟁 조정 기구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쿠팡이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쿠팡이 보상책으로 제시했던 구매 이용권 5만 원의 두 배입니다.
24: 법원이 통상적으로 10만 원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고요.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좀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23: 위원회는 다음 주 쿠팡 측에 결정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조정안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25: 조정 결정의 수용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23: 쿠팡이 수용한다면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권고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분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14만 6천여 명이 신청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 결과가 하반기 중 나올 예정이고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0: 공연 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필리핀 여성들의 사연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이 여성들의 공연 계약서도 입수해 살펴보니 계약서에 적힌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6: 공연 비자로 한국에 온 20대 필리핀 여성들. 가수를 꿈꿨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겪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피해 여성의 계약서입니다. 파견 대가로 공연 기획사가 업소에서 받는 돈은 매달 140만 원. 이 중 공연료는 100만 원. 나머지 40만 원, 28%가량은 기획사가 챙깁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여성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60만 원. 나머지는 술을 팔거나 성매매를 통해 얻는 이른바 주스 포인트로 채워야 했습니다.
1: 한국에 이제 입국하면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계약 자체에서 사실은 착취가 발생하는 거예요.
26: 이번엔 최근 4년간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파견된 여성들의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기획사와 업소, 여성이 맺은 계약서 20건을 분석해보니 기획사 평균 파견 대가는 156만 원, 여성이 받는 공연료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기획사 수수료 비율은 평균은 36%로 일반 파견업계 평균보다 19%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주스포인트 등을 생각하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책정된 임금의 5분의 1만 주고
4: 김종철
2: 나머지는 변호사. 그 매상에 올린 것만큼 두 주에 한 번씩 보너스 형식으로.
26: 현행법상 공연기획사 수수료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거래 증가 영향으로 올해 6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이 223조 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33조 원 늘었습니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에 힘입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6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남부지방의 가뭄이 길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집중 대응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운문댐의 저수율은 27%대까지 떨어져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고 영천댐 저수율도 33.8%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년부터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와 MRI를 새로 찍을 필요 없이 환자가 직접 QR코드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합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발효된 지 22년이 되는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해 10년 만에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1%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83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6.1% 늘었습니다. 수급자 10명 중 4명은 65살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이 월드컵의 지분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을 국제축구연맹 FIFA가 강행할 경우 월드컵을 비롯한 FIFA 주관 모든 대회 출전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전쟁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았는데요. 여기에 중동의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그 영향은 환율, 식량 가격 등 우리의 일상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KBS 국제부 금철영 기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취재했는데요. 전쟁 이후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과 역할을 고민해야 할지 오늘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네네. 미국하고 이란 전쟁도 끝난다 하더니 지금 다시 막 불이 붙고 있고요. 근데 이 전쟁이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카스피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들렸어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 그 카스피에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거든요. 여기를

0: 굳이 이제 드론과 미사일을 날려서 여기에 있는 이란 상선을 공격했다는 것은 카스피해가 러시아와 이란을 연결시켜주는 보급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사실 이란은 샤헤드 드론이라고 해서 샤헤드가 이란 페르시아어로 순교란 뜻인데요.
1: 네.
0: 그 샤헤드 드론을 사실 러시아에 공급을 해왔거든요. 그 타타르스탄 공화국, 러시아 내의 그 자치공화국입니다. 여기 옐라부가라는 곳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열세였던 드론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장을 지었고 그 과정에서 이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1: 네.
0: 그 공장을 세우고 그 기술, 그다음에 군수 보급품들이 다 어디를 통해서 가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이란은 그 육로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거든요.
1: 예.
0: 카스피해라는 거대한 그 호수와 같은 내해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 러시아가 오가는 통로고 그곳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 거죠. 러시아의 군수 보급 루트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1: 네.
0: 이란도 여기에 발끈하고 나섰고 이것이 그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그두 당사국 또는 이스라엘까지 세 나라의 전쟁이 아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들까지도 교전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자칫하면 불똥이 잘못 튀면 이게 전쟁이 진짜 확전되는 거 아닌가
0: 그럴
1: 하는
0: 수도 있습니다.
1: 그런 위기감도 느끼게 되는데,
0: 네네.
1: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이란하고는 동맹 관계로 좀 친하죠.
0: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1: 네.
0: 러시아하고 이란은 사실 앙숙입니다.
1: 원래는
0: 네네.
1: 네.
0: 지금 사실 러시아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육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 이유는 그 카프카스 산맥의 남쪽 나라,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시는데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세 나라가 카프카스 남쪽에 있는 이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1: 아, 원래는 이란
0: 네, 원래 이란
1: 땅이었군요.
0: 땅이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러시아 제국의 팽창기에 두 차례 큰 전쟁을 거쳐서 1828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조약을 맺어서
1: 네.
0: 카프카스 산맥의 남쪽 지역, 지금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러시아 땅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란
1: 예.
0: 입장에선 사실 자기 땅을 빼앗은 나라니까 그 러시아하고 또 러시아를 계승한 소련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근데 두 나라가 가까워진 건 결정적으로 둘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 또는 고립된 나라들 간의 고립 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그
1: 예.
0: 상황이 놓이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할수 있고,
1: 아.
0: 결정적으로는 2015년에 그때 그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국제사회에 그 내전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그 이미 더 러시아보다 오래전부터 제재를 받고 있었던 이란 이두 나라가 가까워지기
1: 네.
0: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카스피해를 통한 교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고립이 동맹을
0: 그래서
1: 만들었네요.
0: 어떻게 보면 고립 동맹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1: 예. 지금 카스피해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뉴스에서는 호르무즈, 그다음에 홍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카스피해가 나왔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막혔죠. 홍해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카스피해니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쪽으로 이란 무기를 받는다면은 양보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역으로 부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카스피해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바다라고 하기에 조금 그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1: 큰 호수 같은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런데 호수라 하기 보기에는 또 너무 큽니다.
1: 예.
0: 37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의 1.7배? 어마어마한 여기는 뭐그 호수라고 하기엔 바다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국제적으로도 그 바다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그 카스피해는 2018년에 이 카스피해를 면하고 있는 이런 다섯 개 나라가 있습니다.
1: 네.
0: 러시아, 이란, 두 나라 외에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사실 아제르바이잔 쪽에는 엄청난 유전지대가 형성돼 있어요. 카스피해는 내해이긴 하지만 거대한 또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카스피해의 전략적인 가치가 좀 높다라고 앵커께서도
1: 예.
0: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개 나라가 카스피해 이용에 관한

0: 국제 협약이라는 걸 다섯 개 나라 많이 맺어서 그 어떤 나라도 이 카스피해 연안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1: 네.
0: 독점적으로 이 다섯 개 나라만 이용한다라는 조약을 맺어요.
1: 예.
0: 그 덕분에 러시아하고 그 이란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1: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을 한 그 배경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을 끌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하루 만에 끝낸다고 호언장담했었죠.
1: 네.
0: 그러나 뭐 그건 그 레토릭 그 어떤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위의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찍어 눌러서 강대국인 러시아의 손을 약간 들어주면서 전쟁을 황급히 종결시키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헤드 드론을 생산하는 드론 강국이죠. 이란 육군을 무력화시키지 못했잖아요.
1: 예.
0: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의 드론 산업을 타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 전술 교리를 그 전수받아서 이란 전쟁에 활용해야 될 그런 이중의 목적이 있는 거죠.
1: 네.
0: 따라서 미국도 양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1: 근데 지금 뭐 이 저희가 언급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관계가 있고 뭐 중국 전 세계나 우리나라도 물론 뭐 관계가 없다고 할 수 북한은 지금 러시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까지 했고 2차로 또 간다는 얘기까지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진짜 걱정하시는 분은 정말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어떤 또 다른 냉전 그 세계 질서가 펼쳐지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지금 사실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거나 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저렇게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서 참전할 줄 알았나요? 그 결과로 러시아와 북한이 1990년대 폐기했던 북러 군사동맹조약을 다시 그 체결을 했죠.
1: 네.
0: 어떻게 보면 30년간의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적인 위협 요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럼 만약 남북 간에 무슨 교전이 뭐 발생한다거나 무슨 그 충돌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1: 러시아가 바로 올 수 있다는 얘기.
0: 예를 들면 이렇게 북한이 주장을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자동 개입 조항은 그 이 두 나라가 러시아와 북한 둘 중에 하나가 누구로부터 어느 나라부터 침략을 당하면 지체 없이 참전한다. 지원한다.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1: 예.
0: 그러면 러시아한테는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지위 여부로 확인을 뭐 러시아도 그냥 간단한 나라가니까 확인은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예. 일례로 2차 대전 때 그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기습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 네.
0: 독일군 특수부대가 폴란드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 국경에 있는 독일군 부대를 공격해요. 전쟁의 명분을 만들려고요.
1: 네. 그렇죠. 이게 진실과 네네. 관계없이
0: 그렇습니다.
1: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네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네요.
0: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그 상황을 관리하고 그 전쟁을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1: 예.
0: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는커녕 전쟁이 확전되는 걸 막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 우리 금철영 기자님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0: 전쟁 전후로 다섯 차례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습니다.
1: 예, 거의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문가시네요.
0: 본의 아니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갔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상황 네네. 어떻습니까?
0: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쟁의 일상화. 이건 군인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1: 예.
0: 평범한 도시에 사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전쟁을 느끼는 거죠. 매일같이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하루에 공습경보 평균 3번에서 4번

0: 이틀 건너 공습이 실제 벌어지고.
1: 그러니까 언제
0: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죠. 도심으로요.
1: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거죠.
0: 네네네. 사실 우크라이나를 남북으로 가르는 드니프로강이라고 있거든요.
1: 네.
0: 그 드니프로강으로 드론들이 저공 비행을 해서 오면 레이더에 탐지도 안 돼요. 도심에서 갑자기 비상을 해서 거기 고층 건물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 네. 요즘 현대전은 드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0: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드론과 미사일에도 시달리지만 서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을 극대화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피로하고 힘들면 휴전이든 종전협상이든 누가 양보의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라고 그 믿을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래서 그런지 더 도심 공격, 게다가 에너지 시설 타격, 전기가 안 들어와요. 하루에 14시간 정도 제가 있었을 때도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겨울에 우크라이나는 전기로 난방을 하는데 14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층 건물 거기도 20, 30층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30층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 다니시거나 못 나오시겠죠.
1: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겠어요.
0: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휴전 앞두고 굉장히 더 전쟁이 치열했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뭐 종전이나 정전협정 하려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니까 막 기싸움도 하고.
0: 그렇죠.
1: 예.
0: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양상입니다.
1: 네.
0: 서로 최전선에서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서로 주고받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엄청난 그 군인들이 그 희생되는 거죠.
1: 네. 전쟁 현장 이런 데 가시면은 좀 트라우마 같은 거 생기거나 이렇게 좀 처참한 장면 같은 거 마주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제가 2003년에 전쟁터 이라크 전쟁 처음 취재를 가면서 앞으로 이런 참혹한 현장이 그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동시에
1: 네.
0: 제가 또 전쟁을 취재를 할까 했는데 하여간 뭐 그 이후로 그 제가 생각했던 대로는 안 됐습니다만.
1: 네.
0: 근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마다 참혹함의 양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라크 전쟁 때는 저격 공포증 같은 걸로 한 6개월간 귀국해서도 밤에
1: 네.
0: 그 거실과 방에 불을 묵혔습니다.
1: 아, 그
0: 저격당할지 모른다는 어떤 환영
1: 예.
0: 같은 거에 시달려서.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것과는 다른 어떤 그 어떤 상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실종자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2025년 지난해 6월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최전방 전선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포로 교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 네.
0: 포로로 잡혔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분들의 가족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족들한테는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누구지? 실종자 가족들인 거예요. 생사를 모르는.
1: 네.
0: 그분들이 그 귀한 병들을 붙잡고 그 큰 사진하고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혹시 제 남편, 제 아들, 딸 보셨나요?
1: 소식이라도
0: 네네네.
1: 들을까
0: 그,
1: 하고.
0: 그렇게 막 절규하고 그런 장면들을 지켜봤는데 그날은 그 다음 날까지 사실 취재하거나 방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 네.
0: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그 옆에서 그냥 뛰어놀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가족들은 다 그 귀한 병사들을 붙잡고 자기 그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돌아오지 않은 아빠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날에 그 아빠를 기다렸던 그 순간을.
1: 네.
0: 전쟁이 왜 이렇게 그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넣는지를
1: 네.
0: 전쟁터에 있으면은 느끼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는 게 거의 인간성을 말살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게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2월 24일 날 시작이 됐고 지금 만 4년 5개월이 지났네요. 네네.
1: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종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겁니까? 언제쯤 끝날 걸로 보십니까?
0: 와,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조만간 끝날 수도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길지 전 저널리스트로서 전쟁을 직접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예단하기 힘들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쟁이 만약 끝난다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유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원과 돈이 들어갑니다.
1: 네.
0: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유럽연합 모두가 지금 너무나 많은 출혈을 감당해 왔어요.
1: 네.
0: 4천억 달러의 돈이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1: 네.
0: 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군 사상자 140만, 사상자라는 것은 사망자 및 전투를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부상자를 의미하는데요.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40만에서 60만. 물론 두 나라는 정확한 사상자의 숫자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1: 네.
0: 다만 병원에서 시신 처리, 그다음에 병원에 병력으로 동원됐다가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러시아는 계약병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넣고 싱크탱크들이 추정하는 그런 수치예요. 우크라이나 정부만 하도 실종자 가족들을 절규하니까 지난해 6월에 제가 있을 때 그래 실종자 한 5만 6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실종자의 숫자만 공개한 적이 있어요.
1: 네.
0: 사망자, 사상자 숫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취재를 할 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1시간 안에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 1명, 부상자 10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에서 라이브 중계를 할 때 그 순간조차도 들 것에 완전히 머리까지 신천으로 덮인 시신들이 뭐 10구 이상이 실려나가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1: 그러니까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네요. 예.
0: 정부의 발표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1: 네.
0: 사망 1명, 부상 10명. 거짓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미사일 공격이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신속하게 발표했고 그 이후에만 발표 안 한 거니까 발표를 안 합니다.
1: 국민들의 동요를 막아야 되니까 아마 뭐
0: 그래서
1: 그렇겠습니다.
0: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면 러시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1: 그렇겠죠. 네. 예. 우리 금철영 기자님 진짜 그 전쟁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에 기자라는 사명감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곳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는데 저희 KBS에서는 외교안보 국제문제 전문 기자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좀 전하고 싶으셨어요?
0: 지금 두 개의 큰 전쟁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언론의 관심에서 좀 멀어집니다만 팔레스타인을 무대로 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그다음에 그 이웃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해서 중동전쟁이 지금 두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1: 네.
0: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브전쟁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를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란전쟁은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뭐 한국이란 나라의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위상이 커졌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세계의 상호 의존성과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너무나 밀착된 그런 그 상황에서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면 어느 나라도 이 전쟁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전쟁을 바라봐야 한다. 남의 나라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미치는 여러 가지 다층적인 영향,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드론과 기계전쟁이 본격화됨으로써 미래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세상.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드론 부대도 방문을 했거든요.
1: 네.
0: 드론 병들을 양성하는 데서 장교들은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습니다. 전방에서 드론들이 수집해온 전방의 정보들을 데이터 센터에 넣고 그거를 컴퓨터에 가동해서 효과적으로 적을 적은 노력을 통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요.
1: 네.
0: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입니까?
1: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전에 서로 뭐 치고 받고 하는 그 전쟁에서는 참혹함을 직접 목도하지만 이런 경우 정말 버튼 하나로 살상을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나중에는 되게 무감각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
0: 그래서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사실 전쟁터를 가서 취재하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것이 큰 뉴스거리 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든 전쟁이 인류의 참화를 극대화시키지 않도록 그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네. 전쟁의 참상을 가감없이 전해서 인류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저널리스트들이 전쟁터에 가서 계속 취재를 하고 네.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또 알리고 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인류가 고민할 수 있도록 네.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 전쟁을 벌이지는 않지만 뭐 이런 표현, 대리전 양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지금 중국의 행보가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세계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 두 개의 큰 전쟁으로 중국이 어부지리 큰 수혜를 좀 누리지 않겠나 네. 미국의 힘이 빠지고 러시아의 힘이 빠지고 그 가운데서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그 부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어느 정도는 그 말씀에도 그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독립을 하지 못한 나라예요. 물론 이 전쟁을 이용해서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에너지를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란 전쟁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국도 사실 에너지 수입에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푸는 거에 협상의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까지 압송되기까지 그래서 사실상 베네수엘라에서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럴 때까지 사실 베네수엘라 중국은 에너지 그 공급망으로서 매우 밀착된 관계인데 그게 단절됐잖아요. 이 전쟁의 여파가 또 어떻게 미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취재할 때 카프카스 산맥의 남쪽 나라인 조지아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취재했거든요.
1: 네.
0: 중국은 어떻게든지 에너지 루트를 다원화 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부터 싸게 기름을 사는 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중국같이 큰 나라가 네. 그거에 만족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조지아는 러우 전쟁의 여파로 바쿠 유전, 아까 아제르바이잔이 바쿠 유전에서 많이 기름을 퍼서 유럽으로 날고 있는데 그 바쿠 유전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기름이 조지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이 돼요.
1: 네.
0: 그런데 조지아가 지금 사실은 인프라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 인프라 도로와 철도, 항만을 지금 누가 깔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1: 그렇군요. 네.
0: 그 예. 조지아가 지중해랑 면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지중해와 면한 세 개의 큰 항구가 있거든요. 북쪽부터 아나클리아, 조지아, 포티, 그다음에 바투미 이 세 개의 항구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아나클리아에 그 50만 TEU, TEU는 보통 컨테이너 하나를
1: 있는데 네.
0: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 항구에 대한 조차권을 중국이 개발함으로써 가질 것으로
1: 예.
0: 이미 뭐 대외적으로 큰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가서 뭐 제가 도로 현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그 아나클리아 항에 중국 기업이 이미 항구를 얼마나 넓히는지 직접 뭐 확인한 상황에서는 중국이 얼마나 절박하게
1: 네.
0: 그렇게 길을 열기 위해서 애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중국은 이 와중에도 자원 확보를 위해서 아주 그럼요. 그냥 필사의 네. 노력을
0: 전쟁을 중국,
1: 기울이고 있다.
0: 중국이 네.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큰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1: 네.
0: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한정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굉장한 무역대국이잖아요.
1: 네.
0: 그러려면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게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요국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1: 이번에 쓰신 책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미래를 지금 예견을 하시는 건지요?
0: 몇 가지 함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드론과 기계전쟁의 디스토피아의 암울한 미래가 이미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1: 네.
0: 것. 물론 이제 좀 제가 현장 중심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너무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암울한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좀 독자분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파로도 일러스트로도 강인경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1: 네.
0: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당분간 세계 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건 지금 러시아는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하고는 관계가 끝장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20%를 점령했을지는 몰라도

0: 자기 왼쪽에 중립을 지켰던 두 개의 큰 나라가 나토 국가가 됨으로써 안보적인 부담이 훨씬 늘어났죠.
1: 네.
0: 왼쪽에는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철의 장막이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디로 갈까요? 동진하겠죠.
1: 네.
0: 중앙아시아하고 한반도 쪽으로.
1: 북한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0: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남아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 힘듭니다만 그러나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직접 취재하시고 발로 뛴 얘기를 오늘 전해주셔서 그런지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최룡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장을 직접 다녀오고 최근에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를 출간한 KBS 국제부의 금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8월 첫날인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경남권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을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전국이 32도에서 3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78%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8월 14일까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요, 기업과 기관들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해서 실제 정책과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모 분야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와 고용 모델을 제안하는 직무 개발 분야, 그리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제도, 사업 모델 분야로 나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두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꿈꾸는 소중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을 하며 웃을 수 있는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한 빛나는 아이디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공모전과 제공사례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을 이용한 보호자와 장애아 돌봄이 사업 시행기관 실무자고요.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 이용 또는 운영 경험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8월 21일까지 이메일로 1인당 한 편만 응모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공모 내용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쉼터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전문 치과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애 특성과 학대로 적절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는데요. 앞으로 두 기관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통한 치과검진과 진료 연계, 응급진료와 전신마취를 포함한 전문치료 그리고 구강위생교육 등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8월 21일까지 모두미술공간에서 장애와 기술전 미디어 순례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과 인터랙티브 설치, 로봇 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장애예술가 11명이 참여해서 신체의 움직임과 감정을 빛과 소리, 진동 등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0: 시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미래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저희 헬렌켈러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 전국대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0: 시청각장애인 전국대회.
1: 네.
0: 어떤 대회인가요?
1: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열리는 그런 대회인데요.
0: 제1회.
1: 네. 전국에 있는 이제 시청각장애인 분들을 이제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친교하고 이제 이러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이제 이 시청각장애인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그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네, 작년에 저희가 그 헬렌켈러 센터에서 조금 더 선진국의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제도라든가 이제 일본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뭐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봤는데요. 이제 그때 도쿄대에서 시청각 장애인이시면서 그 도쿄대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전국대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님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제 시청각 장애인인데 이 세상에는 시청각 장애인이 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굉장히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예. 이분이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어른이 돼서 미국 헬렌켈러 센터에 가실 기회가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헬렌켈러 센터에 가셔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헬렌켈러 센터에서는 직업 재활도 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헬렌켈러 센터 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일본에서도 이런 시청각 장애인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오셔서 이제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발굴하고 모으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청각 장애인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여시게 된 것이 전국대회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올해 이제 32회 전국대회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한 10명, 뭐 20명 요 정도의 시청각 장애인 주변에 있는 분들만 모였는데 이게 이제 32회가 되는 거죠.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31회 시청각 장애인 전국대회에 참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인원 한 1,000명 정도가 모이고요.
0: 꽤 커졌군요.
1: 네, 그 중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우리도 사실은 한국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전국대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국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네.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는 어떤 분인지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1: 네. 이제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님은 사실은 미국에 헬렌 켈러 여사님이 있다고 하면 일본에는 후쿠시마 사토시 교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청각 장애인이시면서 그 유명한 도쿄대의 교수로 현재도 재직하고 계시는 이제 분이시고요. 이분이 어머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만드신 것이 손가락 점자예요. 우리가 보통 점자는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만지고 그다음에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만 소통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움직일 때 이렇게 그 대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이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점자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점자 모양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어머니하고 소통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손가락 점자로 대화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0: 예.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시고 일본의 시청각 장애인계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계셔서 일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법이나 이런 제도

0: 도가 한 30년 정도 빠르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일본 전국대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이제 전국대회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시청각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 그 연합 그 협회가 각 그 일본의 각 각의 그 도도 부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당사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는 뭐 빨간색 옷을 단체로 입고 오고 뒤에다가 자기네 도시 이름을 써서 예. 또 어떤 도시는 뭐 단체로 뭐 이렇게 하고 오고 또 본인들이 직접 그 시청각 장애인이시면서 그 주도적으로 자기의 통역사라든가 지원 인력을 섭외해서 이 대회에 참석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우리나라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아직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은 벌써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정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정보 교류 대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교류하시는지 궁금해서 이제 거기에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보를 교류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도시에는 사과가 맛있어요. 그러면 그럼 저희도 그 도시에 사과를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보 교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1: 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네. 그러면 시청각 장애인 전국대회는 언제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올해 저희가 10월 말에 29일에서 30일 사이에 1박 2일 날짜를 정해서 할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은 1박 2일 동안에 당사자 정보 교류나 당사자들과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미니 올림픽 같은 체육 대회도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장소를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만 확정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1: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0: 지금 하고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이지만 전국에 저희가 듣기로는 한 100명 정도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1: 시청각 장애인
0: 네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제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한 80분 정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인력해서 저희는 올해 한 200명 정도 규모로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1회인데 200명이면 그래도 큰 대회가 될 것 같은데요.
0: 그쵸?
1: 헬란 켈러 센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0: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저희 센터와 관계 있는 유관기관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모시려고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농아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곳곳에 홍보를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번 전국대회가 시청각 장애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0: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미랄복지재단 헬란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
1: 될까 만날 수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조기 개입은 영유아 발달장애와 발달지연 시기에 일찍 개입을 해서 교육과 치료를 하는 것이죠?
2: 네. 조기 개입의 개념이 처음에 미국과 유럽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미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며 하고 계신 일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까꿍놀이를 하며 눈맞춤을 하고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놀아주시고요. 영유아 발달의 상황에서 모두 조기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발달장애 영유아들에 대한 조기 개입은 조금 더 치료적인 입장에 가까운 건데요. 미국에서 영유아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보통 가족중심 조기 개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미국의 가족중심 조기 개입은 두뇌 발달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특히 영아기 두뇌 발달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영유아 인간의 발달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유전인지 환경인지 그에 대한 논의가 격렬하게 지속되었는데 타고난 거다 아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이 크다 이런 논쟁인 거죠. 그러다 유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연령이 두뇌 발달의 중요한 변수라면서 특히 영아기에는 환경이 유전인자보다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1: 영아기의 환경이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나이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가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가요?
2: 네, 맞습니다. 흔히 두뇌 발달의 골든타임, 출생 후 3년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영아기의 시기에 두뇌가 급격히 발달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두뇌 발달을 살펴보면 두뇌의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전생애 중에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유아기가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영유아기에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두뇌 발달의 골든타임이 출생 후 3년까지이고 그래서 영유아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영아기를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영아들은 또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성인과는 좀 다릅니다. 수많은 체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두뇌 구조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영아 주변의 부모나 가족들, 치료사, 교사들은 아이의 발달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환경이 제공되어도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영아 개인이 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선택은 영아가 하겠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은 중요한 것이고 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 가정이거든요. 그러니 가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아에게 있어서 가족은 영아의 세상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예, 인간의 삶에서 가족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영아기라면 가족이 사실상 세상의 전부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이 중요하겠죠?
2: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영아들 뿐만 아니라 만약 장애나 발달상 지체가 있는 영아라면 이런 아이들한테는 비장애 영아들 이상으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병원 물리치료실이나 사설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아이의 움직임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뭐 짐볼 위에 앉혀놓고 다양한 재활 운동을 시키거든요. 짐볼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근육을 사용하게 하고자 치료실에서 짐볼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는 아빠 무릎에 앉아서 아빠가 놀아주면 더 큰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1: 예.
2: 아빠가 노래를 부르고 무릎에 앉힌 아이를 움직여주면 아이는 재밌으니까 더 해달라는 소리를 내고 아빠 얼굴을 쳐다보면서 의사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아빠도 부모로서 받게 되는 행복감이나 효능감도 상승하게 될 거고요.
1: 부모가 직접 아이와 놀면 더 좋은 자극이 되고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2: 네.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해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과 자극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기 아이들에게 가족은 세상의 전부니까요. 치료실은 아이를 전적으로 발달시키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와 전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사람은 부모, 가족이고 나머지는 아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애 영유아를 양육할 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혹시 미국의 세사미 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사미 스트리트는 미국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인데요. 에멀리 킹슬리 씨가 작가이고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들의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 책자와 모든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탔지만 도착해보니 네덜란드였고 로마에서 보려 했던 콜로세움 미켈란젤로가 없지만 네덜란드에는 렘브란트가 있고 튤립이 있고 풍차가 있었다. 네덜란드는 이탈리아보다 좀 더 느긋하고 생동감은 떨어지지만 이상한 곳이 아니라 단지 다른 곳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를 못 간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네덜란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현명한 여행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1: 예, 이탈리아를 가려고 했지만 도착해보니 네덜란드였고 네덜란드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가진 곳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를 즐기자. 비장애 자녀와 장애 자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인가요?
2: 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 자녀를 일부러 원한 부모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 즐거움을 즐기며 살기를 또 현명하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보지 못한 삶에 대한 부러움과 후회만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누구는 절망 속에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행복을 찾으며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실제 상황, 생활은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개입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활용도 해보고 또 특수교육이나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면 그것을 또 지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가족 중심 조기 개입은 장애 영유아와 가족이 좀 더 삶을 즐기고 현명한 여행이 될 수 있게 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을 지원해서 영유아가 발달할 수 있게 돕고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인 거죠. 중요한 것은 아이와 가족일 거예요. 이들이 행복해져야 모든 것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자꾸 맞춰야 할 거고요. 각 영아의 장점을 부모가 알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영아의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또 제공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아가고 부모가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심리적인 지지와 부모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1: 예,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의 의미와 영유아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영배가 부릅니다. 남자답게 사는 법.

0: 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아, 7월 네. 한 달 동안 수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오케스트라 연주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는 것에 한 3분의 1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보면은요, 이 수면은 정말 우리의 삶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0: 예.
1: 네. 저희는 사실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몸속에서는 정말 거대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하게 하고 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수면 속에 오케스트라 연주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수면 중에 일어나는 오케스트라,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일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1: 네,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악기들이 함께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박자들로 혼자 나오기도 하고 또 가끔은 두세 개가 이렇게 어우러져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선율들과 박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몸 안에서도 24시간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아도요. 심장은 피를 뿜어내고 폐는 피를 순환시키고 또 같은 시간대에 콩팥은 혈액을 이렇게 열시키면서 소변도 만들고 있고요. 또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땀구멍을 열어서 땀이 나게 하고 이렇게 땀이 나는 것을 통해서 몸이 이제 탈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뇌하수체에서는 이 혈액의 그 농도와 수분의 상태를 감지하는 또 이 삼투 수용체라는 것이 있어요.
0: 예.
1: 거기서 또 갈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아, 목이 마르구나, 물이 모자라나마 하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물을 마시게 되죠. 이것처럼 정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루어지듯이 이 신진대사와 생리작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1: 맞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훌륭한 수리공들의 이 오케스트라 연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치열하게 작동하던 이 활동 모드를 잠시 끄고 지친 신체를 다듬는 휴식과 복구의 모드로 스위치를 이렇게 전환하는 생리학적 그 기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제가 아주 강하게 강조했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분비된다고 하는 두 호르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0: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정말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범생으로 기억해 주셔서. 네, 해가 지면 분비되기 시작하는 이 멜라토닌은 사실 우리를 졸리게 만들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초기에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낮 동안에 손상된 세포들을 수리하는데요. 그동안에 또 다른 이 호르몬 수리공들이 우리 몸 안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인데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왕성하게 시작이 되고 낮에 활동을 잘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 이 깨워서 활동을 하게 했던 그것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분비가 조금 감소하게 되고 밤에는 아예 분비가 아주 낮아지죠. 자, 이것은 몸이 휴식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이 수면을 위한 생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밤에 만약에 코르티솔 호르몬의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고 각성 상태가 되어서 수면을 방해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 20편의 논문들을 모아서 종합된 그 메타 분석을 한 그 논문에 보면 불면증 환자들에게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수치가 중등도 이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수면 부족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코르티솔 호르몬의 리듬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죠.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 뇌하 주체에서 분비되는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프롤락틴도 밤에 분비가 증가되어서 수면 중에 더 많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출산 후에 모유 생성을 도우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인체의 생식 기능을 도우고 또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증식을 돕고 감염에 대한 방어와 또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기여하고 있죠. 특히 밤에 분비가 증가되어서 몸이 휴식과 회복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좀 강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 프롤락틴 분비가 또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그 적응을 돕고 있죠. 세 번째로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렙틴 호르몬인데요. 이 렙틴 호르몬은 뭐 우리 뇌에다가 포만감을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밤에 불필요한 그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렙틴과 수면이 이 식욕과 체중 조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0: 수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군요. 정말 바쁘게 많은 호르몬들이 일을 하고 있네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인체는 정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해가 진 후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와 관련하여 이 수리공들의 이름을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요. 멜라토닌은 이제 졸음을 오게 하고 생체 그 시계를 조절하고 있고요. 성장 호르몬은 이 분비를 통해서 우리 몸의 조직을 회복시키고 세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코르티솔 호르몬 같은 경우도 긴장 완화를 시키고 휴식을 더 잘하게 만들고, 프롤락틴이 증가하면서는 우리 몸 안의 면역과 생리적 기능이 잘 활성화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렙틴의 증가는 이제 식욕을 억제해서 휴식의 상태의 질을 더 증가를 시키죠. 이러한 변화는 모두 빛과 어둠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 일주기 리듬과 이 생체 시계와 연관이 되어서 이 조절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호르몬들이 각자의 역할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몸의 주인이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호르몬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멋지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연주가 정말 끊기지 않게, 방해받지 않게, 적어도 밤 9시에서 10시쯤에는 취침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약을 사 먹거나 다른 데 돈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논문을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2021년도에 그 유럽 신장 저널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샤람 프렌스라고 하는 그 연구팀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가속도계로 측정한 수면 시작 시간과 심혈관 질환 그 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요. 이 영국 그 바이오뱅크의 성인 8만 8천 명을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꽤 알려진 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수면의 그 골든 타임이 언제인지 입증이 되었어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9시, 10시, 11시 부근에 잠을 잤던 집단이 심혈관 질환이 가장 낮았고요. 그리고 이제 1시 이후에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그룹에서는 심장, 심혈관 이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25%가 더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0: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청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또 하나의 최선의 방식이라고 밝혀져 있네요.
1: 예, 지난 몇 주 동안 수면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잠을 왜 잘 자야 하는지, 잠자리에 드는 시각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K-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0: 과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으시죠.
2: 네. 저도 더워서 잠을 못 잘 정도이고요. 또 낮에는 그늘만 찾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2: 게다가 요즘은 휴가철 극성수기여서 유명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요. 저처럼 관광약자에게는 오히려 힘들기도 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더위를 피해 어디로 떠나면 좋을지 고민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1: 예, 그 고민하는 분들께 우리 방송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2: 네, 그렇죠. 극성수기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는 피하는 곳으로 가면 좋은데요. 도심은 피하고 여행하는 기분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요. 여행의 낭만을 제대로 느끼려면 기차 여행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1: 아, 예.
2: 그래서 오늘은요. 기차 타고 시골 장터로 떠나는 여행지를 다녀왔습니다.
1: 자, 오늘 떠나볼 무장애 야행지 어딘가요?
2: 네, 오늘 여행할 곳은요. 관광열차를 타고 떠나는 오일장 여행인데요. 몇 년 전에 수해로 철길이 끊겼다가 3년 만에 다시 연결된 곳입니다. 이것은요. 정선 아리랑 열차 타고 떠나는 당일치기 낭만 여행입니다.
1: 아리랑 기차를 타고 정선으로 떠나는 오일장 여행 기대가 되는데요.
2: 아, 네. 아리랑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요.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천역에서 내려서 다시 제천역에서 아리랑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1: 예.
2: 예전에는요 청량리역에서도 출발을 했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개통되면서 제천역에서 오전 9시 2분에 출발해서 영월을 지나고 민둥산, 정선, 나전, 아우라 지역까지 가는 열차입니다.
1: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열차가 몇 개 정도 있나요?
2: 네. 정기 노선과 비정기 노선의 관광열차가 있는데요. 강릉역에서 출발해서 동해안 푸른 바다 풍경을 보면서 백두대간을 가로질러서 분천역까지 가는 동해 산타 열차가 있고요. 또 열차만 가는 곳도 있는데요. 하늘도 세 평, 땅도 세 평인 백두대간 협곡열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 경관과 풍성한 남도의 문화를 이어주는 남도해양열차도 있고요. 서해안의 풍요로운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서해 금빛 열차까지 다양한 관광 열차가 있습니다.
1: 그 열차 중에 하나가 정선으로 떠나는 아리랑 열차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는 강원도 청전 지역을 가로지르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떠나는 열차 여행인데요. 강원도 정선의 내륙의 탁월한 자연과 시골의 정겨움을 네, 그 정겨움이 가득한 오일장 그리고 정선 아리랑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기차 여행입니다.
1: 한여름의 꿈처럼 낭만을 싣고 떠나는 기차 여행 기대가 커지는데요.
2: 네. 만에 다시 시작된 정선 여행이라서요. 저 설레기도 했는데요. 기차는 총 4칸으로 운행되고 3호칸에 휠체어 좌석이 있습니다. 기차 칸마다 다양한 컨셉으로 꾸며져 있어서 열차 여행에 흥미를 더하고요. 개폐식 와이드 전만창과 안락한 고급 의자를 갖춰놔서 타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되는 정선 아리랑 열차입니다.
1: 기차를 타는 자체가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2: 네.
1: 아리랑 열차는 어떤 열차인가요?
2: 네. 아리랑 열차는요. 1호차는 바다 숨결이라는 컨셉이고요. 창문을 정면으로 보고 갈 수 있는 좌석이 두 개가 있고요. 또 2호차는 은빛 울림입니다. 2칸은요. 자전거 거치대도 있어서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칸이고요. 또 3호차는 산들산들 칸인데요. 2칸은 전동일처, 수동일처 각각 두 좌석이 있습니다. 또 4호차는 깊은 사색인데요. 창밖 풍경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좌석도 있는 칸입니다.
1: 정선 5일장 기차는 매주 주말, 휴일 그리고 5일장인 2일과 7일에 운행을 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정선 5일장 기차는 그렇고요. 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영월역에 도착합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로 아주 요즘 핫한 역인데요. 단정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영월역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또 3호차에는요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데요. 창밖으로 일렁이는 풍경이 갑자기 멈추기도 하는데요. 열차는 중간에 다양한 이유로 좀 서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창밖을 내다보면 강원도 산골 마을 풍경이 펼쳐집니다.
1: 예, 이미 새로운 관광 명소로 소문이 났죠.
2: 네, 맞습니다. 아리랑 열차가 스치고 지나가는 마을이 정말 정겨웠는데요. 산 밑에 가옥들이 뜨문뜨문 있습니다.

0: 있어서 진짜 오지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뾰족한 산이 스위스 협곡열차 탄 것 같기도 하고요. 산의 높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높았고요. 또 양쪽 다 창밖의 풍경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요, 예미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예미는 멍석을 깔고 누우면 네, 하늘이 멍석만하게 보인다는 첩첩삼증이라는 옛말이 있을 만큼요, 산이 하늘을 좁게 가두는 깊은 골짜기를 네, 기차가 파고 듭니다.
1: 예, 열차의 속도가 느리니까 풍경도 좀 천천히 흘러가겠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열차의 속도가 자동차랑 비슷하거나 또 자동차가 어떨 때는 더 빠르기도 하고요. 예. 또 험준한 지형을 달리는 정선 아리랑 열차의 평균 속도는 한 60km가 채 안 될 정도로 느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빠르게 달렸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풍경이 천천히 펼쳐집니다. 느림이 흠이 아니라 이 기차 여행의 방식이 거죠. 위 아래 넓은 통유리창 가득히 흐르는 초록의 풍경들이 여행이 되고 힐링이 되는 열차입니다.
1: 예, 느리게 지나가는 풍경 자체가 그림이 되는 여행이군요.
0: 네, 그렇죠. 2시간 정도 달리다 보니까 벌써 정선역에 도착했는데요. 기차는 여행객을 쏟아내고 종착역인 아우라지역을 떠나서 저녁 5시 25분에 다시 정선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온 정선역에 심장이 또 나대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주변 여행을 하거나 또 정선 5일장으로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택시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티투어 버스는요.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휠체어 탄 저는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1: 좀 많이 아쉬운데요. 네. 모든 시티투어 버스가 언제쯤 저상버스로 바뀔까요?
0: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우정여행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5일장터까지는 한 2km 미만이어서요. 그냥 저는 전동차 타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선에도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요. 걷기 불편하거나 수동열차 사용인은 정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1: 자, 정선 5일장 무척 기대가 됩니다.
0: 네, 정선 5일장 조양강 정선교를 지나면 바로 5일장인데요. 장터 여행도 식후경이라 우선 정선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먹기로 했습니다. 문턱 없는 식당이 많으니까요. 골라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식당에 들어가서 모듬전을 시키고 곤드레밥과 올챙이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1: 예, 정선은 또 맛있는 여행이 중요하죠.
0: 네, 그렇죠. 특히 5일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요. 마음 놓고 여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곤드레밥은 양념장과 궁합이 환상이었고요. 또 올챙이 국수는 옥수수를 갈아서 만들어서 담백하고 건강식이고 맛도 좋아서 먹게 되는 맛입니다.
1: 예, 오늘은 정선 아리랑 열차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오늘 안내해 주신 곳의 접근성은 모두 괜찮은 곳인가요?
0: 네, 괜찮습니다. 무장애 여행지라 접근성 괜찮고요. 중간중간 화장실이 많아서 걱정할 필요 없고요. 또 2일과 7일 주말과 휴일에 정선 아리랑 열차가 운행이 됩니다.
1: 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보통 눈으로 작품을 감상하죠. 하지만 예술을 만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지금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전시인데요.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화가 유영국의 작품 세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시요, 평일 낮 시간에도 줄을 서서 이동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정도로 관람객이 붐빈다고 합니다. 유영국 화백이 워낙에 대가이기도 하지만 이번 전시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작품과 함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시장 안에 들어서면요, 나무향, 흙내음, 풀과 꽃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고 해요. 이 향은 유영국 화백의 손자인 유승협 씨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느꼈던 기억을 바탕으로 나무 냄새, 흙 냄새, 또 화구에서 느껴졌던 어떤 묵직한 느낌 등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향기를 통해 작가의 공간과 시간을 상상해보는 전시. 눈에 보이는 걸 넘어 향기로 예술을 만난다는 점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자, 이 전시 10월 25일까지 계속된다고 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정보, 관람료가요, 무료입니다. 자, 7월 31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미술관역 동물원 OST 중에서

안녕하세요.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센터장 김기현입니다.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나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각장애인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각장애인의 마음의 비전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 사회에서 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이 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장애인분들과 지역사회나 학교, 직장 이런 데 기관 큰 그런 회사에 장애인 지계성 교육도 다니기도 하고요. 녹음 도서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한 달에 한 번 또 배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 우리 시각장애인분

였습니다. 학교나 단체 등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시각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키오스크 이용이나 경제적 접근성 문제 등의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요즘 뭐 이제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회적 관심사에서 손해당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시각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접근성이 더욱 뭔가 좀 촘촘하게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로콜리 너마저가 부릅니다.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도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이 7월

0: 31일입니다.
1: 네.
0: 네. 와, 진짜 시간 빠른데요.
1: 그러니까요.
0: 여기서 질문. 달력을 보지 않고
1: 네.
0: 오늘의 7월의 마지막 날인지 알고 계셨어요?
1: 아, 사실 진짜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이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0: 사실 저도 그래요.
1: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요일은 아는데 며칠이었지? 계속 핸드폰 봐야만 또 기억이 납니다.
0: 지금도 모르겠어요.
1: 오늘은 이제 저희가 또 7월 31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또
0: 그러니까 아는
1: 기억을 했죠.
0: 거지만.
1: 네.
0: 네. 아, 하여튼 요즘, 근데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다
1: 너무
0: 그럴 것 같아요.
1: 다들 정신없이 사시는 것
0: 그냥
1: 같아요.
0: 금요일이랑 월요일 정도 기억하는. 자,
1: 몸으로
0: 오늘,
1: 기억하는.
0: 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어떤 곡을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진짜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 7월의 마지막
0: 네.
1: 날이고요. 천문학적으로 여름이 이제 하지인 6월 21일경부터 시작해서 9월 22일경에 끝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기상학적으로는 6월 1일부터 시작하고 8월 31일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렇게 치면 이제 공식적으로 여름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살짝 여름이 가는 게 아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을 덥지만 그럼에도 좋아하게 만드는 여름밤의 선선함, 약간 풀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들 준비해봤습니다.
0: 근데 확실히 근데 예전에 비하면
1: 네.
0: 너무 더워서 약간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냥
1: 네.
0: 밤이.
1: 예전에는 여름 젊은이들은 그래도 여름을
0: 아,
1: 좋아했는데,
0: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1: 근데
0: 밤.
1: 요즘은 젊은이들도 여름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0: 아, 왜 아니겠습니까? 약간 동남아 같은 느낌?
1: 네,
0: 그냥 너무
1: 종종.
0: 힘들다, 약간 이런데.
1: 네.
0: 그런데도 오늘 여름밤을 뭔가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일까요?
1: 네.
0: 어떨까요?
1: 이
0: 예.
1: 점점 외면받는 여름이 조금 불쌍하게도 느껴져서 오늘은 좀 여름밤의 낭만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노래들
0: 오,
1: 준비했고요.
0: 좋습니다.
1: 네,
0: 예.
1: 첫 곡으로는 1990년도에 MBC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탔던 권성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강변가요제가 1979년에 시작돼서 2001년에 끝이 났는데요. 매년 한여름인 7, 8월에 열렸었거든요. 이 권성연이 대상을 탄 곡도 정말 한여름밤에 잘 어울리는 노래여서 준비했습니다.
0: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는 진짜 어떤 이런 가요제
1: 네.
0: 막 이런 것들 TV에서 해줬던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요즘은 그냥 아예 못 보잖아요.
1: 요즘에는
0: 없잖아요.
1: 네, 공연장에 가야만 뭔가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진짜 이런 데서 대상 받고 이러면 막 가요 톱텐에도 오르고 막
1: 네.
0: 이랬던 것 같은데 그죠?
1: 네.
0: 스타가 되고
1: 맞아요.
0: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진짜 요즘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정도? 네.
0: 아, 그렇구나. 예. 권성현 씨가 어때요? 그때 완전 스타였겠네요, 그러면. 대상 받았으면.
1: 그렇죠. 이 권성현 씨가 이 대학가요제에 참여했을 때가 이제 당시에 고려대 불문과 4학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을 타고 이제 바로 이듬해 데뷔 앨범 난 그랬던 것 같아요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권성연의 목소리를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거는 이 데뷔 앨범보다 만화 영화 주제곡들이었는데요.
0: 네? 만화영화?
1: 예,
0: 예.
1: 영심이의 오프닝곡 해바라는 곡도 있고요. 엔딩곡인 알고 싶어요. 이 곡들은 이제 권성연이 직접 쓰고 불렀던
0: 세상에.
1: 곡들이고, 예, 제가 기억하는
0: 저
1: 곡은
0: 기억하는데.
1: 예, 92년에 방영했던 그 피구왕통키 오프닝곡, 그 곡의 목소리 주인공입니다.
0: 피구왕통키 이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불꽃쇼
1: 예.
0: 전혀 몰랐네요.
1: 아침해가 달리는 이런.
0: 아침해가
1: 맞아요.
0: 빛나는
1: 그거 있습니다.
0: 끝이 없는
1: 네.
0: 바닷가 맑은 공기
1: 어머.
0: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여기까지 할까?
1: 가사를 다
0: 제가
1: 기억하고 계시네요.
0: 신기하게 가사를 몇번 들으면 다 기억해요.
1: 어머나.
0: 영어 빼고.
1: 깜짝
0: 전혀
1: 놀랐습니다.
0: 몰랐어요. 예,
1: 네,
0: 신기합니다.
1: 진짜로 이렇게 기억하실 정도로
0: 네,
1: 피구왕통키나 뭐
0: 기억하죠.
1: 영심이 주제가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권성연의 목소리는 이 주제가들로 좀 친숙하게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명랑하고 좀 힘찬 느낌을 가진 목소리였어요.
0: 맞아요.
1: 네, 오늘 들어볼 곡은 이제 권성연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권성연이 직접 작사,
0: 야,
1: 작곡까지 했고요.
0: 네.
1: 이제 30년이 넘은 곡인데 들어보시면 이 리듬이나 멜로디가 굉장히 세련된 재즈의 그런 느낌을 담고 있어서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곡이고요. 네. 이런 연주나 이 소리들은 좀 재즈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또 권성현의 목소리 자체가 너무 맑고 청아해서 이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느낌은 좀 발라드 곡의 느낌이 나거든요. 이 곡은 또 2005년에 브라운 아이즈의 나얼이 또 리메이크를 했었는데요.
0: 아, 그래요? 네. 네.
1: 이 나얼은 이 곡을 조금 더 소울 장르로 편곡을 해서 불렀고요. 이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을 지금 와서 좀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한국적으로 이 미국의 세련된 재즈 발라드를 들려왔구나. 그런 선구자적인 음악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야말로 진짜 여러 매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보컬리스트로서도 작곡가로서도. 자, 한번 들어보죠. 권성현 씨가 부릅니다. 한여름밤의 꿈.

0: 근데 또 통키 생각하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또 너무 다른 분 같아서.
1: 네.
0: 야, 진짜 멋집니다. 예. 거기다 또 나얼 씨까지 이걸 불렀다니까 한번 또 그 곡까지도 저는 끝나고 찾아보고 싶네요.
1: 네, 나얼 씨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네. 먼저 들으실 곡은 빌리 홀리데이의 블루문이라는 곡입니다. 사실 블루문이라는 이름이 어떤 달의 색깔이 파란색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1: 왜 그렇대요? 왜?
0: 그러게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Once in a Blue Moon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좀 불운한 드물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라는 또 표현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네.
0: 근데 또 예전에는 사람들이 달과 별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핸드폰 대신에 이제 좀 달이랑 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하는 그런 노래들, 시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 34년도에 쓰여진 이 블루문이라는 곡도 이 하늘에 뜬 블루문을 보면서 나의 외로움, 나의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곡이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도 불렀고 네킹 콜, 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수많은 가수들이 이 블루문이라는 곡을 불러왔는데 오늘은 목소리에서 외로움과 사랑을 향한 어떤 희망이 좀 동시에 느껴지는 빌리 홀리데이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네.
0: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이제 탑 로더라는 그룹의 댄싱 인 더 문나이트.
1: 명곡이죠.
0: 네. 네. 이 곡이 또 1972년도에 이제 킹 하베스트라는 그룹의 댄싱 인 더 문나이트를 이제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이제 두 곡 다 모두 시작할 때 같은 이제 소리들로 시작을 해요. 약간 달빛이 좀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좀 반짝반짝 거리는 소리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 약간 밝은 느낌이죠.
0: 네.
1: 디리리린
0: 맞아요.
1: 뭐 이런 느낌.
0: 근데 네. 사실 원곡이나 2000년도에 나온 이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나 사실 크게 그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탑로더의 버전이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곡 간의 시대적인 격차가 한 3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발전한 그 기술력 때문에 좀 탑로더의 버전이 조금 더 세련된
1: 아하.
0: 반짝거리는 달빛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들어보시죠. 빌리 홀리데이의 블루문, 탑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0: 아 좋네요. 다음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네 이번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1889년 작품 별이 빛나는 밤 스테리 나잇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래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곡 들어보려고 해요. 네. 이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린 게 여름, 6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흐가 정신병원에서 여름밤을 바라봤을 때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유독 별이 되게 크게 박혀 있거든요. 이제 돈 맥클린이라는 가수가 평소에 고흐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고흐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보다가 네. 고흐는 미친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자신이 음악으로 이제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해요. 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역시 오늘 첫 곡에서 들었던 것처럼 1985년 강변가요제 은상 수상곡인데요. 이제 이 곡은 어릴 적에 모두가 좀 여름밤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추억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고요. 이 하얗게 별빛 내리던 그 여름밤을 추억을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좀 추억이 가득한 여름밤이 다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조금 씁쓸한 마음도 같이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이 반짝이는 별빛을 이제 피아노 연주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에도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보죠. 돈 맥클린의 빈센트,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0: 네,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츠고 뮤직. 오늘은 여름을 좋아하게 만드는 여름밤의 선선함, 또 나른한 여유로움이 담긴 곡들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도 두 곡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네. 먼저 여름이 가진 어떤 상실, 슬픔을 노래한 라나델레이의 Summertime Sadness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라나델레이라는 뮤지션이 새드팝, 약간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팝음악의 어떤 대표 주작격인 그런 여성 뮤지션인데요. 이 2012년에 발표한 Summertime Sadness라는 곡은 이제 잃어버린,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 이 가사에서 이제 그래서 여름밤 달빛 아래서 춤추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게 좀 낭만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친구를 잃고 나서 이제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어떤 몸부림 같은 모습으로
0: 너무 슬퍼서.
1: 묘사가 되고 있고요. 라나델레이의 이 슬픈 팝 음악에 이어서 들어볼 곡은 2001년에 결성된 프랑스 전자음악 듀오 M83의 미드나잇 시티입니다. 지금은 이제 원맨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팀의 이름 M83, 영어로는 M83라는 이름이 이제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은하 중에 메시의 83이라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0: 이 실제 있는 별 이름이에요?
1: 네. 이 나선 은하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팀이 굉장히 우주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리들을 잘 만들거든요. 이 오늘 들어볼 미드나잇 시티라는 곡은 이제 여름밤에 좀 차를 타고 질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폭발력? 약간 에너지가 넘치는 곡인데,
0: 사진 찍힙니다. 큰일 나요?
1: 그렇습니다. 과속은 주의해서 네. 여름밤에 이제 좀

0: 어딘가 이동하실 때 이 곡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라나 델레이의 Summertime Sadness 그리고 M83의 Midnight City까지 이어서 들을게요.

0: 그러네요. 진짜 뭔가 좀 달리고 싶다.
1: 네.
0: 차는 없지만 제가.
1: 저도 면허도 없지만 달리고 싶습니다. 네.
0: 그냥 그 마음은 되게 있다.
1: 네. 네.
0: 뭔가 좀 신나는 느낌이 들고요. 아 슬프다.
1: 네.
0: 자 다음은 누구의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일본 드라마 롱베케이션의 OST로 쓰인 캐그넷의 Deeper and Deeper라는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기무라 타쿠야 그리고 야마구치 토모코라는 일본의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던.
0: 기무라 타쿠야 그 엄청 미남 배우로 알려진 그죠?
1: 원빈을 닮았다고 또 유명했던.
0: 원빈이 닮지 않았을까?
1: 맞아요. 정확히는 원빈이 닮은 그쵸. 배우입니다.
0: 나이가 더 있으시죠?
1: 맞아요.
0: 네.
1: 이 드라마가 이제 당시 방영했을 때도 시청률 36%를 넘겼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명작으로 꼽혀서 많은 분들이 다시 보시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96년도에 나온 드라마이지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서 이제 30대 여성이 결혼을 하는 게 꼭 답이 아니라 꿈을 찾아가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0: 그것도 답이 아닌데.
1: 그렇게요.
0: 아 죄송합니다. 부정적 진행.
1: 네. 우리나라 드라마로 치면 좀 3순위를 좀 닮은 주제를 네네.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고요. OST도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를 이제 당시에 더 도쿄의 그 무더운 날들 속에 촬영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면 이 두 주연 배우가 굉장히 땀을 흘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곡은 또 한낮의 열기가 빠진 그 여름밤을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고요. 일본 드라마 노래지만 또 영어 가사로 쓰여져서 드라마랑 관계없이 그 종영 이후에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0: 네네. 바로 들어볼까요?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죠.
1: 네.
0: 드라마 롱 베케이션의 OST입니다. 카그넷의 Deeper and Deeper.

0: 오늘은 여름을 좋아하게 만드는 여름밤의 선선함, 뭔가 좀 나른한 여유로움이 담긴 곡들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노래입니다. 안 돼!
1: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이라는 곡 밤들. 준비했습니다. 네. 이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그룹은 이제 서울에서 라이브 디스코 음악을 좀 고집해온 그런 5인조 언더그라운드 밴드인데요. 이 멤버 중에 한 명인 이 드러머 김간지 씨가 요즘
0: 이름이 간지예요. 네. 김간지. 네.
1: 요즘 네. 너튜브에서 굉장히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2008년도부터 활동을 했는데 이 김간지의 활약 덕분에 요즘 이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음악도 굉장히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소울 디스코 헝크 장르를 좀 깊게 팠던 팀인데 이 숱한 밤들이라는 곡은 좀 발라드 곡 같은 그런 인상도 드는 게 이제 떠나가는 사랑에 대한 곡이거든요. 그대 없이는 지난 숱한 밤들 역시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좀 슬픈 정서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놓다, 내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방인데요. 추방, 석방할 때 쓰는 글자인데 방학할 때도 이 한자를 쓰죠. 놓을 방, 배울 학. 그러니까 배움을 놓는 기간이 방학이라는 거죠. 배움은 끝이 없고 인생은 학습 현장이라는데 가끔은 어른들도 방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노연하는 기간, 늘 하던 것을 잠시 그만두는 시간. 여러분께선 그런 기간을 계획해 두셨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애청자 윤종윤님께서도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죠? 잘 들으셨나요?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맘때가 방학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7말 8초, 7월 말과 8월 초에 피서를 가장 많이 떠났던 것 같은데 그 일정 맞추시느라 부모님들도 참 바쁘셨죠. 정작 부모님께서는 방학이 아니라 더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방학도 짧아져서 즐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진정한 방학 좀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언제나 그랬듯 음악여행을 떠납니다. K-POP의 모든 것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만수의 별, 달, 장미, 백합 이어서 버들피리가 부릅니다. 눈이 큰 아이.

별, 달, 장미, 백합, 김만수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버들피리의 눈이 큰 아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문광철님께서 노디,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처음 그 느낌과 지금이 변함이 없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우리 문광철님이야말로 변함없이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죠. 고맙습니다. 아마도 매주 토요일 이대화 평론가와 함께하는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사연 보내신 것 같은데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광철님. 정호식님께서는 지금 방송이 본방송인가요? 제 방은 몇 시에 하나요? 라고 글 올려주셨죠. 제가 답을 해드리기도 전에 이현유님께서 첫 방송은 아침 6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은 미리미리 보내시라고 정보까지도 주셨네요. 정호식님 또 이현주님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우 슬픔 그림 같은 사랑, 이어서 임수정입니다. 연인들의 이야기.

0: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의 음악들과 요즘 막 나온 핫한 곡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먼저 들으실 두 곡은 지난 시절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웃음까지도 주었던 노래들입니다.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개그맨 박명수의 탈랄라부터 전해드립니다. 애청자 박진경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곡은 2005년에 발표된 박명수의 개성이 고스란히 담긴 노래입니다. 2005년 당시만 해도 박명수가 앨범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인기에 지나치게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지만요. 이후에 보여준 그의 행보는 그가 얼마나 음악에 진심이었는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곡 만드는 작업도 꾸준히 했고요. 클럽 DJ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하죠. 오늘 들으실 탈랄라는 번안곡입니다. 스웨덴의 건터라는 가수의 띵동송이 원곡인데요. 오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같은 코믹한 가사로 중독성 있게 개설하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발매 당시 박명수 특유의 콧소리 섞인 창법, 또 파격적인 비주얼, 게다가 노홍철이 우정 출연한 개성 넘치는 뮤직비디오까지 화제였었죠. 함께 들으실 곡은 비음 섞인 독특한 목소리로 유명한 방송인 현영의 히트곡인 누나의 꿈입니다. 2006년에 발표된 이 곡은 현영의 데뷔곡이고요.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당당한 누나의 마음을 담은 댄스곡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그룹 오존의 히트곡을 비슷한 어감으로 유쾌하게 개사해서 인기를 끌었죠. 노래가 나왔을 당시 방송과 노래방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0년대 중반에 사랑받았던 재미와 인기 둘 모두 잡았던 노래들부터 듣죠. 박명수의 탈랄라 그리고 현영입니다. 누나의 꿈.
1: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대한민국 인기가요, 케이팝의 모든 것. 이번엔 요즘 막 사랑받고 있는 케이팝 두 곡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 연준이 솔로로 활동하면서 내놓은 노래 아이스크림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달콤한 사랑 노래는 맞는데요, 일정한 선을 유지하는 아주 쿨한 연인 관계를 그린 곡이죠. 너무 뜨거우면 녹고 급하게 먹으면 머리가 아픈 아이스크림의 특성을 연애의 온도에 비유한 노랫말이 재밌습니다. 연준은 곡의 안무에 직접 참여해서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동작이나 머리를 감싸주는 등의 모습으로 노랫말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준의 아이스크림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려드릴 곡은 5인조 걸그룹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입니다. 아련하게 울려 퍼지는 휘파람 소리와 관능적인 라틴 리듬이 돋보이는 곡이고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담은 이열치열 서머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더인 소연이 직접 가사와 프로듀싱에 참여한 노래고요. 발매되자마자 글로벌 인기를 누리면서 해외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이들만의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Give Me That Love 들어보시죠. 먼저 연준의 아이스크림, 이어서 아이들입니다. Give Me That Love.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재미와 인기를 사로잡았던 박명수의 탈랄라, 현영의 누나의 꿈 들으셨고요. 이어서 연준의 아이스크림,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집니다. 바이브 사진을 보다가 VOS입니다. 눈을 보고 말해요.

0: 스포트라이트는 비켜갔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는 확실히 사로잡은 노래를 소개해드립니다. 신샘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샘의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최근에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네. 이 노래 뭐지 하고 검색해본 곡 있어요?
1: 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제가 언어도 심지어 못 알아듣는 네. 중국 대만 음악인데요. 셴칭이라는 뮤지션의 네. 해피 해피라는 곡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0: 어떻게 검색하셨어요?
1: 요즘 SNS가 너무 네. 잘 돼 있어서 타고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제 대만에서는 가장 유명한 시상식인 GMA에서 대상을 또 수상한 뮤지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 요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0: 예. 예전에는 참 이 노래 어떻게 찾지 할 때 난감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네. 네.
1: 검색.
0: 그렇죠.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스피커에
1: 아 맞아요. 음악
0: 전화기를
1: 찾기.
0: 전화기를 갖다 대면은 음악 찾기가 네. 알아서 찾아주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1: 네. 요즘은 정말 뭐 대만 중국 어떤 나라 음악도 다 찾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동방신기가 2004년에 발표했던 정규 1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동방신기가 2011년에 본격적으로 2인조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제 5인조 보이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죠. 정말 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에서도 전설적인 기록들을 또 남겼었는데요.
0: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그때 일본 활동 시기에
1: 맞아요.
0: 그때 장면들이죠.
1: 이 당시에 주요 업적 하나만 이제 얘기해보자면 가요대상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신인상과 본상을 동시에 수상했고요. 일본에서는 또 오리콘 위클리 차트 1위를 무려 13번이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동방신기의 1집은 이제 아카펠라 그룹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1집 앨범도 이 아카펠라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음악으로 잘 담겨있는 그런 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앨범의 제목이랑 똑같은 트라이앵글이라는 곡이 이제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이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전개 그리고 또 뭐 클래식을 샘플링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굉장히 시끄러운 그 메탈 사운드를 집어넣는 나거나 이런 시도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아카펠라가 중심이 되는 믿어요라는 곡이었고요. 예. 앨범의 다른 수록곡들 역시도 좀 포근하고 감미로운 이 다섯 멤버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1집 앨범이 총 14곡이나 돼서 분량이 꽤 긴 편인데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 다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곡들마다 퀄리티가 좀 훌륭한 예. 편이고요. 그중에서 어렵게 오늘 골라본 곡은 리메이크 곡입니다. 이 모노의 넌 언제나 라는 곡을 동방신기가 재해석한 곡인데요. 이 원곡에서는 모노 멤버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목소리를 받쳐주는 키보드 연주, 기타 연주들이 만들어낸 좀 벅찬 느낌이 이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다면 네. 동방신기의 버전은 R&B나 댄스 쪽으로 이제 장르를 완전히 틀었지만 이제 원곡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0: 벅찬 느낌, 벅찬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내고 있고요. 원곡을 안 들어본 분이어도 이 동방신기의 넌 언제나를 들으면 동방신기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세련되게 자신들에게 어울리게 편곡을 했습니다.
1: 대한민국 인기가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모노의 원곡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0: 그렇죠.
1: 예, 그 노래.
0: 맞습니다.
1: 넌 언제나를 동방신기가 리메이크한 곡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0: 주말 잘 보내세요.

동방신기가 부른 넌 언제나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는데요. 원곡이 좋으니까 리메이크 될 때마다 다 좋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청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벌써 12시.

벌써 12시 청하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소개해드려야겠네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8월 첫날에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신선에게 평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선이 나타나서 돈과 명예는 줄 수 있어도 마음 편한 복은 하늘의 신선이나 누리는 거라 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이야기겠지요. 가끔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심심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하루가 어쩌면 가장 복받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별로 기억나는 일이 없으시다면 그만큼 걱정거리 없이 복 많은 한 달을 보내신 거겠지요? 이은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소설가 한강 작가의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중에서 담배가게 아가씨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노래를 하며 저렇게 크게 웃을 수도 있을까? 송창식이 기타 하나 메고 나와 노래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치면 나는 아무리 먼 데서라도 달려가 브라운관 앞에 붙어있곤 했다. 대학 시절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야 송창식이라고 대답해 좌중을 아연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상하의 노래, 꽃보다 귀한 여인, 가위바위보, 나의 기타 이야기, 선운사. 어떤 노래든 그는 넉넉하게 불러낸다. 노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해서 그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웃음을 얼굴 가득 커다랗게 머금은 채 나중에 내놓은 이 노래 담배가게 아가씨는 처음 들은 순간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들으면 웃음을 참을 수 없는 노래다. 이렇게 철두철미 유쾌한 그림이 눈앞에 활동사진처럼 그려지는 노래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시 들어보지 못했다.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에서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로 한 절의 끄트머리마다 이어지는 느긋한 방백들의 맛. 나는 한번 좋아하는 물건이 생기면 해지거나 잃어버릴 때까지 쓰고 마음에 든 CD는 100번도 더 듣고 한번 나에게 감동을 준 작가나 시인은 어떻게 변한다 해도 끝까지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송창식도 그렇다. 어렸을 때 두 팔을 허수아비처럼 활짝 벌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부르는 허허실실한 모습에 반해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춘기 땐 그 해벌쭉한 아저씨가 뭐가 좋아? 이상한 한복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 라는 친구들의 핀잔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제는 어쩌다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으로 여전히 바보처럼 커다랗게 웃으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피리 부는 사나이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네, 7말 8초, 7월 말에서 8월 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 시기지요.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이맘때가 되면 어딘가 그리워지는데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근대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골목과 밤바다가 있는 항구 도시 전남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목포는 1897년 개항을 한 이후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모여들며 번화했던 항구였습니다. 목포역에서 길 하나를 건너 10분 정도 걷다 보면 그 시절 흔적이 남아있는 근대 역사 문화거리가 나옵니다. 걷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붉은 벽돌 건물이 보이는데요. 과거 일본 영사관으로 쓰였던 근대 역사관 일관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개항 당시의 모습과 항일 독립운동의 기록들을 볼 수 있고 건물 뒤편에는 일제 말기에 파놓은 방공호도 남아있습니다. 1관에서 나와 조금 더 걸으면 근대 역사관 2관이 나옵니다. 과거 일제가 농민들의 토지를 수탈했던 그 유명한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인데요. 가슴 아픈 역사의 잔재지만 지금은 일제 강점기의 참상과 목포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발 228m로 그리 높지 않아서 쉬엄쉬엄 오르기 좋은데요. 노적봉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구 도심의 오밀조밀한 풍경과 목포 앞바다의 푸른 물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산바람을 맞고 있으면 한여름의 무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목포의 다른 곳을 좀 구경해 보시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남상규의 목포 가는 3등 열차, 그리고 이미자의 유달산아 말해다오.

홀차 삼등실에 홀로 앉아 더듬는 옛 추억은 철길처럼 아득하네.

유달산아 말해다오 이미자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그리고 남상규의 목포가는 3등 열차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의 모여행지는 역사가 있는 항구도시 목포입니다. 목포는 해질 무렵부터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낮 동안 근대 골목과 유달산을 걸었다면 저녁에는 바다 위를 건너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셔도 좋겠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유달산을 지나 바다를 가로질러 고화도까지 이어지는데요. 3.23km의 긴 구간을 이동하면서 목포의 산과 바다, 섬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가 있지요. 해질 무렵 유달산을 넘어 바다 위를 지날 때 창밖을 보면 하늘이 붉게 물드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다에 떠 있는 다도해의 섬들과 목포대교 뒤로 해가 넘어가는 모습이 아주 근사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건너 고화도에 내리면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밤바다 산책도 목포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평화광장 쪽에 있는 갓바위로 걸음을 옮겨보시죠. 오랜 세월 바닷물과 바람이 깎아낸 갓바위는 마치 두 사람이 삿갓을 쓰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밤에는 해상 보행교의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서 차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목포 여행에서 맛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목포의 명물인 쫄깃한 세발낙지나 여름 보양식인 민어회 한 접시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보셔도 좋을 겁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매력적인 항구도시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수첩 함께하시죠. 장윤정의 노래 목포행 완행열차, 남진의 니모신 목포항, 그리고 김수희의 남행열차 세 곡입니다.

0: 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7월 한 달간 수고한 우리 자신에게 좋은 노래 선물 어떠실까요? 자, 오늘도 이분께서 노래 선물 듬뿍 갖고 오셨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시간 참 빠르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단장님은 올여름 휴가를 가십니까?
1: 저는 사실 여름에는 이제 바닷가나 네. 네. 이런 유원지 쪽에서 녹화를 많이 해요.
0: 그렇죠.
1: 네. 그게 휴가입니다, 저는.
0: 아, 그건 다르죠.
1: 그래서 또. 비면은 쉬입니다, 저는.
0: 아, 어디 안 가시고.
1: 휴가철은. 그게 휴가죠, 저는.
0: 그러면 사모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1: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0: 아, 그게 관습이 돼서.
1: 몇십 년 그러다 보니까.
0: 아, 이제 익숙해져서.
1: 본인 괜찮군요. 스스로가 어디 가는 걸 귀찮아해요, 지금.
0: 아, 사모님도.
1: 네, 성격상. 아. 뭐 어디 갑시다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0: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두 분이 이제 이제 네. 댁에서 쉬시면서.
1: 근데 뭐 저희는 또 나름대로 또 둘이 즐기는 게 또 있어요. 뭐 그래서 네. 새로운 영화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꼭 가서 같이 가서 보고. 네.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좀 먹기도 하고.
0: 아, 그게 최고죠. 네. 맞아요.
1: 지금 나가면 고생해요.
0: 맞습니다. 예. 저희는 많이 느낍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그래도 여행을 좀 이렇게 떠나나 봐요.
1: 그렇습니다. 사실은 계절상 요즘 뭐 진짜 아우 나 어디라도 그냥 후쩍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2주 동안은 네. 그러니까 노래로 떠나는 해외 여행
0: 거창하네요.
1: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노래로 네. 떠나는 해외 여행.
1: 네.
0: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은 가요만 들려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합니까? 팝송.
1: 우리 가요 중에서도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나 외국의 그 유명한 도시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가 꽤 많습니다.
0: 그렇죠.
1: 네, 꽤 많아요.
0: 그런
1: 예, 노래를 들어보면 네. 훌쩍 떠난 그런 느낌이 충분히 오실 겁니다. 예.
0: 그 지명이 나올 때 그 지명 그 도시에 대한 묘사도 나올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0: 풍경도 있고.
1: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0: 가사를 음미하면서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1: 네네네.
0: 자, 비행기 타는 기분 좀 내봐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 그렇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정말 각광받는 그런 곳입니다.
0: 예.
1: 하와이로 한번 가봅니다.
0: 아, 가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저는.
1: 못 가보셨어요?
0: 가보셨어요? 당연히 가보셨겠죠?
1: 이제 거기... 한번 이제 그 녹화 때문에 갔었습니다.
0: 하와이 교민 또 네. 위문 또 그렇죠. 공연.
1: 예. 아. 근데 패티 김의 하와이 연정이라는 노래.
0: 하와이 연정.
1: 아, 이 노래 아주 딱 들으면.
0: 예.
1: 그 바닷가에 앉은. 근데 하와이 그 해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그냥 그렇게 짧아요, 그냥 이렇게.
0: 근데 하와이도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1: 말은 그런데 제가 가는 하와이 그 거기는 그렇습니다.
0: 아, 예, 예.
1: 근데 이게 이제 67년도에 발표됐는데 네. 주동진 작사 작곡 기록윤 선생님이 했어요. 동명의 그 영화가 있어요.
0: 네.
1: 하와이 연정이라고.
0: 주제가군요.
1: 주제가를 썼어요.
0: 네.
1: 사실은 그 남녀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이제 주제로 썼는데
0: 하와이를 배경으로 했나 봐요.
1: 그렇죠. 예.
0: 그럼 하와이 올로케입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설마 뭐 우리나라 단 해변에서 찍지는 않았겠죠.
1: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간주나 이게 반주가 되게 그 심플해요. 가벼우면서
0: 예.
1: 그러니까 뭔가 잡다한 악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쿠스틱 기타하고 건반으로 해서 이렇게 연주가 들어가.
0: 하와이에도 기타 있잖아요.
1: 그럼. 그렇죠. 하와이인 기타.
0: 네.
1: 그것도 들어가 있고.
0: 예.
1: 그래서 그게 딱 들으면 그냥 바로 여긴 바닷가다 네.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0: 네. 하와이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풍경도 보셨겠지만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1: 사실 거기는 그 다들 그렇겠지만.
0: 네.
1: 일몰이 너무 아름다워.
0: 아, 일몰이.
1: 일몰이 너무 아름답고. 아,
0: 사진은 많이 봤어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와이키키 비치.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잘 꾸며진 리조트.
0: 네네.
1: 그리고 푸른 바다, 야자수 뭐 이런 네네. 거. 그 다음에 그 알로하라는.
0: 알로하.
1: 네. 네. 인사 있잖아. 훌라춤.
0: 훌라춤.
1: 네. 그 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또 칵테일 술이죠. 네.
0: 아, 그렇죠.
1: 그걸 빠질 수가 없습니다.
0: 뭔가 펀치 같은 거.
1: 네, 네. 아우 너무 좋아요.
0: 많이 드셨겠네요.
1: 네, 네.
0: 그 하와이나 그 와이키키가 얼마나 그 동경의 대상이었는지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그런 이름을 차용한 지명 뭐 그 업소들이 많았어요.
1: 많아요.
0: 부곡 뭐. 하와이라든가. 그 와이키키라는 그 지명을 쓰는 뭐 업소들 많았어요.
1: 많았어요. 많았고 아 부곡 하와이 거기 진짜
0: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1: 창녕에 있는 거죠. 창녕.
0: 예, 예. 예. 부곡하고 창녕이 가까이 있습니다.
1: 부곡 하와이가 그 창령에 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아, 그렇군요.
1: 그 안에 다 옛날에 거기서 예. 막 쇼도 하고 막 굉장히 컸었어요.
0: 아,
1: 신혼여행 근로 갔었다니까.
0: 맞아요. 네. 한때 최고의 인기.
1: 지금은 거의 뭐 거의 아. 문을 닫은 상태.
0: 거기도 공연을 좀 해보셨습니까?
1: 연주를. 아, 옛날에 뭐 남진 씨도 거기서 해봤고 거기 서커스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0: 아,
1: 옆에서는 바로 또 온천을 하고.
0: 정말 아주 네. 그 최고의 그 인기 장소였죠. 예. 자, 이어서 가볼 곳은 어디입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번은 애리조나로 갑니다.
0: 애리조나.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네요.
1: 네. 명국한 씨가 불렀는데 애리조나 카우보이라고 네. 1995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호승 작곡, 우리 김부혜 선생님이 작사를 했어요. 이거 사실은 폴카 리듬이거든요.
0: 예, 예.
1: 애리조나 카우보이.

0: 벌써 나온 지 70년이 됐네요. 노래가.
1: 그렇죠. 정말 명쾌한 그런 리듬의 노래죠.
0: 폴카 리듬. 네. 애리조나는 그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주인데 그 이미지가 뭐 사막이나 협곡, 뭐 광활한 자연 풍경이 떠오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 애리조나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만든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1: 이제 뭐 사실 그때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이 주둔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팔군 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알려졌을 때인데 팝송이나 뭐 서부 영화, 카우보이 뭐 이런 것들의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볼 수가 있죠.
0: 아무래도 카우보이 이미지.
1: 그렇죠. 그때 당시 젊은이들은 그 의상도 뭐 가죽 바지나 뭐 이런 거 모자 쓰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0: 아, 그랬군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1: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0: 아, 그랬습니까?
1: 네, 가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뭐 우리 그랜드 캐니언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그 국립공원 너무 유명하잖아요.
0: 그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이 애리조나 주에 있나요?
1: 그렇죠. 오. 그래서 그 협곡 아래로 그 내려가는 그 트레킹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헬기 그 투어 뭐 또 이런 게 너무 욕구가 깊으니까 그리고 뭐 콜로라도 그 강의 래프팅 이런 게 뭐 아주 환상적인 거죠.
0: 그랜드 캐니언이 당연히 이제 최고의 그 인기 관광지겠지만은 요즘은 모뉴멘트 밸리인가요?
1: 네, 모뉴멘트
0: 세도나라고 하는 그 사진으로 보면은 그 외계 행성처럼 보이는 아주 신비로운 뭐 굴 같은 데도 있고
1: 화성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0: 거기 애리조나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쯤 또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자, 노래로나마 한번 상상 여행을 해보시죠. 패티김의 하와이 연정, 명곡환의 애리조나 카우보이.

0: 아리조나 카우보이, 명곡헌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하와이 연정, 패트김이었습니다. 자,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은 노래로 해외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처음으로 가본 해외여행지가 어디였나요?
1: 저는 일본 그 오키나와 해변을 한번 가봤었어요.
0: 아, 저도 일본이었는데 저는 큐슈 쪽이었습니다. 예, 아, 오키나와 네. 어떻게 신혼여행을 그리 가신 건가요?
1: 아닙니다. 그냥 그 지인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0: 그랬었군요.
1: 아, 근데 해변이 너무 조용하고 예.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0: 거기도 이제 일본 본토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1: 네, 물도 맑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게 참 생뚱맞은 얘기인데 예. 좀 화가 났었어요.
0: 왜요?
1: 너무 평온하고 아름다우니까
0: 질투였나요?
1: 아니면? 우리나라 왜 36년 동안 막 그 이런 거 있잖아요.
0: 강점기.
1: 나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럴 때도 여긴 이렇게 평화로웠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0: 어찌 보면 오키나와의 역사도 옛날 우리가 이제 강점당해서 국권을 빼앗겼듯이 네. 어찌 보면 이제 일본 본토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문화가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민족, 인종도 살짝 다를 수 있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거기도 어찌 보면 그 주권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 예. 거기 가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가 뭐 오키나와의 저중명, 거기 저 해수욕 하다가 다쳤잖아요, 제가.
0: 아이고. 아이고. 지금 괜찮으시죠?
1: 네네, 괜찮습니다.
0: 자, 이번에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홍콩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0: 예.
1: 금사양 씨의 홍콩 아가씨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0: 홍콩 관련 노래도 꽤 많지 않습니까?
1: 많아요. 예. 많은데 이제 그 1954년도 도미도 레코드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향항 뭐 이래가지고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0: 향항 저는. 아가씨.
1: 네네.
0: 향항이 이제 홍콩의 한자식 표기죠.
1: 네.
0: 그래서 옛날에 향항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손노원 선생님 작곡, 작사, 네. 그다음에 작곡은 이재호 선생님 작사. 그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뭐 네. 인도 향불 등 외국 지명 그 이국풍 활용곡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0: 손노원 작사가.
1: 네네네.
0: 예. 이 노래도 아리조나 카우보이처럼 어떤 이국적인 노래 열풍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은 그 1950년대 한국에서는 네. 홍콩이 우리 되게 화려했잖아요.
0: 네.
1: 그 자유로 무역 도시 뭐 이런.

0: 거. 그 영화, 뭐 쇼핑, 야경 그런 상징으로 이제 인식이 됐는데, 아, 나는 홍콩 보면 그 영화 생각을 많이 나요.
1: 홍콩 영화가 뭐 최고의 전성기였던 시절이 있었죠.
0: 그, 네, 그래서.
1: 80년대, 90년대.
0: 우리나라에 비교를 하면 너무 일단 화려하다. 뭐 이런 느낌이 확 들고.
1: 뭐 영웅본색 몇 번 보였습니까? 시리즈 뭐 1, 2, 3가 있죠.
0: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보면 주윤발, 유덕화, 네, 뭐
1: 장국영.
0: 장국영 뭐 그죠?
1: 4대 천왕 막 있잖아요. 네.
0: 아, 그리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1: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0: 네. 그때 당시 왜 나무 이쑤시개 한 번씩 안 물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1: 성냥개비 물고 질겅질겅. 네. 라이터 불 막 이렇게 빨아들이고.
0: 그렇습니다.
1: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홍콩 영화가 이렇게 사그러들었을까 의문이기도 합니다.
0: 그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1: 예, 예. 네. 좋은 감독들이 많았는데요. 배우들도
0: 맞습니다.
1: 그렇고. 지금 뭐 이제 한류가. 네, 전 세계를 또 이렇게
0: 탑이죠, 탑.
1: 예.
0: 탑입니다.
1: 자, 이번에 홍콩 여행 다녀오시죠. 금서양의 홍콩 아가씨.

0: 홍콩 아가씨, 일명 향항 아가씨, 금사양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참 오래전 노래였는데, 아, 그 당시에 정말 그 어떤 이국적인 분위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 잘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신재동 단장님도 홍콩 다녀오셨겠죠?
1: 아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0: 아, 못 가보셨어요?
1: 그래서 올 겨울에 이제 우리 녹화 비수기 때 올거리 한번 가보려고.
0: 아, 사모님과.
1: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죠. 홍콩에도 정말 그 작지만 그 안에 좀 볼만한 것
1: 다녀오셨어요?
0: 꽤 있거든요. 예, 아주 오래전에 한번 집사람이랑 갔다 왔는데 거기 뭐 침사추이라든가 빅토리아 뭐 전망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볼만한 한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크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1: 네. 예.
0: 어,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단장님은 신혼여행은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은 별로 없었죠.
1: 그 저희들 어렸을 때는 결혼을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 했는데
0: 일찍 하셨네요.
1: 그때가 제가 음악 보컬 그룹 할 때잖아요.
0: 아.
1: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거든요.
0: 아, 네. 돈이 별로 없을 때.
1: 정말 돈이 없을 때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1: 그게 사실은 어떻게 좀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집사람이 배가 부르는 거예요.
0: 아, 그래서 결혼식을 그래서
1: 얘들아,
0: 치를 수밖에 없었
1: 빨리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혼식 할 돈이 없어요.
0: 아.
1: 그래서 앰프하고 기타를 팔았습니다.
0: 하, 정말 쓰라린 기억이군요.
1: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서 해야 될 얘기인데.
0: 그러니까 아끼던 앰프와
1: 그때 당시 다 팔았어요.
0: 예. 아니 생계수단이잖아요. 생계수단.
1: 그러니까요. 뭐 근데 식은 올려야 되고 배는 불러오고 하니까. 그래서 팔았는데 그때 당시 돈이 얼마 나왔냐면 80만 원이 나왔어요.
0: 뭐 낙원상가에 파셨습니까?
1: 낙원상가에서 팔았죠.
0: 예예.
1: 예. 그걸로 결혼식을 하고 돈이 이제 없잖아요.
0: 그래서 축의금 들어오고 보니까
1: 그래서 축의금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또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전 제주도 뭐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집사람 달래가면서 속리산을 갔습니다.
0: 속리산. 속리산 좋죠.
1: 속리산 가서 가는 첫날 밤부터 싸우고
0: 아니, 산에 전기를 이렇게 듬뿍 받아오셨는데.
1: 아유, 진짜. 그때 생각하면.
0: 아유, 가끔 그 얘기하시면 웃으시겠어요?
1: 그럼요. 사모님하고. 짠하면서도 그 끝나면 왜 피로연 같은 거 하잖아요.
0: 네네.
1: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도망가듯이.
0: 아, 예.
1: 그 영업용 택시 하나 대절을 해가지고 하루. 아, 그래서 그냥 갔죠. 친구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0: 정말 그 시절에 힘들었던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었겠지만 지금은 막 떠올리면서 웃을 수 있는.
1: 그런데 아닌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6개월 놀러 왔어요.
0: 아.
1: 갔다 와서.
0: 네.
1: 저 신혼인데 놀았어요.
0: 아이고야. 아니 기타하고 앰프가 없으니까.
1: 악기가 없으니까.
0: 그러니까 말이죠.
1: 네.
0: 참 난감했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하시면서 참 많이 다니셨을 텐데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요?
1: 저는 출장.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제일 강한 한 27, 8년 전인데 파라과이를 갔다 왔어요. 파라과이.
0: 아, 그래요.
1: 완전히 반대쪽이잖아요.
0: 거기 한번 가보기도 힘든 곳이잖아요.
1: 힘들어요.
0: 지구 반대편.
1: 거기 뭐 그때 당시 LA 가서 들렸다가
0: 기름 갈아타야 넣고 됐죠, 비행기를.
1: 저 브라질 들렸다가 브라질에서 또 기름 넣고 파라과이는 가는 건 그런 여정인데 비행기 안에서만 거의 한 30몇 시간 앉아 있었어요.
0: 아주 인상에 깊게 남으셨군요.
1: 아, 거기가 이제 높은 지역이잖아요.
0: 고지대죠. 예.
1: 거의 40도를 육박을 해요.
0: 거기가 안데스 산맥 있는데.
1: 예, 예. 근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0: 아,
1: 습도가 없어서.
0: 아, 그렇군요. 아주 건조하군요.
1: 그 나라 사람들은 낮엔 다 자요. 더운 나라들이래서.
0: 스페인은 뭐 시에스타처럼.
1: 거의 안 보이다가 밤 되면 이제 나와서.
0: 아,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해외 또 여행기를 간간히 듣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노래 들어봐야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준비한 노래는 우리 현인 선생님의 인도의 향불이라는 노래.
0: 인도로 가는군요.
1: 네, 1954년도에 우리 손노원 선생님이 이런 곡 참 많이 쓰셨네요. 전원승 작곡 똑같아요. 갠지스강, 그러면 파고다, 사원, 뭐 향불, 뭐 이런 거
0: 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1: 다 들어가 있어요.
0: 예.
1: 인디아 처녀 등 뭐 인도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가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0: 예. 네. 아주 신비롭고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도 느껴지는
1: 그렇습니다.
0: 그런 곡인데요. 자, 그러면은 현인의 인도의 향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신재동 단장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해가 지고 난 자리에 밤이 찾아오지만 그 어둠도 가만히 머무르진 않죠. 새벽을 향해 자리를 비켜주고 밝음이 다시 우리를 채웁니다. 살다 보면 이미 저문 시간에 마음을 둘 때가 있기도 한데요. 시간은 늘 다음 빛을 향해 흐르고 있는 거죠. 이제 7월이 저물고 8월이 다 왔습니다. 시간이 스스로 빛을 데려오듯 우리도 그 흐름 위에 발을 얹고 언제나처럼 기운차게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박경훈이 작곡하고 피아노로 연주한 곡 이용원의 피리와 함께합니다. 별빛 항해.

오늘 첫 곡 별빛 항해 이영훈의 피리와 박경훈의 피아노였습니다. 고요한 새벽을 천천히 밝히는 별빛처럼 마음도 한결 맑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산이라 무더위도 아랑곳 없이 깨끗하고 높은 자태 당당하시고 온느리 불볕더위 무릅쓰고서 소매자락 펄럭이며 나서는 유람. 말 내려 삼나무길 지나가자니 물 맑고 바윗돌도 깨끗하여라. 명승탐방에서부터 시작이거니 구불구불 앞길을 헤쳐가 보세.

조선시대 김창협의 시, 좌태충의 진이 천인강, 탁족 만리류를 운자로 삼아 유람의 전말을 기술하다. 열수 가운데 첫 번째 시였습니다. 태충은 중국 진나라 문장가 좌사의 다른 이름. 진의 천인강, 탁족 만리류는 태충이 옛일을 인용해서

풍경이 펼쳐질지 나머지 아홉 수의 시가 기대되는 첫 번째 시였습니다. 전인평 작곡 검은고대금 이중주 금강산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연주입니다.

더문고와 대금이 함께 들려주는 금강산의 아름다움 감상하셨습니다. 전인평작곡 거문고 대금 이중주 금강산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경기 산타령 압산타령 황영주 윤평화 박상욱과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경기 산타령, 앞산 타령, 황용주, 윤평화, 박상옥과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황병기 작곡의 침향무, 황병기의 가야금과 아내란 장구반주로 이어가시죠.

가야금과 장구가 빚어낸 깊고 은은한 울림 함께 하셨습니다. 황병기의 가야금과 아내란의 장구로 침향무까지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노래로 남녀가 함께 부르는 태평가가 있어요. 태평가 노랫말은 조선시대 성수침의 시조시를 가사로 하는데 원래 시와 노래를 부를 때가 조금 다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여기저기 다 태평화 시절이라는 건데요. 처음에 나오는 말 이려도는 노래에선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곡 태평가 다음 사설입니다. 요지 1월 2호 순지 건곤이라 요임금의 시간과 순임금의 공간이란 말인데요. 두 임금은 옛날 중국에서 이상적인 정치를 펼친 왕들입니다. 요순을 묶어서 요순시대가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이 되기도 했죠. 이어지는 마지막 사설입니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 태평가는 반주가 다른 가곡들과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원래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데 태평가는 검은 고 독주로만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럼 가곡 태평가를 김경배와 김월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가곡 태평가 김경배, 김월하의 노래로 만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마리 혹은 단서라는 의미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 시대에 우리 전통악기들이 나아갈 방향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해보고자 2004년에 결성된 국악그룹 클로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타임 터널 이어가시죠.

타임터널 클루의 연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8월부터는요 국악의 향기가 더 많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말은 줄이고 음악 위주로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우리 국악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전통부터 창작, 퓨전과 신청곡까지 다양한 곡들을 더 많이 아낌없이 채워드릴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 국악의 향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자락의 연주와 노래 준비했는데요. 스스로 즐기면서 하는 음악이란 뜻으로 국악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담아내는 국악 창작 그룹의 연주입니다. You and I 노다가세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요즘은 여름 휴가를 예전처럼 7월 말, 8월 초에 꼭 잡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맘때 떠나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빽빽했던 도시가 좀 헐렁해진 느낌이거든요. 휴가를 떠나신 건지 아니면 다들 실내로 피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놀이터는 매미들이 주인이고 도로비 자동차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근데요, 도로에 작은 여백이 참 많은 걸 달라지게 하네요. 옆차, 앞차와 괜한 신경전도 안 하게 되고 북적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결 여유롭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지 않는 8월의 시작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8월의 첫날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진짜 아니 벌써를 외치게 됩니다. 벌써 8월이란 얘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름 휴가 떠난 분들 계시죠? 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또 도로를 보면 느낌상 많이 떠나셨구나 싶습니다. 차가 많이

부럽거든요. 거리가 꽤 한산하죠. 그래서 운전하는데도 여유가 있고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휴가 떠나신 분들은 휴가지에서 행복하시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또 좋은 음악과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스타들의 데뷔 시절 이야기와 음악을 들어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이어서 러브홀릭입니다. 러브홀릭.

0: 오롯이 자기만의 색깔로 빛나던 스타들의 청량한 시간을 만나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0: 누구나 데뷔 시절, 초보 시절에는 풋풋하고 좀 어설픈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이대화 평론가가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그런 느낌 없이 프로의 향기가 진했던 뮤지션이 있었을까요?
1: 그럼요. 데뷔 앨범에서부터 예. 이미 최고의 인기를 얻고 또 음악적으로 명반을 만들어냈던 그런 아티스트들 정말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은 1집으로 그냥 가요계 분위기를 이전과 이후로 나눠버렸으니까요.
0: 맞아요. 예.
1: 네, 그 밖에도 데뷔 앨범으로 성공한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해당할 것 같습니다.
0: 그런 분들은 뭐가 그렇게 탁월했을까요? 예.
1: 네, 생각해보면 예. 두각을 나타내는 아티스트들의 전성기가 보통 20대 아닙니까?
0: 예.
1: 근데 제가 40대가 넘어서 생각해보면 20대는 정말 어린 나이처럼 느껴지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시절에 이미 문화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게 참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네. 놀라운 일이죠.
0: 대단해요. 그렇게 되기도 힘들고 된 네. 다음에 또 얼마나 또 부담 뭐 그런 것들이 많겠어요.
1: 그렇죠.
0: 유혹도 있을 거고 그걸 또 이겨낸다는 것도 대단하고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1: 네.
0: 문화예술계 연예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부럽습니다.
0: 자, 오늘 우리는 누구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박진영 씨의 데뷔 시절부터 얘기해볼까 합니다.
0: 박진영이요.
1: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박진영 씨가 신곡을 발표하고 컴백했습니다. 방송 보니까 막 청와대 어떤 유력 인사와 함께 뭐 What's up, bro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네. 하던데 네. 그만큼 우리

0: 문화계 어른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현역 활동 의지를 피력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1: 만으로도 50 중반일걸요 이제.
0: 그렇죠. 예. 나이가 꽤 됐는데도 예. 불구하고 심지어 신곡 제목이 웻입니다. 이 음악이 놀랍게도 워터밤 메인 테마 음악인데 워터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 때문에 아시겠지만
1: 그렇죠. 예.
0: 이렇게 관객들하고 그리고 가수들하고 다 같이 막 물 뿌리면서 신나게 노는 물놀이하는 그런 페스티벌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2025년에도 핑크색 비닐옷을 입고 워터밤에 등장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올해에도 거의 망사에 가까운 옷을 입고 나와서 정말 많은 기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박진영 씨의 데뷔 시절 이야기인데요.
1: 박진영의 데뷔 시절로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솔로로 데뷔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1: 아니에요?
0: 네. 솔로로 데뷔한 게 1994년인데 1992년에 박진영과 신세대라는 그룹으로 이미 데뷔를 했습니다.
1: 저분은 이거 처음 듣는 정보인데요.
0: 근데 그때는
1: 우와.
0: 너무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거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1: 박진영이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다니.
0: 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묻혔고요. 이제 그 이후에 김건모 씨 소속사죠. 또 김창완 씨가 이끌고 있었던 라임 음향에서 연습생 비슷한 생활을 했는데 준비하던 중에 팀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때 길을 걷는데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든 날 중에 하나였다. 왜냐면 그룹도 안 됐고 이후에 들어갔던 소속사에서도 데뷔가 무산됐고
1: 연거푸 실패를 맛본 셈이네요.
0: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 오디션을 봤던 것 같은데 SM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도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1: 이건 좀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0: 네. 이수만 씨가 오디션을 봤는데 결국은 거절을 당한 거죠. 근데 이제 뒤돌아가는 박진영 씨를 붙잡고 뭔가 아쉬운 듯한 눈빛을 지으면서 혹시 곡만 좀 팔 생각이 없냐. 날 떠나지 마라는 곡이었는데
1: 예, 예.
0: 그렇게 물었는데 박진영 씨가 이제 화가 나서 안 판다고 하고 나왔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설이지만 어렸을 때는 참 많은 거절을 당했던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1994년에 드디어 솔로로 데뷔했고 그때 노래인 날 떠나지 마가 성공을 했습니다.
1: 예.
0: 원래는 발라드 곡이었대요. 네, 이제 작곡 스승이죠. 김영석 씨가 댄스로 바꿔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이게 주요하게 먹혔던 거죠.
1: 당연히 댄스로 갔어야죠. 박진영인데.
0: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그 데뷔 무대, 그러니까 그 시절 무대를 보면 정말 춤을 잘 춥니다. 팔이 또 길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막 흐느적흐느적 하면서 동작이 큰 그 모습들이 정말 파격적이었는데 이때 또 날 떠나지 마가 아 정말 대한민국 문화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1994년이니까 그 때와는 지금이 시대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엉덩이 춤이라고 있었잖아요.
1: 예.
0: 카메라를 향해 엉덩이를 내밀고 이렇게 쓸어 올리던 춤인데 그 당시 남자가 섹시하다라는 이미지를 갖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좀 파격적이었죠.
1: 그런 걸 과감하게 시도한 사람입니다.
0: 네,
1: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0: 예. 엘리베이터 뭐 예. 그것도 그렇고 섹시함 쪽으로는 정말 일가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어서 발표한 청혼가 그녀는 예뻤다 허니 등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이제 1990년대 내내 최고의 자리에 있었죠.
1: 이 가운데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0: 먼저 날 떠나지 마. 네, 당연히 들어야겠죠. 근데 데뷔곡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곡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정우성 씨가 신인 시절에 출연했던 어느 CF 다시 찾아보니까
1: 아, 예.
0: 네, 껌 광고였습니다.
1: 거기에 날 떠나지 마가 사용이 됐었단 말이죠?
0: 네, 이미 거기에 사용이 됐었고, 그러니까, 음악계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곡에 대한 그.
1: 선호도는 있었네요.
0: 네, 선호도가 예.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녀는 예뻤다도 준비를 했는데요. 박진영 씨가 시도한 디스코였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디스코를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사실 디스코가 198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이전 시대의 인기가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디스코를 다들 잊고 있었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선구적으로 다시 가져왔던 거죠. 그때는 뭐 복고 컨셉 같은 게 전혀 유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음악계에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예. 때문에 굳이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고가 아주 파격적인 재미를 선사했었죠. 박진영 씨는 참 많이 앞서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박진영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데뷔곡인 날 떠나지 마 그리고 그녀는 예뻤다.

0: 진영의 노래 두 곡, 날 떠나지 마, 이어서 그녀는 예뻤다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어서 만날 가수는 누굴까요?
1: 박진영 씨 데뷔 시절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god의 데뷔 시절도 좀 떠올라서 네,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god의 초창기 히트곡 어머님께가 박진영 씨가 만든 곡이고, 물론 처음에는 이제 박진영 씨 회사에 소속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사실상 god를 박진영 씨가 기획하고 키워냈다고 해도 또 다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0: god가 박진영 씨 소속사가 아니었어요?
1: 처음엔 사이더스였는데 나중에 JYP로 들어갔었죠.
0: 그런 거였군요.
1: 다만 박진영 씨가 거의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또 god의 연습생 시절 일화들이 또 재밌는 게 많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0: 오늘 한번 들어보죠.
1: 네, 처음에는 데니안, 손호영, 박준영, 윤계상, 여기에 여성 멤버 한 명까지 다섯 명이 혼성 그룹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회사가 IMF로 사정이 좀 나빠졌습니다. 데뷔시켜주겠다는 말이 미안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인근에 숙소를 구해주고 지원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 요즘 너무한 처사인데.
0: 좀 영화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 그렇죠. 알아서 그냥 지쳐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0: 예.
1: 그런데 와, 나중에 봤더니 2년 동안이나 멤버들이 정말 밥을 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며 버티고 있었다고 하죠.
0: 예.
1: 회사가 이걸 알아채고 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 꼭 데뷔를 시켜야겠다, 진짜 이를 악물고 데뷔 의지를 다졌고, 그렇게 해서 결국 데뷔를 하게 되는데, 원래 있던 여성 멤버 한 명은 제외하고 김태호 씨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보이그룹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0: 그 여성 멤버가 김선아 씨 아닌가요?
1: 김선아 씨가 아니고 제가 기억한 문 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0: 아, 김선아 씨는 멤버 자체는 아니었고 섭외만 있었나 보네. 그러면
1: 네, 그래서
0: 섭외 제의만.
1: 그러니까 그 멤버를 밀치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김태호 씨였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 김태호 씨가 미리 짜여져 있던 그 유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새로운 멤버로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0: 그랬군요.
1: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집이 나오죠. 그리고 어머님께가 꽤 큰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전성기의 시작은 아니었고요. 진정한 god의 전성기는 이제 2집이 나온 뒤에 육아일기가 방영되고 재민이랑 함께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TV에 방영이 되면서,
0: 그러면서 요즘 말로 그냥 터졌죠. 인기가
1: 그렇죠.
0: 아주
1: 그룹에 대한 호감도가 대폭 상승했는데, 어머님께도 좀 착한 노래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0: 그렇죠.
1: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들 주제로 다루고 있으니까, 또 아이와 함께 놀면서 순수한 모습, 좀 착한 모습이 계속 보여지면서 그 당시 아이돌들하고 좀 차별화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뭐 잭스키스나 H.O.T 같은 경우는 강렬한 랩을 내뱉으면서 학원 폭력 문제 막 이런 거 다루고
0: 거친 느낌이 있죠.
1: 네, 그랬는데 좀 달랐죠. 이런 게 차별화가 돼서 초반에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뭐 2000년대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0: 예, 또 작년 재작년엔 오랜만에 만나서 완전체 콘서트도 하면서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했죠. 노래 들어야죠.
1: 네, 첫 번째는 어머님께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 멤버 박준영 씨의 실화가 담긴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짜장면이 아니고 잡채다. 네, 이게 밝혀지면서 또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는데
0: 예.
1: 물론 짜장면이 등장하는 것도 파격적이긴 했어요, 노래에. 근데 잡채보다는 좀 나았겠다 생각도
0: 맞다,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젊은 아이돌 그룹들, 10대 유지의 그 그룹들 사이에서 이런 가족을 주제로 한 따뜻한 감동 스토리를 담은 노래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god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0: 그렇습니다.
1: 하지만 어머님께보다 더 대중적으로 폭발적이었던 곡은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약간 내레이션과 랩이 좀 섞인 듯한 뭐 가버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애틋하지만 지금 들으면 좀 재밌는 그 랩 파트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당시에 3집이 무려 185만 장이나 판매가 됐는데요.
0: 대단했군요.
1: 그때 IMF 이후에 음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100만 장 시대가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판매량이었으니까 진짜 그 god 영향은 그 인기는 어마어마했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하루에 7, 8개의 스케줄을 소화할 정도였대요.
0: 그랬었군요.
1: 정말 몸을 혹사하면서 돌아다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인기가 워낙 높으니 뭐 스케줄을 안 갈 수가 없었겠죠.
1: 네.
0: 그럼 GOD의 노래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어머님께 이어서 거짓말.

0: G.O.D의 노래 어머님께 그리고 거짓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번엔 누구를 만나볼까요?
1: 10cm. 네. 예전에는 그룹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데
0: 그렇죠. 예.
1: 이 10cm도 상당히 재밌는 일화를 갖고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0: 최근에 또 새 노래 나온 것 같은데.
1: 네. The Darkest Night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사실 10cm처럼 이제 활동한 지가 꽤 된 아티스트들은 아무래도 음원 사이트는 좀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신곡이 나왔을 때 뭐 좋아요 개수나 반응이 좀 별로인 경우도 있어요.
0: 예.
1: 여전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또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곡이 지금 음원 차트에서 장수하고 있기도 하고 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장수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 못했는데 와, 10cm 참 재밌는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권정열 씨 혼자 활동하지만 원래 그룹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뷔했을 때만 해도 2인조였습니다.
0: 그러니까 듀오였죠.
1: 그렇죠. 네. 두 사람 다 경상북도 구미 출신인데 음악을 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런데 딱히 연습할 곳이 없어서 그냥 그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인디씬의 중심인 홍대 앞에서 홍대 거리에서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연습을 했나 봐요.
0: 말 그대로 버스킹으로 시작했네요.
1: 그렇죠. 근데 의외로 좋았나 봅니다. 사람도 몰리고 뭐 조금이지만 돈도 벌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괜찮은데 싶었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버스킹을 시작했다고
0: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한 거였어요?
1: 그렇게 6개월을 길거리에서 보내다가 이제 겨울이 됐는데 네. 추우니까 길에서만 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무대를 실내 라이브 클럽으로 돌렸다고 하고요. 근데 정식으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이름이 필요해서 급조한 이름이 10cm라고 합니다. 10cm가 버스킹을 통해서 스타가 됐다. 이제 이런 서사가 퍼지면서 홍대 앞에 진짜 버스킹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0: 너무 많았습니다.
1: 여전히 많고요.
0: 예.
1: 네. 아직까지도 관광객들 대상으로 이제는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춤추는 퍼포먼스가 아주 많아져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와서 예. 엄청 찍는 분들도 많아요.
0: 10cm는 정식 데뷔가 그러면 몇 년도인 건가요?
1: 2010년이었고요. 이제 그때 데뷔 싱글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다가 같은 해 여름에 발표한 아메리카노가 인기를 끌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1년에 무한도전에 출연하죠. 그리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밴드로 성장하는데 엘리트 코스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버스킹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참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어찌 보면 참 초반에 순항한
0: 예. 네,
1: 그런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오늘의 10cm를 있게 만든 대표적인 곡은 아메리카노죠. 뭐.
1: 그렇죠. 2010년 8월에 발표된 디지털 싱글이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인디밴드 음악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한로로시의 음악이 막 스트리밍 1위하고 예. 막 이런 거 보면 좀 놀랍긴 한데 그때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죠. 근데 이 아메리카노가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디 음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요.
0: CF에도 많이 나왔어요.
1: 네. 아무래도 재미있는 가사 때문인 것 같아요. 좀 파격적으로 재밌었죠.
0: 멜로디도 발랄하고.
1: 네. 근데 90년대에도 그렇고 2000년대 이후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주류 가요계에는 약간 B급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노래들이 발표되는 일은 예.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디씬에선 그런 게 종종 나오니까
0: 예.
1: 그런 게 나오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사람들한테 재밌게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10cm도 초반엔 좀 코믹한 이미지였는데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더 진지한 이미지로 좀 변신을 했죠.
0: 아메리카노와 함께 들을 한 곡 더 소개해 주십니다.
1: 네. 봄이 좋냐도 10cm의 대표곡이라 골라봤는데 10cm의 그 재밌는 이미지를 또 대표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봄 노래가 하도 유행을 하니까 벚꽃 엔딩 이후에 오히려 반대 전략으로 좋냐?
0: 봄이 원망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노래.
1: 네. 디스하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그 덕분에 히트를 해서 네, 아주 큰 사랑받았고 대표곡이 됐죠. 재밌게도 만우절에 발표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2016년 4월 1일인데 그러니까 그룹도 좀 재밌게 발표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좀 큰 성공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0cm 이야기까지 이대화 평론가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더위 잘 견디시고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이대화 평론가 보내드리면서 10cm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메리카노 그리고 봄이 좋냐.

처음 그 느낌처럼에서 전해드린 10cm의 노래 아메리카노 그리고 봄이 좋냐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럼블피쉬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 내게 다시.

그대 내게 다시 럼블피쉬였습니다. 오늘 끝곡 존박의 신곡 여름은 돌아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화면 대부분을 채운 건장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 바위산에 걸터앉아 있고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발목에는 쇠고리가 채워져 있다.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넨 죄로 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다.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파먹지만 밤이면 다시 재생되어서 그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모로의 프로메테우스에게서는 이상하게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신체는 강인하고 여벌굴에서는 비장함이 얽힌다. 정면을 노려보는 눈매가 매섭다. 그림의 전면을 채우는 바위산의 짙은 흑색과 멀리 연한 파란색과 흰색의 하늘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근경에는 검은 바위 동굴이 있고 원경에는 환한 하늘을 그린 구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83년에서 1486년의 암굴의 성모를 연상시킨다. 다만 다빈치처럼 대기의 변화를 세밀하고 부드럽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모로는 붓질 자국이 보일 정도로 넓은 붓을 거칠게 쓰면서 바위는 수직으로, 먼 하늘은 수평으로 대립되게 그림으로써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1868년이다. 이미 1850년대에 귀스타브 크루베가 사실주의 미학을 주장했고 1860년대에 들면서 마네가 1863년에 올랭피아 같은 작품으로 실제 생활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중산층이 누리는 현대사회가 그림의 주제가 된 지 오래였고 초상화가 한창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모로는 자칫 구태로 여겨질 수 있는 고대 신화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런데 그의 화면은 아카데미의 원칙과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게 내 첫 번째 궁금증이었다. 로슈푸코가로 접어들면 조용한 언덕길을 걷게 된다. 얼마 걷지 않아 오른쪽에 4층짜리 건물이 나타난다. 눈에 띄는 간판이나 안내물이 없어서 자칫 지나칠 수도 있다. 앞에 서서도 여기가 맞나? 하고 다시 확인하게 된다. 굳게 닫힌 아치형 검은 철문이 방문자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등 뒤로 철커덩 문 닫히는 소리가 제법 커서 살짝 놀랐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작은 매표소에 이르는 짧은 동선이지만 그 사이에 이미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구나 라는 예감이 스쳐간다. 은둔하는 화가. 집을 미술관으로 만들다. 귀스타브 모로는 1826년 건축가 아버지와 음악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누나를 어린 나이에 병으로 잃은 뒤 부모의 관심은 몸이 약했던 아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족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모로는 이 여행에서 드로잉으로 가득 채운 스케치북을 안고 돌아온다. 18세가 되던 1844년에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했으나 당시 화가 지망생들에게 최고의 명예이자 성공의 왕도인 로마상에 두 번 낙선한 후로 학교를 자진 퇴학한다. 1852년에 부모는 아들이 집에서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미술관이 된 이 집을 구입한다.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건축가인 아버지가 직접 설계를 해서 꼭대기에 한 층을 증축해 화실을 만들고 아래층에는 가족이 거주했다. 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부에서 화실로 직접 통하는 계단도 만들었다. 당시 이웃에는 모로가 존경하는 거장 외젠 들라크루아가 살고 있었고 모로와 가까운 선배이자 친구인 테오도르 샤세리오도 옆 동네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다. 1840년대의 프랑스 미술계는 정확한 소묘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와 색채의 표현력을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새로이 등장하여 대립하던 시기였다. 예술원과 살롱전의 주류를 이루는 신고전주의의 앵그르와 낭만주의의 기수 들라크루아의 대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샤세리오는 앵그르의 제자였으나 들라크루아의 미술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고전주의적인 예민하고 섬세한 아름다움과 낭만주의의 감성이 풍부한 표현을 융합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모로는 신화와 성경을 이국적인 여인의 신비한 모습과 오묘한 색채를 통해 몽환적으로 그려낸 샤세리오의 작품 세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846년에 미술대학을 그만두고 고민하던 어린 모로가 샤세리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856년 겨우 37세밖에 안 된 샤세리오가 요절하자 모로는 깊은 슬픔에 빠져 붓을 놓고 절망의 시기를 보낸다. 다음에 부모의 권유로 다시 이탈리아로 떠난 그는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 시기 이탈리아에 체류하고 있던 젊은 에드가 드가를 만나 친교를 맺는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드가를 그린 모로의 스케치와 이즈음에 드가가 그린 모로의 초상화가 모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상상해보게 해준다. 1859년 9월, 2년 만에 수백 점의 수채화와 드로잉을 갖고 파리로 돌아온 모로는 1864년 살롱전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 등을 몇 차례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그의 대외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비평을 극도로 꺼렸고 미술은 느끼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라고 일침을 날렸다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1: 자.

TBS 오디오북 1층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 귀스타브 모로와 이 미술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표소 뒤 좁은 복도를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얕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벽면을 빈틈없이 채운 액자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선을 두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결국 눈길이 닿는 대로 천천히 전체를 보고 다시 하나씩 더듬어가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1층은 1903년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2015년에 공개되었다.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현관, 복도, 식당 등의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6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작은 공간에만 400점에 가까운 작품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하얀 벽에 작품 한 점만 걸어두는 현대 전시 방식에 익숙하다면 당황스러울 법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로가 의도한 방식이다. 개관 공사를 하던 당시의 영수증까지 보존되어 있어 그 명세서를 참조하면서 원래 사용한 페인트와 벽지의 종류를 확인하며 최대한 동일하게 복원했다고 한다. 액체 디자인, 작품 배치의 위치와 방법 모두 모로가 생전에 직접 구상한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전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연대순도 주제별 구분도 찾을 수 없다. 이탈리아 여행 중 미켈란젤로를 모사한 시스티나 경당 수채화가 있는가 하면 말년에 그린 추상에 가까운 유화도 있다. 유화, 수채화, 대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어서 전시하였고 심지어 C실과 F실에는 벽 뒤에 숨겨진 벽장을 만들어 수백 점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1층은 아마도 모로가 예술가로서 연마해 가던 흔적들을 모두

0: 양떼를 치던 목동이 어느 날 천상에서 들려오는 예술의 여신들, 뮤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진리를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 모로의 그림은 헤시오도스가 뮤즈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목동으로 대표되는 보통의 인간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는 사명과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순간인 것이다. 모로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 주제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뮤즈들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시인이 곧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다. 1층에 이 그림의 스케치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헤시오도스 같은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2층 센티멘털 미술관. 이제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간다. 모로는 이 공간을 부모와 자신의 기억을 담은 센티멘털 미술관으로 꾸미고자 했다. 1895년 공사 때 증축한 응접실에는 아버지가 수집한 희귀 서적과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았고, 벽면은 그가 어린 시절 루브르와 이탈리아에서 보티첼리, 라파엘로, 베첼리오, 벨라스케스 등 옛 거장들의 명작을 모사한 그림들로 채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와 영향을 받으며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대로 배어난다. 3층 상징주의자가 탄생하기 이전의 상징주의자. 3층과 4층은 모로의 작업실을 개조하여 새로 만든 전시실이다. 3층에 오르는 순간 눈앞에 천장이 높고 탁 트인 전시실이 펼쳐지면서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만난다. 휘둥그레진 마음으로 몸을 한 바퀴 돌려 전체를 둘러보다가 4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의 아름다운 곡선에 시선을 사로잡히고, 그러고 나서야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3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로 임대를 주었다가 1895년 미술관으로 개조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천장을 높이고 북쪽 벽은 통창으로 만들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아까 내 시선을 사로잡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 역시 1895년 미술관 조성 공사 때 새로 만든 것이다. 휘돌아가는 우아한 곡선을 따라 발걸음의 감각이 달라진다. 걷는다기보다 빙그르르 회전하는 동작으로 몸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듯하다. 3층 전시실의 첫인상이 감탄의 환호였다면 4층 계단 끝에서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들이쉬며 멈추게 된다. 보물이 가득한 비밀 공간에 들어섰을 때처럼.
1: すいません。
2: 아,
1: 아노,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아, 아노, 아,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4층. 깊고 내밀한 목소리와의 대면. 3층처럼 높은 천장과 북쪽 통창 덕분에 자연광이 전시실을 환하게 비춘다. 길쭉한 공간의 중앙에 가림벽을 세워 두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놓았고, 천장까지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오랜 시간 파리에서 생활하며 연구자이자 기획자로서 전시와 제도를 설계해왔고, 그것은 저자가 예술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파리의 크고 유명한 미술관이 아닌 한 인물의 삶과 작업이 응축된 작은 미술관들을 따라 걸으며 작품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축적된 시간과 이야기를 함께 풀어냅니다. 작가의 작업실이었던 집,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원, 기억이 켜켜이 쌓인 전시 공간을 통해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0: 제1530편 결사대를 만들어 만리장성을 돌파하겠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즉위 초에 송시열이 효종에게 밀봉하여 올린 상소문에서 청나라 정보를 주장했다는 이른바 북벌론의 허실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효종은 송시열이 주청한 북벌에 대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하거나 혹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효종 3년 5월 15일에 열린 경연에서 효종이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2: 지방 군영에 내려보낼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가? 하지만 나라가 아무리 작다고 어찌 인재가 없겠는가? 우리나라는 둘레가 수천이나 되는 땅이니 인재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말라. 과인의 생각으로는 관무제를 다시 시행하고 싶기도 한데 경들이 번거롭다 여기지 않을까 염려가 될 따름이다.
1: 그러자 홍문관 부결이 민정중이 이렇게 봤습니다.
3: 주상 전하, 관무제는 옛 조종조 때부터 이미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사옵니다. 지금 다시 시행한다고 하여 특별한 일이라 말할 사항은 아니옵니다. 관무제를 시행해도 번거로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마땅히 수시로 관무제를 시행하여 기회를 가진 자를 시험을 보아서 선발하고 군사 훈련을 연습시켜서 사기를 도두도록 하시옵소서.
1: 관무제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과거 시험과는 별도로 임금이 특별히 주관을 해서 치르는 무과 시험을 말하죠. 그런데요, 인조 현종 대 장렬 왕후의 생애와 지위 변화라는 논문의 저자 하여준은 해당 논문에서
0: 효종은 북벌 정책의 일환으로 관무제의 부활을 논의하였다,
1: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효종의 관무제 시행을 북벌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본 것이죠. 그런가 하면 효종 3년 2월 3일에 열린 경연에서 지경연사 박선은 영장의 복서를 주장합니다.
4: 전하, 요즘 우리나라의 군사방어체제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온데 관서와 해서 등 양서 지역은 완전히 포기 상태이고 오직 삼남에서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사오나 그 또한 중실치 못하옵니다.
2: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4: 예, 기존에 있던 영장을 혁파했기 때문이옵니다. 영장이 폐지된 뒤로는 고을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게 되는데 수령이 군사에 관한 일을 충실히 하기가 어렵사옵니다. 하오니 영장을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5: 전하, 신 형조 참판 여기 아뢰옵니다. 신이 호서 지역에 근무하면서 여러 고을의 군병을 점검해본 결과 고을 수령이 군사 진영의 영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로는 군정을 수행하는 것이 영장이 지휘하던 때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의 장병의 수가 날이 갈수록 감축되고 있어옵니다.
2: 그렇다면 삼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영장을 차출하여 보내도록 계책을 마련하라.
1: 각 고을의 군사 진영에 영장, 즉 군사 지휘관을 두었었는데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영장이 폐지되는 바람에 고을 행정 업무를 보는 수령이 군사 업무까지 겸하는 실정이었죠. 그런데 이때 그 영장 제도를 부활해서 지방의 군사를 지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역시 북벌을 준비하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6: 실제로 영장 제도를 다시 복설 합니다. 이때 효종이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효종이 군사권 장악에 굉장히 예민해요. 어느 왕이 안 그렇겠냐면 효종은 특히 심해요. 왜냐하면 강빈 옥사도 있고 뭐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앉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신변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고, 이것은 수령권을 좀 약화시키고 어떤 무신의 군사권, 군사지휘권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킨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치를 주장하고 있는 양반 사대부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미온적이거나 반대 입장이었죠. 근데 효종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은 북벌이죠.
1: 각 지방 군영에 영장을 임명하여 파견하는 것을 두고도 그 역시 북벌을 염두에 둔 조처였다. 이런 견해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설령 영장제도의 부활이 북벌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 해도 앞에서 계승범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효종이 신하들을 향해서
2: 각 지역의 군영을 지휘할 영장을 비워둔 채로 장차 어떻게 북벌을 감행할 수 있겠는가?
1: 이런 명분으로 불만을 잠재웠을 가능성이 있겠죠. 효종이 국왕의 호위와 궁궐의 수비를 담당했던 금군을 강화했다는 내용은 이전에 방송을 했습니다만 계승범 교수는 금군 강화를 추진할 때도 북벌 명분을 내걸었다고 말합니다.
6: 효종이 군사정책에 큰 관심을 가진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북벌을 하기 위한 군대 양성이 아니고 지금 왕의 신변과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금군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왕이 갑자기 도성 주변의 군대를 강화시키면 신하들이 가만 안 있겠죠. 왕이 병권을 너무 강하게 짚는 거는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다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를 누를 명분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북벌이죠.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과인이 당신들이 북벌하자고 했잖아. 북벌을 하려면 무슨 뭐 붓으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군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게 보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동법의 확대 실시 역시 북벌을 위한 군량 준비의 일환이다. 이런 명분을 갖다 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재벌 정책은 실제로는 전란 이후 무너진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북벌운동을 통해 효종은 부왕인 인조가 잃어버린 국왕의 위엄을 되찾고자 하였으며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살림 세력들은 조정에 나아가서 벼슬을 할 명분을 찾는 데 이용했던 것이다.
1: 그런데요, 그 시기에 명나라가 아주 망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의 남쪽으로 쫓겨간 잔여 세력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미미하게나마 황제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의 신료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지금 청나라군에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간 남명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남경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1: 응?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오랑캐군에 쫓겨 내려간 처음 2년여 동안만 남경에 머물렀고 거기서도 밀려나 그 다음 2년간은 남명의 황제 일가가 복주에 있었죠.
2: 그것도 다 지난 일입니다. 지난번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한동안 광동과 광주에 거쳐 있었다는데.
3: 하면 지금은 남명의 황제 일행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오?
2: 청나라군에 밀려서 지금은 곤명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0: 그럼 다시 청나라군을 격퇴하고 북경을 회복할 수는 있겠습니까?
3: 아이 그럼요. 틀림없이 북경을 수복할 것입니다. 아무렴 수복하고 말고요.
1: 당연히 그래야죠. 외놈들이 한때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기세가 등등했으나 결국 중국의 신중 황제가 보낸 군사에 밀려서 바다 건너로 도망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3: 머지않아 남명의 군사들이 청나라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북경을 수복할 것입니다.
0: 그런데 이 남명의 군사들이 북경으로 진격해 올라가서 청나라 오랑캐들을 쫓아내면 그 오랑캐 군사들은 어디로 갈까요?
2: 어디로 가겠어요? 예전에 여진족이 본거지로 삼았던 만주 땅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오랑캐들이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맞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리 되면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북벌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4: 맞아요.
5: 그렇겠네요.
6: 국경 수위가 중요해.
7: 서둘러 대비해야지.
8: 인간께도 주청을 드려야겠네요.
1: 그렇시다.

0: 일본이 한때 힘이 세서 중국을 침범하려 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물러갔던 것처럼 이 청나라 오랑캐들도 당연히 오랑캐이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조선은 뭘 해야 되느냐? 얘네가 물러가거나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청나라가 물러가면 어디로 돌아오느냐? 또 조선 위로 옛날 여진족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연고탑 회기설이라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숙종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비들을 모두 모아놓고 북벌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한 슬로건은 또 아닙니다.
1: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연고탑 회기설이라는 말이 나왔죠?
2: 연고탑은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시 일대를 말한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하여 멸망할 경우 그들의 발상지이자 근거지인 연고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를 역사학계에서는 연고탑 회기설이라 하였다.
1: 물론 조선의 사대부들 사이에 운이 되었던 연고탑 회기설은 허황된 얘기였죠. 앞에서 언급했던 남명은 연고탑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조선 현종 3년인 1662년에 완전히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효종 제위 마지막 해인 1659년 3월 11일, 임금의 집무실인 창덕궁 희정당에 대소신료들이 모여 어전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현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한 효종이 좌중을 향하여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3: 자, 이제 대소신료들은 모두 퇴장하고 이조 판서만 남아있도록 하라.
4: 예, 주상 전하. 신들 물러가옵니다.
1: 신료들이 퇴장하고 나자 이번에는
3: 중관들도 모두 물러가 있으라.
4: 예, 주상 전하.
1: 가운데 중자, 벼슬 관자의 중관은 환관, 곧 내실을 말합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가고 희정당에 남은 사람은 임금인 효종과 이조 판서 둘 뿐이었습니다. 이때 이조 판서가 바로 효종의 대군 시절 스승이었던 송시열이죠. 효종이 즉위했던 기해년에는 당시 향촌에 거처하던 송시열이 장문의 상소문을 봉함해서 올렸다고 했었죠. 그런데 효종은 임종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송시열에게 독대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효종은 자신이 앞으로 두 달도 못 살고 생을 마감하리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북벌 관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효종제위 10년째로 껑충 건너뛰었느냐고요? 이날의 독대에서 바로 그 북벌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특이한 점은 이 독대에서 송시열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화에 응하고 있는데 반하여 임금인 효종이 북벌에 대하여 매우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 대화 내용 역시 효종실록에는 실려 있지 않고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때가 1659년 기해년이었기 때문에 이 대화록을 역사학계에서는 기해독대라고 부릅니다.
3: 자, 이쪽으로 와서 맞은편에 편히 앉으시오.
5: 예, 주상 전하.
3: 과인이 경과 조용히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여러 달을 기다렸건만 끝내 기회가 없었소. 그래서 오늘은 마음 먹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오. 오늘은 나도 다행히 기운이 좀 회복되었으니 내 뜻을 다 말할 수 있을 것이오.
5: 말씀하시옵소서, 전하.
3: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인 대사에 관한 것이오. 저 청나라 오랑캐는 반드시 멸망할 형편에 처해 있어. 현재 오랑캐의 칸은 예전의 칸하고는 다르오.
1: 여기서 말하는 칸은 유목민 사회에서 최고 우두머리를 일컫는 호칭입니다. 징기즈 칸이나 쿠빌라이 칸처럼 말이죠. 제대로 호칭을 하자면 청나라 황제라고 해야 하겠으나 낮추어서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3: 예전의 칸은 그 형제들이 매우 번성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예전의 칸은 휘하의 인재가 매우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용렬한 자들 뿐이고, 예전의 칸은 오로지 무예와 전쟁만을 숭상했었는데 지금의 칸은 점점 무예는 멀리하고 자못 옛 중국의 황제를 본받고 있어. 지난번에 경이 과인에게 주자의 말씀을 빌려서 오랑캐가 중원의 인재를 얻어서 중국의 제도를 배우게 되면 점점 국력이 쇠약해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소? 바로 그런 현상이 진행 중인 것이오. 또한 지금의 칸이 비록 영웅이라고는 하나 주색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 형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오. 오랑캐의 일은 내가 심양의 인재로 가 있을 때 겪어봐서

0: 익히 알고 있어. 지금 우리 조정의 신하들은 내가 군사에 관한 일을 직접 통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오. 그 이유는 하늘의 때인 천시와 사람의 일인 인사를 놓고 볼 때 좋은 기회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이오. 무슨 얘긴지 경은 아시겠소?
1: 주상 전하, 하오면 청나라 우랑캐를 장차 어찌 대응하려 하시옵니까?
0: 우선 정예화된 포병 10만 명을 양성한 다음에 과인이 그 병사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위무하여서 적을 만나면 모두 결사적으로 싸우는 용감한 병사들로 만들 것이요. 그런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저들이 예기치 못한 틈을 노려서 곧장 산해관을 돌파하여 만리장성 안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요.

곧장 산해관을 돌파하여 만리장성 안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오 라고 지나칠 정도로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효종의 맞은편에 앉아 놀란 얼굴을 하고 긴장하고 있었을 송시열의 표정이 읽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30편 결사대를 만들어 만리장성을 돌파하겠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춘추궁이 헛걸음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신라는 남은 인생.
1: 김춘추 올려줬어요. 김효신, 김효신 쇼. 아, 어림없는 볼.
2: 한 번만 더 그 배를 놓쳤다가는.
3: 사람의 탈을 쓰고 왜 으르렁거려? 쟤들이 뭐 호랑이야, 사자야, 늑대야?
4: 수기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폐하.
5: 너를 이곳에 남겨두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와이파 한국인 233번째 풍월주 김유신 69번째

0: 당나라가 신라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1: 당태종의 꿈은 세계 정복이야. 그러려면 옆에 있는 고구려부터 정리를 해야지.
0: 당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는 하나 오랜 세월 고구려를 무찌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당나라 혼자만의 힘으론 고구려를 무찌르기 어렵단 얘기지.
0: 지난번처럼 우리 신라나 백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1: 당나라는 신라와 백제 둘 중 한 나라와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
0: 하면 당나라가 우리 신라를...
1: 우리 신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0: 그 신라는 우리를 위해 병사를 파병했어요.
1: 백제도 위문품을 보냈는데.
2: 아니 그럼요. 물병도 주고 방독면도 주고 응? 위장 그림에다가 어 그 저 전투식량 아,
1: 거기에다가 참깨가 설설설설 그려진 김치볶음밥도 얼마나 맛있어.
0: 아 김치볶음밥과 용병이 비교가 됩니까?
3: 조용해. 그 보내라는 병사는 안 보내고 전쟁터에 꼴랑 위문품만 그리고. 땅 따먹겠다고 신라를 공격했던 놈들이야. 어? 그게 백제야.
2: 백제는 조강지처입니다, 배야.
1: 예.
2: 조강지처를 버리면.

0: 에헤, 양다리야, 양다리. 백제가 고구려하고 우리 당나라의 양다리를 갖다가 척 하니 내가 대국의 아량으로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양다리는 용서 못해.
1: 아, 양다리는 나도 싫은데.
2: 이미 김춘추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당태종은
0: 백제 그놈들은.

0: 내가 그 백제놈들 때문에 자네가 해준 얼마나 맛있게요 양꼬치도 끊었어 내가.
1: 예예. 예. 아, 이번 문제는요 일개 외교관과 단판을 치은 일이 아닌데요. 이 백제랑도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신라랑도 얼마나
2: 일개 외교관이라니요. 진덕여왕은 무늬만 왕이고 신라의 실질적인 1인자는 김춘추입니다.
0: 됐어 됐어 다들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니 지방 올만한 신라하고 백제하고 무슨 놈의 정상회담이야. 자 회의 끝 끝이야. 밥 내와.
1: 아, 예예. 예.
2: 지당하십니다.
0: 형님 아우가 된다는 말인데.
3: 소국이겠죠.
0: 소국 소국 어디서 뻐국이고. 그 형님과 아우 나라가 연호를 달리 사용하면 역사를 기록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 집안이면 한 집안답게
3: 원하신다면 기꺼이 신라의 연호를 포기하고 당나라의 연호를 따르겠습니다.
4: 신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포기하고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공식적으로다가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0: 그리고 그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말이야.
3: 아, 이거요? 아, 조상의 빛나는 얼이 담긴 우리 신라의 관복입니다.
0: 근데 부족해 부족해. 뭔가 11%가 부족해.
3: 아, 그 이거 나름 유명 디자이너가 지난 SS 컬렉션 때
0: 됐고 바꿔. 아, 우리 패션 좋잖아.
3: 아니, 신라의 관복을 당나라의 관복으로 바꾸란 말씀입니까? 아, 그게 당나라 사람과 신라 사람은요 이게 체형이 달라서.
0: 아, 체형 다르지. 우리 당나라 의복의 장점이 바로 그거야. 체형 커버. 여봐라.
5: 춘추공에게 연락이 왔네.
6: 어찌 되었습니까?
5: 앞으로 당나라가 우리 신라의 아이언맨이 되기로 했다네.
6: 와, 감축드립니다, 배아.
5: 이제야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됐구만.
6: 춘추공이 우리 신라를 위해 참으로 큰 일을 해냈습니다.
5: 우리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으니 고구려와 백제가 더 이상 우리 신라를 못 살게 굴 수는 없겠지.
6: 당나라가 우리의 아이언맨이 되어주는 대가 우리는 무엇을 내놓았다고 합니까?
5: 어? 어머, 받았으면 줘야 되나?
6: 응?
5: 나 평생 받기만 했는데?
6: 받은 게 있으니까 반드시 준 것이 있을 겁니다.
5: 이해가 안 되네. 주는 놈은 주기만 하고 받는 놈은 받기만 하는 게 계산도 쉬울 텐데.
6: 아마 속세의 셈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 아무튼 춘추공이 오면 알게 되겠지.
3: 내가 너를 남겨두고 돌아서려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4: 김춘추는 당나라의 볼모로 자신의 12남 3녀 중 셋째 아들 문왕을 남겨둔다.
7: 모쪼록 무사히 돌아가세요, 아버지.
3: 외로울 땐 언제나 영상통화하고.
7: 네.
3: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 너 신라의 로열 패밀리야. 동시에 이곳 당나라의 좌무위 장군. 네 아버지가 당나라 정 이품 관직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4: 당태종은 김춘추를 특별 대우하는 차원에서 김춘추와 그의 아들에게 당나라 관직을 내린다. 개인적으로 당나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김춘추.
3: 그리고 여기 사정을 잘 살펴서 모스부, 기생충 봤지,
7: 아, 그럼요. 저도 신라 스카우트 출신인데 모스부 알죠?
3: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아빠 간다.
7: 네.
3: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바닷바람에 피부 상할라.
7: 네, 아버지. 아빠, 저기 아버지. 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3: 아, 이거 황제 폐하께서 원하셔서 나름 환기는 잘 되는 편인데 말이다.
7: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3: 그래, 그래, 들어가.
7: 안 어울려.

0: 가자 신라로.
1: 벅찬, 나름 벅찬 마음으로. 신라로 향하는 김춘추. 그러나
2: 무슨 일이야?
3: 산동에서 캐리비안 해적선 같은 배가 출발했습니다.
2: 뭐라고? 아니, 캐리비안 해적선이 왜 산동에서 나와?
3: 그래서 보고 드립니다.
2: 아니, 뜬금없이 당나라 산동에서 캐리비안 해적선이.
3: 네.
2: 확실해?
3: 네. 해골 뼈다귀를 돛 주변에 잔뜩 걸어놓고 캐리비안 해적 OST를 계속 틀어대는데.
2: 잠깐. 지난번 당나라에 들어간 신라의 배가 확실해. 당나라 수역을 벗어나는 그 순간 발사해버려.
3: 네, 장군.

0: 신라로 향하는 백기를 막고 기다리고 있던 고구려의 해군은 멀리 캐리비안 해적선이 등장하자.
1: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발사한다!
2: 항공! 항공! 항공!
1: 너희 신라 놈들이지!
2: 이태리에서 왔어요!
0: 선장이 고구려 해군을 상대로 시간을 버는 동안 선박 한쪽으로 구명보트가 바다에 떨어지고
3: 자, 어서 가십시오.
4: 온 군에
0: 김춘추의 신라 관복을 입고 있는 김춘추의 보디가드 온 군에
3: 사나이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2: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그래서 우와! 우와! 아, 놈들이 막 배로 와! 아, 올라오겠냐? 어떡하냐? 어떡하냐?
3: 어서! 어서 내려가십시오!
2: 빨리 내려가!
4: 어서! 미안하다!
2: 어떡하냐?
0: 바다로 내려진 구명보트로 내려가는 김춘추. 곧바로
5: 김춘추 나와! 김춘추!
3: 감히 그 하찮은 입에 내 고귀한 이름을 올리다니.
5: 아, 뭐야, 김춘추야? 아, 키가 188이라고 돼 있던데.
3: 그건 신검 때 얘기고 지금은 줄었다.
5: 많이 줄었네. 네가 김춘추라면 이쯤에서 안녕.
3: 내가 김춘추다.

0: 받기를 바라고 주는 마음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지만 주는 것만 너무 당연해지면 서운하겠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아 보세요. 김자연.
1: 베베베베베베베베베 사랑의 목적지는 어떻게 찾나요, 지민 씨? 온군의 일명호.
2: 그 뭔가 11% 부족해 보이죠? 노린 겁니다. 당 대종력의 박영재였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기쁜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천 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29회 보령 머드축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령시는 예전에 대천시라고 불리던 고장인데요. 지난 1995년에 대천시와 보령군이 합쳐지면서 보령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이름은 바뀌지 않고 본래 이름인 대천해수욕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천해수욕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백사장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해안 해수욕장 하면 을의 만리포 해수욕장과 대천 해수욕장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에서 며칠 동안 신나게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보았던 대천 해수욕장의 붉은 노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약 3.5km 길이의 대천 해수욕장은 바닷가 풍경도 아름답지만 주변에 둘러볼 만한 곳이 많아서 아주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휴양지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후 1970년대를 전후해서 큰 인기를 끌다가 잠시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면서 사계절 휴양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보령시청에서는 해수욕장 경영과라는 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스카이바이크는 최근 들어 대천 해수욕장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했는데요. 폐철로를 따라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레일바이크와 그 원리는 같지만 일부 백사장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바다 위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 사이에 노란색 라인이 있는 오르막 구간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천 스카이바이크는 대천타워 앞에서 대천항 사이에 2.3km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는 가볍게 섬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앞바다에는 다보도라고 불리는 무인도가 외롭게 떠 있는데요. 기암괴석과 차돌해변이 인상적인 다보도까지 직접 가볼 수도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이 되면 대천해수욕장에서 다보도까지 가는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다보도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보령 머드축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대천해수욕장과 보령시를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린 효자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7월 24일에 축제가 시작되었고요. 오는 8월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보령 머드축제의 주 행사장은 대천해수욕장 중간쯤에 있는 머드광장과 엑스포광장 일원인데요. 일반존, 패밀리존, 워터파크존이 있는 곳은 엑스포광장이고요. 셀프 머드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머드 캐스크존은 머드광장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령 머드축제의 운영시간은 주중과 주말이 조금 다른데요.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머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과 보령 머드축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되면 일상이 참 힘들죠. 손발이 저리다 못해 시린 것 같기도 하고 화끈거린다는 느낌도 받고요. 주무르고 찜질에 마사지까지 해도 증상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요.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해서 방치할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손발 저림의 원인과 증상, 또 한의학에서는 손발 저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발 저림 증상이 계속될 때 신경에 문제가 있나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발이 저린 증상에는 신경뿐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 저림에서 특히 손저림이 심하다는 분도 있고 발이 저리다 못해 시린 증상까지 심하다는 말도 합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은 비교적 흔한가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외래에서 여성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손발 저림 호소를 하시는데요.
0: 네.
1: 물론 이제 수족냉증도 호소를 하시지만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저리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갱년기 때 폐경 이후에 오는 여성들에게는 또 이러한 다른 질환이 없어도 손발 저림이 또 많이 오실 수도 있고
0: 네.
1: 또 이제 유방암이나 다른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손발이 저려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감각이 없다, 뭐 남의 살 같다.

0: 것들이 있고 어떤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노화의 과정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그럼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신경의 문제가 가장 큰가요?
0: 그렇죠. 이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초신경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감각이나 떨어지거나 온도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민해질 때는 흔하게 생각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 그래서 네.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당뇨 조절이 안 되거나 하면은 이제 말초에 있는 신경들이 좀 조절이 안 돼서 오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그 신경이 압박돼서 그런 증상들 그래서 다리 쪽으로 오히려 가거나 손 쪽으로 가는 저림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거나 네. 발가락이 이제 특징적으로 저린 것도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우리가 뭐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수은관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손목에 있는 그런 신경들 정중 신경들이 늘리면서 네. 손끝이 찌릿찌릿 하는 저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 혈액 순환이 좀 잘 안 돼서 말초 혈액 혈관 순환이 잘 안 됐을 때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는 어떤 뭐 뇌졸중이나 중추신경계 문제가 생겨서도 이러한 수족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일단 신경에 이상이 있다는 건 신경이 눌리는 압박 때문이네요.
0: 그렇죠. 가장 이제 흔하게 신경이 눌린다고 하면은 그 물리적으로 신경이 눌리는데 네. 신경은 항상 이렇게 전기적인 전달이 돼서 어떤 신호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이제 가장 흔한 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증상들은 그쪽에 수액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목이나 척추 뒤쪽에 있는 신경을 압 압박하게 되면서 뭐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변화 때문에 그 라인 따라서 그 신경이 흐르는 라인 따라서 저리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만약에 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은 발가락이 어느 쪽 몇 번째 발가락이 저리냐 뭐 바깥쪽이 저리냐 뭐 안쪽이 저리냐 이런 것이 몇 번 허리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목 디스크인 경우도 뭐 이제 손가락이 뭐 몇 번째 손가락이 오는 저리냐에 따라서 몇 번째 신경이 좀 눌렸을 때 그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 정중신경이라 그래서 손목에 있는 그런 터널이 좁아지면서 생기면은 손가락 전체적으로 찌릿찌릿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체적인 그런 당뇨병성으로 오는 경우들은 하나의 신경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경세포나 뭐 신경을 싸고 있는 막들이 좀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좀 저리고 나타나는 식으로 나타나서 또는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또는 어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냐에 따라서 저린 증상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쪽만 나타나느냐 어떤 특정 손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당뇨는 어떻게 보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전신질환으로 볼 수 있어서 양쪽이 좀 대칭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허리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왼쪽으로 튀어나왔냐 오른쪽으로 튀어나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한쪽 왼쪽만 좀 발가락 끝이 저린다든지 몇 번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뭐 아, 나는 새끼 발가락 쪽이 뭔가 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뭐 저린 것들이 좀 나타난다든지 뭐 종아리 쪽으로 저린다고 나타나든지 이런 신경의 그런 부위나 이런 것이 또 나설 수도 있고요. 또 수근관 증후군은 당연히 손가락 발바닥 쪽으로 이제 손가락 안쪽으로 해서 그 신경이 흐르는 부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심해지면은 그런 쪽에 좀 힘이 안 들어가거나 어떤 그런 통증이나 증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압박으로 인한 신경증도 비교적 흔한가요?
0: 그렇죠.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여성에게도 성인에게 있어서 한 3에서 6% 정도 나타난다고 하고 또 여성에게도 이제 더 많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 손 바닥에 있는 정중신경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특히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저린 감각이나 뭐 통증이나 뭐 이상 감각이나 뭐 심하면은 이제 뭐 엄지 손가락도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할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30에서 60세 사이에 또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되는 그랬을 때 많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말초 신경병증도 말씀하셨죠.

0: 시켰는데요. 이 질환은 어떻습니까? 역시 신경의 문제인 건가요?
1: 그렇죠. 말 그대로 말초신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손끝 발끝으로 가는, 그러니까 뇌척수의 중추신경, 예를 들면 뭐 뇌졸중이 왔다든지 뭐 다른 그런 머리 쪽에 있는 혈관들이 손상이 돼서 나타나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그 아래로 가는 문제들이 생긴다면은
0: 네.
1: 말초신경은 말 그대로 이제 손끝 발끝으로 가는 그런 말초에 있는 신경 부분들이 뭐 눌리거나 또는 어떤 손상을 받거나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말초신경 병증인데요.
0: 네.
1: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당뇨병이나 또는 뭐 비타민 결핍이나 또는 뭐 알코올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또는 뭐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0: 네.
1: 또 이제 유방암 환자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성암이나 뭐 암 종류에 따라서 쓰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손발이 저린 그런 말초 신경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오히려 그런 말초 신경 자체에 좀 손상이 와서 그런 저리거나 뭐 이상 감각이 오거나 시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당뇨병이나 뭐 비타민 결핍, 항암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도 있는 거군요.
1: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질환들, 뭐 당뇨병은 이제 가장 흔하게 오는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거고
0: 네.
1: 또 당뇨병의 유병률이 요즘에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올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지 뭐 자가 면역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라든지 뭐 길리앙바레증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타나거나 뭐 어떤 감염, 뭐 대상포진이 왔는데 그 이후로 뭐 신경통이 오거나 또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도 있고
0: 네.
1: 또 우리 암 환자들이 이제 말초신경병증이 항암제를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그 어쩔 수 없이 쓰는 약이죠. 치료를 위해서 써야 되지만 특히 이제 뭐 그 시스플라틴이나 탁솔 계열 그런 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의 약을 쓰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백금류가 들어가거나 그런 욕으로 쓰면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 오셨을 때도 기본적으로 침이나 다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거나 해서
0: 네.
1: 저희 외래에서도 많이 오시는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0: 항암제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암을 비롯해서 다른 질환의 합병증으로도 말초신경병증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당뇨병이 오래돼가지고
0: 네.
1: 그 당뇨병이 어떻게 보면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분들, 물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관리도 잘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지만
0: 네.
1: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말초에 있는 그런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면서 좀 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갑상선 기능증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럴 때도 오히려 이제 말초에 있는 신경계들이 좀 손상이 되면서 뭐 남의 발처럼 느껴진다든지 오히려 뭐 저리거나 뭐 화끈거린다.
0: 네.
1: 뭐 이런 심지어 이제 통증이나 또는 뭐 어떤 이제 물건을 잡거나 할 때도 좀 감각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0: 네.
1: 밤만 되면 좀 더 심해지거나 이런 쪽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0: 뭐 저리거나 화끈거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손발 저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쪽으로 대칭으로 좀 나타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발가락 끝 에서부터 발바닥이나 뭐 종아리 쪽 이렇게 조금 더 뭐 이동을 하면서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뭐 우리 양말을 안 신고 있는데도 뭔가 발에 낀 것 같다, 뭐 장갑을 낀 것 같다,
0: 네.
1: 또는 뭐 밑에 뭐 모래가 깔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한 경우는 이제 뭐 화끈거리는 것처럼 좀 심하고 또 이제 밤에 이제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수도 있고
0: 네.
1: 아주 심하면은 이제 뭐 어떤 근육이 좀 위축되는 것처럼 근력도 좀 약해지고 뭐 걸을 때마다 조금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1: 네, 뭐 가장 흔하게 뭐 당뇨병이나 뭐 다른 말초신경병증들은 서서히 진행이 되죠.
0: 네.
1: 뭐 갑자기 나타나는 것보다는 당뇨병도 좀 오래되고 잘 관리가 안 되고 뭐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서서히 이제 뭐 수년에 따라서 이제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0: 네.
1: 물론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이제 항암 치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대상포진이 갑자기 걸렸다든지 갑자기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갑자기 또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급성적으로 이제 좀 갑자기 말초 신경병증으로 해서 손발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런 그 뇌혈관계통 중풍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갑자기 뭐 한쪽이 저리거나 뭐 한쪽 팔이 저리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갑자기 나타나거나 할 때에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보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왜 그랬는지 이제 원인들도 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특히 밤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뭐 여러 가지 뭐 특징적으로 이제 손발 저린 게 밤에 좀 더 심해지는 양상들이 있는 거는 좀 분명하고요.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낮에는 뭐 움직이거나 뭔가 손을 쓰거나 그랬을 때는 좀 더 예민했다가 밤에 조용히 눕거나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신경들이 좀 눌릴 수가 있죠. 뭐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낮에 활동하면은 조금 덜 뭐 일할 때는 잘 모르다가 오히려 누우면은 이제 그런 부분 더 신경이 좀 눌려져서 아픈 경우들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잠을 좀 못 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경우들도 좀 그럴 수가 있어서 뭐 한의학에서도 이제 음이 손상이 되거나 했으면 밤에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이제 그런 수족냉증이나 이런 게 때문에 혈액순환과 관련돼서도 저녁에 조금 더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0: 또 그런 문제들뿐 아니라 이제 말씀 주신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 신부전도 그렇고요. 저린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그렇죠. 우리가 뭐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눌리고 신경적으로도 보지만 어쨌든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영양도 되고 또 뭐 호르몬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도 항상 신경과는 또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뭐 당뇨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혈관들이 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갑상선이 주로 우리 몸에서 열대사, 신진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도 오히려 좀 잘 저리다고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이제 신부전이나 할 때도 항상 이제 그런 해독이 되는 또 소변이 좀 걸러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뭐 과로를 하거나 뭐 또는 이삿짐을 날르고 뭐 팔을 많이 썼는데 밥도 잘 먹고 잘 못 먹고 오히려 끼니를 거르고 영양이 잘 안 됐을 때는 뭐 저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 몸 전체적인 이게 국소적인 하나의 신경이나 뭐 혈관이나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또는 체력이 떨어져서 저린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떤 이제 한 가지 원인을 찾으실 때에는 어떤 질환도 보지만 전체적인 그런 기능들이나 순환되는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 혈액순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저린 증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초 혈액순환 문제들 가장 얘기할 때는 저린 것들이 있지만 또 수족냉증과도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손발이 찬 분들이 느낄 때 감각이 단순히 차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게 차면서도 저리다는 것들을 각각 같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뭐 신경적인 부분들이 냉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갑고 추운 거에 대해서 느끼는 신경들도 있지만 혈액이 뭔가 잘 가지 않아서 이제 차다고 느끼는 것이 저리다고 느끼는 것처럼 좀 명확하게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말초 혈관 관련돼서 문제는 뭐 한의학에서는 이제 수족냉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레이노이드병 같은 경우도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도 않고 색깔이 좀 변하고 굉장히 시리고 저리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경과 혈관이 완전히 이제 분리된 것보다는 좀 같이 그런 통증이 느껴지거나 시리거나 저린 것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혈류가 말초로 좀 줄어들 때는 당연히 또 손발 저리거나 손발이 시리거나 또는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있어서 물론 이제 혈관 혈액순환만으로 되거나 또는 그런 신경 쪽으로 되는 건 아닌데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증상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1: 네, 기본적으로 뭐 남의 살 같다 이런 표현도 얘기를 하고 어떤 뭐 모래가 낀 것 같다, 뭐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을 신은 느낌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거의 이제 뭐 그냥 평지에 신발을 그냥 맨

0: 발바닥에 닿았을 때 발가락이 뭐 아파서 꼭 뭐 덧신을 신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거실 실내화를 신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또 다양한 그런 표현을 하시고 심하면은 단순히 절인 게 아니라 뭐 얼음창처럼 시리다 뭐 굉장히 시린 것 같다 또는 뭐 거꾸로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린다 하는 어떤 감각 이상적인 그런 표현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1: 참 어떤 이유로든 이런 절인 증상을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겠죠?
0: 네, 기본적으로 손발 절이다고 하는 증상이 그것들 관련되는 질환이 없이 어떻게 보면 노화혈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네. 또 많은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2주 이상이 지속이 되거나 좀 장기간 개선이 없이 될 때에는 네. 꼭 진료를 받으셔서 오히려 손발 절임 자체를 치료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원인이 되는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 있는데 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걸 몰랐는데 이런 절인 증상으로도 나타나서 당뇨 조절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허리가 아프고 다 목이 아프지도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절인 것부터 나타나는데 굉장히 좀 심한 상태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이제 그런 이런 증상들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은 꼭 그런 원인 질환 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한방에서는 이런 손발 저림을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0: 네, 기본적으로 한방에서는 이제 뭐 불통즉통이라고 해서 뭔가 통하지 않으면은 이런 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1: 네.
0: 그래서 뭐 그냥 기혈이 불통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기혈이 허약해져서 뭔가 순환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피 돌지 않는 피를 이제 뭐 어혈이라고도 하고 담음이라고 하는 노폐물들이 자꾸 끼는 그런 상태의 원인으로 봐서 오히려 이제 절이라고 하면 이제 빗증이라고 해서 뭔가 절일 빗자 손끝 발끝이 절인 그런 증상들을 표현하는 그런 병명을 사용하고 그런 원인들을 볼 때 요즘에 이제 다양한 그런 검사들이나 원인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양방 진단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절인 증상이 오래된 분들은 걷는 일에도 불편을 느낀다고 하던데요. 증상에도 단계가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가볍게 저리거나 하면은 뭐 손을 잠깐 초기에 털거나 뭐 밤에만 조금 저리다가 뭐 괜찮아지는데 오히려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되고 심해지는 경우들은 당연히 감각도 줄어들고 우리가 뭐 수근관중후군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뭐 엄지손가락에 있는 그런 살도 빠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근력도 떨어지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뭐 당뇨병성 말초신경변증이 있어서 뭐 다리 쪽으로 좀 떨어지면은 발의 감각 떨어지고 균형 잡는 것도 얼어져서 오히려 뭐 상처도 나게 되고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오래 걷거나 이제 운동하는 거에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1: 침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손발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이 안 되거나 뭐가 신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침 치료는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의 어떤 뭐 비침습적인 요법으로 해서 이렇게 침 치료를 하면 오히려 통증도 줄고 저린 것도 좀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항암 치료하면서 생기는 그런 손발 저리는 것들을 침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저린 것도 줄고 통증도 줄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침 치료의 효능들이 어떤 신경에 좀 자극을 줘서 혈액 순환도 좀 촉진하고 어떤 그런 뭐 항염증 물질이라든지 뭐 내인성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기 촉진을 해서 오히려 이런 저린 것들을 좀 치료하는 그런 효과들도 침 치료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1: 그런 침 치료 외에 또 절인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가 뭘까요?
0: 그렇죠. 뭐 한약에서는 뭐 한약 치료 당연히 뭐 열도 풀어주고 기혈도 보호해주고 수달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인데 만약에 시리다고 하는 것까지 같이 오면은 뜸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신경이 압박이 돼서 생기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뭐 추나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뼈의 위치나 근육들을 좀 이완시키는 거를 조금 더 늘려놓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런 증상들을 조금 완화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0: 네, 아무래도 뭐 우리 손발 저린 게 신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이제 핫팩을 대거나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0: 너무 뜨겁게 하거나 너무 땀을 빼거나 막 그냥 원인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강한 자극을 주는 건 좀 피해야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손끝 발끝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오히려 어깨를 풀어줘서 어깨에 핫팩을 넣어서 좀 이완을 한다든지 허리에 좀 핫팩을 대서 좀 이완을 시킨다든지 오히려 그런 말초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관절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 당뇨병이 심하거나 한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말초 쪽에 이제 감각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화상이 오거나 뭐 다른 염증들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이제 너무 오래 하거나 너무 뜨겁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절인데 시림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절인 증상이 생기면 시린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특히 발 저림을 겪는 분들 중에 시리고 아프다는 말도 하던데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증상들이 심해지면은 단순히 그냥 저리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림과 이제 혈액순환이 같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 네.
0: 이럴 때는 꼭 이제 뭐 그런 당뇨병이나 또는 말초 동맥 질환이나 디스크들이나 이런 원인 질환들을 꼭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증상만으로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원인 질환들을 좀 개선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1: 네.
0: 당뇨병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또 정확한 이제 뭐 방사 그런 영상의학을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1: 네.
0: 뭐 갑상선은 또 뭐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말초 동맥 질환들은 또 이제 동맥경화 검사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손발 저린 증상이 이어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면 뭘까요?
0: 기본적으로 전신적이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당뇨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나 뭐 갑상선 질환들이 있거나 뭐 말초 혈관 질환, 동맥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1: 네.
0: 만약에 이제 한쪽이 좀 아프거나 특정 손가락이나 특정 발가락 그러면은 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1: 네.
0: 또는 기본적으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건강 검진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만약에 이런 것도 다 정상이라 그러면 특히 이제 그 고령 노인에게는 뭐 영양이라든지 또는 뭐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손발 저림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 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마음 건강과 관련한 책인가요? 몸이 마음을 만든다. 제목에서 느낌이 오는데요.
1: 그렇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요즘 우리가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무기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기력이 왜 생길까? 실패되는 반복과 좌절 여기서 생기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도전해도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성취감을 맛보지 못한다면 무기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0: 그렇죠.
1: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둔 청년이 무려 54만 명에 육박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전체 청년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청년 100명 가운데 5명꼴로 집에 은둔하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죠. 청년들에게 왜 집에만 있습니까? 은둔 이유를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취업의 어려움이 32.8%로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의 가능성도 함께 커졌고요. 네. 구직 1개월 차에는 15.1%였던 은둔 확률이 14개월이 지나면 24.1%로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50%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집계하는 은둔 청년의 비율이 2022년에 2.4%에서 2024년에는 5.2%로 2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은둔 청년의 증가야말로 우리가 지금 무기력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몸이 마음을 만든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가 쓴 책입니다.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력과 불안을 근본부터 바로잡는 일종의 회복 솔루션을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0: 언제부턴가 은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여겨지는데요. 국내 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육박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의 임상 경험을 통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1: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청년들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면 사회에 활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0: 그렇죠.
1: 청년 100명 가운데 5명이 집에 은둔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 집에서도 만약에 그 자녀가 이렇게 집에만 있다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0: 안타깝죠.
1: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제 잔소리 정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을 고쳐 먹어라. 마음 바로 잡아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좀 움직여봐라. 네.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격려의 말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그럽니다.
0: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참 청년층의 무기력은 정말 심각하네요.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1: 사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실패해도 좌절해도 다시 딛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그 이유를 몸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무기력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원인은 우리 몸의 대사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윤대현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잖아요. 그런데 진료를 볼 때 혈액검사 수치를 중요하게 본다고 그럽니다. 예, 윤 교수는 뇌과 외래와 건강증진센터가 연계한 멘탈 클리닉에서 예.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환자들의 마음 상태와 더불어서 혈액검사의 수치를 함께 살펴왔다고 그래요.
0: 네.
1: 이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황이나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심리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 뒤에는 반드시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혈당 불안정, 고지혈증, 내장지방, 염증 반응 같은 몸의 변화가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0: 네.
1: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 방식은 윤대현 교수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스탠퍼드 의대와 하버드 의대 부속 맥린 병원 이렇게 주요 의과 대학에서도 마음의 문제를 혈당, 염증, 호르몬, 장 건강, 그리고 대사 건강, 이러한 몸 전체의 변화와 함께 이해하려는 일종의 대사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0: 무기력의 원인이 우리 몸의 대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일단은 혈액검사 수치를 확인한다는 것도 의외인데요.
1: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기력과 번아웃 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마음 챙김을 하거나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만 불안감을 느껴도 아 내가 왜 이래? 긍정적으로 마음 먹어야지. 자꾸 오히려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 현실의 감정과 이상적인 감정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러면 이제 몸과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0: 네.
1: 인지 부조화의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일자리, 삶의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극심한 변화가 일상이 된 지금 저자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힘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저자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런 마음의 힘만을 의존하지 말아라라고 제안합니다.
0: 네.
1: 뜻밖의 처방을 내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마음만 다잡지 말고 몸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억지로 막 마음의 의지를 다지는 대신에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마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따뜻한 국물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마음이 어수선할 때 숲이나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하면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무기력한 날에도 곰탕 한 그릇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등 이걸 저자는 즉각적인 신체 개입이라고 이야기해요.
0: 네.
1: 마음이 아플 때 즉각적인 신체 개입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 마음을 만든다. 이 책은 마음 관리에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무기력을 포함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마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몸도 챙겨보자.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0: 몸과 마음의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요. 새롭네요. 힘들고 지칠 때 마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라는 얘기가 좀 와닿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네. 혈당이 불안정하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뇌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죠. 집중력이 저하되죠. 무기력해집니다. 감정 기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로, 집중력 저하, 무기력 이게 다 멘탈이 약해졌다라고 느낄 때 경험되는 증상들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럴 때는 네. 마음만 자꾸만 다잡으려고 하지 말고 에너지 대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저자는 마음이 힘들 때 무엇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0: 아하.
1: 그리고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0: 네.
1: 그리고 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몸의 대사를 회복함으로써 마음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0: 네.
1: 마음이 어수선하고 진정이 안 될 때 숲이나 공원에서 20분 동안 걸으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숲의 평화로움, 자연광 그리고 여러 가지 시청각적인 자극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우리 뇌의 전두엽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0: 네.
1: 오회의를 할 때 왠지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서 5분 동안 산책하기를 권합니다.
0: 네.
1: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야외 빛 자극과 신체 활동이 결합이 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의 집중 기능이 회복된다고 그럽니다. 집중력이 회복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불안감이 커질 때가 있죠. 이걸 요즘은 이제 오버씽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0: 네.
1: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번 한 주 잠을 얼마나 잤나
0: 아.
1: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라면 불안의 원인이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0: 아하.
1: 그리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 증세, 공황 증세가 온다면
0: 네.
1: 1분 동안 4, 2, 6 호흡법을 기억하고 이렇게 호흡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0: 네.
1: 4, 2, 6 호흡법은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0: 네.
1: 한번 해보시죠.
0: 네.
1: 2초간 멈추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0: 아.
1: 이 과정을 통해서
0: 네.
1: 우리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죠.
0: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은 아닌데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방법들이 마음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지속될 때예요. 반복될 때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이게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 부정적인 반응들을 만들어냅니다. 호르몬 변화,
0: 네.
1: 염증 반응, 대사 이상을 거쳐서 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0: 네.
1: 마음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기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혈액 수치에 흔적을 남기고 세포의 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1: 저자는 이렇게 우리 몸에 축적돼서 몸의 시스템을 흔드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컬어서 감정 독소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감정 독소 가운데 가장 끈질긴 놈이 있다고 그래요.
0: 어떤 건가요?
1: 반추라고 하는 겁니다. 반추.
0: 네.
1: 과거의 경험과 생각을 계속 되짚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 안에 머무는 사고
0: 네.
1: 패턴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또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거 지난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의미 없는 질문의 반복이거든요.
0: 네.
1: 그러는 동안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자꾸만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0: 네.
1: 스트레스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정이 지나가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반추는 지나가게 두지 않는 거죠. 붙잡아두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불러오고 아직 오지 않은 불안을 앞당겨서 몸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게 반추라고 하는 건데 네. 이때부터 이 감정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의 반복이 뇌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고 몸의 긴장 반응을 지속시키고 결국 혈당, 염증, 호르몬, 면역체계까지 뒤흔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반추,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몸의 염증과 노화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0: 예를 들면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감정 독소, 반추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힘든 건데요.
1: 그렇죠. 반추는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0: 그러니까요.
1: 왜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계속 코끼리가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뇌라는 겁니다. 뇌가 위협과 불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책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먹지 말고요.
0: 네.
1: 그냥 어디론가 나가서 걷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0: 네.
1: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패턴으로 빨려 들어가지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추 하나만 제대로 다뤄도 우리 마음은 물론이고 혈당이나 혈관이나 염증이나 대사 시스템까지 흔드는 몸의 반응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0: 네.
1: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마음도 몸에 영향을 미쳐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41배 높게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울은요. 그냥 단지 마음이 힘든 상태뿐만이 아니라 뇌의 변화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생물학적인 물리학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감정은 그냥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우리 몸과 뇌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몸 상태와 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0: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몸이 힘들 때 마음을 돌보고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을 돌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훈련은 필요하겠어요.
1: 그렇습니다. 책은 지금 필요한 마음 관리의 목표가 완벽하게 평온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0: 네.
1: 변화가 있어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몸과 마음의 시스템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저자는 특히 인공지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일과 삶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면서 우리 뇌가 지금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많은 분들이 머릿속이 윙윙거린다.
0: 아하.
1: 집중이 안 된다.
0: 네.
1: 판단이 느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일컫는 현상이 있어요. 브레인 프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 그대로
0: 네.
1: 뇌가 튀겨지는 피로감이거든요.
0: 아이고.
1: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눈물을 적게 흘린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0: 네.
1: 무너진 몸은 마음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회복 탄력성은 거창한 결심, 마음먹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생겨난다고 그러고요. 몸을 움직이면 의욕이 생겨납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을 활성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신체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지점을 기억하고 몸을 움직여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쉽진 않겠지만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몸이 마음을 만든다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신해철의 길 위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값진 도전일 텐데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장애인 창작자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국 장애인 웹툰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공모 주제는 함께해서 더 즐거운 우리인데요. 가족과 친구, 반려동물, 이웃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이나 모두가 친구가 되는 세상을 자유롭게 웹툰이나 일러스트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장애인 아마추어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만든 작품을 8월 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8월 21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예쁜 추억들이 멋진 그림이 돼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도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Yeah.